있으면 뭔가 좀 힘들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데이터의 지표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가는 나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우리 경기도에 속한 남양주하고 제주도 또 기반한 이야기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면적 비중이 아주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나는 다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네, 고랭지는 다죠. 다 이야기. 자, 또 틀렸네요. 거꾸로 됐고요. 다는 라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오, 또 쌀은 라죠. 네. 라는 가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이 높다. 그쵸?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업이 더 훨씬 높을 거고요. 여기는 전업 농가 비율이 높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가는 수도권 확인. 나는 네, 제주였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2번 갈게요. 2022학년도 6월 모평인데요. 여러분들 방금 푼 문제가 9월이죠. 같은 해 9월. 그리고 그세달 전에 6월 모평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를 풀고 네, 9월을 푼것 같습니다. 그래서 52번 문제는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 자,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다른 가수벼 채소 중 하나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약간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A부터 어떤 지역인지 자, 이제는 술술술 말씀을 해보세요. 자, A는 너무 여러 번 했고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평창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너무 자주 나왔죠? 네, 김제예요. 김제. 여기 앞에 새만금 간척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51번 해설할 때 조금 있으면 서귀포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서귀포시입니다. 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그렇게 막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 제주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지금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인데요. 가나다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거기 가수, 벼, 채소가 있는 거고 늘 해왔던 거. 근데 이제 그거 찾기 전에요. 선생님은 이것을 활용할 겁니다. 뭘까요? 그죠? 맹유 활용하겠죠? 맹유. 자, 맹유를 활용하면 어디가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김제의 특징을 또 해석하면 되니까.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 이게 어려워지려면 가나다, ABC 다뭐 지역도 다 가려놓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B가 이 데이터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게 맹유고, 그러면 이게 쌀이겠죠? 이게 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창하고 서귀포시 해석을 할 텐데, 채소하고, 결국은 채소하고 가수인데요. 우리 제주하면, 자,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될까? 이 쌀이 거의 안 보이면 돼요. 거의 뭐, 거의 멸종.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여기도 거의 없긴 한데, 여기가 지금 아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C 지역이 어딘지 알려줬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긴 한데요. 네. 지금 제주의 서귀포시 쌀이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귀포시는 제주보다도 우리 귤이라든지 한라봉 생산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가 가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A가 평창인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역 몰라도 유추를 할수 있을 텐데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채소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쌀은요, 논보다 밭에서 많이 재배된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논농사하고 쌀농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나의 돈의 재배 면적 비율은 채소인데요. 제주가 전북보다 높다. 자, 이거 비율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번 그 지역에 전체적인 지형 특성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채소도 하고 뭐 가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북은요. 쌀 재배 면적의 비중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전남, 전북.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재배 면적 비율이 채소에서 더 높은 지역은 제주가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다는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쌀이죠, 쌀. 자, 가는 나보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당연히 채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는 가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쌀이 제일 넓습니다. 자, 정답은 2번.

학년이었습니다. 자, 53번인데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영농 형태별 농가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일단 지도에서 이 세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약간 저 어디지? 하는 친구, 광주, 광역시, 아니, 여기 여러분들 김제 말고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알고 있는 걸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뭐장안 되면 우리가 일단 아는 거라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는 거란 지형,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한 지역이 나왔고요.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두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요걸 좀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아는 거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가나다 데이터에서 제일 반가운 데이터는 선생님은 다 데이터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이 벼, 제일 친숙한 이 벼의 생산이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에요. 아, 평야가 넓구나. 그러면 여기, 여기는 아니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소백산맥 한번 그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김제이고요. 워낙에 김제는 많이 나왔고, 논농사, 쌀농사,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네, 다 데이터는 김제이 데이터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갈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하고 나도 우리가 이두 지역 중에 어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일단 이가 같은 경우에는 벼, 그 다음에 과수. 과수? 자, 과수. 자,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벼, 그 다음에 채소, 산나물. 여기. 요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북에서 한 지역, 그 다음에 전북에서 두 지역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우리 딱 경북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자, 눈치껏. 자, 과수 활용하라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상주입니다. 상주. 성주하고 달라요. 성주는 참외, 상주는 곶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북의 대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가 데이터 바로 상주일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우리 무진장 지역 들어봤어요? 진안고원 대표적인 다설지 중에 하나, 고위평탄면 뭐 여러 가지로 좀 자주 언급되는 지역인데 그중에 장수입니다. 장수. 그래서 여기는 나 데이터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달을 찾고 가를 찾고 나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소하고, 그쵸? 지역도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제시된 지역들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면서 네, 하나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지평선 축제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거는 김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쌀농사와 관련이 있죠. 나는 경상도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지역 중 하나이다. 우리 옛그 지명을 붙인 방식들을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도는 경주 플러스 상주입니다. 그쵸? 충청도도 충주 플러스 청주인 것처럼 여기는 경주 플러스 상주. 그러니까 지금의 대도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우리 고려시대 때뭐 호족들의 도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상도는 상주, 상주는 갑니다. 이거는 가라고 해야 돼요. 자, 다는 논면적보다 반면적이 아니라 논면적이 훨씬 넓어요. 광활면, 정말 광활한 논이 있습니다. 자, 다는 나보다 쌀과 맹류의 그루갈이가 활발하다. 그쵸. 다는 나에 비해서 평야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해발고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기온도 온화할 거고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우리가 이 맹류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설명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전체 농가수,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농가수는 일단 그 쌀농사가 가장 지금 여기서 활발한 지역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업 방식은 쌀이니까. 그래서 이제 김제. 김제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주. 그 다음에 장수가 인구 규모가 실제로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 나 순으로 배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까 53번에 4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021학년도

1학년 또 3월 학평 문제, 우리 54번 문제이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도에 또 지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관한 데이터, X축의 경지 면적, 그 다음에 Y축의 작물 재배 면적, 그리고 농가 수까지 지금 세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지역부터 제시가 되었는지 지역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경기, 그 다음에 경북, 전남, 그 다음에 네, 제주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늘 나오던 곳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특징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경지 면적 그리고 작물 재배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세 가지가 아니라요, 네 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또 찾아내야 될게 뭐냐면, 바로 겸업농가와 전업농가. 그러니까 이제 겸업농가 비율,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뭐네 가지, 뭐 다섯 가지 데이터가 함께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하면 되죠, 그쵸? 자, 일단은 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경지 면적 그 자체 양이잖아요. 경지 면적은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어느 정도의 그 반영 비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제일 작아. 당연히 이게 제주의 데이터일 겁니다. 제주. 자, 그 다음에 농가수. 제일 큰 덩어리 있죠. 우리 뭔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거. 이거부터 먼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가수 1위 지역. 이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이 경북은 A의 비중이 높고요. 제주는 B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 B가 겸업 농가구나. A가 전업 농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업 그러면 경기, 제주, 강원에서 높고요. 전업 그러면 경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 높았잖아요. 그리고 농가수 1위는 네, 경북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시키면 지금 벌써 많은 것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겸업농가 비율로 경기하고 전남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라에 비해서 나가 네, 겸업농가 비율 높은 거죠. 우리가 AB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나가 경기구나, 라가 전남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경지 면적도 제일 넓고요. 그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시킨 것을 또 선지해서 또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데, 1번 A는 전업이었고 B가 겸업이었죠. 자, 그래서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고요. 가는 다보다 겸업 농가 수가 많다. 자, 농가 수라고 물었죠?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요. 양을 물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야 될게 제주와 그 다음에 경북인데요. 우리 경북의 전체 인구 250만 명, 농업에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주는 70만 명이 안 돼요. 인구 규모가 여기가 훨씬 높아요. 그쵸? 인구 규모가 여기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농가 수도 많잖아요. 뭐 이래저래 겸업 농가 수로 따졌을 때는 비율은 여기가 좀더 높지만, 수로 따졌을 때는 여기 그 절대량 그 자체를 읽으면 또 되긴 하는데요. 네, 당연히 경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어요. 자, 3번. 나는 라보다 경지 이용률이 높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선입견으로 풀면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경지 면적 X축에 줬죠.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을 Y축에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경지 이용률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이용하는 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경지 면적 대비 작물 재배 면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나하고 라면 보겠습니다. 자, 경기는요, 경지 면적이 저 가운데 지점을 읽으면 되니까 15예요. 나는 15예요. 근데 재배 면적도 네, 15입니다. 근데 라를 보시면 경지 면적이 한27 정도 나오죠? 가운데 27 정도.
그리고 작물 재배 면적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수치 32에서

3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경지 이용률이 높은 거죠? 이용률은 네, 전남이 더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남 지역은 벼의 그루가리로 맹류도 생산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도 채소도 생산을 하는 우리 김장철 채소 같은 게 대추 이런 것들이 전남 지역, 해남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통계값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자, 그다음 다는 가보다 지역 내 경지 중 반면적의 비율이 높다. 우리 다하고 그다음에 가를 다 찾았는데요. 자, 경지 중에서 밭 면적 비율은 당연히 제주하고 경북을 비교했을 때는 제주가 더 넓겠죠. 왜냐하면 더 높겠죠. 비율이니까. 왜냐하면 제주는 논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다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라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자, 전남이랑요? 네, 경기입니다. 쌀 생산량? 네, 전남이 1등이죠. 재배 면적 제일 넓은 전남.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우리가 주제가 한번 바뀌거든요. 바로 공업파트라는 것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올해도 여러분들 수능특강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수능특강에서 공업파트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실 거고요. 이 주요 공업지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네, 지도로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역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나라 최대 종합공업지역이고요. 좀 이따가 또 정리하겠지만, 전자 분야에서, 전자조리, 첨단산업, 이런 제조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너무 이제 인구와 기능들이 집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도 기억을 할게요. 충청권으로 여기서 발달되어 있었던 첨단산업, 그리고 전자조립 이런 것들이 충청권,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청권으로 네, 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충청권도 전자조립이 그래서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 공업지역 잘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시멘트 공업, 과거에 뭐 석탄도 캐고 뭐 이랬을 때는 그래도 좀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시멘트 공업, 원료 지향형 이 공업이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충청 공업 지역, 요즘에 계속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출하액에서도 경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충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을 해서 수도권의 공업이 네, 분산 입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전과 청주 같은 경우에는요, 첨단 산업, 서산 자주 나옵니다. 석유화, 당진, 제철소, 아산, 전자, 그리고 자동차까지. 그래서 너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특히 이 뒤에 세 개의 중화공업에서 아주 중요한 네, 출제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호남 공업 지역인데요. 호남 공업 지역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순천, 광양, 여수는요, 조금 이따가 남동임의 공업 지역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분류에서는 호남이 맞아요. 순천, 광양, 여수가 전라남도니까 호남이 맞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남 공업 지역은 지금 광주, 군산, 전주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권역. 근데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자동차 공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전남 영암 같은 경우에도 조선 공업으로 종종 가끔 언급이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광주 자동차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구가 종종 데이터에서 섬유를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대구, 섬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사와 전통이 어마무시한. 네, 그 옛날처럼 그 뽕나무의 비단 이런 느낌 아니고요, 여러분. 최근에 그 섬유 산업은요, 선생님이 논문도 찾아봤지만 완전 이제 최첨단 신소재 뭐 이런 거예요. 미래 세대를 대비한 뭐 이런 새로운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뭐 특수 소재 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특히 뭐 방수가 잘 된다든지 보온이 잘 된다든지, 그리고 섬유라는 게 우리가 입는 옷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런 섬유예요. 자, 그다음 구미하면 전자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대구뿐만 아니라 주변 경북 지역도 네, 섬유 발달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다 중요한데요. 포항, 전남의 광양, 제철, 울산, 네, 자석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별 주요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이 지역별로 나와 있고 전체 양과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가 바로 경기입니다. 1등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기 안에서 제일 큰 비중. 다른 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만 경기는 전자에서 어마무시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충남이에요. 이 충남 같은 경우에도 전자 발달돼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아산, 그 다음에 서산, 석유화학 이런 지역들. 그렇죠? 그래서 전체 2위고요. 울산이, 네, 울산이 광역시가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울산도 저렇게 존재감, 자석조, 그리고 제철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라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1차 금속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없죠. 이게 경북 데이터인데요. 네, 경북 데이터라는 거. 1차 금속. 그다음에 경북 지역 전자조리, 구미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라가 여러분들 확대까지 시켜드렸는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의복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거 서울 데이터죠. 그죠? 서울. 다른 지역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이 의복, 그래서 인구도 많고 정보도 빠르고 구매력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서울, 서울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쭉풀 건데요. 오늘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가장 최신 문제,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구미의 A에서 D 업종별 출하액을 줬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지역과 구미를 줬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네 지역을 찾을 때이 여러 공업의 종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업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건데, 1차 금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그냥 계속 제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철. 1차 금속. 원료를 가지고 이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거 자동차. 그 뒤에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자동차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선생님 약간 숨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전자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조립. 막 반도체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 반도체를 기억하면 돼. 오히려. 자, 그 다음에 화학. 네, 석유화학이라고 그냥 축약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부터 그냥 간단하게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그러한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지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지역. 여기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 요 라인이. 지금 표시가 된 지역은 화성이고요. 그 아래가 또 평택인데요. 둘다 중요합니다. 둘다 전자조리, 둘다 자동차로 중요해요. 자, 그다음 여기 호미 꽃 있는 호랑이 꼬리 있는 포항. 자, 그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한 공업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 1인당 GRDP 1위 지역이기도 하죠. 인구가 100만이 조금 넘는데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울산광역시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바로 여수죠. 여수. 여수 광양 뭐 이런 지역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수인데요. 지금 구미를 줬어요. 자, 구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맙게 이 B를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지식은 좀 있어야겠죠? 전자입니다. 그럼 이 전자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그럼 이 전자를 적용을 시키면 화성이 나와요. 화성이죠. 경기도 화성. 그럼 이제 화성이 나왔으면 A도 해결이 돼요. 자동차라는 게 해결이 됩니다. 그 자동차가 해결이 되면 울산이 해결이 돼요. 네, 울산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울산은요, 지금 남아있는 석유화학하고 제철 중에서는 석유화학이 전통적으로 매출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사 하나하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석유화학 해결됐으니까 여기에 제철. 그러면 적용을 시켜볼게요. 단은요, 석유화학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 우리 여수, 포항 중에 여수겠죠. 라는 제철이 특화되어 있어요. 네, 포항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여수는
구미보다 제주

가족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여수는요, 아주 큰 대규모 장치 산업, 석유화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구미, 전자조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성격도 있는 전자조립. 네, 구미가 종사자 수가 더 많겠죠. 자, 2번. 가는 나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자, 가하고 나. 우리 울산하고 화성인데요.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은요. 당연히 울산이 지금 아주 큰 규모의 중화학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다는 라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고 했는데, 네, 여기가 네, 제철이었습니다. 랍니다. 제 업종별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고 했는데, B가 훨씬 높아요. 그거 가지고 찾은 거죠. 자, 5번, D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 철인데요. 이거는 A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전체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공업을 더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봉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 4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이제 4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관련된 기출문항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는요, 최근 기출 이제 출제 경향에서도 항상 꼬박꼬박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또 시간이 걸리는 자료 분석 문항으로 꾸준히 출제되어 오고 있고요. 성불평과는 다르게 최근에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더욱더 꼼꼼하게 반복해서 잘 정리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출인 플러스로서 이번 시간에 적용되어지는 개념 먼저 확인할게요. 자, 40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무엇무엇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사회보험입니다. 자, 사회보험이고요. 41번의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의 유형일까요?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종류에 해당하고요. 또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잘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42번에 공공부문의 재정으로 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데 그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43번에 자,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우리 이것을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생산적 복지. 자, 이러한 개념을 한번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 수능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서조항에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가 A, B, C 중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각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 A에서 C만 존재하고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자, A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A는 뭐인 거예요? A는 공공부조다. 그 다음에 B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래요. 그럼 B는 여러분 사회보험이고요. C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상담이나 돌봄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C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예요. T년에 중복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 B는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T 플러스 30년에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 A는 뭐였어요? 공공부조였죠?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각각 전체 인구의 10%이다라고 하는 정보. 이거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두 제도.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두 제도는 뭐예요? 바로 사회보험. 사회보험인 B와 공공부조 A. 요두 가지인 거죠? 이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수는 T년이 전체 인구의 5%고, 그 다음 T 플러스 30년은 전체 인구의 2%이다. 단, 각국의 T년과 T 플러스 30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 전체 인구를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다 100명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체 인구 중 A에 C, A에서 C의 수혜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A는 여러분 공공부조. 그다음 B는요, 사회보험. C는 사회 서비스 수혜자. 그다음 요세 가지를 모두 받는 3중 수혜자. 전체 수혜자가 82% 이렇게 T년 같은 경우에 다니는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들.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T년이고요. 자, T년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를 선생님이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중에 수혜자 같은 경우는 100명의 82%가 몇 명인 거예요? 82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럼 나머지 비수혜자가 되겠네. 비수혜자는 몇 명인 거예요? 18명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A가 공공부조, 그 다음에 여기 B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여기 C는 사회 서비스, 요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일단 3중수혜자 T년에 0이라고 나와 있지. 3중수혜자가 이렇게 0이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요.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금전적 지원,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두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5%래요. 전체 100명 중에 5%가 공공부조와 사회부조 동시에 받는. 제가 지금 손 따라오세요. 이렇게. 그쵸?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게 5%래. 그럼 100명이 5%니까 5명인 거지. 여기가 0명이니까는 여기가 얼마가 와야 돼? 5명. 요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은 T년에 중복 수혜자 중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 그쵸?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전체 인구의 10%다. 100명 중에 10%니까 10명이라는 거지. 사회보험. 손 따라오세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중복 수혜자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 요렇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전체 인구의 10%, 10명이 나와야 돼. 근데 이미 5, 0, 5가 차 있어. 나머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명이 돼야 되니까 5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 사회보험, 5, 0, 5를 뺀 순수하게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의 수는 지금 여기 사회보험 60이었으니까는 100명 기준으로 하면 60명이었는데 10명 빠지니까 여기 50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를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어떤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 사회보험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60이죠? 60. 그 다음에, 여기, 공공부조.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공부조가 여러분 20, 100명 중 20%, 20명이었는데 요렇게 표시하면서 5, 0, 5명 빠져나갔죠. 그러면 15, 이렇게 15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도 요 상태에서 요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사회 서비스가 지금 15이었는데 5 빠져나가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요기와 그다음에 요기 연결하는 과정에서 요 X가 몇번 들어갑니까? 두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X를 한번 빼주는 거야. 그게 얼마라고? 그게 지금 수혜자다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X가 산수 간단하게 하시면 얼마나 나오냐면요. 3이 나옵니다. X가 3이 나와요. 여기가 3이 나오면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순수한 공공부조 5, 3, 0, 18 빠지니까는 여기 12가 오는 거고요. 여기 사회 서비스는요. 8이죠. 그쵸? 15에서 8이니까 7이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요게 T년입니다. 똑같이 T 플러스 몇 년이죠? T 플러스 30년도 할수 있어야 돼요. 연도에 따라서 전체 인구 안 바뀐다 그랬지, 얘들아. 그러면 전체 100명이라고 했고요. 수혜자는 T 플러스 30년에 얼마라 그랬어요? 95%니까는, 자, 95명. 그러면 비수혜자는? 그럼 제가 비수혜자 구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수혜자는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그려서요. 자, 여기 A, 공공부조. B, 사회보험. C,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채워볼게요. 삼중수혜자가 2라고 했었죠? 여기 이렇게 2가 들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금전적 지원 원칙인 두 제도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T 플러스 30년은 전체 인구의 2%래요. 그럼 100명 중에 2%니까 2명이죠? 근데 삼중수혜자에서 이미 2명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교집합의 이 부분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T 플러스 30년의 중복 수혜자 중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10%래요. 그러면은 요기 부분이 공공부조의 중복 수혜자 중, 그쵸? 여기 영역이 되는 거잖아. 이게 전체 인구의 10%래. 그럼 100명 중에 10% 10명인데 2명 들어와 있으니까 몇명더 들어오면 돼요? 8명 더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뭘 몰라요? 여기를 모르죠. 여기를 여러분 Y라고 나올게요. 여기 Y. Y라고 놓고서는 똑같이 공공부조 0, 2, 8, 10명 빠졌죠? 그럼 순수한 공공부조는 지금 여기 15였으니까는 여기 5가 오겠네요. 5. 그리고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공공부조 다 더하면 15죠? 15.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보험은요. 사회보험은 지금 75였는데, 요 부분은 얼마예요? 75에서 2 빠지니까, 얼마입니까? 73이 되는 거죠? 사회서비스는요? 사회서비스는 지금 20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런데, 전체 요 20에서 요만큼이 빠진 요 영역. 요 영역은 얼마인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10. 그쵸? 그런데 지금 요 영역과 요 영역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Y라고 하는 부분이 두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Y를 한번 빼요.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 T 플러스 30년의 수혜자 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Y를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Y가 얼마가 나오냐? 여기 3이 나옵니다. Y가 얼마가 나온다고? Y가 3이 나와요. 그러면은 순수한 사회보험은요, 지금 75에서 5가 빠지는 거니까 여기 72이고요. 서비스 20에서 지금 10, 13 빠지는 거니까는 이렇게 7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채우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채운다. 사실 이거 수능 문제고요. 이전에 이제 구평에서 이제 앞서 나왔었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제시되어졌기 때문에 구평을 잘 연습하신 분들은 수능에서도 아마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1번 볼게요. T년에 공공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12이죠? 12은 사회 서비스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 얼마입니까? 7이죠. 그 사람 수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되죠?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T 플러스 30년에 사회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 T 플러스 30년이야? 이쪽이야? 얼만데? 70. 이게 전체 수혜자 수의, 전체 수혜자 수 얼만데? 전체 수혜자 수는 여러분 100이 아니죠? 95입니다. 95. 보이십니까? 95에 0.7%냐라고 물어보는데요. 95에 0.7 하면은요, 66.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가 아니어서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3번에. 야, 여러분, 3번 이거 진짜. 9월에도 그랬지만,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는? 이잖아. 그럼 아마 많은 친구들이 중복 수혜자가 아니면은 하나만 수혜받는 사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니야. 출제자는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하나만 받는 수혜자 맞지. 근데 이 사람도 해당되지 않아? 수혜를 받지 않는 비수혜자도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를 생각해 줄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 하나만 받는 수혜자 5, 77인 거죠? 그럼 75에 82죠. 82에다가 비수혜자 5를 더해줘서 얼마가 된다? 87이에요. 87. 맞죠? 그 다음에 T년 같은 경우도 12, 57이니까 62에다가 69예요. 69에다가 18 더하는 거야. 18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도 똑같이 87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수혜를 생각해 줘야 돼. 오케이? 이따 9평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4번 볼게요. 중복 수혜자 중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자, 이거 공공부조인 거죠? 그러면은 공공부조에서 중복 수혜자 503. 여기인 거죠? 그쵸? 8입니다. T년. 그 다음 T 플러스 30년은요, 공공부조에서 중복 수혜자 028. 얼마입니까? 10이죠. 따라서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에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와, 자, 사회보험이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이 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동시에 받는 거, T년 같은 경우에는 요 영역인 거죠? 다섯이 되는 거고요. T 플러스 30년도요, 요 영역이죠? 2 더하기 3에서 5가 돼서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문제 유형 9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9평 문제 보겠습니다.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에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A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에서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A에 해당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사회보험이네요. 또한 B에 해당하는 제도로 청년 기초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대요. 따라서 B는요, 공공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서 C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대요. C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표는 각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에서 AC 수혜자와 B 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단, 중복 수혜자 중 C의 혜택을 AC, 중복 수혜자 중 A, 사회보험과 C,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수와 B, 공공부조와 C, 사회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수는 각각 A, B, C, 3중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의 2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힌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적어보면은요. A는 여러분 사회보험이었죠? B는 공공부조, C는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3중수혜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각국의 20대 청년 실업자, 이것을 100명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봐서 수능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는 사회보험, 그다음에 B는 공공부조, 그다음에 C는 사회서비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즉 전체를 우리가 100명으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수혜자가 8이니까 수혜자는 92가 되고 비수혜자가 8.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안에 채워볼게요. 3중 수혜자가 2라고 하고 있죠?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중복 수혜자 중 사회보험과, 여기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보험과 서비스의 혜택을, 사회보험과 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수가 3중 수혜자의 두 배래요. 즉, 요 영역이 2의 두 배라고 합니다. 그럼 요 영역이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4가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가 더 필요해요? 2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공공부조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3중 수혜자의 두 배라고 하고 있죠? 어딘데요? 여기죠. 여기가 4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2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X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놓고 사회 서비스가 10인데 지금 6이 빠졌죠? 그럼 6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회 서비스 12 하고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보험이 70인데 요 영역, 요기 부분을 뺀 부분, 그쵸? 그러면 66인 거죠. 공공부조도 요 영역, 즉요 부분을 뺀 거죠. 공공부조 지금 19인데 19에서 4만큼 빠지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5죠.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했었을 때 X가 마찬가지로 두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한번 빼주고, 는한 값이 뭐라고요? 수혜자. 9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X가 얼마가 되냐면, X는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를 1이라고 넣으면은 나머지 것들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사회보험 70에서 5가 빠지니까 여기 65가 되고요. 공공부조 19에서 지금 5가 빠지니까 얼마? 14가 된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되죠? 자, 그러면은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중복 수혜자 수는 비수혜자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중복 수혜자 수는 2221. 얘가 중복 수혜자 수잖아. 그쵸? 7이네요. 7. 7이고요. 비수혜자는 아까 구해놨죠? 여기. 보이십니까? 8, 8. 그래서 많다가 아니라 적다. 오답이고요. 이번에 사회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예요? 65죠? 65. 공공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예요? 14. 자, 14의 4배냐라 그랬을 때 14의 4는 얼마가 되냐? 이거 56이죠? 56. 56이기 때문에 4배다라고 말한 거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에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 이겁니다. 똑같이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만 받는 사람, 하나만 수혜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뭘 챙겨줘야 된다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비수혜자, 이거를 같이 생각해 줄수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이 동일하게 수능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의 연계성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요 수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보다 적은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 하나만 받는 사람의 수, 65 더하기 14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 79에서 지금 85. 85에서 비수혜자 8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85에서 8을 더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냐? 93이 됩니다. 93. 요거.

그렇죠? 85에서 8을 더하니까.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이거 뭔데요? 사회보험인 A와 공공부조인 B. 얘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 겹치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럼 얼마가 되냐? 즉, 70에다가 16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6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86. 그래서 93은 86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오답이에요. 4번에 비수혜자 수는 중복수혜자, 비수혜자 수 여러분 8이었죠? 중복수혜자 중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 자, 비수혜자 중 강제가입 사회보험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요 영역이 중복수혜자 중 사회보험, 강제가입이니까 얼마예요? 5이잖아요, 5. 5의 2배냐? 아니죠. 2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는 이라고 하고 있죠. 사회 서비스 6이죠, 6. 그 다음에 중복 수혜자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 바로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공공부조의 중복 수혜자 중 공공부조. 여기 1, 2, 2. 요 영역이 되는 거죠. 5죠, 5, 5, 5. 따라서 6이 5보다 많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87번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 하나래요. 자, 각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 A, B만 존재하며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각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가 지역의 인구는 나 지역이 두 배다. 여러분, 중요한 정보이고요. 자료 1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 A, B를 구분한 것이고요. 자료 2는 각국의 지역별 수급자 현황의 일부입니다. 단, A 수급자 대비 중복 수급자의 비율은 가 지역이 10%, 나 지역이 20%다라고 하는 정보도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 표가 나왔습니다. 표를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A, B를 구할 수 있죠?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인가? 예라고 말하는 B가 공공부조가 되는 거고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A가 여러분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를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A 수급자 비율. 자, 지금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B 수급자 비율. 그 다음에 비수급자,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자. 그 다음에 중복 수급자 비율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지역이 나오죠? 예, 가 지역과 다음에 나 지역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수급자 비율은 나와 있죠. 여기 18%다. 여기 8%다. 그다음에 여기 20%다. 그 다음에 여기 15%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앞에 단서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A 수급자 수 대비 지금 A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서 사회보험이죠? A는 예, 사회보험, B는 예, 공공부조. 그래서 A 수급자 수 대비 즉 사회보험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은 가 지역이 10%다. 요거 대비 중복 수급자가 10%래요. 그럼 요거의 10%만큼이 얘라는 뜻이지. 그치? 그럼 얘가 얼마가 와야 돼? 얘가 80%가 와야지. 80의 10%가 8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값을 X라고 두면은요. 80. 이거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은 80 더하기 X.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네, 8을 빼준 값이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비수급자가 18%면은 결국에 수급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2명이 되는 거죠? 100에서 18뺀 값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다. X 값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얼마가 온다? 10%가 온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20%가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의 5분의 1이 여기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와야 돼? 75의 5분의 1이
여기가 오는 거잖아요.

여기를 y라고 두면은요, 또 마찬가지로 75 더하기 y.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15. 여기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100에서 비수급자 20 빼면 수급자가 얼마인 거예요? 예, 80인 거죠. 100에서 20뺀 값입니다. 그러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y 값 얼마가 되냐? y 20이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y 20%인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또 어떤 힌트가 있어서 가 지역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두 배다. 여기를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00명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00에 80%니까 160. 그다음에 여기 20, 여기 36, 여기 16. 요런 식으로 적어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100%라고 놔도 100명이라고 놔도 똑같은 거니까. 되죠? 자, 그럼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기역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둘다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A와 달리 B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러분, 상호부조의 원리는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비수급자 수는 비수급자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비율이 아니라. 20, 20으로 똑같죠? 따라서 나 지역과 가 지역이 동일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물어보고 있죠? 강제가입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비율은 가 지역이 80%, 나 지역은 여러분 75%이기 때문에요.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답이고요. 5번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공공부조 비 물어보는 거지. 나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율이 여러분 20%, 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율 10%. 예의 두 배가 20이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했고요. 8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A에서 C는 각각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유형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질문 A. 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요 B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된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C가 얘라고 하고 있죠? 얘가 사회보험. 그럼 A는 자,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가 지역의 인구는 100만 명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래에서 왼쪽 그림은 가 지역의 전체 인구 중 A에서 C의 수혜자 및 B 수혜자 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오른쪽 표는 가 지역에서 A에서 C의 수혜자 및 B 수혜자 수를 왼쪽 그림의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죠. 그러면은 A가 아까 공공부조라고 했죠? A가 공공부조, 그다음 B가 사회 서비스, C가 사회 보험이다라고 했고요. 쭉 나와 있을 때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25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25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공공부조네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60이다. 니을, 리을, 미음 비읍이 60이다. 자, 이거 서비스 B에 해당하는 거고요. 디귿, 리을, 비읍, 시옷이 60이다. 디귿, 리을, 비읍, 시옷이 60이다. 이거 사회보험, 네, C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어떤 중복인 부분이 네, 10이 되는 거고요. 디귿과 리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중복되는데. 리을과 비읍, 35인데, 리을과 비읍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에 중복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응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비수혜자 수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전체를 아까 100명이라고 가정했죠? 1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는요. 여기 5 요렇게 한번 적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9월이나 수능에서 봤었던 것처럼 하나를 이제 놓고 미지수로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공공부조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 요 비읍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공공부조가 요 전체 동그라미가 얼마라 그랬어요? 25라고 했다고, 25. 25.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본다라 그랬을 때 여기 니은 니을을 제외한 거. 제외한 서비스. 얼마입니까? 사회 서비스가 지금 60인데 니은 니을 얼마였어요? 10이니까 60에서 10뺀 거. 50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여기인데 여기인데 여기 부분을 제외한 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회보험은 지금 65인데 디귿 리을. 디귿 리을이 15잖아요. 65에서 15 빼면 얼마입니까? 또 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렇게 넣고 또 요렇게 넣다 보니까는 처음 잡았었던 요 비읍이 두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읍을 한번 빼주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혜자수, 수급자수. 100이라고 놔야 돼요? 아니지. 5를 뺀 95라고 놔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는 본공부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읍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비읍이 아니라 디귿이 될 테고,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디귿, 비읍이 아니라 니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뭘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비읍이 얼마가 나오냐? 30이 나옵니다. 30. 두번 들어가서 한번 빼주는 거죠. 30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를 30으로 놓으면 해결이 되는 거지. 어떻게? 리을 비읍이 35니까는 여기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리을 리을이 10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디귿 리을이 15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되고? 10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채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공공부조가 지금 25였는데 지금 20이죠?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5, 40이죠? 사회 서비스가 60인데 여기 얼마?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40, 45인데 사회보험이 65죠? 여기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선지. A는 보편적 복지인형을 바탕으로 하는가? 공공부조잖아요. 선별적 복지인형을 바탕으로 하죠. 니은에 A에서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가 지역의 인구는 5만 명이다. 그렇죠. 삼중수혜. 5만 명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는 가 지역의 인구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얼마다? 10만 명이다라고 하는 디귿선지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플러스 리을이죠. 그 다음에 리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 혜택만을 그럼 얼마예요? 20. 20. 15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다라고 해. 정답은요. 니은 디귿 연결시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25학년도 3월학력 평가 12번 문항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AB만 존재하고요. A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AB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A와 달리 B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래요. 아, 그럼 B가 사회보험이고 A가 공공부조구나. 표는 각국의 가나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B 수급자의 비율과 B수급자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각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자,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 인구의 3배다라고 하는 정보, 챙겨줘야 되는 정보입니다. B수급자는 A나 B 중 어느 것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넘어가서요. 자, 우리 A수급자, B수급자 여러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A수급자는 우리 공공부조라고 그랬고요. B수급자는 사회보험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앞에서 나 지역의 인구가 가 지역 인구의 3배다라고 했으니까는요. 가 지역 인구가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나 지역 인구는 300명, 전체는 400명. 어쨌든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이 사람 수가 3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강의 때 말씀드린 줄다리기 그 이론, 이론도 거창하고요. 줄다리기 스킬, 그게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는 숫자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는 20, 나는 28이고, 전체는 얼마큼 와야 되냐. 근데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이 사람 수가 3배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와줘야 될까요? 여기 어떤 숫자가 와줘야 될까?
26이 와야 돼. 왜 26이 와야 돼? 26 전체 값과 낮이역은 2만큼 떨어져 있는데 20은 6만큼 떨어져 있지. 그쵸? 2만큼 가깝게 떨어진 게 6만큼 가깝게 떨어진 것보다 어때요? 더 3배만큼 가깝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말은 결국에 3배만큼 더 사람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요거 하나만 딱 그려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가, 나가 있는데 여기 20이고 나가 28인데 지금 전체가 26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2만큼, 여기는 6만큼. 전체 값이 개별 값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그 개별 값이 다른 개별 값보다 값이 더 크다. 사람 수가 더 많다. 이게 줄다리기 스킬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몇배더 많다? 3배 더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이 온다라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AB 중복 수급자 같은 경우도 여기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 3만큼 떨어져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17이 와야 됩니다. 오케이? 3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고 전체 값은 개별 값들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6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디귿은 얼만큼 와야 돼? 요거 13이 와야 돼요. 여기 2만큼 떨어지고 6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 값은 개별 값들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안 써도 될것 같고 여기는 300명이니까는 따로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얼마? 여기 300명이 28%, 84. 300명에 72% 하면은요, 216. 여기는요, 39. 여기도 39.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400명에 26% 하면은요, 104. 400명에 73% 하면은요, 292. 400명에 14% 하면은요, 56. 400명에 15% 하면은요, 60. 요렇게. 수도 물어볼 수 있고, 비율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둘다 적은 겁니다. 1번. 기역은 니은보다 작다. 기역은 니은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죠? 이번에 가지역의 비수급자 수는 얼마입니까? 21이죠. 각국 전체의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얼마예요? 56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나 지역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공공구조죠. 수급자의 비율은요. 비율이니까 얼마예요? 28%이고요. 디귿 얼마죠? 13이죠. 13의 두 배보다 크다. 13의 두배 26이죠. 그거보다 28이 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4번에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요거 뭔데요? 사회보험이잖아. 즉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지금 가지역 같은 경우에. 가지역은요, 사회보험 76에서,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 빼줘야죠? 그럼 76에서 17을 빼주는 거. 76에서 17을 뺀 값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72에서, 비율이잖아? 72에서 중복수급자 13을 빼준 값. 요거인 거죠. 이 지역. 그래서 요곳은 가지역이 나 지역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죠?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이 크다.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59로 갔습니다. 여기에 76에서 17뺀 값과 72에서 13뺀값 모두 다 59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큰 것이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59다. 너무 찌그러지게 쓴것 같아. 59. 네. 5번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공공부조죠? A. 요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물어보고 있어요. 수. 그러면은, 나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나 지역은요, 84에서 중복 39 빼주는 거죠? 84에서 39. 수예요, 비율이 아니라. 가 지역은요, 20에서 17 빼는 거예요. 20에서 17. 그럼 여기 3이죠. 여긴 얼마가 되고 4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3의 5배가 45가 아니라 3의 15배 해야 되겠네요. 15배.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5학년도 수능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각각 공공보조 사회보험이고요. 갑국에는 사회보장제도 A, B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이고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가 나올 텐데요. 가다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B 수급자 비율 및 비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비수급자는 A나 B 중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A나 B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은 수습 자격 조건에 미달하여 받지 못하는 사람, 탈락자와 비수급자에서 탈락자를 제외한 사람, 비탈락자로 구성이 됩니다. 가다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또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서 우리 A는 사회보험이라 그랬으니까 A는 사회보험, B는요, 공공보조, 중복수급자, 그 다음에 비수급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역 같은 경우 먼저 중복수급자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를 100%라고 놓으면은 비수급자 같은 경우가 여기 22잖아요. 그쵸? 그럼 수급자 같은 경우가 78이란 말이에요. 수급자가. 그러면은 가지역 같은 경우 A 수급자 73, B 수급자 20, 거기다가 중복을 뺀 값이 얼마라고요? 요거 78이라는 거예요. 78은 100에서 비수급자 빼준 값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기역이 얼마가 되냐? 요 기역이 15가 나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 지역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은 A 수급자 72고요. B 수급자 28, 중복 15. 요게 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 요거 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85가 나옵니다. 85. 85라고 하는 것은 100에서 비수급자를 뺀 값이란 말이야. 그럼 비수급자가 얼마라는 건데? 15라는 거지. 얘와 얘를 더해서 1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이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여기도 8, 32니까 40이죠? 그럼 수급자는 60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와 같은 경우도 50 더하기 디귿 빼기 10을 한게 60. 요렇게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귿이 얼마가 되냐? 디귿은 2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20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죠, 여러분들? 여기 더해서 40이고요.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유념하라고 했었던 정보가 뭐예요? 가다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대요. 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중복 수급자 비율이 15, 15, 10%인데 결국 중복 수급자 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가 지역의 전체 인구 여기를 100명, 여기를 100명, 여기는 150명으로 놔야지 똑같겠네요.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위에 두 개는 그냥 그대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수나 비율이나.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 150에 50%니까는 75. 여기는 30, 여기는 15, 그쵸? 여기는 12, 그 다음에 여기는 48. 요렇게 좀 병기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할것 같습니다. 되죠? 자, 선택지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기역은 15죠? 기역은 15인데, 나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보다 지금 비율 물어보고 있어요. 나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 28%죠? 중복 수급자 15니까는 얼마예요? 13이죠? 이것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가 되는 거죠? 1번 선택지 오답이고요. 2번에 니은은 10이죠, 여러분. 10. 10은 가 지역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부조 B가 되는 거죠, B. 수급자 비율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가 지역에서 20에서 중복 수급자 15 빼는 거니까는 비율은 5가 되겠네요.
같은 게 아니라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에 디귿은 여러분 20이죠? 요 20은 다 지역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이라고 하면 요거 사회보험이죠? 요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다 지역이 그러면은 비율이니까 50에서 중복수급자 10 빼니까 얼마예요? 40이죠. 40의 두 배가 아니라 40의 2분의 1배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 지역의 탈락자 수보다, 얘들아, 탈락자 수. 12죠, 12.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는요? 12죠, 10. 그래서 탈락자 수보다 비탈락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오답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이게 100배우로 잡았으니까, 저기는. 그쵸?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5번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라고 하면은 A와 B 둘다 고려해야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다 고려해서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수. 물어보고 있으면 지금 구해보시면은 가와 같은 경우. 가는요, 73 더하기 20 빼기 15가 되는 거죠? A, B, 중복.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7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는요, 72 더하기 28 빼기 15.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8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와 같은 경우는 수입니다. 수. 75 더하기 30. 요거. 요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빼기 15. 요렇게 해가지고요. 얼마가 나오냐?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지역이 가장 많다. 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렇게 풀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1번 갈게요.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와 B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이고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복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서 50% 감소했고요. 중복수급자 수는 근데 동일하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잘 활용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A는요, 여러분, 사회보험, B는요, 공공부조, 요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비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중복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비수급자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여러분, 중복수급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 수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수급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T년 같은 경우도 100으로 가정했었을 때 A 수급자 70, 그다음에 B 수급자 60에다가 중복수급자를 이제 X라고 놓을게요. 그거 한개 수급자, 지금 B 수급자가 지금 14잖아. 그럼 100에서 14뺀 얼마? 86이 요게 수급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x의 값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x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된다. 여기 10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100이라고 했을 때 t 플러스 30년도 해볼게요.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도요. 자, 근데 이거 하려면은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앞에 아까 전에 단서 조항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복 수급자 비율이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50% 감소했다고 했지. 이 단서를 활용해줘야 돼. 10이었으니까, 50% 감소했으니까, 여기 5가 되겠네요. 5.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77 더하기 기역, 그 다음에 중복 5를 뺀게 얼마? 비수급자가 15라며. 그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85가 수급자라는 거야, 85. 100에서 15뺀 거. 그러면 기역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기역은 얼마인 거예요, 기역은? 기역은 1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 3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 중복수급자 수는 동일하대요. 비율은 다른데 수는 동일하대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를 100명이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200명이라고 놔야지 100명이 10%와 200명이

13은 10보다 작고, 그래서 벌써 틀렸네.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5저 5. 5. 이거보다는 크다. 그래서 뒤에 거는 맞는데, 여기 앞에 내용에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선별적 복지 뭐예요? 공공부조인 거죠? B. B. 이거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 8% 감소했다라고 부르는데요. T년 같은 경우에 비율을 구해보면은요. 26에서 10이니까는 16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는요. 13에서 얼마예요? 5가 됐어요. 13에서 5를 뺀 거죠. 얼마예요? 네, 8이죠. 8. 8. 16에서 8로 간 거야. 그러면은 16을 기준으로 8만큼 감소한 거다 곱하기 100한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8%가 감소한 게 아니라 50%가 감소했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3번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거 A, B 둘다 해당되는 거죠?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둘다 해당돼요.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T년 같은 경우는요. 70 더하기 26, 그다음에 빼기 중복.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96에서 10 빼니까 T년 86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T 플러스 30년은요. 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수. 그럼 154에서 26 더한 다음에 10을 빼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154 더하기 26 빼기 1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70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한 다음에 10 빼는 거랑 얘는 수여서 얘네 둘 더한 다음에 10 빼는 걸로 생각해 줘야 합니다. 4번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공공부조지, 공공부조. B.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T년 같은 경우에 26에서 10 빼는 거니까는 16이죠. 그쵸?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요. 26에서 10 빼는 거니까 어때요? 똑같이 16이죠. 두 배가 아니라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 놓은 이유가 뭘 적어 놓나 머리로 하면 되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어떤 선지에는 수 물어보고 어떤 선지에는 비율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헷갈리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 꼼꼼하게 적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지.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봐봐. 앞에 선지에서는 수 물어보지. 앞에 선지에서는 지금 또 뭐, 비율 물어보지. 비율 물어보다가 지금 또수 물어보다가 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 물어보는 건데, 여기 A에 해당하는 수죠. 요것이 T 플러스 30년 비수급자 수의 두 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T년에 70에서 10을 뺀거 얼마? 6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T 플러스 30년에 비수급자 수 비율이 아니라 비율이면 15였을 텐데 수는 얼마인데? 30이잖아. 30. 30. 그것의 두 배이다라고 하면 30 곱하기 2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60이 나오잖아요. 62. 아마 이거를 막 읽다가, 아, 요거 비율이구나. 그러면은, 아, 요거 15구나. 이렇게 읽어가지고, 5번 오답이네.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 조금 꼼꼼하게. 아마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수 물어봤다가, 비율 물어봤다가, 분수 형태로 물어봤다가, 대소강이 물어봤다가, 증가율, 감소율 물어봤다가,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어. 화가 날수 있어.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럼 약간 정해진 유형,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화된 형태로 여러분 좀더 속도를 높여가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자, 91번의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첫 번째 파트 한번 연습해 봤고요. 가장 최신 기출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우리 교재에 남아있는 좋은 기출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 거잘 복습하시고 한번 마음 있으신 분들은요. 미리 강의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회복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모키.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교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시절을 위해 학교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이제 29강쯤 오잖아요. 그럼 머리에 이런 걸 달고 있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져요. 그냥 그 자체로 약간 익숙해지는. 아니 자꾸 지금 쉬는 시간에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조금 큰일 날 것 같은 게 저는 원래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 게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진짜로 운동을 못하는 건 맞아요. 저 단거리 달리기, 뭐 100m 달리기 이런 거 하면 전교에서 꼴등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래서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분석을 해주더라고. 한번 뛰어보라고. 근데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위로 뛰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그속 이렇게 위로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거지. 항상 그랬거든요. 뭐 제자리 멀리 뛰기 이런 것도 되게 못하고. 근데 뛰어와서 원리 뛰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발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지. 그 제자리 멀리 뛰기와 뛰어와서 멀리 뛰기의 기록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때 이것도 나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체육 선생님이 몸이 이상하다고 나한테 뛰어와서 해봐. 그러면 뛰어와서 으짜 이러고 뛰어. 그러니까 아니 뛰어온 거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육 진짜 못하고 어떻게 저럴까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하나는 사람이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 지구력이 좋은 거였죠. 그 속도를 그대로 달릴 수 있는 사람. 중학교 때도 전교 꼴등이었죠. 달리기는 단거리가. 근데 오래 달리기는 내가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육 선생님들이 되게 흥미진진해 하셨어요. 저를. 그걸 한꺼번에 뛰는 게 단거리야. 그건 안 되고요. 지구력만 좋아. 근데 뭐라도 잘하는 게 있으니 다행이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막 건강 관리 잘해라, 뭐 체력 관리 잘해라 이러는 것도 운동은 저는 못하지만 체력이 좋은 거죠. 지구력이 좋으니까 그것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공부하는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공부도 되게 장기전이잖아요. 지치지 않아야 되고 멘탈적으로 지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도 진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뛰어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할 인생에 내가 이거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안 되겠으면 하루에 한 20분씩만 뛰어봐요. 난 요즘에 하루에 20분만 뛰자가 목표예요. 많이 안, 아니 뭐 내가 대단히 뭘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20분만 딱 뛰면 되게 성취감이 느껴져. 내가 세상을 얻은 기분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도 좀 잘해 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공부 지구력이 여러분들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니까 알았죠. 자, 힘들다고 말하면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욕해주는 사람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막 새해가 되고 뭐 이러면은 소원을 빌고 이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랑 다르게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하면 그 기운에 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연결선상에 있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왜 좋은 기운을 얻으려면 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친구한테 밥도 사주고 이제 어른이니까 그래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는 베품을 해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도 용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이것도 내가 되게 감정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래도 잘 지내길 바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승자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거지만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는 없더라고. 지내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잘 되는 타임이 생기고요. 그러면 나도 같이 그냥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복으로 돌아온다더라고. 아, 그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다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게 결국은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표정이 얼굴로 다 바뀌고 그렇게 된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들.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누구도 울지 않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요즘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특히, 근데 이제 내 제자들이 더잘 됐으면 좋겠지. 다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제자들이 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그럼, 그잖아, 사람이,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맞죠, 그죠? 옷을 내려놓을 곳을 잘 찾아서, 이제.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고. 지난번엔 진짜로 바닥에 내려놨다고. 근데 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아무튼, 그래도 찾아냈어요. 아무튼,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4번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수능형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문제는요. 굳이 굳이 따지자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그냥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돼?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굳이 왜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시행을 3번 하면서 나온 값들에 대한 표본 평균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굳이 여기서 나오는 X는 모집단 X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수는. 그게 뭐뭐뭐야? 1357구야.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쓸까요? 13579. 확률은? 죄다 5분의 1로 쓸게요. 5분의 1을 5번 쓰면 귀찮잖아. 그치? 평균은 얼마겠어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어요. 요거 분석을 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분산이기 때문에 일단 분산을 먼저 찾으려고 해. 모분산을. 그치? 평균을 알아야 모분산을 찾지. 분산은요? 아, 평균은요? 5분의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는데 10, 15, 25 하니까 평균이 5인 거지. 아,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5를 기준으로. 2 차이, 2 차이 나는데. 그치, 그치, 그치. 그니까 평균이 5란 말이야. 그러면 분산은 무엇으로 구할래요? 재평평제로 하셔도 되는데요. 편차제곱의 평균이 훨씬 유리할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하셔야죠. 편차제곱을 구할게요. 1에서 5를 빼면 4 차이가 나잖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 부호는 사용 안 할게. 제곱하면 16. 3에서 5뺀 마이너스 2의 제곱, 0, 4,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면 되는데 전부 다 5분의니까 싹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20 더하기 20이 되겠고. 계산 잘하지? 8 나옵니다. 분산이 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변수 변환을 먼저 하세요.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럼 틀려요. 뭐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명이 나한테 한꺼번에 말하는 상황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두 명이 한꺼번에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 조용히 해봐. 얘기하라고 하고,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이렇게, 자, 이제 네가 얘기, 이거 하잖아. 그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떠오를 때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 실수예요. 단계별로 가자고. 됐고, 변수 변환부터 처리할게. 그럼 더하기 6은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A 배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어요. 얼만큼? 제곱배만큼. 이라고 하신 다음에 한번더 가요. 얘는 어떻게 하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요. 무엇을? 모분산을 이라고 해놓고 나면 모분산은 내가 구해놨잖아요. 8이죠, 8. 즉, 3분의 8A 제곱이 24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A 제곱이 9니까 A는 얼마다? 3입니다. 양수 A라고 되어 있죠. 양수 A라는 말

없었으면 A가 마이너스 3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능이에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문제라고 당연히 이 유형은 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는 그냥 이산압류 변수에 대한 게더 크지 않을까? 그런 느낌? 3점짜리죠. 너무 당연하지만. 그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저 X 위에 바가 들어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 그 공포감? 그게 없어져야 돼. 자, 29강으로 갈 거예요. 이제사 내가 하려는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28강까지 오는 동안에 이상하다고 느낀 거 없었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그 추출의 목적이 뭐예요? 추출의 목적. 표본 추출의 목적. 목적을 말해봐, 여러분.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뭘 하든 간에. 근데 모집단에 대한 모 평균이라든지, 모 분산이라든지, 모 표준 편차라든지,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내가 알아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 지금부터 그 일을 할 겁니다.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추정이라고 합니다. 즉, 표본의 성질을 가지고, 표본은 내가 표본의 크기가 뭐 30, 뭐 20, 10 이런 식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표본은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표본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추측할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하려는 일이 뭐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측할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추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했냐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는 X 바가 확률 변수라면서, 틀린 말 전혀 없어. 확률 변수긴 하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지. 확률 변수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거 구했고요. 그죠? 그 전에는 표본의 크기가 좀 작으면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도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이거 직접 구해서 어느 쪽으로도 왔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흐름으로도 타고 오고 뭐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치? 이야기라고 써볼까? 이야기라는 말이 좀 재밌지. 모든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의 크기가 2인 것. 이런 우리 어떻게 했어? 그두 가지를 두 개를 두번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상상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알아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이 3이 되는 것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이랬잖아.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구하는 게 원래의 목표, 목적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교생 300명에 대한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그게 모집단이 300명에 대한 수학 점수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300명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10명의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300명 중에 10명을 뽑으면, 내가 무작위로 10명을 딱 뽑은 그 표본 하나만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한다면.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300명 중에 10명을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 300씩 10을 이용하셔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다룬 거야. 모든 표본 평균들을. 그지? 그 이야기와 추정의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네가 뭐랑 같아? 모평균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표본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계산해서 모평균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표본이라는 게 어때요? 그치, 내가 한번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 나갈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내가 원래 하려는 일로 다시 돌아온 거랑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X 반은요. 자. 이런 표현을 쓸게요. 단한번 구한 X바에 대하여. 소문자로 쓰는 이유는 확률 변수의 X바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쓰도록 할게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에요. 단한 번.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알고자 한다면 30명의 표본을 뽑을 거야. 그러면 30명을 단한번딱 30명을 뽑아서 그들에 대한 평균 하나 딱 구한 거야. 그게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뒷장으로 넘어오면 모평균을 추정할 거예요. 오늘 하려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봐봐. 내가 단한 번만 구한, 자, 일단 뭐 표본의 크기의 크기 n이라고 할게요. 내가 n명을 뽑아가지고 단한번 x바를 구했어. 이거 뭐라고? 내가 구한이라고 쓸게. 표본 평균. 자, 질문. 내가 구한 저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을까? 같지 않지. 아주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걸 같다고 하진 않잖아. 같다는 건 항상 같아야지 같다고 쓰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예를 들어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찾고 싶어. 근데 내가 30명을 뽑았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161.3이었다고 칩시다. 응? 그러면 여러분은 모평균을 뭐 어떻게 추측할 거냐면, 내가 구한 값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않을까? 모양이? 그죠? 요 모양을 그대로 상상을 해봐. 그러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X바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할 거거든요. 추정한다고 하는 게그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모평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골격이라 그럴까? 이 프레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일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이건 일단 기억해놔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통 역사상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야. 여긴 진짜 쉽거든.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말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모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구간이잖아. 그치? 저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게 하는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요. 이거는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자, 신뢰도 9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가면 되지.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 를 따르는 Z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그지? Z의 Z야, 이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95%, 즉 0.95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표를 찾아보았더니, 1.96, 즉,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넓이가 정확히 0.95가 되더라는 거지. 자, 정확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다 보니까 0부터 시작한 넓이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응? 그게
0.95의 절반인 0.475가 나오더래요. 아, 그러면 이거 두배 하면 0.95가 되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겠구나. 요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 값을 앞으로 우리는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신뢰도에 의한 값. 문제의 상황에서 주어질 건데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말하는 95%로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이라는 게 뭐냐? 1.96, 마이너스 1.96부터 이게 95%로 믿을 만한 신뢰 구간이에요. 근데 X 바도 없고요, 선생님. M도 없고, 이게 뭐죠? 자, 역추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넓이를 따질 때 Z로 바꾸어서 마무리를 짓잖아. 그전 단계가 뭐였냐면, X바로부터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Z로 바꾸는 거잖아. Z 대신에 다시 그걸로 써볼 건데, X바의 평균이 얼마예요? 뭐 평균이랑 같아요.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아요. 이렇게 썼었어. 이건 지난 시간에 하던 이야기예요. 왜? 세상 모든 X바를 전부 다 모아놨을 땐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것은 모평균을 평균으로 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그마는 뭐예요? 모 표준 편차. 여기서의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예요. 요게 지난 시간의 흐름이지? 이걸 역추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죠? 집어넣고 식정리만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잘 따라와야 돼. 이때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근데 봐봐. 분모의 덩어리가 크니까 양변에다가 곱하는 건 해도 될까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양수니까. 그지? 그럼 써볼게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맞지? 근데 제가 꼭그 골격을 기억하라고 했어.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되지? 모평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있는 이 부분을 냅두고 양변에서 x바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렵지 않지, 계산인데. 마이너스 m이 여기 있을 거고, 그다음 x바를 빼니까 마이너스 x바 빼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겁니다. 자, 가운데에 m이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뭐 할까요? 마이너스 곱할게요.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여기다가 곱하시면 x 빼기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 m 남겠지. 얘가 일로 오면서 마이너스 곱해지면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그 신뢰 구간이에요. 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모양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내가 구한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한다 그랬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가 밝혀졌어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유도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식이긴 한데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식을 암기만 하고 있어도 풀려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가끔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맨날 통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전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 유도 과정을 한 번만 기억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해를 해놓으면 스르륵 보셔서 다시 떠올리기가 쉽다고요. 그게 꼭 알아두시라는 거. 그리고 신뢰도가 95%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95%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로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99%로 등장을 할 때도 있어. 그럼 뭐만 바뀔 것 같아? 예스! 신뢰도에 의한 값만 바뀌어요, 여러분. 넓이가 이번엔 얼마가 돼야 돼? 99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절반이 0.495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두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1.96이 아니고 얼마더라? 2.58이더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넓이가 0.99가 되겠지. 그래서 신뢰도에 의한 값이 이번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8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뢰도에 의한 값이. 여기만 2.58로 다 바꾸면 돼. 마이너스 2.58, 2.58. 그러면 여기만 뭐로 바뀌겠어요? 2.58로 바뀌어요. 돼.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신뢰도마다 바뀔 거예요. 문제 속에 나오는 신뢰도가 0.xx라고 하면 그 넓이가 0.xx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k부터 k가 되는 그 k를 찾아주시면 이게 우리가 신뢰도에 의한 값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k를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1.96, 2.58로 나옵니다. 95%일 때는 1.96, 99%일 때 2.58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내신을 풀거나 할 때에는 여러분의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부터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난 1.96인 거 아는데 이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꼭 신뢰도에 의한 값을 문제에서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기냐?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을 내가 구한 x 바로부터 빼고 더합니다. 내가 구한 x 바로부터 빼고 더합니다. 자, k는 뭐라고요?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예요. 시그마는 뭐예요? 이게 좀 재밌지. 모표준 편차야.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나 또 해야 돼요. 모평균을 구하지 못해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가 모표준 편차는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은요, 모표준 편차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4쪽까지 쭉 넘어오시면 제가 지금 이것까지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 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가 맞긴 맞습니다만, 실제로 개념에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표본 표준 편차를 제가 체크2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편차 S라고 하는 대체 가능.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둘다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실까봐 제가 친절히 그 밑에다 다 적어 놨어요. 실전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 값이 하나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면 괄호 열고 뭐라고 하시면 되느냐? 문제 속에 나오는 표준 편차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실내 구간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력 검사랑 똑같아요. 표준 편차 어디 있어? 갖다 집어넣어. 표본의 크기 어딨어? 갖다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갈 만큼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정말로. 근데 일단 좀그 모양이 그런 느낌 있잖아. 그 마동석 배우님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막, 아, 실내 구간 막 이러고 있고, 으아, 막 알파벳 많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느낄 때는 엄청 어려운가 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확통으로 넘어온 이래 얘가 가장 쉬운 파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해당하는 제가 신뢰도와 신뢰 구간 내용까지 쭉 연결을 할 건데, 체크 3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라서, 134쪽에 있는 체크 3을 좀 봐주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재밌는 건,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도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계산이 더 간단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x 바로 내가 구한 표본 평균입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일정량을 빼고 더하는 거죠. 이게 실내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발을 기준으로 얼만큼을 빼고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그 자체는 얼마가 되느냐? 두 개의 네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모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K에 해당하는 거, N에 해당하는 거,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 무엇인지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자,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표본 평균이 주어지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저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계산에 좀 좋은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고요. 여기에 체크 3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신뢰도가 일정해. 모표준 편차는 주어지는 값이니까 변할 수가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 변동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

신뢰도가 일정할 때 교재처럼 해볼까? N을 키워봐요.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 길이 짧아지지. 자, 이상한 질문을 해볼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게 좋은 걸까? 긴게 좋은 걸까? 선생님, 뭐가 됐건 길이는 무조건 긴게 좋죠 라고 얘기하실까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키가 말이야, 여러분. 평균 키가 3cm부터 시작해서 303cm 사이에 있어요. 이러면 신뢰도 100%야. 그 신뢰 구간의 길이 어때? 3m만큼 나옵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서 좋을 건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적당한 정도의 형태가 필요한데,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는 건 어때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또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N은 일정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데 내가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 넓이가 넓어져야 되다 보니까 K 또한 커져야 되거든요.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K 값이 커지는 거야. K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길어지겠죠. 이게 신뢰도 100%인 거야.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나 뭐 신뢰 구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어때? 당연히 길어질수록 신뢰도 자체는 높아져야 돼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신뢰도 100%의 신뢰 구간입니다. 3cm부터 303cm까지. 이 안에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가 있을 거예요. 라고 내가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될거 아니냐는 거야. 그치. 그거 생각해 보시면 신뢰도가 무조건 큰게 무조건 좋은 거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긴게 좋은 거다.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파트여서 제가 3번을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놨습니다. 재미가 있죠? 그죠? 요런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문제는 쓱쓱쓱쓱 풀면서 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그 신뢰도가 95%, 99%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귀염둥이 지니와 함께. 제가 가장 들었던 귀여운 소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시험을 볼때 유빈 쌤이 제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시험 보면서 뭐라고 뭐라고 정답이 뭔지 막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소원인데. 우리 소원에 철칙이 있죠? 남의 성적을 뺏어다 줄수 없고. 그죠? 내가 가서 문제 풀면 여러분들 남의 성적을 뺏어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 들어드릴 수는 없는 소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나랑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뇌의 동기화는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제자들을 볼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모의고사 해설을 하거나 해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처음에 해석을 잘못했어. 실수의 포인트를 일부러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 부분을 읽지 않아서 이런 거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풀잖아? 그러면, 내 제자들은 다그 말을 해요. 저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었어요. 저도 거기서 실수했었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 그 이제 실수했었는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실수를 어떻게 이제 알아나가든가를 여러분들 당연히 나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좀 동기화가 돼요. 나랑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여기서 유빈쌤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수학은 잘 풀어요. 같이 동기화가 되어서 나쁠 건 없어. 아유, 좋은 것만 있지.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내가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수학은 잘 풀어요. 확실히 내가 약간 그게 뭐든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 평상시에 실생활을 나랑 동기화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건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좀 안타까워하거든요. 네. 나 이것만 잘해, 얘들아. 사실 그니까 그냥 그 뇌의 동기화에서 수학 동기화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내가 옆에 붙어서 공부해드릴 순 없지만 전날까지 계속 저랑 같이 공부를 할순 있잖아요. 닮아가 보도록 하세요.
닮아가 보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흥 해도 저렇게 풀어봐야지. 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어째서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를 좀 미워하든, 좋아하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닮아가게는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해요. 나름 나는 진이니까 사실 진짜 옆에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답을 알려줄 수가 없을 뿐이지. 응원은 하고 있을걸? 약간 이렇게 쓰담쓰담? 아무튼, 자, 가봅시다. 뒤로 넘어오시면 문제가 쭈루룩 있는데요. 문제, 제가 쉽다고 얘기해놓고. 문제의 문양을 봤을 때 선생님 이게 어디가 어떻게 쉬운 건가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예,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따끈따끈한 문제를 먼저 뽑아놓으려다 보니까 1번이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렵게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렵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왜? 실내 구간이 두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할만해요. 자, 읽어봅시다. 수확하는 딸기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오케이. 원래 이걸 보면 막 뭘 적고 싶어 했었어야 되는데 슬쩍 봤을 때 이 문제가 실내 구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끄적여 놨든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엔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 분명히 선생님이 딸기 한 개의 무게 이런 거 X라고 알았잖아요. 정규분포 따르면 X가 정규분포 따른다. 평균이 M, 표준편차 시그마 이런 거 쓰라며요. 어, 맞아. 100개 추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구한 모든 X바들은 자, 그렇게 구한 모든 X바들, 모든 표본 평균을 모았을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흐름을 가는데 이 문제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100개를 한번 추출해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이 있단다. 그걸 가지고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야 라고 하는 순간 써놓은 이 내용을 지우시라고. 헷갈리게 된다고. 지우세요. 알았죠? 진짜야.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지우시고 그 다음 뭐 하면 되느냐? 다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표시할게요. 자, 어떻게 실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랬냐면 표본 평균으로부터 신뢰도에 의한 가,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빼고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평균이 됩니다. 이 골격을 딱 써놓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필요한 값만 동그라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표준편차. 두둥. 르르르르. 100개. 그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신뢰도 95%니까 신뢰도에 의한 값은 얼마일까요? 1.96이요. 왜?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K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등장을 했대요. 근데 봐봐. 다시 25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등장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잘 봐요. 첫 번째 신뢰 구간을 먼저 써보자면 내가 구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걸 X바라고 해볼게요. 그럼 X바를 가지고 어떻게? 신뢰도에 의한 값 1.96,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15로 바로 쓸 수 있겠죠? 표준편차. 얘를 빼고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더하기로만 써주면 돼요. 요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얼마래? 80A래. 이 값이 얼마래? 82A래.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다시 25개를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입니다. 자, 질문. 저 표본 평균은 X바랑 같은 것일까요? 아니지. 왜? 100개를 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이고요. 25개를 다시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다른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예를 들어 X바 1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지. 얘는 그냥 X바, 얘는 X바 1. 으로부터 어떻게? 아, 똑같이. 신뢰도는 95%니까 1.96. 이번엔 표본의 크기가 25니까 루트 씌우면 5분의 시그마만큼을 빼고 더할 거예요. 선생님 울적해요. 왜? 너무 내용이 많아요. 얘는 그러면 78A고요. 얘는 얼마냐면 80A 더하기 0.49예요. 자, 변수가, 그러니까 미지수가

미지수가 X바 하나, 시그마 하나, 둘, X바 원, 셋 그렇게 있고 A까지 있으니까 식 4개에 미지수 4개면 우리는 연립해서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딱히 주어지진 않았죠. 제가 얘기했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얘가 베스트예요. 왜? 표본 평균을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게다가요. 80A부터 82A까지면 표본, 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예요? 그냥 2A예요. 그래?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실내 구간의 길이 2A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실내도의 의향값 1.96 곱하기 루트 N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됐거든. 첫 번째 실내 구간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실내 구간도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까요? 길이 얼마야? 2A 더하기 0.49거든. 2 곱하기 실내도의 의향값 루트 N 5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보다 어때요? 식에 대한 다이어트가 훨씬 더 많이 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서 일로 슝 뺄까요? 그러면 EA들은 사라지거든. 나 어차피 뭐 찾는 게 뭔데? 내가 시그마 찾고 있다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누구라고요? 시그마라고요.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뭐 A를 없애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자, 뺄게요. 빼시면 어떻게 됩니까? 0.49. 얘 싹 사라져. 그 다음에 2 곱하기 1.96까지는 똑같고 얘가 10분의 2시그마로 통분할게요. 에서 10분의 시그마잖아. 5이에 그러니까 얼마야? 그냥 10분의 시그마예요. 식 하나예요. 식 하나. 이 식만 풀면 됩니다. 자, 계산할까요? 얘네 둘이 정리해봐. 약분이 분명히 될 거야. 4. 그죠? 그러면 10분의 자 봐봐요. 1은 10분의 8, 즉 5분의 4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얼마가 돼요? 4분의 5가 되어줍니다. 정답은 4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 쉽다면서요. 쉬운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이야기하고 실내 구간 두 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거는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봐야 3점짜리인 거예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왜? 뺐을 때 2A 더하기 0.49고 얘는 뺐을 때 딱 2A가 나오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을 굳이 내가 X바, 뭐 X바 1, X바 2 이런 식으로 놓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 쉬울 땐 쉽게 풀어야지. 그죠? 이렇게 나와요. 따끈따끈한 모의고사들 문제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쓱 봤을 때 여러분 실내 구간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야. 무조건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128인 표본을 뽑았어. 표준 편차 중요하니까 표시해둘게요. 그리고 내가 구한 게 X바야. 2를 이용하여 95%니까 1.96한테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지. 그러면 X바로부터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해서 내가 이러한 실내 구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하네. C를 계산하래. 얘 똑같은. 얘가 C 아니야? 그죠? 그럼 계산할까요? 128은 얼마예요? 64 곱하기 2니까 64. 8 루트 2 분의 2 루트 2 곱하기 1.96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9월 모평의 3점짜리입니다. 실제 난이도, 실제 풀이는 이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그렇잖아. 4로 나눌까요? 정답 0.49. 이게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만만한 유형입니다. 하나 더 보세요. 3번도 봐봐요. 이렇게 나와. 자, 대신에 이제 이거 봐봐. 이렇게 나왔어. 자, 누가 봐도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딱 펜을 들고 내가 필요한 것만 도...

0: 동그라미를 할게.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크기가 49, X바에서 우리는 신뢰도 95%니까 1.96입니다. 그때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하면 좋아? 그쵸,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할게. 일단 연습. X바가 주어졌기 때문에 X바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하는 식 한번 적어볼까요? 신뢰도의 의향감 1.96,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49니까 루트 씌워서 7로 바로 쓸게요. 괜찮아? 보내, 시그마. 이게 다야! 충격적이죠? 거기서 내가 A를 찾는 거야? 아니, X바를 찾는 거야.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보통 신뢰 구간의 길이로만 넘어가게 되면, 봐요. 비교 한번 해보자. 신뢰 구간의 길이로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 5분의 1A거든? 5분의 1A가 얼마라는 거야? 2 곱하기 신뢰도의 의향감 1.96, 루트 N분의 7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자. 얘네끼리 약분 될 거거든. 0.28에다가 10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8이 되고, 5 곱하니까 A는 얼마예요? 14예요. 우와, 신난다. 정답 14로 썼던 친구가 있을 거라고. 물론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누구? 저 같은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게 X바야. X바를 구해야 돼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면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X바를 몰라도 된다가 좋은 점이야. 이게 좋은 점이라는 생각을 하자고. X바로부터 빼고 더한 이 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다 보니까 X바가, 즉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됩니다가 좋은 점인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 아니, 표본 평균이에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간다 한들 이 식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 이해되시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A값은 구했습니다. A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한데 여기다가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A를 구할게. A는? 아니, 이게 A잖아. 그럼 요거 두께, 요게 14야. 이렇게 하면 되지. X바를 구하자고. 그치? A가 14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것만 정리할까? 얘 얼마야? 0.2 하면은 14, 8, 5 하면 여기가 얼마야? 1.4잖아. 즉, X바 빼기 1.4가 A, 즉 14가 되었으니 X바는 얼마겠어요? 15.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5.4를 쓰셔야 정답 인정이 되어준다는 거죠. 괜찮아? 재밌는 풀이 하나 해볼까요? 요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써도 되지만, 신뢰 구간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부터 5분의 6 A라고 했잖아요. 그 한 가운데에 원래 누가 있죠, 여러분?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내가 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같은 값을 빼고 더한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좀 재밌는 게 이 둘의 평균을 내봐. 더하시면 5분의 11A를 2로 나눠볼까? 그치? 5분의 5A니까. 그럼 얼마야? 10분의 11A가 X바야. 그럼 이 A자리에다가 뭐를? 14를 집어넣어봐. 이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15.4요. 재밌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보았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식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표현, 용어 낯설고 어색한데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진짜 그냥 쳐다보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4번은 제가 킵해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착착노트 오늘 쓰면서 복습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과정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요. 내가 구한 X바가 M, 모평균과 같을 리는 없잖아. 아주 연의 일치로 같은 거는 같다고 하지 않아요. 항상 같다고. 그러니까 추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신뢰 구간. 그리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식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4번부터 또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5번째 강의고요. 선생님이랑 아이의 대단원 6단원에 해당하는 국제관계랑 관련된 내용 싹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우리 국제관계와 한반도는 국제관계와 국제법, 국제문제와 국제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국제관계랑 관련되어 있는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 하나 등장할 수 있고요.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 또 등장할 수 있고요. 국제법의 법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 형태 문제 등장할 수 있고요. 국제연합 주요 기관 등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교랑 관련된 내용도 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국제관계와 한반도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용들을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컴팩트하게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관계와 국제법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은 국제관계의 특징입니다. 우리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요, 요 정도만 한번 봐주세요. 바로 요겁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힘의 논리가 공존한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이제부터 살펴볼 현실주의 관점. 국제 규범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이 있는데, 현실주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주로 반영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반면에 자유주의 관점은 국제 규범에 따라서 서로 지킬 거는 지킨다라고 보는 관점을 쉽게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볼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현실주의 관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의 사상적인 배경은요, 제일 첫 번째 홉스의 인간관입니다. 자, 우리 홉스 언제 나왔었죠? 그렇죠. 사회계약설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성악설에 기초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사회 역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무엇이다? 무정부 상태이다. 무정부 상태와 같다. 라고 볼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요거 기억하자. 지금 평화 보장 방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힘의 우위를 확보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국력 증강,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세력 균형 전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시소 떠올려 주세요. 자, 우리 시소에서 예를 들면 한쪽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앉아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힘이 치우치겠죠. 그렇게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 비슷한 힘을

의존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간과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유주의 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은 로크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인간과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야.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해.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킬 수 있는 선은 지키는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인 규범이 준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규범이 바로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기구 혹은 국제 여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로크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국가도 이성적이야. 그래서 지켜야 될 규범은 지키는 존재들이야. 국제사회 전체에서도 국제법, 국제여론, 국제기구와 같이 지킬 것들은 지키는 존재야라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평화보장 방안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보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집단 안보 체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쉽게 설명하면은 무언가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제 안에 국가들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 체제 안에 국가들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체제 안에 들어온 국가끼리는 우리 서로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해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의 약속.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 공격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체제 안에 들어온 국가들끼리 모두 다 힘을 똘똘 뭉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집단 안보 체제가 의미하는 게 뭐다? 뭔가 체제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큰 무언가 안에 국가들을 다 편입시킨다. 그리고 서로서로는 침범하지 않기로 해.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침략하게 된다면은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걸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세력 균형 전략이 평화 보장 방안.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집단 안보 체제가 평화 보장 방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관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사실은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국제사회 현실을 간과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고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제시문의 형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제시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관점이게라고 물은 다음에 선지를 통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게 될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은 일단 눈에 잘 보이는 펜 하나만 들어주시고요. 우리 순서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 제일 첫 번째는 베스트 팔렌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 시대예요. 그 다음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갑시다. 맨 밑으로. 냉전과 탈냉전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내용들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 그 다음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그 이유가 냉전 체제랑 관련되어 있고 이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되는 탈냉전 시대다라는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 흐름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연도표와 같은 형식으로 혹은 제시문의 형식에서 이 변천 과정을 섞어버립니다. 섞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는 게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요, 종교와 국가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종교로부터
독립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럽 사회의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아프리카 일대 등등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우리 이런 국가 간 갈등을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국제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제연맹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면 강대국 등이 불참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해서 국제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얘들, 우리 국제연합은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할 건데 16단원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도식화 살짝만 시켜보신다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국제연맹이 설립이 돼요. 근데 국제연맹은 강대국 등의 불참 등등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국제연맹의 한계도 보완하고 좀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좀 유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이 순서가 섞이게 된다면은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국제연맹이 먼저고요, 국제연합이 나중인 게, 이거 초성으로 기억하자. 얘들아, 국제연까지는 다 똑같잖아. 미음이랑 히읗으로 기억하자. 뭐가 더 먼저 와? 미음이 먼저 오잖아. 그래서 국제연맹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국제연합이 된다. 그래서 1차 국제연맹, 이에 대한 실패를 토대로 2차 국제연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요, 특히 초성 요거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아마 요건 나온다면 객관식일 확률이 높겠지? 보자마자 딱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의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살짝만 봐주셔도 됩니다. 왜요? 요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외워보자. 무엇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미국의 불참, 일부 국가의 탈퇴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설립되었다. 이제 안 까먹을 수 있어. 자, 이제 그 다음 냉전 체제와 탈냉전 세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냉전의 의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 간의 대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념 간의 어디랑 어디가 대립을 하게 됐냐면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유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을 필두로 하고요, 공산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필두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당시에 공산주의 진영에서 추구했던 거는요, 전 세계의 공산화였습니다. 전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서 팽창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펼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루먼 독트린과 같이 뭔가 봉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 마셜 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를 통해서 무엇이 성립됐냐면요, 양극 체제가 성립하였습니다. 얘들아, 양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석에 N극, S극 생각해봐.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양극 체제가 성립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단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냉전 체제가 점차 완화됩니다.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의 시대를 대탕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일단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준이 제3세계의 부상, 원인이 제3세계의 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선생님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능 특강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제3세계의 부상이라는 거는요,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생각해봐. 자유주의 진영의 나라들, 공산주의 진영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도 막 부상을 해.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막 다양한 다원화된 나라들이 계속 쪼개져 나와. 그 말은 점차 이 극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 냉전 체제의 완화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몰타 선언이 등장합니다. 즉, 지중해 인근의 몰타라는 곳에서 서로 미국의 대표와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냉전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에 냉전이 끝난 이후 탈냉전 시기가 개막하게 되는 거고요. 탈냉전 시기에는 이념 간의 대립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체제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냉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세계를 양분했던 양극체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지도적 위치가 크게 약화되면서 여러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다양한 다극체제가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쓱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국제법의 의미와 법원입니다. 얘들아, 여기 나오는 국제법의 법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근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보면은요, 국제법의 법원은 쉽게 국제법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얘들아,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종류 먼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약. 자, 그다음에 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국제관습법. 자, 이제 페이지 넘기세요. 바로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세요.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국제관습법, 그리고 조약.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은 제일 첫 번째, 여기 기억해 주세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밑줄. 얘들아, 그러면은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국가 된다? 국가 된다. 국제기구 된다? 국제기구 된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조약은요, 양자 조약 가능합니다. 즉,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둘인 경우. 그런데 셋 이상인 경우는 다자 조약이라고 하고서요, 양자 조약과 다자 조약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시험에서 선지 하나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입니다. 이때 합의는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명시적 합의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바로 여기에요.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자, 이때 법적 구속력은요, 조약의 경우에는 체결 당사자만 구속합니다.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만 끊어보자. 국회가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해. 다시 뭐라고? 동의권은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그러면 여기는 체결 및 비준만 끊어볼게. 이렇게 네 글자. 체결 및 비준은? 그렇죠. 체결 및 비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는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나와 있는데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조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였다? 포괄적 구속력 안 갖는다. 체결 당사자만 구속한다. 국가 당사자 될수 있다. 국제기구도 될수 있고 명시적인 문서 형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헌법조항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얘들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제관습법이에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이때 국내법은 헌법을 의미한다. 헌법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이때 국내법이 의미하는 거는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을 의미한다라는 내용까지, 예를 들면은 법률과 같이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볼 내용, 국회에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진다? 동의권을 가진다. 그런데 모든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일부 주요 조약에 대해서 갖는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은 무엇을 한다? 조약의 체결에 비준 역할을 한다. 체결 및 비준. 비준이라고 하는 거는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관습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쉽게 설명하면은
관습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서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을 국제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즉,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

법률로 승인되어서 효력을 가지게 된걸 바로 우리는 국제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제관습법은요,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꼭 체크해 주세요. 얘들 앞에서 조약의 경우에는 체결 당사자만 구속했죠. 하지만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내정 불간섭, 국내 문제 불간섭,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관행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법적 확신도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내용은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신의 정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쉽게 저기 문명국에서도 모두 찾을 수 있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국제관습법 포괄적 구속력을 가졌죠.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 원칙 역시 국제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원과 갖지 않는 법원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시험 문제에서 푸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자료 플러스에서는 국제법의 법원이 나타난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쭉 묶어주세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등은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모두 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조금만 이따가 볼 건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에요. 그 말은 뭔가 판결을 내려. 판결을 내린다라는 건 재판을 내릴 때 기준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 기준으로서 국제관습법, 조약, 법의 일반 원칙 등이 해당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에 나와 있는데, 국제법의 한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 익혀주세요. 제일 첫 번째,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다. 또한 제정된 법을 강제할 집행기구도 없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둘다 국제사회에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법의 한계까지 봤는데, 얘들아, 지금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세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국제법의 경우에는요, 국가 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약 같은 거는 국제기구도 가능하니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강제적인 집행기구가 집행수단이 없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국내법은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한 나라에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작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국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제시문 형태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법의 법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던 내용은 순위특강 1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과 관련된 것들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발문 한번 살펴봐봐.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단서 조항의 조약, 국제관습법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가?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둘 중에 국제관습법이었죠. 그렇다면은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건 나머지 단서 조약에 따르면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때 여기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을 꼭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법의 일반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설명
아닙니다. 1번은 잘못된 설명인 거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조약의 체결 당사자 국가 됩니다. 국제기구 됩니다. 달리 잘못된 설명이죠. 둘다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이제 3번 살펴보자. 둘 중에서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한 건 뭘까? 그렇죠. 국제관세법은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거지만 조약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명시적 합의죠. 그러니까 B와 달리 A보다는 A가 더 가까운 설명이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되는가? 그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면은요, 국제관습법도 네, 조약도 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쪽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갖는가? 얘들아, 앞에서 헌법 기억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가 들어가면 모두 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한쪽이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번은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도 발문 한번 살펴봐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그럼 뭐야? 현실주의 아니면은 자유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A랑 B가 각각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본다라는 A. 다시 오라고요.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A는 그럼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바로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가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힘의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B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될수록 갈등이 감소하고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에 자유주의적 관점은 B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요거 토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지켜야 될 규범을 지키는 존재들이야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의 인간관에서 의한 건 현실주의, 자유주의는 로크의 인간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규범과 이성이 적용될 수 있다. 지킬 건 지킨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서 서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 관점이겠죠? 따라서 A와 달리 B가 아니라 B와 달리 A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회가 침략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공동으로 마련할 체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집단안보체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집단안보체제를 평화보장방안으로 보는 거는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단안보체제는 따라서 B와 달리 A는이 아니라 A와 달리 B는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국제규범을 통해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A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같이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들아, 가시기 봅시다. 가시기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야. 베스트팔렌 조약 뭐라 그랬지? 이제 종교로부터 정치가 뚝 떨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 주권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우위를 갖게 되는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겠죠? 끝.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자, 우리 나시계에는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계라고요? 아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계는 바로 냉전체제의 형성과 연결되는 거겠죠. 자, 우리 냉전체제의 형성은 어디 이후입니까? 바로 트루먼 독트린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냉전체제의 형성 완화랑 관련되어 있는 선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에 해당이 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부상한 거는 어느 시기겠어요? 닉슨 독트린 그 시기가 냉전 체제 완화이기 때문에 정확히

는 라의 이유겠죠. 라의 이유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려면은 몰타 선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몰타 선언 이유니까.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세계 대전이 발발한 건 어느 시기? 나의 시기와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옳은 것.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관계와 국제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국제법의 법원, 그리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요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국제문제와 국제기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등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등장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이. 아마도 제시문이 나오고, 이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 문제를 찾으세요라는 게 나온다면,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남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국제 문제에서의 남북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북 간의 갈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경제적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거를 바로 국제사회에서는 남북 문제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요, 혹시나 제시문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 문제 뭐? 라고 했을 때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국제 문제 해결 방법 한번 살펴볼 건데, 요 정도는 객관식 문제로 하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문제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사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외교적인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해결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서로 뭔가 합의가 되고 협상도 하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좀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리 자체가 부딪혀버리는 상황에서는 뭔가 양보하고 이런 것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사법적 해결입니다. 국제사법기관,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을 바로 사법적 해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고요, 기간이 길고요,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겠죠.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내용 혹시나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연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연합에서 혹시나 선지로 나올까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기관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나머지 주요 기관, 예를 들면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등을 알려드렸다면은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선생님들에서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트리오는 뭐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장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는 트리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총회,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총회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요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 주세요. 왜냐면은 요 의미를 기억해서 제시문을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가봅시다. 총회는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여기다 체크하세요. 모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총회에서 의결은요,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총회에서도 뭔가 결과를 내야겠죠. 결론을 낼 때에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국, 일표주의로 표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분담금에 따라서 낸 돈만큼 표수를 다르게 준다? 아닙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국 일표로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총회는 요만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더 많은 내용들 이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안전보장이사회.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얘기를 할게.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선생님, 안보리가 뭐고요? 비상임 이사국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안보리의 구성 본 다음에 다시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총회에서는요, 신가입국의 승인과 관련된 역할도 총회에서 담당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회랑 관련된 내용 마무리했는데,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안전보장이사회랑 관련된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현 꼭 기억합시다. 안전보장이사회는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 의사결정 기관이다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요, 국제 분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적 개입이라든지 혹은 군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다시 경제적, 군사적 제재라든지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 분쟁 국가에 대해서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총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15개의 이사국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자, 다시. 5개의 상임 이사국은요, 쉽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미 프러 중.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뽑는다, 안 뽑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미 프러 중 5개 상임 이사국 고정이에요. 반면에 10개의 상임 이사국은 선출됩니다. 어디서 선출되냐면은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어디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윗부분.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이랑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에는요, 15개의 이사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차적인 상황, 우리 뭐 예를 들면 일의 순서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상임 이사국 중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뭐 10개 국가가 찬성했어. 그 중에 10개 국가 중에서 반대한 나라 중에서 상임 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즉 상임 이사국 중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10개 국가가 막 찬성한다 하더라도 부결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갖고 오는 거냐면요,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하여 1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다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하여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 말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국의 경우에는 힘이 쏠리는 거죠. 아니, 아무리 많은 국가가 다 찬성하더라도, 뭐 진짜 극단적으로 14개 국가가 찬성하더라도 상임이사국 하나가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상임이사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된다. 얘들아, 힘의 논리가 반영된다라는 거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무슨 관점? 현실주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 누가 담당합니까? 총회에서 담당했었죠.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은 안전보장 이사

국가외에서도 가능합니다. 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수식어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입니다. 얘들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겠죠.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럼 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재판을 하기 위한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만도 선지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제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때 적용되는 국제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 말은요, 국가와 국가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제기구 혹은 개인 간의 분쟁, 이거는 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결국에 재판 당사자는 누구만 된다? 국가만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때 국가에는 국제연합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있겠죠? 재판관은 1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15명의 국적이 혹시나 겹치게 된다면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15명의 재판관 어디서 선출되냐면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넘어오기 전에 봤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다. 한 번만 더 봐봐.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몇 명? 15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은 A국과 B국이 분쟁을 하고 있을 때 A국 한쪽에서만 똑똑 재수하려고요. 안 됩니다. A국과 B국이 모두 다 동의해서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라고 한 경우에만 관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맞아? 이거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물론 일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 표현 정도만 기억해 줍시다.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와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나와 있는데, 요 혹시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유임을 교과서로 나갔던 친구들은 한 번씩 읽어주세요. 경제사회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처럼 정치 외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각각 다루는 내용이고요.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령 하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사실상 지금 팔라우가 마지막으로 독립을 하면서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자, 우리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이 국제사법재판소였으면은 사무국은 행정기관이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국제관계 변천 과정이랑 연결시켜 주세요. 1950년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바로 안보입니다. 자, 우리 이를 위해서는요,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 1970년대부터는요, 냉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공산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 198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 어느 시기인지 좀 기억합시다. 1980년대 후반입니다. 자, 우리 적극적인 북방 외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공산권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공산권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이후에 91년도에 국제연합, 96년도에 OECD에 가입한다라는 내용 정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0: 당첨 과정이 연도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그리고 외교랑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화적인 방법의 해결 방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전통외교와 공공외교. 예전에는 정부를 중점적으로 한 전통외교가 줄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외교, 공공외교와 같은 내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한 번만 살짝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번 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시기별 외교 정책의 주요 내용이래요. 요 시기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전이 강화됐다. 어느 시기예요? 1950년대에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OECD에 가입한 거는요. 1990년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건 1970년대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자, 우리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 진영에, 그쵸, 공산 진영에 멀리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이 강조됐죠. 안보를 강조한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일단 북방외교 언제라고?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나 시기와. 다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한 전 세계의 협정, 2000년대 이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4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A랑 B가 어디인지 찾아보셔야겠죠? 여기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인 A. 그렇다면 A는 어디이다? 바로 총회이다. 자, 그 다음에 B가 어디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국가 중에 10개국이 찬성하고 5개국이 반대한 무기 제공 및 수출 금지 결의안 등등과 관련된 거.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B가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바로 요 내용이죠. 여기 밑줄 친 여기 기억 내용. 얘들아, 이 협약은 조약이죠. 조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니죠. 조약은 우리 아까 외웠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다? 체결 당사자만 구속한다. 포괄적 구속력 없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은에 찬성한 니은 어딨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기 제공 및 수출 금지 결의안. 여기에 찬성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이 비상임이사국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요. 10개국이 찬성했대. 그리고 5개국이 반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채택했대. 채택했다라는 건 이거는 실질 사항이잖아.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통과가 된 거야. 10개국이 찬성했는데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한 겁니다. 영미 프러 중. 그럼 나머지 비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숫자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정답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요거 기억합시다. 비상임이사국 어디에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누가 가져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자, 표결 방식에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 방식이겠죠? B와 달리 A가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보리와 총회 나누는 연습까지 해서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마지막 10 5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의 유인물 꼭 살펴봐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생명과학원 교과의 가장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꼼꼼히 끝까지 잘 공부해서 최고의 효율을 좀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5단원의 마지막 파트면서 생명과학원의 마지막 파트인 이 부분의 주제와 출제 포인트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물질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 앞부분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부분 물질의 생산과 소비 파트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용어 정리를 잘 구분해서 잘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되었다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어떻게 좀 성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 양의 변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계산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이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뭐가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되냐면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의 물질 순환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질소 순환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외워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암기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복습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세 가지 종류의 다양성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5단원의 내용으로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변별을 시도한다면 그게 바로 질소 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논술형 문제나 이런 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운을 띄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이런 용어였습니다. 뭐 물론 분해자도 있긴 했는데 여기서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와 분해가 아니고 생산과 소비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였다. 무엇을? 유기물을. 우리가 세포호흡의 재료로 이용할 유기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그 물질도 그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기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그 생산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만든 그룹과 그거를 갖다 쓰는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주요한 용어 두 가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총 생산량입니다. 여기서 생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유기물의 합성이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자가 붙었으니까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 저거는 약간 1년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만큼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일종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 동안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연봉. 이 생산자의 연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흡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호흡량은 생산자가 세포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생산자는 지금 광합성을 왜 하고 있어요? 유기물을 왜 만들고 있죠? 우리 같은 소비자 먹여 살

살리려고? 그렇게 이타적인 목적으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뭐 과정이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굳이 돌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기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해? 세포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호흡량은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거의 주 목적은 뭐야? 내가 세포 호흡에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목적대로 세포 호흡해서 소비해서 분해해서 없어진 그 유기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총 생산량 중에 소비해서 없어진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바로 호흡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봉이 있을 때 그거를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다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미래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호흡량을 빼고 나서 남는 양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남는 양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식물, 그러니까 생산자 기준의 그래프라고 볼수 있어요. 얘가 1년 동안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총 생산량이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얘는 요거를 생산을 왜 했다고? 세포 호흡에 쓰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해서 영영 없어진 양,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다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소비된 유기물의 양, 그거를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한다고 방금 전에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요거를 나눠서 보여주려고, 쓰고 남은 양이 많은 걸로 좀 이렇게 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요만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요만큼 썼어. 이제 없어. 그거는 다 썼어. 근데 이만큼 남겼어. 그게 바로 순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순생산량이란 거는 총생산량에서 호흡으로 사용한 거뺀 나머지 양을 우리가 순생산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순생산량도 내가 남겼다고 해서 세포호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영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는 양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지나가던 노루가 나를 뜯어먹었어. 지나가던 어떤 초식동물들이 나를 막 우적우적 뜯어먹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세포호흡에 안 쓰고 남겨놨는데 먹혔으니까 더 이상 내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양, 잃어버린 양이 피식량. 그 다음에 고사 낙엽량은 나는 이 이파리에다가 유기물을 분명, 광합성한 유기물을 저장해놨어. 세포호흡으로 쓴건 아니야. 뜯어먹힌 것도 아니야. 근데 얘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낙엽이 지면서 이 이파리 자체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물이 아니죠. 내 몸에 저장돼 있다고 볼수 없어. 그렇게 떨어져 나간 양, 낙엽량 또는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나간 양, 고사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긴 건 분명한데 뜯어 먹혔다 아니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고사 낙엽량까지. 그럼 더 이상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없어진 양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다 빼고 실제로 이 식물의 체내에 남아서 저장된 양. 그거를 우리가 생장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장량을 많이 남긴다면, 그러면 요 몸체에 많이 남는다는 거니까 그런 걸 저장을 많이 하면 쑥쑥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장량을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생장 속도가 결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식물,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 값이었고요. 얘 입장에서는 먹힌 양인데, 얘를 먹은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뭘까? 요만큼이 그대로 섭식량이 됩니다. 초식동물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먹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게 섭식량이야. 자, 근데 그만큼이 너무 좁아가지고 걔를 좀 확대해서 요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넓혀서 써본 거죠. 그럼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섭식량입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왜 먹었어요? 얘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자기도 세포호흡하는데 유기물이 필요한데 나는 직접 못 만드니까 남이 만든 거라도 갖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일단 먹은 게다 흡수되지도 않거든요. 내가 먹어도 흡수 안 되고 밖으로 이제 항문으로 나가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그냥 쭉 통과한 배출량이 존재하고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이용되는 동화량이라는 일부가 있을 겁니다. 자, 섭식량 했는데 거기서 그냥 쭉 밀고 나간 거 빼고 배출량 빼고 실제로 세포에 들어와서 이용될 수 있는 동화량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거는 왜 내가 굳이 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까지 한 거야? 왜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한 거야? 세포 호흡하는데 써야 되거든. 이거 없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실제로 내 목적대로 사용해서 이제 없는 양, 소비해서 없어진

양이 바로 이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만큼 먹어서 흡수해가지고 세포로 들어온 걸100%다쓸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남기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요만큼 남긴 건데, 여기서 뭐순 어쩌고 이런 명칭이 따로 붙어 있진 않죠.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호흡량 빼고 나머지인데, 요것도 내가 남겼다고 해서 끝까지 다 남아있진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머리가 굉장히 긴데,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기른 게 아니고요. 바빠서 미용실을 못 가가지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머리카락 하나에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유기물들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단백질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유기물이 저장이 된 건데, 근데 그게 머리카락이 빠지면 더 이상 내게 아니죠. 여러분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머리카락들 내게 아닙니다. 여기 심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빠져나갔냐. 그래서 자연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손톱, 발톱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피식. 우리가 누구한테 뜯어먹히고 잡아먹히고 이런 걸잘 상상할 수 없지만, 뭐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생충한테 쪽쪽 빨리는 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모기한테 이렇게 이제 뭐 빨리는 그런 혈액의 양도 뭐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게 아니야. 그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피식 자연사량이 이 초식동물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다 쓰고 이 체내에 남겼어. 그러면 얘한테도 그게 얘처럼 생장량으로 남아서 몸에 저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을 잘 나눠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총생산량, 호흡량, 순생산량 이런 용어들이 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순생산량 밑에서는 피식, 고산화격, 생장량으로 구분된다. 그다음에 얘 입장에선 피식량이지만 먹은 입장에서는 섭식량인데, 섭식을 한 것도 사실은 원래 이제 최종 목적은 호흡에 쓰는 거고, 남은 것들 중에 이렇게 구분이 좀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금은 물질이 이동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얘가 광합성해서 이산화탄소로 돼 있던 걸뭐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바꿨어. 그럼 얘가 뜯어먹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유기물이 전달이 된 겁니다. 유기물 형태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유기물을 호흡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것이 바로 요. 지금 보면 물질의 순환의 화살표가 있는데, 물질 순환은 이 생태계 테두리 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고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기물로 만들었어. 그러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유기물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분해자한테 그런 유기물을 전달이 되기도 하고,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그리고 얘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 분해했다.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만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건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점선으로 나타내는 이 에너지는 성질이 좀 다르죠. 일단 에너지는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생태계 밖으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생물들이 뭔가 그 유기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세포호흡이란 걸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세포호흡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에너지가 그냥 열 에너지로 밖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거는 그냥 생태계를 벗어나요.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만 빠져나가,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의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 생태계를 나가고 있다면, 그럼 생태계 내부의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거는 다 같이 절멸.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이 지금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빛에너지로 이 생태계에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 에너지로 계속해서 그 부분의 일부가 이렇게 방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게 아니야. 들어오고 나가는,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고 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는 항상 다음 단계로 갈때더 적은 양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에서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1000이라고 칠게요. 근데 1차 소비자가 그 1000만큼을 다 가져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걔가 알뜰살뜰 뜯어먹더라도. 일단 생산자가 1000만큼을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그거를 일부를 얘가 스스로 분해해서 쓰잖아요. 그럼 분해해서 쓰면 그 에너지 중에 일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는 건 예를 들면 한뭐20 정도 갖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양은 반드시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양은 항상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어야만 한다 하는 거를 잘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요 그림에서, 그럼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요 단계로 몇 퍼센트나 전달이 되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계산하고 싶을 때 하는 식입니다. 근데 식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지금 10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다음 단계 1차 소비자가 100만큼 갖게 되었다면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양분의 얘가 가지고 있는 양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요거는 10%지.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뭐 별거 없죠? 계산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 중에 몇 퍼센트가 넘어맞는가로 계산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단계에서 먹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강조해서 얘기했던 건요 내용이거든요. 에너지의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항상 감소해야 돼. 이건 예외 없음. 예외 없이 다음 단계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이동한다?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왜? 그 단계 각각이 열 에너지로 소실을 내는 그런 에너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일부가 전달된다고 하면 항상 적어야만 한다. 그런 건데, 근데 이 효율, 그전 단계의 에너지가 몇 퍼센트나 넘어왔는가 하는 그 효율은 보통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죠. 얘는 예외 없이 항상이고요. 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선생님이 아까 했던 예시로 만약에 생산자가 1000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소비자가 100만큼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 1차 소비자는 10%의 에너지 효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0이라고 칩시다. 이거 100 중에 20이 넘어왔어. 그럼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예요? 20%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게 맞는데, 전 단계에서 몇 퍼센트가 넘어왔는가를 나타내는 그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그 숫자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의 질 자체가 높아져서 풀 뜯어 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효율은 증가할 수 있으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양은 절대 증가할 수 없고 같을 수도 없고 점점 감소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순환 보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은 사실 별게 없어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가 가장 많은데, 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유기물이 아닌 상태로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우리 생물이 열심히 끙차끙차 광합성 해가지고 그거를 유기물로 바꾸고, 바꿔놓은 거를 우리가 또 세포호흡에 이용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그 과정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은 생산자만 할수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물 쪽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광합성을 의미하는 화살표라고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만들었어. 그럼 생산자만 그걸 쓰는 게 아닙니다. 얘도 써요. 얘도 호흡으로 쓰죠. 세포호흡하고 나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내보내거든요. 세포호흡하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만든 거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소비자가 먹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가졌어. 유기물을. 그러면 얘도 왜 먹었지? 자기도 세포호흡해서 쓰려고. 세포호흡하고 나면 얘도 이산화탄소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밖에서 분해해요.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리는 작용을 하는 게 분해자인데, 그래서 얘도 그런 작용을 하고 나면 다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로 되돌리는 호흡이라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생산자도 하고요. 소비자도

분해자도 하고요, 분해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합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바꾸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생산자만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생물학적 과정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나중에 뭐 묻혀가지고 이런 화석 연료가 됐을 때 그거를 그냥 공장 같은 데서 태우는 비생물적인 과정, 연소에 의해서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이런 생물적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탄소 순환은 광합성이랑 호흡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질소 순환이 변별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질소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질소 순환은 항상 이렇게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잘 원활하게 생물들한테 공급이 돼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DNA 이런 핵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이나 핵산을 구성하는데 이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잘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질소 공급이 잘 되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질소는 공기 중에 기체 형태로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는데 질소 기체는 너무 안정해. 질소 원자 두 개가 삼중 결합에 이런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얘가 서로 바이바이를 해야 다른 거랑 결합하면서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될 텐데 순환이 될 텐데 얘네들끼리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둘을 떨어뜨려 놓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쟤네 둘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건 그러면 어떻게든 얘네들을 떨어뜨려 놨을 때 이제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할수 있는 형태의 질소 물질은 무엇인가? 그거는 요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H4+라고 쓰고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는 요런 형태로 바뀌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NO3-라고 쓰고 질산 이온이라고 읽는 뭐 질소랑 산소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질산 이온이라고 읽는 이런 형태의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제 좀 이용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어떤 과제는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요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질소를 쓸수 있게 고정한다. 이쪽도 질소 고정입니다. 질소 고정. 그런데 이 양쪽의 질소 고정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질소 고정은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생물이 해줍니다. 우리 세균 중에서도 종류가 엄청나게 세균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생할 때 잠깐 나왔던 뿌리혹 박테리아가 그 종류거든요. 그래서 얘가 누구랑 공생 관계였냐면 콩과 식물이랑 콩과에 해당하는 식물이랑 공생 관계였는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걸 고정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콩과 식물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콩과 식물이 요거를 잘 쏙쏙 흡수해서 단백질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콩과 식물, 콩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럼 콩과 식물은 얘한테 뭘 제공해? 자기가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을 제공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상리 공생 관계이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런 질소 고정 세균, 특수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이쪽 질소 고정은 세균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 방전이라는 쉽게 말하면 번개 요런 비생물적인 과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쟤네들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뭐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종류의 질소 고정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순환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화살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화살표가 있냐면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이 과정의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 질산이 되자. 나 암모늄인데 질산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산이 되자 이런 작용. 이것도 그냥 냅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도 도와주는 세균이 존재하고요. 그거를 질산화 세균이라고 불러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화살표 있어. 그럼 지금 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얘는 스쳐 지나가고 있고 얘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그려주면 좀 해결이 될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얘로 이렇게 막 잔뜩 모였는데 얘가 다시 탈출하는 그런 경로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경로가 존재하고 질산이 되자는 질산화 작용인데 질산에서 탈출하는 작용, 탈질산화 작용입니다.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것도 그냥 냅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균이 그 과정을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면 어느 정도 순환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갔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나가고 균형은 맞았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빠졌죠. 뭐 생산자, 소비자 이런 애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됐을 때 얘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이 바로 생산자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생산자였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생산자가 이 형태를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핵산도 만드는 그런 질소. 질소를 가진 유기물을 합성하는, 동화하는 그런 일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가지고 동화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지금 생산자고, 생산자가 이런 이온들을 흡수해서 질소 동화작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또 먹어서 섭취하는 거죠. 소비자로 갑니다. 먹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나 생산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게 전달됩니다. 역시나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사체나 배설물에도 유기물이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거 분해해가지고 생명활동하고 이런 데뭐 물질 구성하고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고 나면 유기물로 동화했던 것이 분해자에게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 거치고 다시 순환. 전체적인 순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소의 순환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질소 순환에 대해서는 뭐다 클리어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나타낸 게 우리 교재에는 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181쪽에서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질소,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인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간다? 그러면 질소 고정. 질소 고정.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된다? 질산화. 그 다음에 질산에서 탈출한다? 탈질산화.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게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요건 좀 정확히 외워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수 있거든요. 그럼 질소 고정이다 하면은 어떤 작용이에요? 너무 안정해서 잘 사용하기 어려운 질소 기체를 사용할 만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거는 질소 고정 세균이 하는 질소 고정이고 그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가는 거는 공중 방전이라는 비생물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이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다음에 질산화는 뭐였어? 질산이 될래? 뭐에서? 암모늄 이온이었는데 나 질산 될래? 이렇게 변하는 게 질산화 작용이고 그거는 세균이 해주는 거였다. 자, 질산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질소 동화입니다. 질소 고정이랑 질소 동화를 가장 많이 섞어서 물어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소 동화는 이렇게 고정해놨어. 그거 흡수해서 실제로 유기물로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질소를 가진 유기물로 합성하는
동화작용하는 거를 질소동화라고 한다. 그건 누가 한다? 생산자가 합니다. 생산자가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탈질산화는 뭐예요? 아까 질산이 될래 하는 게 질산화였으면 질산에서 탈출할래 하면 탈질산화. 그래서 질산이었는데 질소 기체로 바뀌는 것을 탈질산화. 이것도 세균이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좀 가공이 된다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생물 다양성. 이 부분의 마지막 개념 파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다. 그런데 세 가지 수준으로 범위가 좀 나눠져 있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여러 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그 종들에다가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넓어진다. 그런 부분들만 좀 챙기시면 되고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은 일단 포인트는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종인데 우리도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이 집단이 보유하고 있다면 환경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서 누군가는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어떤 그런 보험을 좀 들어놓는 거죠. 유전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급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좀 높게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입니다. 한 지역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 뭐 이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종수가 많으면 종 다양성 높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종수가 만약에 같아. 그럴 때는 더 골고루 분포할 때 뭐 어떤 종이 뭐 원체 많고 어떤 종은 적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한 종이 사라졌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먹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런 환경 요소들이 다양하게 많을 때, 뭐 사막, 초원, 삼림, 습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때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 요거는 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성도 포함한다. 다양한 환경이 있다면 사실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생물 종도 다양해지면서 종 다양성도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자꾸 감소하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다. 왜 그러냐 하는 요 몇 가지는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살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식지가 아예 파괴되거나 조각나는 단편화도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그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잡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 얘가 유지될 수 있는 숫자 이상으로 잡아들여서 씨를 말리는 남획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도 문제가 되고요. 외래종이 도입됐을 때 얘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거기 원래 서식하던 토종을 막 다 죽여서 없앤다든지 뭐 멸종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감소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한 내용들, 주요 개념들을 탄탄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적중 문제는 2.1번 문제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 물질의 생산과 소비 관련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는 어떤 초원 생태계에서 1년 동안 조사한 생산자의 총 생산량에 대한 호흡량, 피심량, 동그라미 기역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합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체 유기물의 양이란 얘기죠. 이게 바로 총 생산량일 겁니다.
총 생산량에 해당하는 유기물의 양을 100으로 잡은 거고 그 중에 40을 호흡으로 썼어. 이건 바이바이.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이제 써서 없어.

그럼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게 순생산량일 텐데, 순생산량 중에 뜯어먹혀서 잃어버린 양. 그 외에 뭐 있어요? 낙엽이나, 낙엽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나간 낙엽 고사량도 여기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식물 체내에 남은 생장량도 이 동그라미 기억에 포함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동그라미 기억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런 문제인데, 뭘 물어봤을까?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순생산량이다. 순생산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생산량이죠. 기억은 낙엽 고사 생장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이 생태계에 있는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A에 포함된다. 초식동물이 호흡을 뭘 가지고 해요? 얘 뜯어먹어서 획득한 그 유기물 일부를 분해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식량이 그 다음 단계 초식동물이 호흡에 사용하는 그런 유기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량은 여기에 일부가 호흡량으로 이용이 되는 거니까 저기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총 생산량에 대한 생장량의 백분율은 45%보다 크다. 생장량의 백분율은 45%까지가 최대죠. 그죠? 요거 다 합친 게 기억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최대 45란 말이에요. 죄다 생장을 했다 쳐도 45까지. 그래서 그거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게 3.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물질의 생산과 소비 플러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군집의 천이까지 같이 다뤄져 있는 문제여서 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림 가는 식물 군집 X에서의 천이 과정 일부이다. 나는 식물 군집 Y의 시간에 따른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도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여기도 디귿, 기역이 있는데 저 기역, 니은, 디귿은 초원, 양수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A와 B는 각각 뭐와 뭐 중에 하나냐면 순생산량이거나 호흡량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T1과 T2 저둘 중에 한 시점에서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불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키워드잖아요. 산불이 요두 시점 중에 하나에서 일어났는데 산불은 2차 천이의 키워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든 여기서 일어났든 그 이후는 천이 과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목림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점점 키 커지는 순. 관목림 다음은 키큰 나무 중에 팍팍크는 양수림이 먼저 선점한다. 그럼 디귿은 양수림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디귿은 양수림이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 기역이랑 니은이 초원이랑 음수림 남았습니다. 근데 양수림 출현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동그라미 기역이 여기 뭐 산불이나 이런 사건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정상적으로 천이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게 기역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호남림을 거쳐서 뭐가 나왔다? 음수림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초원이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음수림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이 초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갑자기 숲이었는데 왜 초원이 됐지? 불나가지고. 산불이 여기서 발생한 거죠. 불이 나서 다 타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이 초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그래프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순생산량 또는 호흡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두 그래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그 기울기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증가했다가 점점 감소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점점 증가하는 거는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식구가 좀 많아지고 늘어나면 뭔가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얘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숲 자체가 그러면 얘가 그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그런 유기물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 덩치가 커지는데 호흡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은 그 맞지 않은 상황이고 동그라미 A가 호흡량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숲이 울창해질수록 세포 호흡으로 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과정들이 이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씩 조금.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호흡으로 쓰는 양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니까 남는 양, 남는 유기물의 양이 순 생산량이었잖아요. 그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T2일 때 산불이 일어난 게 아니고 T1일 때 일어난 거니까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 총 생산량은 뭡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전체 총량, 총 생산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간 1은 호흡량 늘고 순생산량 주는데 줄어드는 게더 가파르죠. 그럼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총 생산량 자체는 증가한다고 볼수 없고 감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 두개더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B에 포함이 되느냐. 동그라미 B는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에 뭐뭐 들어가요? 피식량, 그 다음에 고사 낙엽량, 그 다음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생장량까지 다 순생산량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초식동물이 뭘 가지고 호흡에 쓰죠? 뜯어 먹은 거, 자기가 섭취한 그 유기물 중에 일부를 호흡에 이용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피식량이 초식동물의 호흡량으로 연결되는 유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가지고 답은 2번이 되는 이런 문제 같이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는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질소순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겼지만 쉽지 않은 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표는 생태계 질소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질소순환인데 가나다는 각각 뭐뭐뭐 중에 하나냐면 질소 고정이거나 탈질산화거나 아니면 질소 동화작용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가나다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뭘로 변한다 하는 것들이 기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 단백질, 질소 기체,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넷 중에 하나. 요거를 우리가 매치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의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 요 과정 전체를 빠삭하게, 빈 공간 없이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요거를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을 그냥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 뭐를 뭘로 바꾸는 건지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되거든요. 질소 고정이란 질소 기체를 뭐나 뭘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질산화는 뭐였냐면 이 중에서 질산. 질산에서 탈출하자니까 얘가 뭐가 되는? 반대로 질소 기체가 되는 이런 과정이 탈질산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 작용은 뭐를 가지고? 암모늄 이온이나 아니면 질산 이온을 생산자가 흡수를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핵산이나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택지 중에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핵산은 없죠. 핵산 없으니까 핵산은 지우고 단백질만 남겨보겠습니다. 단백질.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둘 중에 하나가 둘다 가능한데 여기 보면 그냥 화살표는 하나씩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중에 뭐 위에 거거나 밑에 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는 상황이고 얘도 둘다 가능한데 요것도 둘 중에 하나가 요 앞에 있는 화살표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실한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실한 것만 보면 질소 기체는 화살표 앞뒤에 한 번씩 총두번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니은이 될수 있겠죠. 니은도 될수 있고 아니면 디귿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번 등장하는데 화살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 게 질소 기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한 건 단백질은 딱한 번만 나온다. 화살표 뒤에 딱한 번만 나온다. 그게 단백질이다. 그럼 지금 이거 중에 한 번만 남아서 화살표 뒤에 나오는 게 리을입니다. 얘가 단백질로 확정.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요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질소 동화.

근데 질소 동화는 질소 기체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디귿은 질소 기체는 아니야. 아까 질소 기체가 니은이거나 디귿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 출발점이 질소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아니다. 그럼 니은이 질소 기체로 확정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질소 기체로 바뀌는 거첫 번째 가는 요거죠. 탈질산화. 탈만 적을게요. 탈질산화는 출발점이 질산이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질산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확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디귿만 남았는데, 디귿은 남은 하나 암모늄 이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H4 플러스가 디귿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N2에서 둘 중에 요 과정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도 요두 개가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요거를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것만 지금 화살표로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쫙 정리를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꺼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단백질은 딱한 번만 나오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찾아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질산이온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질소 기체여가지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 질산화 세균은 나에 관여한다. 나는 요게 뭐예요? 질소 고정이잖아요. 지금 고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질산화 세균은 뭐 하는 데 관여해야 돼? 질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게 질산화 세균인데, 질산화 작용은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디귿, 다는 질소 동화 작용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겼지만 조금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질소 순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간단하게 생길수록 어려워져요. 오히려 전체 과정이 다 그려져 있으면 유추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간단할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5단원의 마지막 파트까지 우리가 문제 풀이, 적중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다가 선생님이랑 마무리하려고 이 강의를 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1으로 어떤 내신 시험을 치르는 마지막 해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신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29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으로 롤스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밑그림을 그려보죠. 개념 펼쳐줌, 단원의 핵심과 흐름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의관의 입장들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걸 자유주의적인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으로 명명해서 분류해 볼 수 있고 그중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롤스와 노직이 들어갑니다. 문항으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상가들의 핵심을 잘 짚어내야 되는 사상적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그중 28강과 29강에 함께하고 있는 롤스의 경우에는요. 정의 원칙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걸 전제로부터 해서 정의 원칙은 우리가 합의하는 건데 그렇게 합의한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기회균등,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도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이 돼서 누구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를 제안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는 1차적으로 우선성을 갖고 잘 보장되면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이 된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들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쭉쭉 짚어서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 다시 한 번만 눈도장 찍어보죠. 지난 시간 얘기 꼭 듣고 오셔야 돼요. 네, 그 내용 토대로 보면 그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 공정한 상황이라는 걸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으로 사고 실험으로 설계가 되고요. 여기서 사람들은 맥시민 룰을 따른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무지의 베일을 쓴 채로 맥시멜의 룰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처한 우연적인 여건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불리한 사람이 됐을 때 위험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될 거야 라고 본 롤스의 그 입장은 우연적인 여건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기억 선지의 핵심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그의 사상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을 때 더 클리어하게 풀릴 수 있다. 그런데 한 시간 열심히 달려보니까 눈이 밝아지는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개념을 신속하게 짚으면서 여기에 보완해야 되는 개념들을 제가 판서로 제목만 써도 되겠지만 이 텍스트를 좀 띄워놓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시해드리면서 핵심을 탁탁 짚어드리고 문항 요소들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개념이 연결돼요 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즉 제가 조금 더 준비한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그 이해를 따라가는 도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롤스에게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돼야 된다 라는 자유주의적인 공동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과 사회 존재는 어떤가? 다시 한번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요.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너도 모두가 이익이 돼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사회 구성원 모두 이익, 그래서 호혜성을 실현해야 해요. 이런 그의 입장을 롤스의 워딩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최소 수혜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이익의 결과가 어때야 된다, 분배 결과가 어때야 된다라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 자체를 정한다기보다 절차적인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향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제도가 정의로워야 돼. 그 제도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받고 이익을 분배받으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소득과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기회, 자존감의 영역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해.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이 사회 체제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사회여야 돼. 그럼 이러한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사회 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규제돼야 돼. 선택과 합의의 차원에서 이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정의의 원칙이 어디에서 합의돼야 된다? 공정한 조건에서. 그 공정한 조건이 뭐냐? 오리지널 포지션이라는 원초적 입장, 즉 사고 실험의 상태를 가정을 한다. 이때에는 사회계약론자들이 제시했었던 어떻게 나의 기본권을 잘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자연 상태의 구성원들처럼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어떤 것이 정의로울지를 합의하는 상태를 가정한다. 가정하는 거니까 가상적이고 가설적이어서 역사적인 실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체제를 선택하자라는 사고실험을 열어두자. 이걸 열어둔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무지라는 건내 특수한 상황은 모르는 상태이지만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일반적인 지식은 알아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판단할 수 있게끔은 한다는 거예요. 단,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일까는 모른다. 그럼 내가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양성과 가능성이 펼쳐지죠. 그럼 그렇게 펼쳐진 가능성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 내가 그 가능성 중에서 이 사회 최대 수혜자일 수도 있고 최소 수혜자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인간들은, 아, 최대 수혜자가 됐을 때 나에게 이익이 더 커지는 방법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위험해졌을 때,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뭘까를 고민하게 될 거라고 롤스는 가정합니다. 롤스의 생각이에요, 이거. 그 가정을 둔 상태에서,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타인의 이익 자체에는 관심 갖지 마시고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가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 무관심하라라는 주문을 받는데, 여기에 상호 무관심은 되게 나쁜 거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 보니 무지의 베일을 벗어난 그 합의된 원칙이 적용된, 정의가 실현된 사회로 가면 결국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실현된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예요.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회예요. 물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러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 을 갖는 것이 내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뜻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 추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져서 저 사람이 이익이 되지 않고 나만 이익이 돼야지 라는 시기심 질투심과 같은 유의 감정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의 파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파이를 크게 하는 게 나아요. 더큰 파이에서 내가 더 많은 걸 분배받을 수 있으니까. 그 파이를 더 줄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갈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부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절대

회사를 따라 가보세요. 그래서 그가 세금도 내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의 파이가 더 커진 거예요. 그더 커진 파이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파이를, 야, 너가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번다고? 나 너무 질투나. 나 너무 시기심이 생겨. 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건 나에게도 이익되지 않는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에 이익되지 않는다를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가지세요, 상호 무관심하세요 라는 말이 나쁘다 라는 말로 내 가치 판단을 더 씌우지 마시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논리적으로 그냥 따져보면서 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나아요. 야,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을 주문한 상태는요,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사고 실험의 도구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이어가 볼게요. 우연성을 배제한다. 이건 왜 필요한 것인가? 앞강에서 능력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셈인데요. 루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라는 그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자료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체크만 해놓읍시다.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서 분배되는 건 부정의하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게 노리스 생각이야. 지금 이 의도를 제가 녹여낸 말보다 그 사상가가 정확히 집필하고 표현한 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표현을 해봤고요. 이걸 제가 조금만 제 입을 빌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득과 부를 우리가 분배 대상으로 삼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 권리, 자존감 들도 분배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짚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소득과 부라는 가치를 우리가 분배하고자 할때 능력에 따라 분배해, 업적에 따라 분배해, 필요에 따라 분배해 와 같은 다양한 분배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분배 기준은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절차를 만드는 거에 주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차적 정의 관념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나름의 절차적인 정의로서 쓰자는 건데, 왜그 공정한 입장에 들어와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써서 사고 실험을 왜 해야 되냐? 그때 우연성을 처리해야 된다. 우연성을 배제해야 된다. 라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능력주의 이야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능에다가 노력을 더한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니까 그 이전에 신분이나 세습에 의해서 사회적인 가치가 분배되었었던 시대. 그래서 내가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득과 부, 권리와 의무, 자유와 기회가 분배되었던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바람직해졌죠. 그러한 신분이 세습되었던 것에 비하자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건, 그거 어떤 것을 내가 타고났건, 내 부모에게서 받았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라는 건 굉장히 훌륭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의 문제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능이요. 이거 내가 IQ 몇, 혹은 어떤 것을 뭐 추론하는 능력, 어떤 걸 이해하는 능력, 어떤 걸 감각하는 능력 등 내가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요소에 우연성이 작용할 수 있죠. 또 이러한 능력에 내가 노력을 가해서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인정할 부분이에요. 로스도 이걸 사실 부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교육이 넣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많은 테스트 사업이 일어난 게 지금 현대사회라 그래요.

있죠. 그럼 이 교육을 더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부모님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내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가할 수 있느냐, 아니냐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도 우연성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미술적인 재능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 열심히 노력했다. 노력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고 수시 6장을 쓸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부여가 됐어. 됐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해해요. 만약 내가, 대도시 지역에 경제력이 굉장히 풍부하시고, 또, 교육에 대한 지식, 대학 입시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입시미술을 계속 시켜주시고, 교육을 계속 시켜주시고,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고등학교 단계쯤 오니까, 내가 미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것들을 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미 훈련이 딱된 상태. 그래서 입시미술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사교육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학교에 가도 미술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나한테 많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그런 A. 만약에 B라는 친구가, 저 지역에 살아요. 학교 단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술 선생님이 상주하는 미술 선생님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실수가 적어서 이렇게 출장을 오셔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미술 선생님이 계셔서 미술 수업 받으면서 대화하고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그 선생님을 접할 기회 자체도 적어요. 미술 수업도 그만큼 좀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기회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나의 부모님의 경제력이 그런 입시미술, 특강 같은 거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하기에는 좀 경제력이 그렇게 되시진 않아요. 어렵게 나를 교육시켜주고 계신 부모님, 소중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만약에, 저 A 친구처럼 학원에 가가지고 미술 수업을 듣는다? 그러려면은 학원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멀고 힘들어요. 뭐 그런 B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두 친구가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 미술적인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노력도 했어요. 그리고 너네한테 이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니까 너무 공정한 게임이지? 이제 너희들의 능력을 발휘해봐. 라고만 한다면 B 친구는 그가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있는 환경에 있는 그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상 A 친구와 똑같은 출발선에 있었다고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았으니까 그 결과는 네 능력 탓이야. 네 노력의 문제야. 라고만 하기에는 둘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만 동등하게 주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게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류의 생각을 지금 들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입시 제도, 입시 정책, 체제를 합의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 들어간 당사자예요. 그럼 내가 이 무지의 베일을 썼을 때, 내가 그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루이스의 논리대로 가면 A였을 때 어떻게 하면 베팅해서 내가 더 좋은 결과 얻을까? 보다는 내가 B야.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끝에 노력하고 있는 친구야. 그랬을 때 맞아. 출발선이 좀 다른데? 기회 접근이 동등했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그럼 내가 어떠한 입시 정책이 있을 때, 이 게임은 공정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처리한 상태에서, 무죄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될수 있는지, 결과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내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의 벨을 벗겼을 때 내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때 선택한 원칙은 B에게도 이익이 되는 원칙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역 균형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몇 명, 정원의 이 인원은 이렇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뽑겠어요. 아니면 과거에 과거에부터 있었던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정원의 몇 명에게는 따로 그 인원을 할당하겠어요. 그러면 이 B 친구의 경우에는 전체 정원에 있는 것에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과 같은 전형을 만들었다면 그런 거에 지원해서 내가 그 대학 입시의 문을 열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B 친구에게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이걸 보장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책과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헌민주주의를 할까요? 무슨 주의를 할까요? 무슨 주의를 할까요?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 원칙이라는 큰 룰을 선택을 하고 그 룰로 체제를 구성을 하고 그 체제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그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형식적으로만 보장해 줘서는 출발선이 다른 구성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에서 나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자발적인 협동을 하겠어요 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지의 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그렇게 무지의 벨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를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건 정의의 원칙이에요. 이 정의의 원칙이 원래 텍스트로 보면 더 길고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딱딱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풀어서 쓴 거예요. 그 버전이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롤스는 그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한, 정치, 집회, 사상, 신체 등의 여러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보장되면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거든. 그 인정은 다음 두 요소가 꼭 충족돼야 된다. 향후에 사회적인 직위와 직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열어주세요. 공정한 기회인도. 그리고 그때 최소 수혜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원칙을 따랐을 때보다 우리가 합의한 이 원칙을 따랐을 때가 그들에게는 가장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게 된다면 상호 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우연성을 배제하는 장치로서 사회 구성원의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외우면 되는가 보다.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외울 지경이 되겠죠.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살짝 이야기를 담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통합사회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가깝게는요. 통사 2에서 인권하고 그 인권이 헌법화돼서 명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런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인권을 헌법적으로 표현한 굉장히 소중한 가치여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받아야 되고 함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점에서 그 기본권, 그러한 유의 연장선에 있는 기본적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함부로 침해받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에 의해서 불평등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로서 내가 뭐 국회의원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도 평등하게 보장, 그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당신은 원래 국적이 뭐 우리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혼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은 출마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이런 만약에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평등하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을 해야 한다. 또, 내 신체의 온전성을 보장받는 것도 역시나 누구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적인 자유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축차적인 서열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딱딱하죠? 우선순위와 그 다음 차선순위에 순차가 있어요. 그 순차를 축적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축적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즉, 더 말랑한 말로 하면 우선성을 갖는다는 거야. 제1원칙. 지금 말한 이런 기본권이,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받고, 불합리한 이유로 불평등하게 대우받거나 배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 1순위, 이거 아예 0순위라고 표현해볼까요? 0순위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차적 서열상 우선성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하나 또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기본권, 그때 그 단원에서 기본권 얘기할 때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장받아야 되지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맞죠. 그 제한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법률 유보, 명확성, 평등성, 그리고 과잉 금지라는 원칙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보면 그러한 기본권 역시도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신중한 판단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자유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하게 될 때에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성이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나의 기본적인 자유를 충족시키느라고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내가 침해했다. 혹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느라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뭐 발언을 했거나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 기본적인 자유들끼리 충돌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 단 신중하게라는 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의 워딩으로 한번 볼게요.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될 수 있고 제한될 수도 있겠어요. 그건 진짜 제한적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야 되고 최소 수혜자한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위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이말 다시 짚어보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정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렇게 된, 그런 불평등이 서로 다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최소 수혜자한테 이득이 된다는 차등의 원칙과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다라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실현이 된다면, 즉, 정의 원칙이 실현된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런 정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균등하게 분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이 잘 실현된다면 균등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섞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이스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소득과 부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날지, 그런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지, 뭐 내가 어떤 지능을 태어날지 등은 야, 너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 이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우연적인 거잖아요. 임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래, 럭키 할 수도 있고,

언럭키 할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분배가 결정된다는 건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사례. 그래서 이게 로이스의 이 정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것 같아서 한번 더 띄워봤습니다. 그러려니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작용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정의의 원칙이 사회 기본 구조를 정할 거 아니에요? 평등한 자유에 위배되지 않게 부의 불평등을 배정해야 되고, 공리주의를 사회 기본 구조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면 후속하는 다른 기준들은 불필요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인상적으로 알수 있는 건, 그래. 절차적 정의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해서 이것이 사회를 규제할 때 정의롭다라고 보는 게 공정으로서의 정의, 로이스 입장이잖아요. 그건 다뭘 위해서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공리주의를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따르게 되면 배제되는 최소가 나오잖아요. 이건 모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분배된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해. 라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내지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실현했을 때 배제당하는, 주장하기 어려운 소수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깔려 있어요. 이게 로이스 입장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노직도 그래요. 노직도 지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걸 소중한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혹은 다수의 이익, 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라. 오, 노. 그건 싫다. 그게 노직의 입장이에요. 그럼 공통점이 나왔네요. 로이스도 노직도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의 입장에서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비판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에 아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로이스의 분배적인 정의를, 그래서 만약 딱 결론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정의관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런 정의관을 위해서 쭉쭉쭉쭉 단계가 있었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데,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1. 평등한 뭐의 원칙? 자유의 원칙. 2.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라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뭐뭐뭐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재분배 정책이 실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 사회적 자연적으로 럭키한 우연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행복해요. 거기다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능력도 많이 갖추게 돼가지고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부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 양상면에서는 불평등할 수 있어. 즉,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나의 몫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제가 그 상황에 있어요. 그럼 지금 요 사람한테, 어머, 너는 타고 나기를 럭키 했잖니. 우리 그거 시기하고 질투한다. 너만 이익이 되어서는 안 돼. 최소수자한테 이익이 돼야 되니까 너 이익이 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 파이를 키울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저 소득세도 낼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대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았을 때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고 해서 그런 세금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정책에서 운영되다가 결국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어떤 시설을 마련한다거나 그들을 위한 어떤 물품을 마련한다거나 하는데 쓰이는 자금이 될 수도, 정책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우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당신, 그렇게 노력한 당신, 지위와 부가 높고 많아진 당신, 더 노력하세요. 더 많은 지위와 부를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를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단, 그 격차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복지국가 차원보다 좀더 넘어선 재산 소유 민주주의, 넘어선 혹은 뭐또 다른 여러 표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을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적용이 됩니다라는 거고, 이러한 정책적인 실현은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정해서가 아니라 분배되는 과정에 공정한 절차를 세웠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업적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독립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 롤스도 노직도. 거기에 롤스가 이야기하는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순수 절차적인 정의라고 이야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도 정당하다라고 보면서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을 해요.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롤스는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시문 안에 이 말이 아예 들어가고요. 선택지 안으로 가게 되면 요런 것들이 녹여져서 그에게 정오판단하는 선택지로 들어가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아 순수 절차적 정의 아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적용되는 거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이것저것 찾다가 아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딱 풀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맞춰줌보다는 자료로 생각해 보시면서 저랑 한번 테스트 확인해 봐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중에서 갑만 가져왔어요. 갑이 롤스거든요. 롤스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계속 얘기했죠. 불평등 받아들일 수 있어.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그럼 다음 조건은 뭐야?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지금 이 말을 제가 말하자면 번역해서 한 말이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을 토대로 1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와. 결론적으로 이건 안 돼요. 왜 그런지 짚어볼게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위한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말을 바꿔볼까요? 차등의 원칙은 1원칙, 2원칙 중에 무슨 원칙? 2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 1번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위해라고 하는 거를 단계 단계별로 이 원칙까지 바꿔봤어요. 치환을 해봤어요. 그럼 위에 기본적 자유는 뭐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다시 바꾸면 1원칙이에요. 어라? 그럼 우리 얘기했죠? 축차적인 서열상 1원칙이 우선성을 가져요. 하지만 얘가 절대적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절대적이진 않다는 건 뭐였죠? 이들끼리 충돌할 때에는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말 다시요. 어떤 경우에 제한한다고요?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때에는 그때에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원칙이 축사적인 서열상 우선성을 갖기 때문에 2원칙 때문에 1원칙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 2원칙을 위해서 1원칙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안 돼요. 1원칙이 제한되려면 자기들끼리 충돌할 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X예요. 이렇게까지 가봐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끝나고요. 2번. 타고난 재능에 따라 기회가 차등적으로 분배돼야 돼. 타고난 재능에 노력을 대하여서 능력을 갖추게 된 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의로운 사회라면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사회적 혹은 자연적인 우연성의 출발점이 다른 것들도 조정해 줄수 있어야 그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회를 좀 조정해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타고난 거에 따라서, 즉, 우연성에 따라서 가치가 분배돼야 돼. 라고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진술 두 개를 꾸린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두 번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차등의 원칙과 공정의 기회균등의 원칙. 그러니까 앞의 문항과 뒤의 문항은 분량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잘 나오는 제시문인 거고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가볼까요? 1번.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본권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야. 최대한. 왜? 일원칙이니까.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 이게 뭔 말이에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 즉 기본적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다음, 이런 원칙들이 적용된다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불평등 존재할 수 있어. 이건 제가 아예 몇 번을 말씀을 드렸네요. 잘 나오는 선지여서 말씀드렸어요. 이 공통사회, 통합사회 문제예요. 다섯 번째, 지위나 직책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돼야 돼.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또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건 수능에서의 기본 기술이에요. 여기에 걸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제시문을 통해서 로이스인 거 알아. 로이스인 거 아는 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그 다음. 1 원칙이 평등한 자유 원칙인데, 자유 원칙은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거고, 기본권의 내용이 1, 2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 2번. 언론의 자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한으로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건 1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자유, 1번과 2번에서 말한 자유, 1 원칙으로 충족돼야 되는 것이 침해당하더라도 최소 수혜자를 도와야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논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1원칙이 1원칙인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노터치.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지속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료효과증으로 교재 있는 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했었던 내용을 정확한 워딩으로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정당화, 보상, 될수 없다.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다른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고 조정될 수 있을 뿐인 거다. 그래서 1원칙과 2원칙의 축차적인 서열을 주장하면서 1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을 해야 되고 예외적인 상황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원칙으로 갔을 때에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차등의 원칙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인정이 되려면 이러한 원칙들이 실현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건 부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원칙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썼죠? 그렇게 해서 합의한 원칙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1, 2 원칙이었고 축차적인 서열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1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이 원칙을 통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중에 기본적 자유라고 하는 건 1원칙으로 보장이 되는데 만약 이들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려면 그들끼리 충돌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광범위하게 넓게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시문의 핵심이 되겠고요. 또한 이런 정의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를 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정의 원칙의 순서, 축차적 서열, 우선순위에 따라서 1원칙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 원칙을 보장하는데 공리주의를 따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의 로이스의 입장에서 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라고 혹시 여전히 조금 생각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라면 로이스 생각은 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우린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여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고 그거를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그런 행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야. 라는 게 로즈 생각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인 우연성만으로 분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부적인 능력 자체를 출발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출발점의 유불리함을 좀 조정해 줄수 있는 정책과 제도와 구조가 필요해요. 라는 걸 그의 정치 철학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한 사상이 적용된 것을 결론적으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고, 시장 체제를 전제로 하면서도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의 자본의 소유의 분산을 좀 사전적으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 정책, 제도를 제안하는 게 롤스 사상의 귀결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정답 맞춰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제가 평가원 예시 문항에서, 특히 갑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나왔느냐, 제시문이 로이스인 걸 알고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원초적 입장 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문항의 성격상 이 법내 판단이 있잖아요. 각각의 입장이냐 공통의 입장이냐도 알아야 되는 의도다. 그래서 그 구도를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이 AAB로 각각의 입장이냐 공통의 입장이냐까지 가거든요. 롤스의 포커싱을 맞춰서 가볼게요. 기역 선지는 정의 원칙은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 삽입된다 라고 하는 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다 라는 것이고, 우연성의 배제라고 하는 걸 제가 엄청 강조드렸죠. 그런데 제시문 속에 힌트가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건 롤스만의 독특한 입장이어서 기역번은 로이스만의 입장 맞아요. 니은번, 분배 결과의 정당성 여부는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있다. 즉, 절차적 정의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절차적 정의는 로이스 맞는데 노직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B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빼줘야 되는 거예요. 디귿번, 최대 다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소수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로이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노직도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네, B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공통점, 기역번 롤스만의 입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롤스에게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 문제를 더 클리어하게 푸시려면, 직접 드러나 있진 않지만 공리주의적인 입장과 롤스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 견해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문항에 접근하는 깊이가, 완벽성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롤스의 이론을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 여기에 다음 시간 노직을 더해서 여러분들 꼭 득점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시간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이죠.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용액의 농도는 실생에서 사용하는 거는 음료수나 물을 보시면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화학 실험실에서는 몰 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에 대한 개념 바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가? 용액의 농도는요, 두 차시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화학식량과 몰 개념에서 이 몰을 가지고 용액의 농도를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와 그리고 몰 농도 이두 가지 개념을 배우고 희석한다, 혼합한다, 취한다, 이런 개념을 열심히 배워야지 나중에 4단원에서 바로 역동적인 화학 반응의 중화 반응에서 활용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1차시. 2차시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니크 기출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이 농도란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주방에 가서요, 소금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주세요. 그럼 이 물이라는 거는 소금을 녹이는 물질이고요. 소금은 물에 들어가서 녹는 물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 물, 다시 말해서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용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용매다라고 하는 건 용액에서 녹이는 물질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물이 바로 뭐다? 용매다. 그래서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것을 넣어서 녹일 거예요. 그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요. 자, 그럼 내가 이번에 뭘 녹일 거냐면요. 바로 황산구리 오수화물이에요.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용질이요. 용매가 물, 그리고 여기서 녹는 물질이 바로 용질. 자, 그럼 열심히 제가 녹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용액.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이거 우린 뭐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용매가 물이면 그 용액을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AQ 본적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용액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 여기서 우리 보니까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인 이 현상, 우리 녹이는 이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 지금 용액의 진원과 이 물금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게 진해, 아니 연해, 이게 아니라 수치화시키고 싶죠? 그것을 우리는 농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하나는 퍼센트 농도고요. 두 번째는 몰 농도예요. 그래서 몰 농도다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하죠? 라지 M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퍼센트 농도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실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어떤 개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다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혹시나 음료수가 있으면 병 한번 뒤집어 보시고, 물 있어도 한번 병 한번 뒤집어 보시고, 과자 봉지 있어도 보면은 퍼센트 농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요, 10%라고 해볼까요? 그럼 10%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100 중에서 10이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100 중에서 10이 있어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10%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100은 뭐고 10은 뭔지 정의를 내려줘야겠죠? 이 100이라는 건 바로 용액의 질량. 이 용액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소금과 물을 섞었을 때 만든 거. 그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물과 소금을 섞은 거. 그것이 바로 용액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한 값. 이것이 바로 용액에 대한 질량 분해. 그럼 이 소금물 중에 이 용질은 얼마큼 있는 거야? 이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는 용질의 질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용질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질량을 나눠준 것이 바로 뭐다? 퍼센트 농도입니다. 곱하기 100 해줘야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아, 그러면 용액의 질량 100g 중이에요. 이 소금이 10g 있어요. 용질이 10g 있습니다. 라고 나타낸 것이 퍼센트 농도다. 다시 한번 더. 그럼 우리가 사실은요, 여기에서 정의 내린 것처럼 해보려고 했더니, 얘네가 용액의 질량이 100g이 아니라 10%인데, 이 수용액이요, 바로 200g이 있대요. 그럼 우리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그럼 10%라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요. 그대로 유지해줄 때, 용액에 대한 질량이 몇
100g 돼줘야 된다. 200g. 그래서 얘를 두배 시켜줄 겁니다. 그럼 얘가 두배 시켜줬어요? 그 우리 10%를 유지해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분자도 몇배 해줘야 돼요? 두 배. 그래서 20g이 됩니다. 아, 그럼 어차피 2이 나눠지면 얘네들은 100분의 10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용의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기 때문에 단위는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10%인데 용액에 대한 질량이 100g

20g이든 20g이든 이 비율을 유지할 거야. 근데 실제로 용질의 질량이 몇이에요라고 했을 때는 200g에 대한 용액에 대한 질량이야. 그럼 용질은 20g이야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20% A에 대한 수용액, 두 번째 20% A에 대한 수용액으로 제가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액과 용질에 대한 질량 같나요? 아니요,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요. 다르게 주어진 상황에서요, 우리가 용질에 대한 질량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하지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 대한 비율은 일정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퍼센트 농도는 굉장히 편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서로의 단위만 질량, 그램으로만 맞으면 편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다. 근데 여기서 100g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 100g 분해요. 얘네가 20%? 아, 20g이 있어요. 란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네가 사라져서 20 %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용질의 질량이 몇이다? 바로 20g이요 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20%인데요. 이번에 용의 질량이 200g이래요. 그러면 아, 얘네가 두 배가 됐네요. 그럼 당연히 용질에 대한 질량도 두 배가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20%라는 비율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용의 질량이 200g이야. 그럼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은 2배에서 40g이 될 겁니다. 오호. 그럼 용질의 질량이 2배 돼서 40g이 됐어요. 그럼 용질의 양을 구해볼게요. 이 질량이 아니라 이제는 몰을 구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몰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볼까요? 자, 여기 20% A일 때 용질의 질량 20g, 20% A 수용액일 때 40g. 그럼 용질의 양은 몇배 됐을 것 같아요? 질량비가 곧 몰비거든요. 왜? A와 A는 똑같은 용질의 종류이기 때문에 화학식량이 어떨까요? 40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가 몰비가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용질의 양, 양을 어떻게 구했더라? 아, 질량에다가요.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화학식량은 A라는 종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 질량비가요. 몰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여기에서 얘네가 20g일 때 화학식량은 40이죠. 그러면 용질의 양은 2분의 1. 그럼 여기에서 2배한 1몰이 바로 얘 값인지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40에 대한 질량, 화학식량 40. 어허, 1이 맞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몰에 2배 해줬더니 여기 1몰. 그래서 질량비와 몰비는 어떻다? 같구나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 조금 어렵게 다른 애를 데리고 와볼게요. 용질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퍼센트 농도도 같고 용액의 질량이 같아요. 그럼 용질의 양, 이 몰도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서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중에서 20g이 있네? 근데 용의 질량이 200g이네? 그러면 200g에서요, 용질에 대한 질량은 그두배 40g이 될 거예요. 그럼 용질의 질량 40g으로,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양도 같을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 40g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60을 나눠주게 되면 3분의 1로요. 1과 어떻다? 달라진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용질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떨 때? 용질의 질량이 같더라도요. 화학식량이 달라지면 이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용질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새로운 농도 개념, 몰 농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에 용질의 질량으로 모두 다 질량이라는 단위를 썼으므로 얘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했고요. 그런데 몰 농도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화학식량과 몰에서 이 몰에 대한 개념을 활용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얘는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요. 앞에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용액의 질량, 그램 분해요. 용질에 대한
질량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곱하기 100 해줬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잘 보니까 용액의 질량이 아니라 용액의 부피더라. 자, 그리고 용액에 대한 질량, 부피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용질에 대한 질량이고 여기는 양, 몰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요게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100g 분해, 용질에 대한 질량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용액의 부피 1리터 분해요. 용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린 부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용액의 1리터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 양을 나타내는 농도이고요. 그럼 우리는 몰을 리터로 나눠줬기 때문에 몰퍼 리터 또는 새로운 단위인 라지 M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는 그램, 그램 지금 단위가 같아서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리터고 몰이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낼 때 리터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몰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우리가 막 3리터, 4리터, 5리터 용액을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200ml 요 정도만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출제될 때도 2리터 요것보다는 200ml 또는 100ml, 250, 150ml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리터로 바꿔주는 걸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밀리리터로 갈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용질의 양도 밀리몰로 가져야 돼요. 리터와 밀리리터는 10의 세제곱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위아래를 맞춰주게 되면 어차피 몰 농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리터를 밀리리터로 갈 거야? 몰을 밀리몰로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언제 많이 쓰냐, 몰 농도를요? 바로 중화 적정, 중화 반응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밀을 몰로 갈 거야? 그럼 계속 밀리리터로 가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리터로 갔어. 근데 밀리몰로 가면 이제 큰일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 맞춰주는 게몰 농도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퍼센트 농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질량이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피라는 건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계속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변하지 않도록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피라는 건 온도의 영향을 받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될건 뭐냐면 이 용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넣을 거예요. 희석시킬 거야. 그럼 그 알갱이는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녹아있는 알갱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알갱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용질의 양입니다. 이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어.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요. 이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구나. 이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내가 만약에 밀리몰로 했어? 그럼 여기 몰 농도에다가 밀리리터를 곱해줘야 돼요. 한번 우리 문제에 적용하면서 느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유니크 루트 제가 가지고 왔는데 34쪽 펼쳐주세요. 화학식 양이 A, B가 지금 서로 다른 상황, 용질의 종류가 달라요. 그때 1 몰농도, 2 몰농도, A로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에는 B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 A끼리만 비교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용질에 대한 질량, 그리고 용질의 양은 모르지만 부피를 제가 줬습니다. 일단 밀리리터예요. 그럼 우리가 0.1리터로 바꿔주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1 몰농도네 용질의 양은 몇이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0.1몰이요.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부피가요. 여기 첫 번째 1 몰농도에 비해서 두배 증가했고요. 몰농도가 두배 증가했어요. 여기 두배 증가했고, 여기 두배 증가했거든요. 느낌 오시나요? 그럼 이제 용질의 양이 몇배될것 같아? 라는 게 바로 보이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도 용의 부피가 리터로 바꿔주면 0.2리터. 거기에서 몰농도 2 몰농도니까 곱해주면 0.4몰. 아하, 우리가 용질의 양이라는 거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는데 몰농도를 두배 해줬고 부피도 두배 해줬으니까 용질의 양이 몇배 됐구나? 아, 네배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용질의 질량은 몇배 됐을까요?
용질의 질량 한번 구해볼까요? 용질의 양이 0.1몰이래요. 그때 화학식량 40. 다시 한번 더. 질량을 구할 때는 화학식량 곱하기 용질의 양입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0.1이니까 4g이요. 그럼 여기는 0.4 곱하기 4죠? 40이죠? 그럼 얘는 16이요. 그럼 몇배 됐어요? 4배요. 그럼 몰비랑 질량비 어때요? 같아요. 1대 4, 여기도 4배, 1대 4요. 그래서 만약 용질의 종류가 같다라고 할때 우리가 또 몰비 질량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안 주어질 때, 아, 몰농도 부피를 가지고 비례관계구나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이제는 용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때요, A와 몰농도 같아요. 부피 같아요. 용질량 어떨까요? 당연히 같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이 몰농도 0.2리터 곱해주면 0.3몰이에요. 그럼 그때 질량은 당연히 화학식량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네가 몇이 된다? 아, 60 곱해줬으니까요. 24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용질량은 어때요? 같아요. 용질량 같은데 용질의 질량 어때요?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화학식량이 다르니까. 하지만 뭘할수 있냐면 용질의 양은 같아요. 1대1이야. 그럼 화학식량은 4대 6, 2대 3이거든요. 그럼 질량비도 몇대 몇일 것이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4대 6, 2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가려서 나와졌을 때 얘네들이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어차피 몰농도와 부피에 대한 건이 양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양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은 달라질 거다. 하지만 화학식량과 비례관계일 것이다. 라는 걸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몰농도를 어떻게 제조하는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실험기구 살펴보고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몰농도다라는 정의가요. 용액에 대한 부피분에요. 용질에 대한 양이었습니다. 이 용액이다라고 하는 건요. 용매와 용질을 더해준 값이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물에 대한 부피만 1리터인가라고 착각을 해요. A에 대한 수용액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리터 있대요라는 것은요. 용매와 용질이 다 합친 용매에 대한 부피가 1리터지 용매는 1리터보다 작을 거예요. 직접 집에서 실험을 해보시면요. 물을 담아놓고 내가 어떤 용질을 넣으면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용매와 용질이 다 합쳐서 1리터예요. 딱 1리터짜리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몰농도 만들 때 부피 플라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피 플라스크는 진짜 특이하게요. 표시선이 단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리터 부피 플라스크야? 그럼 무조건 얘는 용액을 몇 리터? 1리터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500ml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딱 정확하게 반 나눠서 여기 500ml 만들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조건 표시선에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가 정확한 거예요. 부피 플라스크는요, 표시선까지 용매를 채워. 용액을 만든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용매를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선은 사실 비커에다가 소금을 둬요. 그리고 나서 물을 넣어서 열심히 녹입니다. 자, 물을 넣을 때는 우리가 토탈 용액이 1리터를 만들 때는 1리터보다 적게 사용해서 녹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200ml 정도 물을 넣어서 열심히 녹여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부어줘요. 그럼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녹은 애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때 이제 나머지는 물을 넣어서 표시선까지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를 채워서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한다. 표준 용액은 4단원에서 중화적정에 사용하는 건데요. 내가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수용액이 있어요. 얘에 대해서 농도를 알고 싶을 때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를 적정해주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중화점을 찾아주면 얘 모르는 농도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중화적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농도를 정확히 아는 용액을 제조해야 돼. 그것이 바로 표준 용액이에요. 농도를 정확히 아는 애. 스탠다드 솔루션, 표준 용액.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럴 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피 플라스크다.
자, 그럼 부피 플라스크에 우리가 정확한 농도를 만들 때 사용한 이 시료들은 모두 다 고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 용액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물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황산이 있어요. 이 황산에서 10ml만 취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용액 1리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 용액을 취할 때 필요한 게 있겠죠? 굉장히 스포이드처럼 생겼지만 이것에 대한 이름은 피펫입니다. 스포이드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지시한 한두 방울이라고 표현할 때 스포이드를 사용하지, 정확한 부피를 취할 때는 피펫이란 걸 사용합니다. 스포이드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는 보통 10ml, 근데 이제 피펫은 20ml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15도 있고, 10도 있고요. 굉장히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 부피를 정확하게 취하여 옮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10ml 취해서, 그다음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증류수 넣어준 다음에 약간 흔들어준다, 다시 한번 더 추가한다, 흔들어준다, 표시선 채운다, 그래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비커는요? 비커는 하나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커는 그냥 시료를 담아두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험기구를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부피 플라스크 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제가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이 농도는 0.1 몰 농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1 몰 농도에 대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용액에 대한 부피는 1리터래요. 다시 질문. 용액의 부피가 1리터라는 건 여기에서 부피 플라스크 몇 리터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피 플라스크 1리터를 사용해 줘야 돼라는 뜻입니다. 내가 0.1 몰 농도 1리터를 만들 거야?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입니다 라고 하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입니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쭉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시료를 가지고 와줘야 돼요. 그래서 화학식량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수산화 나트륨 4g을요, 비커에 넣어서 물에 모두 녹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4g이래요. 4g인데 이때 얘네가 몇 몰인가요? 0.1 몰 농도. 거기에서 1리터니까요. 얘네들은 0.1 몰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0.1 몰이에요. 그럼 0.1 몰을요, 질량과 같이 계산해주면 40이라는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 4g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0.1몰을 만들 수 있고, 이걸 1리터에 넣어주면 0.1몰 농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질문해 볼까요? 자, 이번에 0.2몰 농도고요. 내가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요, 바로 1리터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수용액의 부피가 1리터예요. 그때 몇 g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더 계산해 볼까요? 0.2 몰 농도 1리터예요. 그럼 몇 몰이에요? 0.2 몰입니다. 그때 얘네들 화학식량이 40이래요. 1몰에 해당하는 건 바로 40이구나. 그럼 얘네들은 몇 g이다? 바로 8g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녹였어요. 자, 이제 녹이는 단계는 일단은 바로 부피 플라스크에서 녹이게 되면 입구가 너무 작아서 유리박대로 이렇게 휘젓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비커에서 한번 녹여주고, 그리고 나서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옮겨볼까요?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바로 옮겨줍니다. 근데 이제 옮겨줄 때는 깔때기를 이용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유리막대를 통해서 살살살살 흘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묻어있겠죠? 다시 한번 더 물을 넣어주고, 다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1리터짜리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거는 절대 1리터를 넘겨서 안 된다. 그냥 200ml, 300ml 정도만 되도록 해서 이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 물을 살짝 넣어줘요, 이 정도. 다 채워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표시선까지 채워주면 안 돼요. 공간이 있어야 얘네들이 잘 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뒤집을 거예요. 그럼 입구를 막아줘야 되죠? 손으로 막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콕으로 우리가 마개를 콕 이제 찍어서
막아줄 겁니다. 이제 콕으로 막아줄 거예요. 자, 그럼 막았어. 이제 열심히 뒤집어서 흔들어줍니다. 자, 용액을 열심히 섞었어요. 고루고루 균일하게 잘 섞인 것 같으면 표시선까지 물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제 흔들어준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실온으로 식힌 다음에 얘네들이 표시선이 맞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선에 대해서 혹시 맞지 않으면 다시 표시선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끝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윤농도를 열심히 제조해 봤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질문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퍼센트 농도와 모윤농도 구분하고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34페이지 루트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A화학식량이라고 해서 용질의 종류는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단위가 다를 때 우리는 용질의 질량 같은가 아니면 용질의 양, 몰이 같은가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유니크 기출 풀이에서 풀 문제 7번이랑 사실은 흡사합니다. 근데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에 대한 숫자가 1이라고 같을 때, 그럼 과연 용질의 종류도 같으면 질량과 양이 같을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자, 용질의 질량은요, 여기 퍼센트 농도니까 용액의 질량이 100g일 때, 용액에 대한 질량이 100g일 때, 용질에 대한 질량은 1%여야 되니까 몇 g이어야 돼요? 1g. 그래야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1g입니다.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질의 양이 궁금해요. 그럼 용질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구했더라? 질량에다가 화학식량을 나눠줬더라. 그럼 질량이 1g인데 화학식량 40이죠? 그럼 40분의 1몰이 되겠네요.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 옆으로 가볼게요. 몰농도에서 이번 1몰농도 부피가 100ml. 용액의 부피는 우리가 뭐로 보기로 했다? 리터. 그래서 0.1리터로 빠르게 바꿔주었고요. 그때 얘네들이 1몰농도래요. 그렇다라는 건 부피와 몰농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0.1리터와 1몰농도 곱해주면 용질에 대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질에 대한 양은 지금 몇이다? 0.1몰입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질량이 아니라 용질의 양이 0.1몰이에요라는 걸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질량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더라? 아, 용질의 양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었더라. 그래서 다시 용질의 양에다가요 화학식량 40을 곱해서 4g입니다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거 찾아볼까요? 자, 용질의 질량 어때요? 다른데요. 용질의 양 어때요? 다른데요.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에 대한 수치와 같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나중에 우리가 7번 문제 풀 때는요, 이 밀리리터를 질량으로 바꿀 때는 밀도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밀도가 1이 아닌 이상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피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선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고요. 자, 그럼 이제 몰농도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희석시킨다, 취한다, 혼합한다. 이걸 잘해야지 우린 4단원에서 산염기 중화반응,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가 있고, 중화적정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부를 가져오지, 그렇게 자꾸 섞지, 엄청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희석을 할 건데요. 희석을 한다라는 건 한번 음료로 예시를 들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희석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혹시 핫초코 좋아하시나요? 이 추울 때 마시면 정말 달달하고 좋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핫초코를 열심히 탔습니다. 자, 얘는요. 바로 10ml짜리 핫초코예요. 이 안에 초코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균일하게 섞여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알갱이가요. 두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몰이다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자, 핫초코를 열심히 탔어요. 근데 너무 진해요. 물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추가를 해서요. 우리는 몰농도라는 개념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용매를 얼만큼 넣는다 이것보다는요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을 추가하여서 용액의 부피를요 제가 100ml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여기 안에 들었던 초코 알갱이의 수는 달라졌다. 맞아요, 틀려요? 탕의 알갱이는 그대로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요. 그러면 다시 두개 내가 2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갱이 몇 몰이 있어야 돼요?
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물을 가했을 때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 무엇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알갱이 수. 다시 말해서 이 용질의 양은 변해서 안 됩니다. 용질의 양, 물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변해도 되는가? 여기다 지금 제가 뭘 넣었어요? 물이요. 물을 첨가해준 순간, 당연히 이 농도라는 거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겠죠. 왜냐? 농도다라고 하는 거,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인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몰 농도는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번 해볼게요. 물을 가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희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하여 용액을 희석했을 때는요, 용액의 무엇을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용질의 양,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일정해야 돼요. 이 모든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부피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변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용액의 몰 농도를 N1. 어려운 친구는 1몰 농도라고 한번 보세요. 그때 처음에 용액의 부피를요, 제가 10ml다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물을 첨가했을 때요, 부피가 몇이 되었냐면 100ml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희석시켰을 때 나중에 용액의 몰 농도는 몇인데 이게 X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무엇은 같아야 된다? 용질의 양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아냐? 용질의 양이라는 건 1몰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건 10ml니까 리터로 바꿔줘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얘와 얘가 같아요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밀리리터로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네도 밀리리터, 얘도 밀리리터라서. 그럼 얘가 지금 10ml예요. 자, 그럼 나중에는요, 내가 모르는 농도, X몰 농도고, 그때 부피가 100ml래요. 그럼 이제 몰 농도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눈에 띄게 보이겠죠? X는 몇이다라는 거 알아요? 아, 처음에 몰 농도에다가요, 100ml 분의 10ml, 이 배를 곱해준 거니까요, 얘는 10분의 1이 되었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게 뭘 의미하냐? 아, 처음에 농도에다가요, 나중에 된 부피 분해요, 처음에 부피 B, 이 B를 곱해주면 바로 나중에 대한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활용하셔야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더. 내가 궁금한 나중에 대한 몰 농도와 이 나중에 몰 농도는 처음에 대한 몰 농도, 거기다 곱하기, 나중에 대한 부피 분의 처음에 부피 B, 요거를 해준 얘네가 얼마만큼 농도가 감소하였는가를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1몰 농도짜리 제가 드릴 겁니다. 그때 부피 변화했을 때 한번 몰 농도를 맞춰 보시면 돼요. 자, 유니크 루트 36쪽으로 가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1몰 농도 100ml에 물을 추가해서요, 제가 200ml를 만들 거예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해보고요, 그 다음 천천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피가 100에서 200으로요, 얼마만큼 얘네가 지금 감소? 몇 배가 되었는가?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몇 배가 되었는가 볼 건데, 200이 나중에 된 거죠? 얘가 원래 100이었고요. 아, 그래서 얘네가 지금 2분의 1배가 되었어요. 무엇이? 몰 농도가. 근데 부피는 2배 됐잖아요. 잘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몰 농도라는 건요, 우리가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를 딱 해줬죠. 그때 부피와 몰 농도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되었을 때몰 농도는 그거에 대한 반대, 몇 배가 돼요?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이 200이 됐을 때 200분의 1, 아, 200분의 100, 2분의 1배가 되었어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용액의 부피는 2배가 됐어요. 맞아요. 하지만 용액과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빠르게, 아, 몰 농도는요, 그거에 대한 반대, 바로 역수 관계 2분의 1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1몰 농도면 나중은 0.5몰 농도가 되었을 겁니다.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맞다면 용질의 양은 변화 있어요, 없어요? 물만 추가했는데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같아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둘을

B를 구하시고요. 모의농도에 곱해주면 빠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은 물을 추가한 거고요. 이번에는 내가 만든 핫초코를 친구한테 나눠주는 상황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100ml가 있습니다. 알갱이가 두 개가 들어있는 핫초코예요. 자, 여기에 지금 알갱이는요, 제가 아까 동일하게 이모리다라고 둘게요. 내가 착하니까 친구한테 핫초코판 나눠주죠. 친구도 좋아할 텐데. 그래서 50ml를 친구한테 딱 절반에 나눠줄 거예요. 그럼 내가 나눠주는 순간 나의 핫초코에 대한 이 농도는 달라지나요? 나눠줬더니 갑자기 연해졌어. 그럼 나 사실 착한 마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농도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 농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농도가 변함이 없다라는 건이 부피분에, 이 단위 부피당 용질의 양에 대한 이 비율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란 뜻이에요. 농도라는 건 바로 부피분의 용질의 양인데, 얘가 지금 부피가 2분의 1배 됐으면 용질의 양도 2분의 1배가 될 거야. 그럼 알갱이가 두 개였어? 알갱이 몇개 간다? 하나 간다. 1몰이 가겠지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내가 1분만 취한다, 1분만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취했을 때 무엇에 대해선 일정해야 돼요? 용액의 농도는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눠줄 수 있겠죠?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니까 농도는 변화가 없어. 우린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야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용액에 녹아있는 무엇은? 용질의 양은요, 용액의 부피에 비례해서 얘가 지금 2분의 1배 돼서 여기 있는 양도 2분의 1배가 됐죠? 어떻게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됐나요? 다시 한번더 우리 정리해 볼게요. 처음 용액의 몰 농도가요, 1몰 농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용의 부피가 100ml였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취했을 때 이때 부피가 50ml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내가 반절을 가지고 왔어요. 몰농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져와도 몰농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똑같이 여기도 나중에 몇이어야 돼요? 1몰농도여야 돼요. 그럼 용질의 양은 지금 부피가 2분의 1배 됐으니까 몇배 됐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처음 1몰농도였죠. 그때 얘네들에 대해서 100ml. 그럼 나중에는요, 얘네가 1몰농도 여전하죠. 그때 취한 부피는 50ml. 그럼 용질의 양 지금 몇배 됐다는 게 보여요? 100ml, 50ml이니까 2분의 1배가 되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용질의 양은요, 처음의 양에서요, 내가 나중에 부피가 있죠? 나중에 부피는 위에, 처음에 부피는 밑에, 이 배만큼 얘네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처음에 얘네가 100ml, 그리고 1몰농도였죠? 그러면 우리가 몰로 그냥 바꿔볼까? 얘가 0.1리터. 그러면 0.1몰이었어요. 근데 내가 취해진 게 얼만큼이었냐면, 아, 100 중에서 50만큼. 100 중에서 50만큼. 그럼 얘네는 2분의 1만큼. 그래서 나중에 0.05몰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랑 반대가 됐어요. 아까는 희석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부피, 처음에 부피 위치와 지금 처음에 부피와 나중에 부피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취해왔기 때문에 아, 처음 부피분에 나중 부피로 바뀐 거구나. 한번 우리 문제 적용해 볼까요? 이번엔 제가 취해 올 겁니다. 교재 36쪽 한번 유니크 루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1몰농도 100ml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10ml만 취해 올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더. 100ml에서 10ml만 취해 올 겁니다. 그럼 100 중에서 내가 10ml 취해 오니까 몇 배인 거예요? 10분의 1배요. 그럼 몰농도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똑같은데 여기에서 용질의 양에서 몇 배가 돼줘야 돼요? 10분의 1배가 될 거다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1몰농도야? 여기가 바로 100ml야. 그러면 얘가 지금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1몰농도 곱해주면 0.1몰. 거기서 10분의 1배니까 0.01몰이요. 맞는지 확인하려면 나중에 몰농도가 1이 돼줘야 되거든요.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밀리리터죠? 바꿔주면 0.01리터 분의 0.01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건 희석, 물킨다였습니다. 희석은 양에 대해서는 일정했어요. 양, 몰이라는 건 일정했지만 농도가 달라졌습니다. 농도가 변했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취했어, 취한다라는 건 바로 양이라는 건 변화합니다. 양이 변하고요. 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활용해서 고정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또는 우리는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도 돼요. 희석한다라는 건그 부피 변화와 농도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았고요. 이 취한다라고 하는 건 부피만큼 용질의 양이 오기 때문에 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혼합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이 혼합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에서 기체의 분자량을 결정짓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있어요. 얘네를 섞게 되면 이 기체의 밀도와 사실 기체의 분자량 비례 관계인데, 혼합 기체면 평균값을 나타내는 게될 수도 있어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용액을 혼합했을 때도 그 내분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한다라는 걸 일단 정의 먼저 설명하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몰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혼합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용질의 양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용질의 양, 몰을 구해주고요. 걔네들을 모두 다 합해주면 돼요. 그래서 용질의 양 구했어요. 그럼 용질의 양의 합과 그리고 혼합용에 들어있는 부피 있죠? 그 부피, 용액의 부피를 다 합해줘요. 걔네들이 나눠주면 바로 이내 뭐가 된다? 몰 농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과 혼합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어떻다? 같아질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첫 번째, 각각에 대해서 용질에 대한 양을 구하고 합해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용액의 부피 합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시 부피분의 용질의 양으로 나눠주면 혼합했을 때몰 농도가 나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서 제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용액의 몰 농도가요, 1몰 농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피에 대해서 얘네가 100ml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용질의 양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밀리리터면 무조건 뭐로 가져야 돼요? 리터로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부피를 밀리리터로 간다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연습하기 위해서 리터로 바꿀게요. 0.1리터다. 그래서 얘는 0.1몰이다라는 걸 구해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얘네가 이몰 농도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200ml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0.2리터예요. 그럼 둘을 곱해주니까 0.4몰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둘에 대해서 혼합시켰을 때몰 구해라, 용질의 양. 그럼 0.1 더하기 0.4니까 0.5몰이요. 거기다가요, 얘네들 부피 더해준 몇이에요? 0.3리터입니다. 그러면 몰 농도 몇이에요? 3분의 5요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바로 내분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 유니크 루트로요, 내분점 활용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한번 내분점을 활용해서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나와 다수용액을 모두 혼합할 건데, 그 전에 좀 아쉬워서 제가 가에서 나를 먼저 만들고 나다를 혼합해 볼 거예요. 가에서 나를 만드는 과정은 물을 첨가하여서 부피를 두배 늘리는 상황이에요. 부피가 두배 되었어요. 부피가 두 배. 몰 농도 몇배 돼야 돼요? 2분의 1배 돼야 돼요. 자, 그럼 나에 대한 몰 농도는 1. 이렇게 바로 가져야 된다. 근데 내가 물만 희석했기 때문에 용질의 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얘가 지금 0.1리터. 그럼 둘이 곱해주면 0.2몰. 자, 여기는 지금 0.2리터. 자, 둘이 곱해주면 0.2몰. 그래서 어떻다? 용질의 양 같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몰 농도 구했고요. 다에 대한 몰 농도가 이몰 농도 주어졌습니다. 자, 둘을 혼합했을 때 혼합용에 대한 부피 주어졌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은 일단 그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몰 농도가 가장 작은 건 1몰 농도. 큰앤이몰 농도예요. 1몰 농도보다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작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작아질 수는 없고요. 그 혼합용에 대한 몰 농도는 이몰 농도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0: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딱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1 모의농도와 2 모의농도 사이에 평균값이 있을 거야. 근데 원래 얘네가 딱 1대1로 존재한다면, 1대1이라는 건 얘가 100ml 있고 얘도 100ml 있다라면 1대1로 존재하겠죠? 그럼 딱 여기 사이좋게 1.5 모의농도일 텐데, 사실상 얘네가 존재하는 부피는 200ml고요. 여기에서는 300ml래요. 그럼 200ml와 300ml이기 때문에 이 부피는 뭘 의미한다? 사실은 얘네가 존재하고 있는 몰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더 많아요? 이 몰농도가 더 많기 때문에 평균값은 이 몰농도 쪽에 가깝게 존재할 거예요. 부피비가 지금 2대 3이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존재비는 몇대 몇이다? 3대 2가 될 겁니다. 그럼 실제 차이는 몇이에요? 이 몰농도, 이 몰농도 차이는 1이죠? 그 1이요. 몇 칸으로 쪼개져 있다? 5칸. 그럼 이 위치를 찾을 때는, 아, 실제 얘네들은 1인데, 5칸 중에서 3칸만큼 멀어졌네? 바로 이 길이는 5분의 3이야. 그럼 1로부터 시작했어? 그럼 1 더하기 5분의 3 몇이다? 5분의 8 몰농도요. 이렇게 가주면 돼요. 반대로도 가볼까요? 그럼 여긴 몇이에요? 5분의 2요. 그럼 5분의 1을 빼주면 얘는 5분의 8 똑같아요. 그래서 혼합용의 농도는 몇이다? 5분의 8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얘네들에 대한 양을 합쳐둬도 0.3리터 곱해주면 0.6몰, 더해주면 0.8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나눠줘도 5분의 8이 나와줍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를 바로 혼합용의 내분점으로도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배웠던 내용 유니크 블룸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 블룸에서는요, 오늘 배웠던 개념들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취한다, 희석한다, 혼합한다라고 하고요. 몰이 일정할 때, 몰농도가 일정할 때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임의로 이 가와나 수용액 정해보고, 희석도 시켜보고, 취해도 보고, 섞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고 다음 시간 유니크 기출풀이 더 잘할 수 있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일곱 번째 강의고요.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로는 6강에 해당되는 내용 지금부터 같이 한번 쭉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 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파트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핵심은요 그리스냐 로마냐 요 두 개 중에서, 물론 요 사이에 살짝 뭐 알렉산드로스가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나 요게 좀 약하고요. 가장 메인은 요쪽에 이거 그리스와 관련된 거냐, 그리스와 관련됐을 때는 뭐 아테네의 민주정치도 있고요. 아테네의 민주정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등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온다라면 인물 문제로 나올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도 있고요, 콘스탄티누스도 있고요. 이러한 인물 문제 뭐 요렇게, 요거는 각 폴리스에 대한 문제 요렇게.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요거 그리스 거야 로마 거야만 구분해도 정답선지 절반 이상은 털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 핵심 것 보시고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요 폴리스, 경찰 아닙니다.

도시 국가예요. 예,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맹체를 우리는 그리스라고 하고요. 왜그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냐? 제가 그리스 여행을 재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거나 혹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좀 전국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참 산지가 많잖아요. 아, 우리나라보다 더 많더라고. 실제 그리스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리스는 산지가 많습니다. 평야가 적어서 아주 거대한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기가 좀 불리한 조건이에요. 자연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시 국가들, 즉 폴리스들이 형성했었고요. 그들을 하나의 연대하는 형태로 등장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런 각 폴리스들은요, 아크로폴리스, 종교적 군사적 거점이에요. 이렇게 폴리스가 있으면 뭐 가운데라든가 주요 지점에 높은 위치에 신전 등을 세우거든요. 우린 이런 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으니까 종교적 거점, 당연하겠죠. 군사적 거점이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 광장인 아고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집회와 상거래 장소 등이 있었고요. 이들은 여러 개의 폴리스들의 연대 하면서 나오니까 동족 의식이 형성되었었고요. 우린 그것을 헬라네스라고 합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체육대회도 열었어요. 우린 그것을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테네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귀족정. 귀족들이 정착 실권을 갖고 있었고, 평민들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기억나십니까? 솔, 페클페, 솔, 페클페, 수페클페, 수페클페, 솔, 페, 클페. 솔론, 페이시, 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평민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솔론이라는 인물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금권정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귀족과 평민들에게 모두 불만을 가져오게 돼요. 그게 솔론입니다. 솔론. 그렇게 되자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등장했던 인물이 페이시 스트라토스예요. 즉, 참주의 등장인데 사회 혼란을 틈 타서 페이시 스트라토스, 사람 이름 굳이 억지로 안 외워도 됩니다. 페이시 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가 나타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부족했어요. 오도가 부족해.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부족제 개편을 했던 인물이 클레이스테네스고요. 페리클레스는 모두 수해. 모든 성인 시민 남자의 민회 참석, 추첨제, 수당제 등이 있었던 것이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오도가 부족해. 이렇게 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부족제 개편했고요. 500인 평의회 설치했고요. 참주의 출연을 막기 위해 도편추방제 마련했습니다. 오도가 부족해.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부족제 개편. 오도가 부족해.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민주정치의 완성을 갖고 왔던 인물이죠. 민주정치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민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 시민 남자의 의회, 민의 참석이 있었고요. 특수직을 제외한 관직에 배심원을 추첨으로 주었습니다. 추첨제. 그다음에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추수해. 민주정치의 완성 단계 추첨제, 수당제. 이게 바로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있었죠. 여성, 거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중에서도 지금 솔페클페는 어디? 요 아테네에 해당된다라는 거 미리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솔론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거 모두 불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시 스트라토스가 일종의 참주, 즉 독재 정치를 하게 되었었고요. 여기가 핵심이죠. 솔페, 클페,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인데 오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민주정치의 기틀, 민주정치의 완성.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세력, 바로 파르타, 파르타, 스파르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의 발전. 스파르타는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폴리스를 형성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자, 전체 인구 중에 소수에 불과한 시민이 주도하는 군사적 통치 체제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 스파르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전사를 육성했어야만 해요. 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자를 통치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한명한 명이 아주 뛰어난 전투적 역량이 있어야 되는 인물들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피정복민 대부분은 예속 농민, 즉 헬로타이로서 토지를 경작하였고요. 반자유민인 페리오이코이. 자, 보세요. 예속 농민이 누구? 헬로타이. 그다음에 반자유민이 페리오이코이. 이 페리오이코이는 주로 상업에 많이 종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 잘안 나오고요. 헬로타이, 페리오이코이 나오면 아하, 이거 어디구나? 스파르타구나. 여기에 있는 스파르타구나. 그거만 기억해 두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농업과 상업 등에 종사했고요. 모든 남자 시민이 집단 생활과 군사 훈련을 실시했던 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특징입니다. 자, 스파르타를 보자면 스파르타는 도리스인들이 건설했던 게 스파르타고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원주민을 통치해야 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군국주의 형태의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집단 생활을 했었다. 아주 강력한 전사 육성.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스파르타식 학원, 이게 뭐야?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을 스파르타식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 알아도 이렇게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구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아테네는 시민이 50% 언저리가 넘죠.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시민에 비해, 이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거의 10분의 1이에요. 시민이 극소수예요. 시민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명한 명이 전사가 돼야 되고, 또 시민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거의 스파르타는 싸워서 진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소멸에 가깝게 없어졌던 것이 바로 이 스파르타입니다. 또 하나, 예속 농민인 헬로타이, 그 다음에 반자유민인 페리오이코이 등등도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요, 이 그리스 세계를 얘기할 때, 그리스라는 세력과 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요 페르시아는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린 그것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자 그리스 세계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었던 그리스 세계가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동맹체가 만들어져요. 야, 이번에 우리 다 죽을 뻔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돈도 모아가지고 군사력도 좀 갖춰놓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델로섬, 이 아테네 바로 앞에 델로스라는 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야, 여기다가 펀드 모으자. 돈좀 모으자. 라고 하면서, 주도했던 것이 바로 요 델로스 동맹이에요. 이 델로스 동맹은 그럼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었었고요. 맹주로서 강력한 해상 국가로 발전했던 것이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총세 차례 있었습니다. 1차는 이렇게 가다가 별거 없이 이제 끝나게 되었었고요. 자, 2차, 즉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0년에 있었는데요. 2차 때의 전투가 바로 요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 그다음에 요이 3차 때, 즉 3차 때의 침입이 바로 요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영화 300, 영화 300개의 배경이 되었던 그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요게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살라미스, 요런 거 나오면, 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구나. 그 전쟁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졌구나. 요게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보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 페르시아는 어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예, 마라톤 전투 2차 때 있었고, 3차 때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필레 전투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솔페, 클페 아닙니까?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그리스.

0: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요 시기적인 구분도 해 두셔야 돼요.
1: 요거 있었고.
0: 자, 그리고 나서 이 페리클레스 그 이후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그리스 안에 일종의 내전이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대립이었어요. 그러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구분하자면 그리스 안에서의 일종의 내전입니다. 그리스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국제전쟁. 다른 나라랑 싸운 게 아니라 그리스 안에 여러 폴리스들의 동맹체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전쟁이었다. 여기서 누가 이겨요? 델로스가 지고 펠로폰네소스가 이기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했고요. 스파르타가 한동안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의 내분이 심화되면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이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드로스의 아빠입니다. 얘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누구 대 누구 대 싸웁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관의 대립이었고, 그리스에게 쇠퇴, 그 이후에는 그리스에게 쇠퇴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멸망. 이 필리포스 2세는 누구의 아빠? 알렉산드로스의 아빠.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는 보지 마세요. 우리는 윤리아 사상 아닙니다. 그냥 아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거 그냥 그리스 거구나 정도만 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합리적, 인간중심적, 자연철학,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 소피스트. 뭐 소피스트들은요,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되돌렸었고요,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러한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했던 인물들입니다. 예, 특히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주장했고요, 플라톤은 이상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의 그리스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걸로 유명하죠. 문학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등등이 있고요. 뭐 각종 비극과 희극 등이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역사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역사 파트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이나 이런 걸로 나올 땐 요 역사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역사책 두 권이 있는데요. 바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라는 책이 있고요,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도 역사를 썼고요, 투키데스도 역사를 썼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먼저 있었던 게 뭘까요? 이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했고요, 투키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서술했거든요. 그러면 헤로도토스, first,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전쟁, 아,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다음에 투키데스는 두 번째. 예, 바로 투키데스는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서술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미술로는 조화와 균형의 미를 추구했습니다. 신전 건축, 특히 파르테논 신전과 조각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뭐 1대 1.6 어쩌고 저쩌고 하는 황금 비율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직접 보면 훨씬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저는 직접 봤죠. 예, 여기서. 제가 재작년 여름에 예, 그리스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저어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더워요. 하늘 한번 보세요.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계속 연이어져요. 아, 그래서 아, 이 우리 지리 파트에 보면 뭐 지중해성 기후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의 핵심이 여름철 하계에 비가 거의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직접 경험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 1.1.6 어쩌고저쩌고라는 황금 비율 느낄 수 있었고, 여기에서도 제가 완수박을 같이 외쳤었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뭐 자연 철학, 만물의 근원에 대한 싸움, 뭐 소피스트의 진리의 상대성에 비해서 보편 진리를 강조하는 소크라테스 있었고요, 이상국가 주장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있고, 역사 파트는 조금 기억해 두자라고 했죠. 헤로토스의 역사, 투키데스의 역사,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등등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렉산드로스는 몇 세기다 기억하셔야 됩니까? 기원전 4세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상당히 조금 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세계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에게 멸망당했던 것 자체가 요 세계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동방원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특히 이 알렉산드로스가 어디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더스강 유역까지 갑니다. 불과 십수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서융합정책을 펼쳤어요. 동방에 전제군주제를 도입하면서 페르시아의 통치체제를 수용했고요.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즉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고요. 그리스인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했었어요. 본인 역시 록산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했었고 본인의 부하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이 또 아주 단체로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과 십수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드로스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고요. 그 넓은 제국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분열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사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가 많은 땅들은 로마에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하면 이 지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의 튀르키, 네, 팔레스타인, 이집트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 어떤 나라입니까? 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 장악하고요. 여기 인도 지역까지 전부 다 장악했던 게 누구다?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반드시 봐둬야 되는 전투를 하나 꼽아보자면 여기 이소스 전투입니다. 이소스 전투는요. 기원전 333년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333년. 그래서 이소스 전투에 대한 기록화 보고 있고요. 여기 알렉산드로스고 알렉산드로스에게 쫓겨나고 있는 다리우스 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고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이소스 전투. 이소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전투를 이소스 전투라고 합니다. 기원전 333년에 있었고요. 특히 알렉산드로스는요,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고요. 동방 전제군주제 수용했으며 피정복민의 종교와 관습 존중했으며 동방 이주정책, 특히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나타났던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 있는데요. 우린 그것을 크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경까지의 대략의 하나의 문화적 움직임을 전부 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동서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세계 시민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이 발달했고요. 예술적으로는 사실적, 관능적인 뭐 밀로의 비너스 상이라든가 라우콘 군상, 인도의 간다라 미술 성립 등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헬레니즘 문화, 철학으로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든가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그다음에 예술이 그나마 나오죠. 라우콘 상 내지는 라우콘 군상,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니케상 등등. 특히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 어디에? 인도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 그렇게 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뭐 쿠션 왕조의 간다라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나타나게 되었었죠. 이게 바로 라우콘 군상입니다. 이건 어딨냐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요. 저는 직접 보고 왔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 모조품이요. 딱 저기 본품을 가기 전에 이게 라우콘 상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진을 못 찍을까봐 여기 모조품에서 일단 이렇게 이로 물어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라우콘 상 여러분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흥분된 표정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국의 안재들 수능 대박. 예,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요, 대박 파이팅을 외치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로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왜 로마입니까? 로마는요, 로뮬루스가 세웠다 그래서 로마라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 로뮬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죽을 위기였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나서 뭐 지금의 로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이요, 예, 로마라는 도시에 가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석상도 있고 뭐 동상도 있고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그림도 있고요. 한번 보시면 자 로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도시국가 로마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이후 가장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었었지만 사실은 초기에는 당연히 도시국가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공화정 수립하면서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 수립했고요. 두 명의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평민권이 성장했습니다. 상공업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이 중장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을 담당했고요.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호민관직, 평민회 등이 설치되었었고요. 그리고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등이 연이어 만들어지면서 평민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평민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호민관, 평민회,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그럼 호로 시작돼서요? 호로 끝나죠.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다 평민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의 권리가 높아졌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호호호호호 웃으면서 시작돼서 호로 끝나네요. 그렇죠? 호민관, 평민회,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호민관이라고 하는 평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자리가 생겼고요. 평민회라는 평민들의 권익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2표법이라고 하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법은 집정관이 원래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평민에 선출하도록 했던 법이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법이 호르텐시우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필기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호민관, 평민회,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게 대략 기원전 3에서 기원전 요건 그 다음 전투고요. 요 평민권의 성장이 되었던 시기가 기원전 5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의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뭐가 발전했다고요? 평민의 권리가 성장했다라고요. 이것은 국내의 정치적으로 이랬다는 것이고 하나 더 보자면 요 기간 기원전 5에서 기원전 3세기 기간 동안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장악하게 돼요. 자, 그러한 와중에 기원전 3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다 장악했던 로마가 있고 그럼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장악했으니까 지중해로 진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로부터 시작했던 카르타고가 되겠습니다.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한판 승부. 우린 이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이 100년 조금 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기원전 3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에 승리했고요. 서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면서? 카르타고가 지고 로마가 이기게 되죠. 이때 카르타고의 최고 명장이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니발리발, 한니발 아닙니까? 그쵸? 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지중해 대부분을 장악했던 것이 바로 요 로마라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를 보이자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로마는 원래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시라는 로마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되면서 어디를 다 장악했습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대부분 장악했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카르타고대 로마가 한판 붙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로마 카르타고 전쟁, 내지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고요. 포에니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한니발이죠. 여기 한니발의 진로 있죠. 한니발은 지금의 그 바르셀로나,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냐 일대에서 로마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트레비아 호수 전투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칸나이 전투 등등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의 간담을 선을 하게 만들었지만 로마를 꺾지는 못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로마의 스키피오가 다시 그 카르타고의 본진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막상막하의 상황에서 그들이 붙었던 마지막 전투가, 사실상의 마지막 전투, 한니발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 자마 전투입니다. 이 자마 전투가 언제 있었냐면 기원전 202년에 있었어요. 이 기원전 202년에 같이 있었던 전투가 서양에서는 자마 전투고요. 자마 전투고. 자마 전투는 누구랑 붙은 겁니까? 로마와 때 카르타고. 그다음에 같은 202년에 해하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해하 전투는 초나라 대 한나라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냐? 로마가 이기면서 그 이후 서양은 로마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한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한나라가 이기면서 그 이후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나라 로마가 요때 이 해하 전투와 자마 전투가 같은 해예요. 같은 해. 물론 이 로마 카르타고 전투는 요 자마 전투는 2차 전쟁 중에 들어가 그 이후 3차 전쟁도 있긴 했지만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요 자마 전투였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동서양이 같은 기원전 202년이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로마 공화정의 위기입니다.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즉 우린 이걸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라티푼디움 경영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자랑했던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영농의 몰락을 더 이상 볼수 없었던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하게 되고요. 일종의 농지법, 유력자의 공유지를 과다하게 점유한 것을 제한한다라든가 자영농 육성을 위한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곡물법, 빈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곡물을 제공을 한 곡물법 등은 있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각각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정치적 혼란이 더 지속됩니다. 귀족파와 평민파 간의 권력 투쟁이 있었고 이 틈쯤에 있었던 로마 최대의 위기, 바로 노예들의 반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부와 사람들 이 쾌락적인 이 오락 스포츠를 그 당시엔 스포츠라고 했지만 너무나 잔인하죠. 건투 노예들을 잡아다가 서로 뭐 거의 죽음 내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싸우게 되는 컴투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이 글래디에이터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건투 노예들의 전설적인 건투 노예가 있었으니 바로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당시 검토 노예들이 연합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고요. 이게 기원전 73년에서 71년까지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예요. 자, 이러한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정리했던 인물이 1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삼두 정치라는 건세 명의 우두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정치라는 것이거든요. 1차 삼두 정치는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자음들이 다 세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에 비해서 2차 삼두 정치는요, 조금 부드럽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좀 리을, 이응.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있었던 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등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1차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가 본인이 믿었던 블루투스한테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되면서 또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틈에서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안토니우스가 있지만 레피두스는 약했고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붙었던 바로 그 유명한 해전이 악티움 해전이죠. 악티움 해전에서 누가 이기면서 안토니우스가 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과정을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국물법 등등을 내세우는 개혁안을 펼쳤지만 벌쪽파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었고요. 벌쪽파와 평민파 간의 대립 와중에 어떤 게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터집니다. 노예들의 검투 노예들의 반란이었죠. 이게 이제 기원전 1세기고요. 자, 그러한 것을 정리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1차 삼두정치입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오스, 크라수스. 이 중에 최종적으로 카이사르가 승리했지만 독재를 한다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고 브루투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2차 삼두정치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카이사르의 죽음 장면을 다시 재구성한 그런 기록화죠.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게 카이사르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화장터입니다. 여기엔 언제나 이렇게 꽃이 매일같이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2차 삼두정치는요, 바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여기서 누가? 레피두스는 사실상 좀 약했고요. 양강구도였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힘을 합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도전을 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의 제정, 황제의 정치 형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있고 이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395년이에요.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인물이 딱 세 명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유스티니아누스, 이렇게 세 명이 있거든요. 이 세 명의 업적은 언제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옥타비아누스는 어디에서 승리? 악티움 해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프린캡스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크리스티교를 공인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는 종교회의 개최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하고 거기로 천도했던 인물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6세기 인물인데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었고 성 소피아 성당 건립했으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했던 인물. 이걸 우리는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뭐라고요? 악티움 해전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요건 누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하고 천도했다. 요게 콘스탄티누스의 업적.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옛 로마 영토의 대부분 회복. 성소피아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요게 유스티니아누스. 요 세 명이 중요한데 이 세 명은 핵심적인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세 개가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사실상 황제로 군립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뭐래요? 프린캡스, 제1시민을 자처했대요.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이야말로 존엄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해 주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이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약 200여 년간 평화와 안정을 누렸고요.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전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호칭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가 있었지만, 3세기쯤 되면서 제국의 쇠퇴가 있었습니다. 군인 황제가 연이어 등장했고요. 국정원 문란했으며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속주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라티푼디움 대신 콜로누스를 이용한 콜로나투스가 운영되었었고요.
이 콜로누스가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알게 되는 농노의 기원이 되는 이들이죠. 제국의 부흥을 위해서 제국을 네 개로 분할시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디오, 클레, 티아, 누스. 디오, 클레, 티아, 누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디오, 클레, 티아, 누스. 이렇게 나눠서 읽어주세요. 왜? 그는 전제군 주제를 도입했고 제국을 네 개, 로마 제국을 네 개로 분할했어요. 누가? 디오, 클레, 티아, 누스가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형광펜입니다. 중요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크리스티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 313년에 내렸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여기 잠시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해서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교리가 너무 달라서 이때 교리를 정리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자, 제국은 분리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로마 제국은 395년에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서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동 로마 제국으로 몇 년에? 395년에. 395년에 동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동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되었어요. 그렇지만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두 아케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이죠?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요거 필기노트로 정리해드리자면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고요. 3세기에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정리했던 인물이 디오, 클레, 티아, 누스 제국을 4개로 나눴어요. 황제 둘, 부황제 둘 이렇게.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하고 천도. 이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공인했습니다. 밀라노 측령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하면서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인했습니다. 삼위일체설을 받아들였던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테오도시우스는요, 392년, 즉 로마가 분열된 게 395년이거든요. 392년에 크리스트교를 국교화까지 했던 인물이 테오도시우스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후 서로마와 동로마, 서로마는 게르만에 의해서 476년에,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에 정복. 되었었다. 자, 로마의 문화 파트 보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면서 특히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실용적이었어요. 실용적인 분야로 발달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률.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단 집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목, 건축 이런 실용적인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문화입니다. 특히 그들의 법률은 12표법. 그래서 관습적으로 내려왔었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 그러니까 글자화했던 것이 바로 12표법이고요. 시민법.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민법. 제국 안에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었었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누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누가?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 3개. 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즉 로마법 대전,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 회복, 요거까지 같이 기억. 자, 토목 건축으로는 도로와 수도를 건설했고요. 특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만들었습니다. 개선문과 공중 목욕탕, 이것이 바로 로마 문화의 핵심인데요. 자, 문학으로는 키케로의 산문이라든가 뭐 여러 서사시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 학파 예, 영향이라든가 스토아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라든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등이 있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인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이게 수도교입니다. 수도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요? 수도교잖아요. 물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당시에 로마는 이 공중 목욕과 관련돼서 특히 물을 외부에서 도시 안으로 끌어오는 거에 되게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 바르셀로나 주변을 여행을 갔다가 로마 시대의 수도교를 찍은 사진인데요. 선생님, 아 로마면 이탈리아로 가셔야죠. 왜 바르셀로나 근처 그 에스파냐 스페인인데 가셨어요? 거기도 로마였어요. 그때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도교예요. 제가 여기 올라가 봤 여기 저죠 저죠. 요거 맞잖아. 예, 같은데요. 예, 제가 올라가 봤죠.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물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꽤 커요.
제가 혼자 뭐 뛰어도 될 정도로, 뭐 걷는 거는 물론이고 뛰어도 될 정도로

꽤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로마가 자랑했던 콜로세움. 뭐 이게 로마 가면 언제나 제일 많이 보는 게이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 뭐 5만 명이 넘게 수용됐고, 특히 이들이 뭐그 경기가 끝나고 빠져나오는데 2, 30분이면 충분했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현대적이면서도 아주 건설을 잘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아피아가도. 로마 하면 또 로마의 길, 이런 게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문화는 어떤 거다? 실용적. 토목 건축 법률. 뭐 수도교 콜로세움 유명하고요. 12표법. 시민법, 반민법, 거기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는 크리스티교의 성립과 전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의 등장과 유대교의 선민사상, 율법주의 배격, 보편적 사랑과 평등의 설교, 예수 사후 가르침이 확산되면서 초기에는 로마에서는 크리스티교를 탄압했어요. 왜? 크리스티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누구? 콘스탄티누스는 크리스트교의 교세 확장을 인정하면서 밀라노 측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이게 313년이에요.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 왜 이런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종교회의인데요. 왜이 종교회의를 열었냐? 아니, 이들이 거의 지하에 있다가 수십 년, 수백 년 만에 만나 놓으니까 같은 크리스티교를 믿고 있는데 교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 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우린 그것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선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확인했던 것은 요거. 처음에 제 강의 필기노트로는 18강에 있는 그리스, 그 다음에 헬라니즘으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로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강에 있는 로마 제국 전체 한번 싹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재작년 수능 문제네요. 25학년도 수능 문제니까 다음을 통해 알수 있는 전쟁의 결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자, 봤더니 지도는 크세르크세스 군대의 진격로와 주요 격전지를 나타낸 것인데,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 군대는 스파르타인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인대와 마주했고요. 레오니다스의 군대를 제외한 다른 펠로폰네소스 군은 겁을 먹고 펠로폰네소스로 철수하여 지역을 방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대요.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이후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한 후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보니까 뭐 300인데 테르모필레 전투 이런 거 나오니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해주면 1, 2차 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다라고 했었죠. 1, 2차 때는 나리우스가 공격해 왔었고요. 3차 때는 여기에 있는 요 크세르크세스가 공격해 왔습니다.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 페르시아 3차 침입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거보다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아는 게더 중요했겠죠? 그것의 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솔론의 개혁이요? 에이, 여러분 보세요. 패죠? 근데 여기에 있었던 전투가 뭐라고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했었잖아요. 솔론이 여긴데 우린 지금 이거 찾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당연히 해당되지 않죠.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이거죠, 뭐. 그쵸? 예, 정답 2번입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던 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쵸? 요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정으로 실시했다. 요게 페이시스트라토스잖아요. 그건 한참 전에 있었던 겁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추방제를 마련했던 것도 이전이죠. 그쵸? 예, 5도가 부족해. 그 도편추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닮은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그리스 군의 함대는 육지를 떠나자마자 페르시아 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페니키아 군과 이오니아 군이 페르시아 군에 따르고 있었대요. 아테네 군의 정면에 배치된 옐레우시스 방향으로

0: 혁명의 결성의 배경. 그렇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있었죠. 이것도 정답 2번이네요. 그렇죠? 악티움 해전. 이것도 로마 거잖아요. 특히 악티움 해전은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는 거. 라티푼디움? 이것도 로마 거잖아요. 그렇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사분할? 이것도 로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초반에 이쪽에 있는 그리스와 로마만 비교해도 선지 절반 이상은 털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니 잘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7강 문제는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강은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뭐 프랑크 왕국 노르만 봉건제도, 뭐 황제권과 교황권의 뭐 대립, 뭐 이런 것까지 뭐 십자군 전쟁, 비잔티움 제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5월 학력평가 여러분 잘 보셨을까요? 잘 봤다면 스스로를 많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고 조금 점수가 내 기대보다 낮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시간 알차게 보내서 선생님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을 하면 됩니다. 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만약에 잘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함께 보면은 지금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대화의 주제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파동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고 가해 같은 경우는 파동의 위상이 같은 이 두 개의 파동이 중첩이 되어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인 어떤 간섭 얘들아?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 같은 경우는 파동 P 그리고 파동 R이 서로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서로 상쇄되는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 함께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학생 A, 가에서 P와 Q는 보강 간섭을 해 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B, 나에서 P와 R의 위상은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P는 마루일 때 파동 R은 골인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 위상인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 간섭을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에서 위상은 같아 라고 하는 학생 B의 얘기는 틀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옳게 바꾸냐. 첫 번째 방법은 나의 경우 위상이 서로 파동 길이 반대야 라고 고쳐줄 수가 있어요. 혹은 위상이 같은 파동이 중첩된 경우가 어디였어 얘들아? 가였기 때문에 가에서 파동 P와 Q는 위상이 같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학생 C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음 제거 이어폰은 가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이용하는 장치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진폭을 작아지게 줄여줬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상쇄시켰다, 소멸시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결국 소음 제거 이어폰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일어나는 간섭을 이용하는 장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학생 C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번에 있는 학생 A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체크되었고 간섭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2번 문항 함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XY 평면에서 물체 A가 이 반원 궤도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면은 A의 운동은 속력의 크기, 빠르기는 일정하되 경로는 원을 따라 운동하는 우리는 어떤 운동? A는 등속, 원 운동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등속 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고 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 바로 구심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등속 원 운동을 속력에 일정하여 등속도 운동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속도 운동이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겠습니다. 기역, 운동 방향은 변한다. 자, A의 운동 방향은 이 원궤도에서 A의 위치의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기역 보기는 정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니은, 가속도 운동한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속 원 운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A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평균 속도의 크기는 t제곱분의 2d이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어떤 단어? 속도라고 나왔죠. 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분의 변한 위치의 값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변한 위치 결국 우리는 변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p에서 q 사이 이동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변한 위치는 p와 q 사이의 직선거리에 해당하는 ED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동하는 동안 총 걸린 시간을 T0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T0분의 ED이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도 정답이라고 체크해서 이번 문항 정답은 그대로 몇 번이다, 얘들아?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등속 원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물체가 이동할 때그 지점에서 구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물체에 지금 있는 이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화하여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작용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가속도와 그리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고 정리하시고 3번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넘어가면은 A, B에 해당하는 각각의 무엇이 나타나 있다? 핵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함께 읽어서 보도록 할게요. A 정의.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지, 얘들아. 그럼 가벼운 것이 조금 더 질량이 커지는 원자핵으로 성장했다.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핵반응은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B 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어떻게 돼?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작아진다,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핵반응을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핵융합, 핵분열을 통틀어서 핵반응이라고 부르는데 핵반응을 할때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핵반응식에 각각의 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인데 바로 질량수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반응 전후에 총 질량수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보존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응 전후에 총 전하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핵반응을 하면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쪼개지거나 이렇게 결합할 때 모두 공통점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질량결손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요. 자, 반응 전총 입자의 질량이 반응 후총 입자의 질량보다 더 크다란 얘기예요.
그때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줄어든 질량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부를 때이 질량 결손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세 가지 기억하고 복의 기억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는 핵 융합 반응이다라고 하는 얘기 위에서 했던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을 B에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면은 B는 핵 분열 반응이다라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기억은 중성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함께 지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기억이라고 하는 입자를 X 입자라고 해 보도록 할게요. 이 X 입자의 전하량을 아래서 편의상 A, 그리고 질량수를 편의상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 썼던 바로 우리가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을 이용할 텐데 아래 그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의 총 질량수는 2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보존돼야 되니까 뭐와 같다? 반응 후의 총 질량수 4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하량도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응 전에 총 전하량은 1 플러스 1이라고 볼수 있고, 반응 후에 총 전하량은 2 플러스 A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에 의해서 A와 B를 구하면 A는 0, 그리고 B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하량은 없는데 질량수는 1인 입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은 뭐다 결국에 이러한 입자다라고 보겠죠. 일명 중성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중성자 수는 56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동일하게 기억이 어떤 입자인가를 이용해서 기억이 어떤 입자인 걸 구한 것처럼 여기서도 니은을 구해 봐야 돼요. 자, 구하고 또 하나 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량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쉽게 생각하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우리가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질량수는 결국 중성자와 양성자 수의 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니은 입자도 정의를 하고 함께 볼게요. 니은 입자는 Y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자, 이 Y라고 하는 입자의 전하량은 편의상 X. 그리고 질량수는 y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단에 동일하게 x를 구할 때처럼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에 총 질량수가 235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 값은 반응 후에 총 질량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141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뒤에 기억이 아까 중성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성자가 핵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3 곱하기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또 구하면 92 플러스 0이라고 하는 이 값은 56 플러스 x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3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값이 붙겠죠. 자, 이걸 편의상 그대로 바로 전체식을 빼줘 볼게요. 자, 그렇다면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x 위에서 질량수라고 얘기했고,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얘들아. y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자, y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때 y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라고 얘기했고, 질량수는 앞에서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에서 y의 전하량, 양성자 수에 해당하는 값을 빼준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니은의 중성자 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그대로 56이라는 값이 나와서 디귿 보기까지 정답으로 체크하여 이 문항은 정답이 바로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아까 썼던 하나, 둘, 셋, 그세 가지 기억하고 5번 정답 체크하시고 4번 문항,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개념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위에 글을 읽고 이 글의 사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콜라라라고 합니다. 볼게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와 충돌 시간의 곱이다. 기본적인 충격량의 정의가 되겠죠. 자, 기억.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최대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

여기에서 내가 덜 아프게, 만약에 맞았다면, 힘을 작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자, 멀리뛰기 선수가 무릎을 구부리면서 착지한다. 자, 구부리면서 착지한다라는 것이 바닥에 닿을 때 최대한 시간을 길게 갖고 간다라는 의미라서 이 위와 같은 기억과 같은 사례라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야구선수가 글러브를 뒤로 빼며 공을 받는다. 자, 이건 역시 힘이 작용하는 이 야구공과 글러브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하여 덜 아프게 하는 경우기 때문에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득을 볼게요. 테니스 선수가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 공을 친다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라켓의 속력을 크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라켓과 충돌하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서 이 디귿은 오답이 되고 결국 정답은 3번에 있는 기역과 니은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장 넘어가서 5번에 바로 빛의 입자성과 관계된 우리 CCD에 대한 설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결합소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용되는 장치이다. 자, CCD가 전화결합소자죠. 자, 전화결합소자에 빛이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데 입사되는 기역이 클수록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빛이라고 하는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자, 그렇다면 결국 빛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광전효과의 사례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와 관계가 있는 기억에 들어갈 물리량은 바로 빛의 세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기억. 전화결합소자는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뀐다. 맞는 얘기죠. 니은. 빛의 세기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역시 맞는 얘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디귿. 전화결합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역시 옳은 보기라고 해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맞은 5번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3회의 문항은 약간 개념과 관련된 문항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뒤에 디테일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과 관계된 문항이라고 해서 학생이 얘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기억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여자 학생이 가르치는 여기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특정한 값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1 다음에 2, 그리고 3, 4 이런 것처럼 양자수에 따라서 특정한 띄엄띄엄 있는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기억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은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연속된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띄엄띄엄띄엄 있는 값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양자화 된 값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전자회전이 A와 B와 같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경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경우, B 경우 각각 보면은 A 경우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5에서 양자수가 2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양자수 어디서 어디? 5에서 3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빛의 계열, 그리고 빛의 영역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단에 하나씩 쓰면서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 써볼게요. 선생님 자리가 있으니까. 자, 우선 양자수가 2 이상인 에너지 준위에서 양자수가 1인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A와 같이 양자수가 3 이상인 에너지 중위에서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는
발머 계열의 빛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양자수가 4 이상에서 양자수가 3으로 비와 같이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파생 계열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각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가 이제 내기할 수 있을 텐데, 라이몬 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영역의 빛이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발머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 그리고 파생 계열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역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라이먼, 발머, 파센의 빛의 세기, 진동수, 어디가 가장 큰 얘들아? 자외선이 가장 크겠죠.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파장이 긴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앞에 가서 보기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불연속적인 은,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라고 쓸수 있죠. 니은. A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양자수가 5에서 전자가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이하는 이 경우는, 여기 두 번째, 뒤에 선생님 뒤에 썼던 것처럼 라이먼 계열, 말 잘못했어 선생님, 헷갈려서 순간,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이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의 빛의 진동수의 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이 빛의 진동수의 상대적인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빛의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짧다라는 걸 얘기해서 결국 A에서가 B에서보다 화살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파장은 짧다라고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이번에 오답 체크되면은 결국 6번 문항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정답인 3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P와 Q 사이를 지금 A와 B가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A가 P를 지날 때 B도 P를 지나고, A가 Q를 지날 때 B도 Q를 지난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만일 T였다라고 얘기하면 B 역시 동시에 출발하여 동시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T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그래프에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동한 거리가 같아지는 이 시점이 바로 P를 출발하여 Q에 도달할 때의 시간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편의상 이때의 시간을 T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Q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PQ 사이의 거리를 A에서도 구할 수 있고 B에서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우리가 편안하게 A에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어떤 운동 한다고 했지, 얘들아? 바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했죠. 자, 결국에 P와 Q 사이의 A를 이용하여 구한 거리는, 만약에 A의 속도를 VA라고 얘기하면 VA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T라고 하는 시간 이동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역시 등가속도 운동하는 B 역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씩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바로 흰색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해도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A의 속도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등속도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편의상 시간이 t0일 때 바로 A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해, 얘들아? 걸린 시간 t0분의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 10d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값을 t0분의 d라고 하는 값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v라고 해서 바로 10v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B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이동한 거리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냐? 바로 0에서 T0라고 하는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이 좌표 그대로 읽으면 되죠. 몇 D? 5 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짧은 식은 이거 같아. 자, 0에서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와 걸린 시간 T0의 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와중에 딱 중간 시간일 때의 속도와 같아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B의 속도 중에서 시간이 2분의 1 t0일 때의 속도와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그대로 t0분의 5d. 결국 선생님이 t0분의 d라고 하는 것을 v라고 표현했으니까 5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좌표가 두개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0에서 b가 2t0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 총 16D라고 주어졌고, 자, 이건 역시 0에서 E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값에 걸린 시간 ET0라고 쓸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간 시간 T0일 때의 B의 속도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와 같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ET0분의 16D가 되어 이 값은 그대로 8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둘을 이용해서 2분의 1 T0에서 T0 동안 결국 걸린 시간 몇 초? 2분의 1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증가한 속도가 3V가 되기 때문에 결국 B의 가속도라고 하는 이 값은 T0분의 6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지우고 이 공간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는 몇이 될까요, 얘들아?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속도가 B가 6V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2분의 1 T0가 됐을 때 5V가 됐대. 그럼 2분의 1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속도의 증가량은 딱 절반인 3V가 되겠죠. 자, 그럼 역으로 추적해서 B의 처음 속도의 값은 2V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을 정리해 볼게요. A, B라고 하는 B의 가속도는 T0분의 6V.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의 물리량, 아래 물리량 이용을 해서 PQ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 자, PQ라고 하는 것은 위에 썼던 것처럼 A의 속도 10V에 걸린 시간 T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B를 이용해서 2V의 T 플러스 2분의 1의 B의 가속도 T0분의 6V 여기에 걸린 시간 T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 결국 3분의 8 T0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 값을 앞에 대입해서 PQ 사이의 거리는 3분의 80V T0라고 쓸수 있고, V라고 하는 값은 T0분의 D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원하는 문제에서의 답은 3분의 80D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분의 80D에 해당하는 정답 2번이라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뭐 등속도 운동의 개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개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등가속도 운동할 때의 총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을 평균 속도로 구하는 법, 그리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총 전체 이동한 거리의 중간일 때의 속도가 아니라 중간 시간일 때의 속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해야 될것 정리 잘 하시고 이제 18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이거 빛의 굴절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하나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할 때 A와 B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기억의 파동의 굴절이라고 한다.
그림 나와 같이 물이 담긴 컵에 넣은 빨대가 꺾여 보이는 것은 파동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가그림 굉장히 익숙하고 나그림은 한 21년, 뭐 22년 이때 한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가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을 봤을 때 A에서 빛이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B 쪽으로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느림매질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굴절 방향을 봤을 때 B 쪽으로 꺾였다, 굴절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가 상대적으로 느림매질, A가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파동이 빛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속력의 느림매질이 굴절률이 큰 매질이라고 얘기하고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많이 봤으니까. 나 보도록 할게요. 자, 나 보면은 어디에 담겨 있는 컵? 물이 담겨 있는 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매질의 종류가 뭘까, 얘들아? 물인 거야. 자, 위에, 밖에 있는 매질이 공기야. 자, 흡사 우리는 이 공기를 진공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질의 속력을 가처럼 한번 표기해 볼게요. 속력이 빠르다. 선생님 아까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들아? 속력이 느림매질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경로가 꼭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빠른 매질 쪽으로 경계면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이게 굉장히 너희들한테 만약에 물이라고 얘기 안 해줬다면 약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대를 쭉 봐서 이 아래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별표냐면 빨대 가장 끝에 선생님이 붙여놓은 별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별 스티커에서 나온 빛은 옆에 빼서 그릴게요. 아예. 네, 이렇게 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스티커에서 나온 빛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 공기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빛은 어느 쪽으로 굴절해? 이렇게 굴절한다는 얘기야. 어느 쪽으로? 느림매질, 물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물 밖에서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몰라, 이 상황을. 아, 이 연장선에 있는 별에서, 별 스티커에서 내 눈에 빛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물 밖에 있는 빨대는 그대로 얘와 연결되어 있는, 요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실제 빨대 모양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물 안에 있는 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빨대는 이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 상황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아, 굴절의 방향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오랜만에 나온 그림이니까 옆에 그려놓고 바로 이제 보기 기억되는 디귿 함께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은 굴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위에 쓴 것처럼 A가 빠른 매질, 그리고 B가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볼게요. B이 볼록렌즈를 통과하여 한 점에 모이는 것은 파동의 기억,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자, 렌즈라고 하는 것은 유리죠. 자,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유리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빛이 공기에서 유리, 그리고 다시 공기로 속력이 다른 매질을 통과하면서 굴절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 역시 그대로 정답이라고 체크하면 8번 문항 정답 빠르게 5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은 가그림부터 함께 볼게요. 가그림을 봤을 때 질량이 EM 그리고 질량이 M인 물체 A와 B가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이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10dJ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에 따른 A와 B 사이의

운동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 물체 운동 방향이 서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져서 거리가 완전히 둘 사이 거리가 0이 되어 그리고 나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ET0인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둘이 완전히 부딪힌, 맞는 상황이니까 A와 B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물리량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가까워지는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속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ET0 동안 거리가 10D0만큼 감소했다라고 해서 결국 OT0분의 D0라고 하는 속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호는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자를 매번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을 T0분의 D0를 지금부터 V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축을 볼까, 얘들아? 이 축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속도의 값은 A와 B 사이가 가까워지는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고, 부호까지 얘기하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한번 밑줄 치면서 볼까요? 운동량의 크기가 A가 B의 3배이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 A의 속도가 3이다 라고 얘기하면 A의 총 운동량의 크기가 2m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B의 총 운동량의 크기는 m 곱하기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A의 속도가 3이라는 것은 이 관계에 의해서 B의 속도가 2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옆에 V를 곱해준다 라고 얘기하면 A와 B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그래프에서처럼 마이너스 5V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계속 얘기하지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은 선생님 쪽으로 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얘기할 거고, 선생님과 멀어지는 처음에 B의 충돌 전의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A의 속도는 플러스 3V라고 볼수 있고, B의 속도는 마이너스 2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A의 충돌 전후의 속도를 구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서 문제에서 찾고 있는 충격량을 구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충돌하고 난 이후 A와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린 시간 몇일까요, 얘들아? T0. 자, T0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D만큼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선생님은 T0분의 D0죠. D0라고 하는 것을 V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속도는 플러스 2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만일 물체 A의 속도가 라지 V다라고 얘기하면 B는 라지 V 플러스 2V로 더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언제야? 충돌 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가능해. 어떤 경우냐? 둘이 충돌했기 때문에 A가 튕겨져서 나가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라지 V라고 하는 값을 구했을 때그 부호가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부호를 모두 통일하기 위해서 선생님 쪽으로 모두 운동한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후의 운동 상황을 제시했다면 봅시다. 문제를 보면 수평면 위에 아무런 빗금 표시가 없는 걸볼수 있죠. 이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찰, 공기저항 없단 얘기예요. 그럼 알수 있는 것이 뭐가 보존된다? 운동

운동량이 보존된다란 얘기예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자란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야, 얘들아?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이 충돌 후에 총 운동량과 같다란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 쓰여져 있는 문자들을 이용해서 충돌 전 A와 B의 총 운동량 구해볼게요. EM 3V 플러스 M 마이너스 2V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충돌 전 운동량입니다. 자, 충돌 후 운동량은 여기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A의 질량은 EM, 그리고 B의 질량은 M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EM 라지 V 플러스 M 라지 V 플러스 E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라지 V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V라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구했으면 뭐를 알아낸 거야, 얘들아? 충돌 후에 A의 속도를 알아낸 거야. 그럼 위에서 돌아가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A의 질량과 A의 속도 변화량의 곱이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질량 몇이었어? 위에서 구한 대로 2m였죠. 자, A의 속도 변화량은 운동방향 동일하고 3분의 2V 마이너스 3V라고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내면 그대로 3분의 14mv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v라고 하는 걸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쓴다면 3분의 14라고 하는 값과 문자는 t0, mt0라고 쓸수 있어서 결국 정답은 4번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10번 문항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항 역시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데 몇 가지 선생님이 매번 쓰는 방법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상황을 봤을 때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일이 아니야. 선생님, 그냥 이 상황 그냥 보면서 쓸게요, 먼저. 자, 수평면에서 용수철이 D만큼 압축되어 있다가 이 물체가 용수철과 분리되어서 운동을 시작하여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정지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수평면에서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일 수평면을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때 수평면에서의 물체 속도를 v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수평면에서 이 물체가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2분의 1 m의 v의 제곱만 있다라고 쓸수 있어요. 이 값이 높이가 h인 지점에 가서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P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mgh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변에 같은 문자 m 약분 되고 남는 것은 v로 정리를 한다면 v는 루트 eGh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기준면에서의 속도는 최고점에서 이 정지했을 때의 높이를 이용해서 그대로 루트 eGh로 구해내자란 얘기야. 이게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스킬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기억하고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철을 압축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는 2분의 1에 용수철 상수를 K라고 쓴다면 K의 D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P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mg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나를 가도록 할게요. 나 같은 경우 이번에는 가와 다르게 ED만큼 압축을 시킨대. 자, 그렇다면 2분의 1에 K에 ED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값은 위에다 쓸까요? 그대로 4, 2분의 1에 K에 D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얘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4, mgh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물체가 변함이 없는 A로 질량이 M으로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럼 이것은 M에 G에 4H라고 쓸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크기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려면 질량이 M인 물체일 때 높이가 4H인 곳에 가서 정지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그림에서 라지 H로 표현된 이 값은 4H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값을 P점에 있다라고 물체가 얘기를 한다면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값이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왜? P점에서는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어져서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EK라고 하는 값은 뭐와 같냐? 3mgh와 같은 값이야, 얘들아. 자,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높이가 3h인 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놓았을 때 수평면에서의 속도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헷갈린다면 원래대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해볼게요. 만약에 이 지점의 속도를 그냥 v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얘들아?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3mgh. 자, 그럼 V라고 하는 우리가 원한 이 값은 그대로 UGH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용수철 상수는 D제곱분의 MGH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썼던 식을 이용한다면 여기 앞에 계수가 2가 더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니은. 나의 피에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6GH다라고 하는 이 니은 보기는 정답 체크할 수 있고 디귿에 라지 H는 4H다라고 하는 이 디귿은 역시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 바로 4번에 있는 니은과 디귿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1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좀 역학 관련된 문항 나왔다면 여기에 더해서 열역학 관련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왼쪽을 보면은 부피 압력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상 기체가 A, B, C, A로 지금 열역학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 표를 봤을 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또는 감소량이 오른쪽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또 중요한 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A의 압력과 부피는 P0 곱한다면 V0라고 써질 수가 있죠. B 같은 경우는 EP0, V0, C 같은 경우는 산 P0, V0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만일 이게 T라고 하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ET라고 하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 그리고 C는 3T라고 하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ABC의 온도를 비교하면 A, B, C 순으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등운선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를 통과하는 온도가 3T인 등운선 하나 그릴 수 있고, B를 통과하는 온도가 ET인 등운선 하나 그릴 수 있고, A를 통과하는 온도가 T인 등운선을 이렇게 하나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 과정에서는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해더라? 온도가 T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B에서 C 과정 역시 온도가 ET에서 3T로 T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C에서 A 과정에서는 온도가 3T에서 T로 ET만큼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라서 결국 온도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에서 온도가 T만큼 증가할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3 P0 V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값 역시 증가량이라고 우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B에서 C 과정에서 온도가 T만큼 증가했을 때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A에서 B 과정, 그리고 B에서 C 과정의 내부 에너지, 온도 증가량이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동일하게 이 기역은 2분의 3 P0 V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에서 A 과정은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역시

기온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온도의 변화량이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는 모두 T였지만 여기는 ET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부호까지 쓴다면 이렇게 되죠.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역시 이 값의 두 배를 한 3, P0, V0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3회의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얘기했던 것이 있죠. 뭐? 내부 에너지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한 일의 양 혹은 받은 일의 양, 여기에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까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 압력의 부피의 변화량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더라? 앞으로 쭉 돌아가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프의 세로축이 압력, 가로축이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 바로 한 일의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부피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압력만 변화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0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B에서 C 과정 같은 경우는 이 면적, 그래프 하단의 면적이 3P0, V0에 해당하고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양의 값에 갖는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C에서 A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의 변화량이 일단 감소했고 E, P0, V0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 하단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한번 해보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자, 흡수한 열량은 E를 하고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열역학체 1법칙에 의해서 둘의 합은 열량에 각각 같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결국 A에서 B 과정에서는 열량을 흡수하는데 그 값이 2분의 3, P0, V0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 B에서 C 과정은 열량을 역시 흡수하는데 2분의 9, P0, V0라고 하는 값이 될 것이고 C에서 A 같은 경우는 둘다 음수이기 때문에 열량을 방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값은 둘의 합인 5, P0, V0, 마이너스 5, P0, V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토대로 그대로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하는데 이 등운선 토대로 얘기하자라고 얘기했고, 자, 온도를 그대로 비교한다면 A, B, C 순으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역 보기는 정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데, 기역의 크기는 2분의 3 P0 V0, 니은의 값은 3 P0 V0 해당돼서, 이 니은 보기 역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열기관의 열효율은 0.2이다 라고 하는데, 열효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효율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흡수한 열량을 Q1이라고 한다면, 흡수한 열량 Q1분의 한 일의 양의 양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열량을 흡수하는 경우는 여기 열량의 부호가 다 플러스일 때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A에서 B 과정 그리고 B에서 C 과정에 흡수한 열량이 총 흡수한 열량이 되기 때문에 둘의 합세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은 U P0 V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분에 한 일의 양을 구해라라고 하는데 일을 하고 일을 받은 총한 일의 양을 구해야 돼요. 결국 둘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 모에 들어갈 것은 3P0 V0에서 2P0 V0를 뺀몇 P0 V0에 해당돼서 결국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6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귿에서 0.2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답이 돼서 11번 문항 정답은 3번의 기역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은 전류의 자기작용, 그리고 자성체에 대한 문항으로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그림 보면은 전원장치, 그리고 저항,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이 P라고 하는 것은 솔레노이드 코일의 정중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부터 볼게요. 자, 긴쪽 플러스, 짧은 쪽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결국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의 앞쪽에서 전류가 위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솔레노이드의 윗방향에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기도록 했을 때 엄지 방향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가 자기장의 모양이 막대자석과 같다라고 했을 때이 왼쪽 부분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왼쪽이 N극 역할, 반대편이 S극 역할을

나는 전자석 1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서 모두 동일한 상황인데 자성치에 해당하는 A를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성치 A가 어디에? 솔레노이드 코일에 끌어당겨졌대요. 자, 그렇다면 인력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강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자성 역할을 하는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코일에 당겨진 것은 우리가 둘 중에 강자성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가로 넘어가서 볼게요. 솔레노이드 코일 자체는 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극의 배치가 가와 동일하게 왼쪽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강자성체의 솔레노이드의 이 S극과 가까운 쪽에 해당하는 이 A의 이 면에 해당하는 극은 어느 극? N극. 여기 똑같이 S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될때 우리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 보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위 피해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이 노란색 방향이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어서 결국 선생님 쪽으로 올때 플러스 X 방향과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니은 보기 볼게요. A는 강자성체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맞는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나에서 A의 왼쪽 면은 N극이다라고 하는데 표기한 것처럼 N극이 맞기 때문에 디귿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유사한 보기 몇개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자성체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자성체의 특징을 먼저 쓰고 본다면 우선 강자성체에는 자기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자기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렬이 잘 유지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구역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썼던 것처럼 외부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강자성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과 유사한 상자성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의 차이가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시 자기장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외부와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서 강자성체처럼 상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에 해당하는 자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방향이 같은 것을 묶는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상자성체 얘기할 수 있고 위에 강자성체와 함께 나온 반자성체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반자성체는 상자성체와 동일하게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기 구역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즉시 자기장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이 자기 구역은 없지만 상자성체처럼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 서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쓴게 자그만치 네 가지가 있어, 특징들이. 각각의 자성체별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자,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바꿔볼게요. A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A에는 자기 구역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흐르는 전류가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왼쪽 면은 그대로 N극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꼭 니은과 디귿과 유사한 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항상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특징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2번 문항 정답은 그대로 5번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3회에 12번 문항까지 쭉 풀어봤는데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개념은 2회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3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1회와 2회 복습 충분히 하시고 3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유니크한 개념 청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조금 제가 특이한 걸 가져왔는데 중화점과 온도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보통 통합과학에서 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중화반응 문제가요. 탐구활동 유형으로 해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그럼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중화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량은 산과 염기의 양에 따라서 증가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와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이 있을 때 여기에 염화수소를 첨가한다라고 하면은 온도와 염화수소에 넣어준 염화수소의 부피에 따른 이 그래프는요. 바로 중화점에서 최고점 그리고 나서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계속 강조했던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용액의 농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혼합이 되었을 때 농도 변화를 볼 건가? 용질의 변화를 볼 건가?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관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도 변화와 용질의 양 변화 어떤 거를 여러분들 선택하실 건가요? 혼합이 나왔을 때는 용질의 양 가지고 혼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 또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도를 나중에 물어봤을 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서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거죠. 이온 반지름의 원자 반지름 1보다 크다라는 건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금속 원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인가요? 비금속 원소인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한 번 더 판단하면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당연히 무슨 문제 나왔을까요? 바로 화학의 유용성 나왔겠죠? 이 화학의 유용성에서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우리한테 힌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얘는 식초라는 힌트, 얘는 바로 캠핑용 가스니까 우리가 연소할 때 사용하는 이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겠다라는 힌트가 되겠죠. 자, 발문 갑니다.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아세트산이고 나는 뷰테인이에요. 기억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여러 가지가 공결합하여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있다, 수소 있다, 산소 있다, 탄소가 있구나. 자, 여기서 뷰테인, 탄소 있다, 수소 있다, 탄소가 있구나.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네요, 모두 다.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는 가의 수용액의 액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의 수용액,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은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산에 대한 액성은 무엇이

물질이다. 바로 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디귿. 나의 연소 반응은, 뷰테인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캠핑용 가스예요. 우리가 캠핑하다 보면 춥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뷰테인 가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뷰테인의 연소 반응은 바로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한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번에서는 우리한테 구조식이 주어졌고 그 구조식을 통해서 원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저번에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직선형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중심원자에 비공전자성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발문 갑니다. 그림은 2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냈고요. 가와나에서 모든 원소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에서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다라고 할때 우리가 빠르게 써줘야 되는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입니다. 아직 내가 너무 미숙해 하는 친구들은요, 공유 전자상 수, 비공유 전자상 수를 써두면 보자마자, 얘 지금 공유 전자상 수두개 가능한 애잖아? 산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 전자상 수 써두면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가 산소라면 양쪽에 지금 공유 전자상 하나만 가능한 애가 와주고 있죠? 바로 플로린이다, 플로린이다. 여기가 지금 X산소라고 결정 지었고요. 여기 X산소. 그럼 공유 전자상 4개 가능한 애 바로 탄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가볼까요?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무극성 분자인가요?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고 할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중심원자를 봐주면 그림 그리는 게 쉽거든요. 여기에서 산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자 모양은 산소에서 약간 플로린 쪽이 처진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얘네는 비대칭 구조예요. 그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다시 말해서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에요. 얘는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니은 갑니다. 나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중심원자 두 개인지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지금 탄소와 산소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극성 공유 결합이 맞습니다. 탄소와 산소, 여기도 탄소와 산소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맞구나. 디귿 갑니다. 가와 나에서 X다라고 하는 건 산소입니다.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주기, 지금 2주기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제가 써놨고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는 커집니다.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가를 물어볼 때는 우리한테 전기음 성도를 비교해 볼래?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가에서 비교해야 되는 건 산소랑 플로린이죠. 그럼 산소랑 플로린 비교하면 플로린이 크고 나에서는 산소랑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랑 산소 비교하면 산소가 큽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플로린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띨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는 탄소랑 산소 비교하면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에선 틀렸고 나에선 맞았기 때문에 모두라는 건안 되겠다. 그래서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가, 양전하를 띠는가는 바로 전기음성도를 보고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전기음성도가 은근슬쩍 쭉 나와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주기, 족에서 판단하는 연습 한번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중화점과 온도, 바로 중화점에서 온도는 어떻다?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중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입니다. 가설을 보니까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혼합 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을 보니까 25도에 0.1 모의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40ml를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25도의 0.1 모의농도 염화수소를 20ml씩 넣어주면서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각각 측정하였더니 표와 같대요. 그럼 우리 중화점 찾아볼까요? 자, 중화점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건 0.1 모의농도의 40ml다. 다시 말해서 4mmol입니다. 그럼 이 4mmol이 딱 수소용 들어가면 끝!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서는 0, 여기 20, 그런데 0.1 모의농도에서 20이면 2mmol, 여기 40, 4mmol, 여기 66mmol. 그래서 중화점은 언제다? 바로 염화수소 40ml일 때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밀리몰, 우리가 양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모의농도가 같아. 그럼 부피 같을 때겠죠? 라고 빠르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가장 온도가 높을 거야. 그러면은 산과 염기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점 도달할 때까지 이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적절하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설은 옳았기 때문에 자, 니은 갑니다. 그럼 이 A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선 사실은 수산화 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넣어주는 이 수용액 양이 증가함으로써 이 A는 25.55도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25.55도보다 낮다라는 거 맞고요. D급 갑니다. 이번에 새로운 설정이에요. 25도에 0.1 모유농도 수산화 나트륨 20ml에다가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요. 25도에 0.2 모유농도 염화수소를 조금씩 넣어주었을 때 온도가 최고점이 되는 지점 묻고 있기 때문에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0.2 모유농도 그때 20ml다라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얘는 0.2 모유농도 그럼 부피가 몇이어야지 같아지는 거예요? 농도 2배, 부피는 2분의 1, 10ml다. 그래서 0.2 모유농도 염화수소를 10ml를 넣었을 때 혼합용의 온도는 최고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가 중화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급 선지는 맞습니다. 그럼 기역리엔 D급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창이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 그렸던 거잘 떠올리시면 중화점에서 온도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추후의 온도까지 유추할 수 있고요. 중화점에서 온도가 최고점이기 때문에요. 농도가 달라지면 그때 부피도 맞춰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화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 원리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모의농도 그리고 부피 얘는 나중에 얘 수소 이온에 대한 거 모의농도와 부피 그래서 mv 곱하기 mv는 같아야 된다. 수산화 이온에 대한 거와 수소 이온에 대한 이 양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v 곱하기 mv는 같아라고 했던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여러분들 1과 3, 1과 염기 너무 쉽게 수월하게 풀어냈으니까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가산 1가염기 이어서 이번에는요, 2단원,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전자 배치의 규칙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싸움을 일이 무엇이었더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1s, 2s, 그 다음에는 2p로 가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파울루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는 최대 두개 들어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 수가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훈트 규칙은요. 바로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 우리가 2p에서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발문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A가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A가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친구는 싸움 원리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파울 베타 원리도 만족했지만, 훈트 규칙은 어긋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갑니다. 1s. 다 채웠고, 2s 갑니다. 오! 무슨 일이야?

스피자키스에서 서로 다른 스핀자기 양자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했어요.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2번 갑니다. 1s 잘 채웠고, 2s 잘 채웠고, ep 갑니다. 그래서 ep 갔을 때는요,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두 개에다가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까지 너무 잘했는데요. 훈트 규칙, 지금 같은 에너지 진행하는 오비탈에서요, 여기 지금 쌍을 이루고 있네요.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훈트 규칙 어긋났기 때문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훈트 규칙 어긋났어요.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3번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1s 채웠고, 2s 안 채우고 2p로 갔고요. 또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최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긋났습니다. 틀렸고요. 4번에서 시작부터 파울리 베타 원리 이렇게 안 지킬 거예요. 서로 다른 스핀짝이 양자수 같도록 해줘야 되는데, 틀렸고요. 5번 갑니다. 자, 1s 채웠고, 2s 잘 갔고요. 2p까지 잘 갔는데, 훈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 상태에 훈트 규칙 어긋났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린 건 들뜬 상태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렸던 것들인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찾을 때요, 일단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만족했는 것만 잘 찾으셔도 두개 중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제가 저번에 제2 실전 모의고사에서 설명했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때는 실린더였어요. 그때 실린더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여기에 반응물이 반응 후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걸 찾지 말고 남아있지 않은 반응물, 한개 반응물을 찾아서 그걸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 맞춰주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철 연기에도 봤을 때요, 반응물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모두 다이 반응 계수비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번에서 다음은 XY4와 그리고 Z2에 대해서 일단 넣어 주었고요. 반응하여서 XZ2, Y2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강철 용기에 XY4와 Z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나타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X, Y, Z 더한값 나눠봐라. 가보도록 할 건데 반응 계수 가려져 있다. 한번 찾는 거 먼저 해볼까요? 반응 계수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후에 원소의 종이와 이 계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X가 하나예요. 반응물에 XY4에만 X가 있어요. 그럼 생성물에 여기 X 여기만 있네? 그럼 여기 B가 뭐예요? 1. 이번에 반응물에 Y는 4개. XY4에만 Y가 있으니까 4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Y2Z에만 Y가 있어요. 근데 Y2네? 근데 4개 있어야 돼. 여기가 2. 이렇게 찾아주면 끝. 왜냐면 역으로 이제 Z 찾아주면 되죠. Z는 2개, 여기에서 Z 2개, 4개니까 Z가 4개 되도록 이 개수는 2가 돼주겠다. 그러면 XY4가 1몰일 때, 얘 1몰일 때, 그럼 얘가 Z2는 얼만큼 반응하는 건데, 반응 후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반응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딱 맞게 반응해야 돼요. 그럼 1대 2다. 그래서, 아, 1대 2야? 그럼 Z2는 2몰. 그럼 1대 2대 1대 2예요. 그럼 여기에도 1, 여기에는 2. 그래서 반응 계수랑 1대 2대 1대 2 똑같이 반응 참여하고 생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거 2, Y라는 거 1, Z라는 거 2죠. 그래서 2분의 3이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2분의 3,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저번에 강조한 것처럼 실린더나 강철 용기, 이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응물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은 한개 반응물을 기준으로 봐준다면, 1을 기준으로 봐준다면, 이 반응 계수 B와 당연히 동일하게 얘네가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되었기 때문에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화학 모형 나왔을 때 화합물의 모형이 나오면 저는 이거를 굳이 화학이란 모형에서는 원소를 안 찾아도 된다라고 풀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저랑 세 번째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들을 얘가 지금 양이온이네. 그럼 금속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 되었네. 그럼 A라는 거 금속원소에 대한 특징으로 바로 고체 상태 때 전기전도가 있네.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발문 읽고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와 CD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라는 건 양이온이 되었다. 금속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었고요. B다라고 하는 건 비금속의 원소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었다라는 건데 얘는 전자 하나 버렸고 전자 하나를 얻은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 그대로 가져왔을 때 B가 있거든요. 그럼 얘 전자 하나가 부족했던 애니까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D라는 애는 양쪽으로 하나씩 있으니까 전자 두개 부족한 애, C라는 건 하나 부족한 애다라는 파악을 했고 기억합니다. 자, A라는 거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금속 원소에 대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금속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요, 금속은 고체일 때 있고요. 우리가 사실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수행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 전도성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갑니다. 자, B2D입니다. B라는 건 전자 하나가 부족했고요. D라는 건 전자가 두 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D와 B가 같이 만나기 위해선 D 하나에 B가 두 개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D 하나에 B가 두 개가 와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비금속 원소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여기도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다.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가면 됩니다. 자, D급 갑니다. A와 C 안정한 화합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A와 C가 몇대 몇으로 결합해서 안정해지는가? 그러면 A라는 건 1가 양이온이다. 전자 하나를 버린다. 다시 말해서 1가 양이온 된다. 위에 써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C라는 거는 아까 전자 하나 부족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도 전자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A가 하나 올 때, C도 지금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우고자 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1대1로 만들어진 AC가 안정한 화합물이다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사실은 어떤 원소다라고 찾진 않았지만 여기 딱 보니까 전자나 잃었어. 그래서 얘는 리튬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얘는 하나 버리고 3주기죠? 그럼 염소겠구나. 자, 여기에서 염소겠구나. 여기서 2주기 전자 두개 부족해요. 산소겠구나, 수소겠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이제 그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는 동적 표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로요.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호랑 복습 청해호에서 계속 이 개념을 두 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개념이에요. 바로 처음에 넣어준 이 물의 제한 같지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는 이 시점이 서로 다를 겁니다. 이 다르다라는 건 사실은 부피가 다르다라는 걸 텐데, 그래서 발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달한 시점이 달라요. 그렇다라는 건이큰 부피에 여기를 수증기로 채우느라 처음 시작점에 이 물의 양 같지만 결국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물의 양은 달라질 거다. 라는 것을 이제 묻는 이 디귿 선제에 대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 용기의 부피가 다르구나. 그래서 얘네들의 시점이 달라졌구나.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한 시점이 달라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적 표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물의 질량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개념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탐구활동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개념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발

읽어볼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 가와나에 각각 Wg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물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물을 넣어줬고요. 시간이 지나면 수증기로 당연히 증발을 하고 수증기가 생성되면 다시 응축해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에 대한 물의 질량은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읽어볼게요. 가에서는 T 몇일 때? 2일 때. T2일 때. 그럼 나에서는요? T1일 때 동적 표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럼 우리가 동적 표형 상태에 도달 시점이 늦은, 바로 가에서는 얘네가 늦게 도달했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수증기의 양은 많을 것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수증기의 양이 많다라면 물의 양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 감소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힌트를 이제 얻어갑니다. 기억할게요. 가에서 T2일 때를 봤더니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 T2다라고 하는 건 동적 표형 상태일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역반응 안 일어나고 있지란 질문이에요. 하지만 동적 표형 상태일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있고요. 이 속도가 어때요?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니은 갑니다. T1일 때 갈게요. T1일 때 보니까 이 물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구가 나온 이유는요, 나에서 바로 T1일 때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동적 표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비율은 1입니다. 하지만 가에서는요, 아직 동적 표형 상태 도달 전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서 무엇이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증발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준 비율은요, 바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에 대한 비율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얘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니 작니 크다. 그렇다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그럼 이 문구가 틀렸구나. 가에서가 더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D급 갑니다. 그럼 이제 W3와 W2 각각 동적 표형 상태 도달했을 때 물에 대한 질량은요. 가에서는 동적 표형 상태 도달의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수증기 양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그럼 물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야. 그래서 W3가 W2보다 클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2번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도 서툰 친구들은요. 제1회 실전 모의고사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번더 보면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2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빠르게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얘네들 원소에 대한 후보라며 밑에다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를 쓰고 시작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들이 일단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맞춰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X에서 Z는요,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 상수는요, 질소라는 거는 3개, 산소 2개, 플로린 1. 비공유 전자 상수다라고 하는 건 질소는 1, 산소는 2개, 플로린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분자를 만들었을 때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건 공유전자 상수가 비공유전자 상수보다 큰 경우가 될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 지금 얘는 0보다 작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유전자 상수보다 비공유전자 상수가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된 이 원소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만들었네라는 거기 때문에 X가 X랑 같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A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냥

두 개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다. 자, 근데 지금 A에 대해서 묻진 않으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X는 사실은 질소도 질소랑 만들 수 있고요. 질소 N2, 산소랑 산소도 만들 수 O2, 플로린도 플로린도 F2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공유 전자쌍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질소는 여기에서 세 개에 대한 공유 전자쌍수, 근데 각각 하나씩 비공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1이 된다. 그래서 X라는 건 누구다? 바로 질소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소다라는 걸 X를 찾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X 활용할 땐 얘의 질소, 그 나에선 나머지 산소 플로린이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예요. 그럼 이제 딱 보자마자 중심 원자가 Y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럼 Z가 O인데 Y라는 거는 사실 바로 산소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플로린 무조건 공유전자쌍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Y가 산소, 양쪽에 바로 플로린, Z가 O는 구조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요. 여기가 산소, 플로린은 두개 온다, 비는 1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기억도 한번 찾아내 볼 건데요. 공유전자쌍수는요, 하나, 두 개, 거기다 비공유는 플로린 세 개, 양쪽에 있다 여섯 개, 가운데 산소 두개 있다, 그래서 여덟 개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바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달일 때갈 건데요. 달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B가 2예요. 그래서 N2. 그래서 여기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이미 두 개의 질소가 왔기 때문에 얘가 네개 와줘야 돼. 근데 누가? 플로린이. 그래서 플로린은 네 개. 그래서 이걸 그려줄 때 중심 원자가 두개 있도록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원자 두 개는 너무 생소해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질소, 질소. 그리고 플로린 하나, 둘, 셋, 네 개가 왔다. 그러면 이제 공유 전자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여다가 얘네들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수는 플로린이 지금 네개 있어요. 하나당 세개 비공유 전자쌍수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2, 질소가 하나, 두개 있죠? 그래서 더해주면 14. 그러면 9에서 5에서 14를 빼주니까 얘네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5에서 마이너스 14. 자, 기억 갑니다. X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질소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마이너스 6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귿,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모두 다 지금 뭐예요?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틀렸다. 답은 니은. 2번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하나의 힌트가 되지만 그때 우리가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를 빠르게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얘네들의 그림을 그려준다면 수월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 가서는 이거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볼 때는요, 이걸 빠르게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얘네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중심 원자가 하나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려주면서 다중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는요. 얘네들이 주어진 원소에 대한 개수가 많지 않다면 원소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냥 직접 쓰면서 이 XYZ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걸 봤더니 2, 3주기 15에서 17쪽이니까 이것도 사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숫자가 조금 특이한 애들이 나오면 이 숫자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은 이 숫자를 활용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 다 써보면서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숫자들이 좀 친숙해지면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거 접근할 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수다라고 하는 건 얘네가 p오비탈수까지 가려면 1s, 2s 다 채웠고, 그리고 p오비탈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p오비탈에서 우리가 p오비탈 2p에서 하나 있을지, 두개 있을지, 세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세 개를 있다라고 할때홀 전자수가 세 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2p에서 무조건 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p오비탈 수가 세 개다라고 하면 짝을 이룬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발문 읽고요.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엔 2, 3주기 15에서 17쪽 바닥 상태 원자 XZ에 대한 자료입니다. 2, 3주기고요. 15에서 17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7에 대한 숫자를 활용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요. 얘가 만약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중에 7이라는 애가 있다면, 그러니까 7이라는 애가 어떻게 올수 있냐면, 뭐 7분의 1, 뭐 어떤 애는 뭐 2분의 3 해서 우리가 7을 없애기 위해서 곱해주니까 분자에 7이 온 거죠. 그래서 7이 온다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p 오비탈은 최대 2p에서 3개, 3p에서 3개에서 6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보자마자 얘가 분자라면, 그러니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s에서 3s까지 채운 6개고요. 그럼 이제 3p에서 하나 채운 바로 3p4라면 이라고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3p4야.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일단 3p에 짜그리 이런 거 하나, 그리고 홀전자 수두개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2p에서도 우리가 다 채워져 있고 3p에서도 지금 최소 하나씩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요, 얘가 지금 6으로 나누어진다면 이라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p오비탈 수가 6이 되려면 적어도 3s는 채우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개 들은 오비탈 수가 5개는 넘어야 되잖아요. 6개까지는 사실 가야 되죠. 근데 지금 4개래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약분해서 3분의 2로 가볼게요. 그럼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하나씩 들어간다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2p3라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딱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홀전자 수가 여기는 지금 2, 홀전자 수가 여기서는 2개가 나오고요. 여기선 3개가 나왔고, 그럼 총 7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2개가 나오도록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애가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s, 2s 다 채워졌고, 2p에서 2개다라고 하는 순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15쪽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p 2개다라고 하는 거, ep2는 누구예요? 바로 우린 14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1s에서 2s까지 채우고 2p에서 쌍을 이룬 게 하나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쌍을 이룰 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2p에서 하나, 둘, 세 개의 모든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능한 애 누구다? EP4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EP4다라고 할때 얘에 대한 홀전자 수가 두 개인가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에서 Z의 홀전자 수 합은 7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다 써볼게요. X라는 건 EP4가 되는 거고요. Y다라고 하는 거는 3P4. Z다라고 하는 건 EP3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가주면 3주기 원소는 한 가지가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Y랑 X를 비교해 볼 건데요. 원자과 전자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EP4와 3P4에 대한 특징 뭐예요? 같은 족이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같을 것이다. 원자과 전자 가죠? 같은 족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디귿.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요. Y라는 거는 홀전자가 지금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Z라는 거 홀전자가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Y보다 Z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번에서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힌트가 바로 7이었고요. 내가 7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픽스를 했으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구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들도 똑같이 6으로 맞춰주면 가능한 비율의 원소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숫자가 너무 특이해요. 그럼 그 숫자 특이한 거를 꼭 활용해줘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입니다. 10번에서는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질의 양으로 갈 건지, 용액의 농도로 갈 건지, 결정해 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발음을 읽고 무엇으로 가면 조금 더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티도에서요, X몰 농도 10ml. 그리고 나서 Y몰 농도 30ml. 를 혼합한 용액 1이고요. 얘가 1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X몰 농도 10ml. 그리고 나서 0.2몰 농도 40ml래요. 이렇게 해서 혼합한 용액에 대한 건 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가트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용질의 양으로 가준다면 사실 여기는 지금 X랑 Y 두 개가 가려져 있고 두 번째는 X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 농도와 부피 곱해준 값, 몰 농도 부피 곱해준 값, 바로 이게 용질의 양이겠죠? 그래서 이 용질의 양, 우리는 밀리몰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곱해주면 얘네들은 15밀리몰이다. 그럼 얘네가 15밀리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 여기에서 10X는 15 마이너스, 바로 넘겨주면 8, 얘는 7이다. 그래서 X는 몇이다? 얘네들 10분의 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밀리리터로 갔기 때문에 밀리몰로 똑같이 가준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10분의 7이다라고 구해서 넣어주면 얘는 바로 7밀리몰. 자, 그럼 여기에서는 모르겠고 얘네 지금 곱해주면 얘네가 몇이 되나요? 바로 10이 됩니다. 그래서 7을 빼주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10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30분의 3이니까 10분의 1. 그래서 x 더하기 y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둘을 더해주면 바로 10분의 8, 0.8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가주면 되겠죠. 모두 다 A 수용액이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가 같았고요. 그 용질의 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근했을 때예요. 그래서 용질의 양을 접근하면 사실 손쉽게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농도로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농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로 접근하려고 봤더니요. 여기도 사실 X로 가려진 건 하나이기 때문에 용액 2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하나의 용액에 대한 농도는 0.2고요. 얘네가 혼합됐을 때 0.3이래요. 그러면 지금 혼합됐을 때 0.3인데 하나의 용액은 0.2였거든요. 얘가 0.3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 지금 X라는 건 0.3보다 큰 애구나. 뭐 농도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네 부피비가요, 1대 4래요. 그럼 4로 얘가 많으니까 여기가 1, 여기가 4. 근데 실제 얘네들 차이는 지금 몇인 거예요? 바로 0.1인 거예요. 그럼 0.1이야? 그럼 바로 0.1이야? 0.4겠지. 그럼 0.4만큼 멀어졌네? 그럼 얘 값은 몇이 돼요? 0.7이 되겠다. 라고 찾아준 거예요. 그럼 얘 지금 0.7인 거 찾았으니까요. 우리가 그 다음 여기 0.7을 넣어주고, Y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Y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나는 0.7이고, 얘네가 결국 나온 게 0.25래요, 혼합된 게. 그럼 얘가 Y가 작은 애겠구나. 그래서 0.7, 혼합된 거는 0.25. 그럼 얘 지금 Y가 여기 있어요. 근데 부피는 1대 3이래요. 그럼 많은 애가 지금 더 가깝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1, 얘네가 3. 근데 실제 얘네들 차이는 0.7에서 0.25 차이는요, 바로 0.45입니다. 그럼 얘가 0.45가 세 칸일 때한 칸은 0.15겠죠? 그러면 이 중심의 평균 몰 농도가 0.25인데 0.25를 빼주면 얘는 몇이다? 0.1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y 0.1이야? x 0.7이야? 그래서 우리는 0.8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용질의 양으로 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농도로 구하는 게 나을지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도 용질의 양이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용질의 양으로만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에서 혼합 용액에 대한 관점에서 얘네들에 대한 위치를 찾으면서 아, 얘가 얼만큼이 있었는가를 찾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미 나왔던 유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온 반지름분의 원

0: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찾아줘야 되는 게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핵심 개념, 바로 유니크한 개념 청해어에서 한번 설명했는데요. 얘네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금속원소다라는 특징을 찾아주어야 되고요.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비금속원소다라는 특징을 찾아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문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금속원소가 뭔지, 비금속원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원자 W에서 Z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W에서 Z는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W에서 Z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온 반지름분을 원자 반지름이요,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보다 큰 애들은요, 무조건 무슨 원소다? 그렇죠. 얘네들은 금속 원소다. 그럼 1보다 작은 애들은 무슨 원소다? 바로 얘네가 비금속 원소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XY라는 거 무조건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에서 W가 있을 거고, 사실은 Z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는 냈어요. 그런데 제1 이온화 에너지분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네가 제2 이온화 에너지가 제1보다 커지는 경우, 급격히 커지는 경우, 바로 몇 쪽일 때? 1쪽일 때, 원자과 전자가 하나일 때를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쪽인 게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 만약에 X나 Y라면 이 앞에 써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근데 Z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 금속원소는 X랑 Y라 있는데, X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너는 여기 써져 있지 않은 Y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X 너는 뭐다?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Z랑 W를 구분해야겠네요. 그래서 ZW 구분해 볼 건데, 우리는 질소와 산소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 중에 질소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컸었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요, 누가 더 커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질소는 탄소의 전자 배치, 산소는 질소의 전자 배치라서 이제는 산소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습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큰 거에다가 작은 거 나눠줄 때, 작은 거에다가 큰거 나눠줄 때, 누가 더큰 비율을 갖겠니?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산소가 더 큽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라는 애가 Z고요. 그러면 질소는 W다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급격히 커지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예외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까지 이해해줘야 됩니다. 기억 갑니다. W다라고 하는 거 질소가 맞고요. 니은 갈게요. 전기금 송도는 Z다라고 하는 거 산소, W다라고 하는 거 질소기 때문에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금 송도 커진다. 그래서 맞고요. D급 갈게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Y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 X는 마그네슘. 원자 번호 클수록 유효 핵전하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줘야겠죠? 답은 기역과 니은만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때는 당연히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 구분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원자과 전자도 찾고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바로 이 비율에 대한 것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두개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게 무슨 문제야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응 계수 B에 따라서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산화된 이 산화수, 아니, 증가한 산화수와 감수한 하수가 같아야 된다. 요것도 잘 따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금속 X와 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주어졌고, 그 XO2, 여기에 X몰 충분한 양의 수소이온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Y5를 0.2몰 넣어줬고, 그 다음에 한번더 넣어주는데, 그 밑에 실험 결과를 같이 보고 올게요. 나와다 가는 과정에서는 XO2가 X양이온으로 되었고요. 반응한 YO는요, YO3 마이너스로 산화되었대요. 그래서 여기 써놓을까요? YO는 YO3 마이너스로 산화되었대요. 산화되었다라는 건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거고요. 나 과정 후에 수용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는 X양이온과 YO3-가 3대 1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가 지금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을 해서 생성된 애들이 요 비율이 몇대 몇이래요? 3대 2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3대 2라는 건 반응 개수가 3대 2라는 뜻인 거예요. 얘가 처음에 0.1을 넣어줬죠? 얘 반응 개수 3대 2야. 그럼 얘 0.1을 넣어줬으면 얘는 지금 얼마만큼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0.3이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에서는 지금 0.3과 0.2가 반응하였고요. 그 다음 다에서는 과정 후 남아있는 게 YO를 0.2 넣어줬는데 0.1이 되었다? 그 반절만 반응에 참여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다에서는 얘가 0.1만큼 반응에 참여했어요. 0.1을 넣어줬는데 0.1이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0.1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건 당연히 얘도 그 반절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몇이에요? 0.15가 됩니다. 얜 0.15예요. 반절이니까. 그럼 이 XO2가 없으니까 더 이상 YO가 많아도 반응이 안 됐던 거네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 나에서 XO2, 이 XO2는 산화제로 작용했나요? 여기 YO가 YO3-로 산화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 얘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산화시킨 게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뭘 했을까요? 얘가 산화되었을 때 얘는 환원되었겠죠? 그래서 얘는 환원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그럼 X, 바로 XO2든 이 X몰, 처음에 얼마큼 있었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0.2몰과 반응할 때 0.3몰 있었고, 0.1몰과 반응할 때 0.15가 있었기 때문에 더해주면 0.45몰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 이제 여기 M과 그리고 반응 계수를 다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반응 계수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산소에 대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 다덤 0이 돼야 되니까 X는 4. 그럼 여기 쭉 갔을 때 X라는 건 M.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자, X다라고 하는 건 4에서 M으로 무조건 환원된 거니까 산화수는 감소했을 겁니다. 얘네는 감소를 했었고요. 이 감소를 한 거에다가 반응 계수가 3인 거죠. 여기서 3배를 함으로써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에 대해서 맞춰준 겁니다. 같아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요. Y에 대해서 가볼 건데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이니까 다 더해서 0이다. Y는 2. 자, 뒤로 갑니다.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5예요. 그래서 이 y다라고 하는 건 2에서 5로요. 얼마만큼 증가해요? 3 증가.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반응 계수는 2였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6 증가. 그러면 x는 몇 감소해야 돼요? 똑같이 얘네도 6 감소. 그래서 2 감소가 돼야 되니까 m은 몇이다? 2요. 4에서 2로요. 2 감소했고 반응 계수 3을 해주니까 얘네가 6 감소와 6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A다, B다라는 거다 찾아냈으니까 M까지 찾아내서 여기 E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뭐 찾아내줘야 돼요? B랑 D요. B라는 것은 E라는 거 알고 여기도 E. 그럼 이제 D만 찾아주면 돼요. D다라고 하는 건 전화량 보존으로도 할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 산소로도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로 접근할 거면 3 곱하기 2, 6, 여기에서 2니까 8. 근데 여기에서 2, 3, 6에서 2가 되겠죠. 그래서 D는 2. 또는 전화량 보존으로 접근할 거면 여기 C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곱해주면 플러스 C, 3 곱하기 2니까 6, 여기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다해주면 4가 됩니다. 그럼 C가 4예요. 자, 여기가 4면은 당연히 여기는 이원자니까 그 반전에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D는 2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준 게몇 대요? 2요. 그 틀렸다. 답은 기억만 빠지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생소하게 느껴졌던 거는요. 여기 지금 무슨 반응을 하는 거지?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반응에 참여한 양. 여기 X몰만큼 반응했는데 이 X몰이 몇이냐면 바로 쭉 뒤에서 0.2몰을 넣었을 때 얘네가 딱 0.2몰이 생성되었고 그럼 얘가 0.3몰만큼 생성이 되었네. 그래서 우리한테 얘가 0.2몰이고 얘가 0.3몰 생성됐어. 3대 2야. 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반응에 얘네가 들어갔던 게 0.3, 0.2겠죠. 근데 얘가 나중에 0.2몰 넣었는데 0.1몰이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여기 반절만 반응 참여했네. 0.15네. 라고 해서 처음에 있었던 X도 알수 있고, 반응 계수도 알수 있고. 그럼 무조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한 거와 증가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계수는 이미 알고, 여기에 전하가 몇인가를 찾아주면서 산화수를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복습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복습 청해봐요는요, 제가 세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린더나 강철용기에서 반응 전과 후가 나왔을 때꼭 확인해라 라고 했던 건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이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남은 반응물을 확인했을 때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는 한개 반응물이 있을 거예요. 그한개 반응물을 기준으로 해서 반응 개수비, 다시 말해서 반응몰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반응에 참여한 양, 생성된 양을 유추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9번에서는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와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전자가 두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때 그럼 p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되어야 되지? 하면서 우리가 맞춰줬고요. 항상 p오비탈은요, 우리가 2p나 3p나 3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짝을 이루려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홀전자 수가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 p오비탈 수셀때 실수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11번에서 산화하는 반응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산화하는 이 증가하는 거와 감소하는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때 산화되는 양과 그리고 환원되는 양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얼만큼 생성되었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반응 몰비, 생성된 양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 개수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제 우리한테는 쉽게 쉽게 계속 그냥 주어진 식에서 산화수 나열해봐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반응 속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라는 게 주어지겠죠. 그럴 때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가 같다라는 것을 한번더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을 제가 한번더 복습을 청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항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 13번부터 쭉 다시 한번 더 다음 강의에서 해설을 하겠지만요. 한번더 우리가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제1회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1번에서 12번 하는 동안에요. 제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1회와 2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안 할게 했던 이 동적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1회랑 2회 놓친 친구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더 개념 정리해 보시고 문제를 꼭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반복됐던 거는 다시 반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항상 새로운 개념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개념은 항상 1회랑 2회 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틀린 문제 한번 더꼭 다시 보는 거 별표 별표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0: 있을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천입니다. 이제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산화론이라고 하는 파트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어려운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화반응만큼 이제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이야기들을 좀 풀어낼 거고요. 풀 때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킬을 가지고 제가 일관되게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좀 힘든 것들이 뭐냐면은 쉬운 건 그냥 눈으로 풀고 어려운 거는 어렵게 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이제 동일한 풀이법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아마 깨우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산화론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중화반응 한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일단 93번이에요. 93번을 잠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빈칸을 채우면 되겠죠. 그럼 CL이 남았다는 것은 H 플러스 이제 이쪽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H3O 플러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내신에서는 이제 옥소늄 이온이라는 얘기들도 아마 쓰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진 보니까 NH3를 물에다가 녹였다. 여기 보라는 얘기죠. 그죠? NH3를 물에다가 녹이면 이번엔 H 플러스를 이렇게 주면서 OH가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OH를 뱉어낸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H 플러스를 주면서 OH-가 남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염기성을 띈다.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다에서. 얘 보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 물. 얘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H 플러스를 주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H 플러스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염기, 이건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산, 여기에 염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건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으니까 답은 5번의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화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 풀어냈고요. 이게 중화반응이나 산화론이나 사실 뭐 좀 동일한 얘기인데 약간 이걸 한번 풀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면서 보는 것들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내가 풀이대로 쭉 하다 보면 낯선 문제가 나는데 못 풀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한번 풀어오셨기 때문에 저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 의심하면서 그러면 나는 한쪽에다 써놔야죠. 요런 문구들이 나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들로 좀 정리를 해두셔야 요 강의가 좀 의미있게, 그러니까 사후적 풀이가 되지 않는, 그렇게 강의를 활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중화반 아주 중요했습니다. 저도 시간을 좀 많이 썼고. 이제 테마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제 이온 테이블 스킬이라는 것들은 아마 저하고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아마 요 스킬의 강한 특성들을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요걸로 제가 이제 모든 문항들을 좀 풀어낼 건데, 크게 이 산화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두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식을 완성.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조금만 줘. 그러면 이걸 내가 1분 안에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진 식을 빠르게 완성하는 것들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양적 관계죠. 그래서 양적 관계가 예전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거의 이제 뭐 수능의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까지 이제 딱 주파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수능에 두 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한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문항 나오고, 그래서 전체 이제 한 문항씩 나와서 전체 두 문항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요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건 식을 완성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아마 들 거고요. 요 양적 관계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스킬로 제가 다 풀어낼 건데, 양적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그렇죠, 테이블 스킬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써야 돼요. 플러스 몇 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비님, 뭐, 비비 플러스라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일단은 빠르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양이온 한 줄을 쭉 쓰고, 요 자리에다가는 이온수의 합, 여긴 전하량의 총합을 써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뭐, 첫 번째, 가, 뭐, 나, 뭐, 다까지 써도 상관없어요. 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스토리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써가면서 마치 그 퍼즐을 풀듯이 풀어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느낌으로 아마 다 정리가 된다는 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금속을 집어넣는 경우는 전하량의 총합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금속을 투입했는데, 딱한 번, 이온을 넣는 경우 한번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한 문항을 빼고 나서는 전하량의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고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온을 갖다가 집어넣을 때는 당연히 전하가 늘어나겠죠. 양전하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한 문제에 나올 때는 제가 조금 긴장을 좀 시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출엔드 플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좀 약한 문제들로 좀 기본적인 점검들을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교재 맨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교재 보시면 143쪽입니다. 빡 기다릴게요. 143쪽 쭉 가보시면 거기다 저하고 이제 빈칸 채우기 한번 하면서 기본적인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번. 지금 보니까 물질이 지금 어떤 얘기들 하고 있냐면은 쭉 보니까 산화 또는 환원된 정도, 그러니까 산화되거나 환원된 정도를 나타낼 수예요. 내용은 산화수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20번. 자, 여기서 SS 산화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요거 산화수를 먼저 잡아야겠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그런 게두 개인 거니까 마사죠, 마사. 그럼 여기는 뿔사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산화수는 원자 하나당의 값인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요걸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짜리가 두개 있다고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안 되겠고요. 하나당의 값을 얘기합니다. 하나당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야 전체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죠? 좋아요. 뭐, 풀사와 마사, 마이. 자, 다음. 자, 다음은 산화에 대한 식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어려운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주어진 개수가 하나라도 주어져 있지 않으면 A에다 1을 넣고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3이라고 좀 주어졌죠. 그죠? 그럼 요걸 갖다 일단 넣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리가 3인 거니까 그럼 요 자리는 3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여기도 하나가 있네요. 지금 보면 S가 3인 거니까 S는 여기 다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3이다. 여기까지는 좀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H가 2D예요. H 원자가 2D면 이쪽이밖에 없으니까 가급적 미지수를 최소화시킬게요. 네, 여기는 얼마 될 거냐면 2D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원자의 개수를 쭉 모아서 반응 전과 후가 보존된다는 것들을 좀 일단 쓰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막 지금 다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를 먼저 모아볼게요. 산소 원자는 좌변에 여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3B가 되는 상황이고, 자, 우변에는 얼마큼이냐면 막 흩어져 있어요. 3, 4, 12죠. 그죠? 12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B가 되겠어요? B가 되겠고, 더하기 얼마냐면 D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써보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알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니까 하나를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로 이제 문제들을 뽑아낼까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 왼쪽의 전하와 오른쪽의 전하의 총합은 같다. 그거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짜리가 B만큼 있으니까 좌변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더하기. 1가짜리가 2D만큼 있으니까 요게 2D가 됩니다. 자,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2가짜리 3개인 거니까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짜리가 3개인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일단 다 쓸게요. 더 이상은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00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어지면서 0이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B는 2D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죠? 써볼게요.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2D가 돼요. 갖다 넣으면 요걸 요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B가 2D인 거니까 2B는 몇 D냐면 4D가 되겠네요. 4D. 좋아요. 넘어가면 3D. 3D가 12인 거니까요. 그러면 D는 4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D는 얼마?

얼마냐면 4가 됩니다. 그럼 b는 얼마냐면 8이 됩니다.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b에다 8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b에다 8을 갖다 넣고, 그럼 여기다가 8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 d는 아까 4였죠? 그럼 d는 여기다가 4 넣으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2d인 거니까 여기는 8을 갖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 식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388, 33, 3384.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수를 완성하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요게 굉장히 많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반응에서 환원제에다 미출 한번 가볼게요. 환원제라는 것은 본인은 산화하면서 남을 환원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쟤는 뭘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중 산화된 걸 골라라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산화수가 증가된 것을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얘는 H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질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짜리가 3개인 거니까 마이6이라서 질소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질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얘는 하나당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플러스 5였는데 플러스 2가 됐다는 건 산화수가 감소된 거고 환원된 거고 그럼 남을 산화시켰죠. 산화제라고 해야 됩니다. 환원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걸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 물질 중에서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둘 중에서 요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CuS라고 쓰면 돼요. 선생님, 3은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안 쓰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CuS. 그런 물질만 얘기한 거니까 계수까지 포함시키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반응에서 이몰이 반응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다른 거 말고 필요한 얘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물질하고 노란색 동그라미, 그다음에 SO4, 그러니까 요 물질과의 관계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그게 지금 몇대 몇이냐면 8대 3이에요. 그래서 8대 3인데 이것이 지금 이만큼 반응했다라는 건 4분의 1 토막 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요것도 4분의 1 토막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 이렇게 건조하게 마킹하면 됩니다. 정답은 4분의 3. 다음. 자, 이것도 참 문제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뒤에 나오는 문항들이 좀 쉬워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렇게 계수는 다 완성이 돼 있는데 다음 중 산화된 거, 환원된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호돈소니까 호돈소는 0가가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1가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그럼 마 6, 그럼 뿔 6이 있어야 되는 건데, 뿔 2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플러스 4가 된다. 이제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산화수는 니은하고 디귿을 먼저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니은에선 플러스 4가 되겠고, 디귿에선 플러스 2가 되니까, 니은이 큽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 자, 24번. 자, 기억은 산화제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군요. 그럼 얘는 잠깐 보면은, 여기 있는 탄소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로 갔고 일부는 여기로 갔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산화수가 0이에요. 0. 그럼 여기는 플러스 4고 여긴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을 때도 산화수가 증가된 거고 이렇게 가도 산화수가 증가된 거니까 산화된 거죠. 그럼 본인은 산화하면서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로 작용했다. 이제 그렇게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문항들은 다 풀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개념 체크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잘 보시고 예, 저하고 이제 웜업이 좀 됐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 볼게요. 일단은 식을 완성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식을 완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건 없애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H가 2D인 상황인 거니까 그럼 요 C 자리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ED로 바꿔놓고 미지수를 하나 없애면서 시작하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번 풀고 이 강의를 볼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들이 왜 어려운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X가 E건지 아니면 E건지를 혼란스러워요. Y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혼란스럽단 말이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 있는 X는 메인이 되는 원소는 거의 여기로 이제 몰려서 다 가기 때문에 요 계수가 A면 요 계수도 A예요. 자, Y가 이쪽으로 다 몰려서 가기 때문에
요 개수가 b라면 요 개수도 b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은 X하고 Y라는 느낌만 갖고 풀면 되는 거지, 이게 X이온인지 무엇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게 푸는 것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주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X하고 Y가 몇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포인트예요. X하고 Y가 몇대 몇으로 생기는지,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여태까지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좀 주고 있냐면, 뭐 미리 좀 볼게요. 자, 여러분 한 98번 잠깐 볼게요. 98번. 98번을 보면 그동안의 문제들은 다 대놓고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얘가 1이 반응하면 얘는 뭐 3이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반응하면 얘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줬단 말이에요. 100번 잠깐 볼게요. 산화제와 환원제는 얘가 1이면 얘가 3이다. 얘가 3이면 얘가 1이다. 이걸 다 대놓고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진화의 끝이기 때문에 그걸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 H가 1이었으니까 요 자리를 우리가 바꿔놓고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은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니까 충분한 양이다 미치고 볼게요. H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남을 거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얘와 얘가 몇대 몇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그동안은 대놓고 줬지만 이걸 내가 찾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면 X인지 Y인지 명확하게 쓰지 마시고요. X하고 그냥 Y 정도의 느낌만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를 가라고 놓고요. 그다음 여기를 나라고 한번 놓을게요. 네, 좋아요. 뭐 필요에 따라 다라고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얼마만큼 있었냐면 뭐 이만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을 집어넣냐면 0.3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를 주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얼마만큼 반응했냐면 0.3만큼 넣었다. 그리고 또 넣어서 또 반응했다는 얘기는 첫 판에 집어넣은 요거는 모두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3이 모두 반응했다는 건요 물질도 0.3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가 얼마만큼 지금 나와야 되는 거냐면 0.3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얘와 얘가 몇대 몇으로 존재한다고 했냐면 15대 4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럼 이쪽을 잠깐 보면 우리가 요 자리에서 요 값이 0.3이라는 걸 찾았어요. 0.3. 집어넣은 게 모두 녹았기 때문에 0.3이에요. 그럼 요게 15대 4의 비율인 거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요게 0.08입니다. 요거를 바로 구하는 게 사실은 시험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0.3 대 0.08.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0.3이 지금 이렇게 녹아 나왔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0.08이 남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처음에 얼마만큼 지금 집어넣었다고 그랬냐면은 X만큼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얼만큼 남았냐면 0.08만큼 남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몇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X만큼 있었는데 빼기 0.08만큼 남았다는 건그 차이만큼 반응한 비율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 계속 들어볼게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0.3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0.1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0.2만 반응했다는 뜻이죠? 0.3에 0.2만 더 반응했다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이게 누적량을 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얘는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죠? 처음에 X만큼 있었는데 X가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5가 반응할 때 X만큼 있었는데 얘가 모두 반응한 거죠. 얘가 남았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좀알수 있냐면 얘가 요런 비율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렇게 넘어갈 때몇 분의 몇 배가 된 거냐면 3분의 5배가 된 거예요. 3분의 5배. 그러면 이 값도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냐면 3분의 5배가 된 거죠. 3분의 5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얼마냐면 3분의 5에 X 빼기 0.08. 얘는 이것의 3분의 5배가 X인 거니까 이 값이 우리가 X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를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3이 될 거고요. 넘어가면 2X. 얘가 0.4가 되겠죠. 그렇죠? X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0.2라는 걸 찾습니다. 자, 그게 니은 선지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어려운 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주파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요만큼만 지금 활용을 했어요. 그 X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0.2라는 걸 찾을 수 있죠. X는 0.2. 그럼 이 반응은 0.5가 반응할 때 0.2만 반응한다. 즉, 5대2 반응이다라는 것들을 캐치하는.

뜻이죠. 이쪽 잠깐 가볼게요. 자, X하고 Y는 몇대몇 반응이냐면 요게 5대 요게 2 반응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오롯이 넘어간 거니까 여기도 5라고 넣을 수 있고, 그럼 요 개수와 요 개수가 오롯이 넘어간 거니까 여기도 2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나머지들은 뭐 이제 풀어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넣을 수 있냐면 한번 정리를 해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산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좌변에 있는 산소 원자수를 다 더해보면 원자는 열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우변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48이죠. 248. 그래서 8 더하기 얼마냐면 D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D가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체크. 그래서 D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H는 원자가 4인 거니까,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4라는 거. 요런 식으로 건조하게 뽑으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D귿을 먼저 볼까? D귿이 더 쉬우니까, 다 구한 거니까. 그럼 N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M과 N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자, 좌변의 전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좌변의 전하는 2M.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더하기. 1가짜리가 4개 있는 거니까 4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변에서 전하는 얼마냐면, ON에다가 빼기 2라고 놓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M과 N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냐면 2를 넣고, 그래서 요 값도 2를 갖다 넣으면 이제 풀이는 끝나죠. 그래서 N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N은 현재 2가 되겠어요. N은 구했고요. 자, D는 얼마라고 지금 우리가 구했냐면은 D가 2였죠. 그죠? 그래서 D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5였습니다. 그걸 갖다 대입하면은 D귿은 정답.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기억이 제일 쉬운 선제예요. 그러니까 나에서 XO2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XO2가 지금 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XO2. 그럼 얘는 하나당 얼마에 갔냐면 마이너스 1을 갖는 거고요. X는 하나당 플러스 4를 갖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N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구했냐면은 2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4였는데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산화수가 감소되는 거니까 환원되는 거고, 그럼 남을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제로 작용한다. 정답이 되겠어요. 답은 다마지니까 5번에 마킹하시고, 이 문제가 요런 유형 중에선 제일 어렵습니다. 시험지는 얼마큼 써야 되냐면 지금 요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문제들을 전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풀지 말고 여러분 시험지하고 제 시험지하고 이렇게 싱크를 우리 맞추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속 나오니까 계속 짚어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자, 95번 갑시다. 자, 이제 구평 문제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테이블로 푸는 거죠. 테이블 스킬로 이렇게 딱 그리시면서 풀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실험을 두번 하죠. 그러면 표도 두번 그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자 1번. 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한 줄로 다 쓰면 돼요. A 플러스 1가가 있고, 그다음에 B는 BB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반응하기 전, 후. 요렇게 딱 표를 세팅하고서 보셔야 돼요. 그럼 저게 이제 다 읽힐 겁니다. 자, 로마자 2번도 한번 가볼게요. 로마자 2번. 세팅부터 다 해봅시다. 자,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쓰세요. 그럼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이에요. 그럼 여기 반응하기 전, 반응한 후. 세팅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넣어준 게 2예요. 그러니까 넣어준 게 2입니다. 반응했다고 안 했습니다. 넣어준 게두 개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보니까 넣어서 들어갔는데 얘가 아직 다 쫓겨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가 집어넣은 게 모두 녹았지만 아직까지 얘를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게 2지만 모두 녹았다라는 방증이 되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요 자리가 넣어준 게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전체 끝났을 때 양이온이 12개로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숫자의 합이 12인 거니까 마치 퍼즐을 풀듯이 이렇게 툭툭 풀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얘만 X만큼 있었죠. X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될 거냐면 X가 되겠고, 그럼 전하량의 총합은 1가짜리가 X만큼인 거니까 X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이 되겠네요. 10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B가 되죠. 2B. 그럼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서로 어때야 되냐면 서로 같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식 하나 뽑았고, 자, 두 번째도 역시 같은 얘기죠. X 있었고 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넣어준 게 3이에요. 넣어준 게 3이지만 다 녹아도 제가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얘가 열인 거니까 둘의 합이 10이 되려면 요 숫자는 7이 되면 되겠죠. 그죠? 요 자리는 X가 되겠고요. 전하는 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것짜리가 7개 있으니까 7이 되겠고, 더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B냐면 3B가 되면 되죠. 여기까지. 그럼 요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빨간 펜. 그러니까 X하고 얘가 같은 거고요. X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요 밑줄 친 부분도 서로 이퀄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네요. 그럼 B값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럼 X는 우리가 건조하게 할수 있죠.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풀이는 끝났어요. 자, B는 3이다. 정답이 되겠고 X는 16이죠. 16N. N은 다 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니은은 정답, 디귿은 틀렸고, 자, 기억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자, A 플러스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얘는 바깥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환원되고 있다는 건 남을 산화시킨 거니까 산화제죠. 그죠?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답은 3번.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깨우침이 올 거예요. 좋아요. 다음. 96번. 9평. 13번.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식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대한 한번 만족을 해볼게요. 자, 요 주어진 조건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를 일단 관심 갖고 보란 뜻이죠.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를 관심 갖고 보라. 이런 뜻이네요. 그럼 질소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하나당 마이너스 2가죠? 그럼 질소는 하나당 얼마를 가져야 되냐면 플러스 5를 갖습니다. 자, 여기는요. 질소는 여기는 하나당 플러스 2를 가져요. 그래서 질소의 산화수 중엔 가장 큰 값이 얼마냐면 요게 5입니다. 5분의 뭔가가 5분의 n인 거니까 요건 n이라고 놓고 풀란 뜻이죠. 계속 가볼게요. 자, 탄소. 그럼 얘 보란 얘기죠? 얘 보란 얘기고. 두 번째는 탄소. 여기 보란 얘기야. 다 보면은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하나당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하나씩 짚어봐야죠. 하나당 마이너스 2. 그럼 마팔. 그럼 여기는 플러스 2, 뿔 2. 그럼 얘는 풀 6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산화수로 따지면 삼가짜리가 두 개, 그러면 6, 8.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탄소의 산화수 중에 큰 것이 뭐냐? 여기선 3이고, 여기선 4니까, 그럼 둘 중에 큰게 4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N이 4라는 것을 뽑으면 됩니다. 풀이는 끝났습니다. 시험지 요만큼만 딱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갖다 노출시켰냐면 n을 노출시켰어요. n이 얼마냐면 여기가 4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n이 여기가 4면은 나머지는 더 채울 수 있는 게 없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분모값은 찾았어요. n은 4라는 걸 찾았고 결국에는 요 a, b, c를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모두 미지수라면 a에다 1을 넣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5라고 딱 박아놨기 때문에 요거 내가 고려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흩어져 있는 애들을 다 모으면 돼요. 일단 산소가 흩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자, 좌변에 있는 산소를 다 모아주면 4A가 되겠죠? 4A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4, 5, 20. 요게 끝. 자, 우변에 있는 산소는 얼만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20 더하기 얼마냐면 여기는 C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역시 또그 가급적이면 미지수를 적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지금 산소가 여러 가지들이 쭉 있는데 더 이상 뭐 만져줄 수 있는 것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H도 좀 흩어져 있으니까 H도 한번 모아볼게요. 자, H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10 더하기 B 요게 왼쪽에 있는 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요 EC가 됩니다. 역시 미지수가 A, B, C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니까 문제 못 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예,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렇죠. 전하의 총합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1가짜리가 A만큼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우변에서는 얼마가 될 거냐면 2A가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풀이가 끝나네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B는 3A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B는 3A인 거니까 그럼 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요 자리를 3A라고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얘와 얘는 요렇게 지워질 거니까 C는 4A가 되네요. 그럼 EC인 거니까 여기는 8A가 되겠고 그러면 5A가 10인 거니까 A는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될 거냐면 6이 되겠고 그럼 C 나왔네요. 그죠? 그럼 여기 16인 거니까 C는 얼마가 되냐면 8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문제는 268입니다. 268. 268을 다 더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럼 다 더하면 분자값은 16이 되겠고, 아까 분모값은 4니까 계산하면 4. 답은 4번에 막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 우리 맞춰보는 거 알고 계시죠? 요만큼. 운영. 이 정도면 공간 안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시험지의 포지션도 13번이었고. 다음.
97번. 평가원 17번 문제예요. 17번 문제. 자, 요거 이제 빨리 풀어야 이제 마지막 4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지, 그죠? 18, 19, 20번으로. 자, 다음과 같다 이제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조건들을 좀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인트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 A와 요 B가 과연 몇대 몇인지를 찾으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H는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H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얘와 얘가 과연 몇대 몇인지 그거 찾으면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나머지들의 정보들은 좀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주고 있냐면 마지막 나에서 얘 반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갖다가 집어넣고 있냐면 B를 갖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BO4-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B를 넣었다. 그럼 B를 넣어서 B를 만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어차피 반응한 만큼 B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B가 반응해서 B를 태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반응 후에 B가 태어났어요. 다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여기와 여기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다는 건 넣어준 것은 모두 반응했다라고 놓고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서 집어넣은 것을 얼만큼 집어넣었다고 할까? 한 K만큼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역시 B를 또 집어넣어요. 근데 얼마만큼 또 집어넣냐면 같은 만큼이니까 K만큼 집어넣죠. 그러면 집어넣었는데 아직까지도 다 쫓겨나지 않았다는 건 넣은 건 최선을 다해서 다 녹았다는 뜻이죠. 그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만큼 집어넣었냐면 요 값이 집어넣은 게 모두 반응해서 K를 낳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거기다 K만큼 더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된 거냐면 누적량인 거니까 K에 K가 더해지니까 요게 이제 2K가 됩니다. 그럼 이제 풀이는 얼추 끝나가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 값이 K예요. 근데 분모 값이 7K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요 값이 몇 K라는 뜻이냐면 현재 이 통원에 7K만큼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자, 요게 2K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2K만큼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씩 더 느끼셔야 돼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아, 뭘 느끼라는 거지?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포인트는 얘와 얘가 몇대 몇인지 그동안은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 안 주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빨리 느껴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보면 얘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K만큼 늘어나고 있죠. 그죠? 쓸게요. 그러니까 얘가 K만큼 늘어나고 있어. 근데 얘는 몇 K만큼 사라지고 있는 거냐면 5K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5대 1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마리가 사라지면 한 마리가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써볼게요. 그럼 얘는 다섯 마리가 사라질 때한 마리가 태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한 마리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얘는 5대 1 반응이라는 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렵죠. 요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 값이 그러면 5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끝난 상황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산소 원자가 이쪽이 4예요. 그럼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4를 맞춰주면 되겠고요. H가 8이죠. 그럼 여기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5대 1대 8. 그렇게 해야 되겠고. 5대 1대 4.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C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니은을 풀고 있어요. 13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하고 D를 갖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5가 되겠죠. 답은 5분의 13이니까 니은 정답이 되겠고. 기억 잠깐 볼게요. 자, 그중에서 나와 다에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엔 여기서 찾으란 뜻이에요. 하나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얘는 하나당 플러스 7이 됩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B는 플러스 7인데 그럼 이제 N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 있냐면 A는 산화되었다라는 말을 줘요. 아, 그러니까 A는 산화되었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됐겠어? 환원됐겠네. 그럼 남을 산화시킨 거니까 산화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풀면 바로 들어가죠. 네 기억은 틀렸고. 자, 그럼 이제 M하고 N만 구해내면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M하고 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좌변의 전화와 우변의 전화를 같다는 걸 쓰면 되겠죠? 그럼 이까짜리가 5인 거니까 10, 그럼 마이너스 1인 거니까 9, 거기다 8을 더하는 거니까 17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그러면 좌변의 전하의 총합은 17이 되겠고요. 우변의 전하의 총합은 5m 더하기 n.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제 여기서

막힐 텐데 M과 N은 정수라는 걸좀 쓰면 되죠. 근데 그래도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동그라미 쳐볼게. 실험 결과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A는 이가에서 M 플러스로 산화됐다. 산화수가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은 2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3이거나 4이거나. 이게 4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0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 5, 15인 거니까 이 값은 이제 2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M은 다 구해냈고요. 그 더하면 5인 거니까 답은 디귿. 그 답은 5번. 그렇게 마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얼만큼 운영했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고, 다음. 98번. 그러니까 기존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뭐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냐면, 얘가 반응하면 얘가 얼만큼 나온다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스무스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충분한 양의 Y와 H가 들어있다는 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남는 거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얘가 반응할 때 얼만큼씩 나온다는 거냐면 Y2인 거니까 요 비율을 지금 준 거예요. 뭐라고 줬냐면 1대 3이라고 지금 준 거죠. 그럼 갖다 넣으면 됩니다. 1대, 그럼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럼 Y가 6인 거니까 요 자리는 이제 6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 그럼 산소는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되겠고요. 2, 7이 14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14가 되겠고. 그럼 X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2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기존 문제들은 좀 빠르게 푸는데, 이때만 해도 문제의 번호가 12번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진화되면서 17번까지 지금 들어왔거든?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의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풀이법도 좀 달라야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 M하고 N, 뭐 N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그러면은 좌변의 전하의 총합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에다 빼기 마이너스 6 더하기 14가 됩니다. 얘는 이렇게 놓고, 자, 우변의 전하는 얼마가 될 거냐면 2N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6이 될 거니까, 그럼 N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3이라는 걸 그렇게 찾으면 끝납니다. 자, N은 찾았고요. A하고 B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B분의 1을 물어봤죠? 6분의 1인 거니까 곱하면 2분의 1이라서 답은 2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99번. 자, 다음은 A하고 얘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C를 넣는다. 거기에 또 뭔가를 씻는다. 자, 여러분, 비커가 몇 개죠? 비커 하나죠. 거기다 그냥 계속 갖다 넣는단 말이야. 그럼 표는 한 번만 그리면 돼. 그럼 비커가 세 개다? 그럼 표세번 그려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비커가 한 개다? 그러면 표한 번. 자, 시작해볼게요. 자, 이게 테이블 스킬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쓰면 돼요. A는 플러스 이가. 그다음에 여기는 B에다가 N 플러스. 그다음에 C는 지금 N 플러스라고 주는군요. N 플러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다 쓰고 여기가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 제 필기랑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반응을 아직 안 했을 때 처음 거기에다가 이제 가라는 실험을 한 결과 거기에다 또 나라는 실험. 요렇게 하면은 세팅이 딱 끝이 나죠. 여기까지 됐고. 자, 근데 문제에서 얼만큼 있다고 했냐면 각각 3개씩 있다. N은 다 떼는 거 아시죠? 3개씩 있는 상태다. 그럼 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요렇게 더하면 그 통의 이온수의 총합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얼마가 될 거냐면 6 전하 더하기 M가짜리가 3개 있는 거니까 몇 전하냐면 3M입니다. 풀이는 끝났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가를 과정이에요. 거기다 C를 갖다가 지금 집어넣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C를 갖다가 지금 집어넣어서 1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건다 내쫓지 못했던 거니까 집어넣은 C가 다 반응했고 누군가 지금 쫓겨났어요. 근데 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만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지금 보니까 뭐 1대 3이다. 지금 뭐 이렇게 문제에서 주고 있네요. 일단 체크. 그럼 여기는 이제 1.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럼 누군간 다 사라졌다는 뜻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경우수를 좀 따져야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제 답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일단 틀린 경우를 먼저 한번 범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얘가 만약에 0이야. 이거 쓰지 마세요. 틀린 경우입니다.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요 숫자와 요 숫자의 비율이 지금 보니까 1대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 전하를 한번 놔보면 여기 이제 이만큼 전하가 되는 거고, 1대 3이면 요 숫자를 요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놓으면 M가짜리가 3개인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3M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N가짜리가 하나인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N이 돼요.

요두 개가 같은 바로 오류가 되죠. 그럼 n은 6이 된다는 뜻이에요. n이 6이 된다는 것은 6가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스킬로 푸는 건 1가, 2가, 3가만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다 주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고 있냐면 n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주고 있지만 그 시험장에 잘안 읽혀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스킬에서 요 차수는 1가, 2가, 3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것들을 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이 경우라면 요 n이 6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오류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얘가 0이 아니라 누가 0이라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냐면 요 자리가 0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3대 1인 거니까 요 자리를 3이라고 놓는 것이 맞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전하가 얼마 될 거냐면 6전하가 되겠고, 6전하 더하기 여기는 얼마냐면 n가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개되면서 어떤 식 하나가 나오냐면 이 동그라미 친 얘가 얘와 같다라는 전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1, 2, 3만 나온 거니까 1을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3을 갖다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는 3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실험을 했더니 문제에서 기역으로 끝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뭔가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n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첫 번째 n을 넣고 하나를 넣고 그다음에 n을 또 넣었어요. 자, 근데 남아 있는 이온수의 비 동그라미 쳐주세요. 비. 비는 혼자 있으면 비율이 없어. 혼자 있는데 어떻게 있어? 몇대 몇. 그러니까 두 종류의 지금 이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집어넣은 게 모두 반응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 내쫓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이 값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온은. 그럼 얘는 계속 0이었으니까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비율을 논한다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하도 역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합쳤을 때 우리가 여기 전하가 9전하였죠, 9. 그럼 여기도 역시 전하가 9가 돼야 됩니다. 그럼 2가짜리가 둘, 아, 3가짜리가 둘인 거니까 6이죠. 3가짜리가 둘이면 6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5만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온수의 총합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 3.5가 됩니다. 어느 스팟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다 썼습니다. 자, 문제는 기역이 어떻게 되느냐, 몇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그때 존재하는 요 비율은 3대 4 또는 4대 3. 그렇게 가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요 디귿은 거짓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m하고 n은 다 구해냈어요. m은 얼마였냐면 1이고 n은 3이고,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이 아니라 3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빨리 기억 마킹 해야겠죠? 자, 가에서 B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가에서. 여기 보란 얘기예요. 자, B는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 보란 뜻입니다. 그럼 얘는 쫓겨나고 있죠? 그죠?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 답은 1번. 여러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시험지를 이만큼만 할애하셔야지, 저걸 곱씹어가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 답은 1번. 다음. 100번. 자, 산화제와 환원제는 3대1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요 H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여기서도 플러스 1인 거니까 산화수가 안 변하네요.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요. 요게 3대1이거나 요게 1대3이거나 뭐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걸 맞춰보면 됩니다. 요게 3대1이거나 1대3이거나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산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은 환원되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게 더 쉽네요. y는 호돈소니까 0가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하나당 마이너스 2가인 거니까 y는 플러스 1가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y는 플러스 1에서 0이 됐다는 것은 산화수가 감소된 거니까 환원. 그러면 산화제가 되겠네요. 산화제. 그럼 여기가 산화제 3대, 여기가 1이다라는 것들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y가 3인 거면은 y2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그 나중에 다2 곱해주면 되니까 분수 나오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h에 대한 얘기들 좀 끌어가면 되겠네요. 요 h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ef예요. ef.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게 EF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산소가 흩어져 있는 걸다 모아볼게요.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좌변은 얼마큼이냐면 2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변에는 얼마큼이냐면 4 더하기 F가 됩니다. 아, 이거 바로 노출됐네요.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F는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F는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긴 EF인 거니까 여긴 2.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열심히는 했는데, 분수가 나왔어요.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변에다가 2를 다 곱해주시면 여기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6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값은 4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값도
2가 되겠고.

여기 값은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값은 2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역시 또 최소는 다 했지만 n을 못 구했네요. n도 구해봅시다. 그 양쪽에 전화가 똑같다를 쓰시면 되겠죠. 양쪽에 전화가 같다라는 걸 쓰면 좌변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우변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n이 돼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될것 같네요. 마이너스. 그렇죠. 8에서 4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8에서 4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n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됩니다. 진짜 끝났어요. 자, n은 지금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서 n이 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 마이너스인 거니까 요 값에서 n 값이 얼마느냐? 마이너스 4인 거니까 n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n은 요렇게 계산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돼서 요 전체가 마이너스 4군요. 그러니까 n은 간단하게 얼마라는 게 나올 수 있냐면 2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n은 2라는 걸 찾았고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a 더하기 b는 8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에서는 d 더하기 f인 거니까 그러면 d는 여기 있고 f가 여기 있으니까 더하면 4가 되겠네요. 아까 전에 n이 얼마 나왔었죠? 그러니까 2가 나왔으니까 요 둘을 곱하면 요 값은 1에 마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답은 1입니다. 좋아요. 자, 요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좀 풀어 가보고 싶은데요. 자, 가봅시다. 101번. 101번. 요건 이제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겠다. 이렇게 프리뷰 형식으로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01번 같은 경우는 금속의 산화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 거기다 뭔가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럼 비커가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그럼 표몇번 그리죠? 한 번만 딱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이온을 일단 한 줄로 쭉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에다가 A 플러스랑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BB 플러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고 있군요. 이렇게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이온수의 합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전화량의 총합이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가에다가 뭔가 실험을 해서 나. 그러니까 저 문장들은 그냥 읽히지 않고요. 이 테이블을 그리면 저 문장이 읽히는 그런 기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테이블을 그린 다음에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온수를 쓰면 돼요. 처음엔 얘는 없었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X몰롱도 V인 거니까 이온수는 저 몰롱도와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XV만큼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3N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럼 집어넣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났는데 아직까지 금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충분히 넣었다는 뜻이고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은 없어졌다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는 0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문제에서는 얼마만큼 쫓겨난 거냐면 XV만큼 사라진 거니까, 그럼 분모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3분의 1 XV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몰롱도가 얼마가 됐냐면 3분의 2X가 된 거니까, 그럼 요 자리에 이온의 몰수는 얼만큼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다음 강에 이제 붙여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암시한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식을 완성하는 거. 요게 요즘 어렵게 나오고 두 번째 양적 관계를 계산할 땐 테이블 그리는 거. 요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에서 또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벡터의 내적 이제 우리 수능 특강을 끝낼 차례예요. 그죠?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보자는 의미를 힘차게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레벨 3, 3번 남았고요. 대표 기출문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좀 최신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이 28번이나 30번 중에 이제 공간 도형 문제랑 하나씩 나오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결국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줘버려가지고 우리가 기하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계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기하라는 과목이 아이디어만 우리가 기하적 의미만 잘 해석한다면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70쪽 우리 3번 문제 레벨 3 먼저 매듭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좌표평면 위에 AB의 길이가 2고요. AD의 길이가 2루트라고 줬어요. 그 다음 ABC가 4분의 파이라는 평행사변형을 줬습니다. 오케이. 그때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봤더니 벡터 AP와 AB를 내적을 BC를 내적을 해주면 BC를 내적해주면 0이에요. 딱 보자마자 뭐야? 내적이 0? 수직이구나. BC라는 거는 고정된 거 아닙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뭐 해주면 돼? AP가 BC랑 내적이 0. 수직이다. 아, A에서 어떻게 버리면은 이 BC의 수선해발을 내려서 이 녀석을 연장해준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P가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벡터 BP랑 벡터 CP를 내적했을 때 0 이하다. 내적을 했을 때 0 이하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곱해준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고 너네들은 양수기 때문에 얘가 0 이하라는 건 너가 0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얘네 둘이 이루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떻다? 90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0, 90도 직각이거나 혹은 둔각 혹은 180도 요렇단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녀석에서부터 요렇게 가주는 거 그리고 C라는 녀석에서부터 요렇게 어떤 점 P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점 얘 있다 요 직선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고정된 점 B와 C에 대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 각에 대한 얘기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벡터 PB와 벡터 PC가 이루는 각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라는 거야. 즉 여기서 BPC라는 각이 둔각이라는 거지. 그럼 둔각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모임은 어디일까요? 둔각이라는 거 뭐 90도 혹은 190도 이상? 그러니까 90도 이상이라는 거 경계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직각이 되는 거 90도가 되는 거 뭡니까? 얘가 직각이 되는 거? 고정된 점으로부터 얘가 직각이 되는 거? 원이죠, 원. 얘를 지름을 한 원이에요. 그럼 점피가 원의 내부에 있을 때 얘가 둔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 있으면은 얘가 예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 어떻게 증명해요, 선생님? 그래요, 직관적으로 둔각일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있나요? 연장시켜보면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얘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외곽 성질에서 얘는 이거다 이거거든. 90도에다 뭔가를 더했으니 너는 둔각이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너가 직각이잖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다 이거가 직각이니까 얘는 90도보다 작겠지. 엄밀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BC를 지름을 하는 뭘 그렸을 때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뭐다? 내부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저 가라는 조건에서 내부 혹은 경계점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P라는 점의 위치를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겠죠. 요 안에 오는 거예요. 요 안에 선분 A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 편의상 얘를 내가 A'라고 한번 불러줍시다. 가의 조건을 가지고 P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요 라인에 있는 거구나. 나의 조건을 볼 겁니다. 3배 DC에 3배 CQ를 더했어. 뭐, 일단 알겠어. 근데 우변이, 아이고, 복잡하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먼저 A에서 C로 갔다 C에서 B로 갔어요. 이거, 막, 뭐 하고 싶어? 막, 덧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거려서 못 참겠잖아. 그치? 하셔야지. 간단히 하는 거 하셔야지. A에서 C로 갔다 C에서 B로 슉, 팍, 합체! 느낌 뭐라고 해요? 얘는 벡터 AB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다 누구를 더할 거야? QA를 더할 거야.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벡터 QA를 먼저 써주고, 요 녀석을 우리가 간단히 하면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가는 벡터다. 벡터 AB예요. 어라? 너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벡터 QB가 되는 거야. 즉, 복잡해 보이는 세 개의 벡터의 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을 S라고 얘기했을 때, 즉, 요 라인 위에 우리가 S를 우리가 이 라인을 S라고 했을 때, S 위의 점 R에 대해서 Q, B와 D, R이라는 벡터의 내적의 최댓값, 최소값을 얘기해달랍니다. 그럼 P는 R은 여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 R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벡터 QB와 벡터 DR의 최댓값을 얘기해서 Q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나의 조건을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적당히 아는 벡터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요 녀석의 벡터를 내가 벡터 X라고 불러주고, 여기서 요 녀석의 벡터를 벡터 Y라고 불러줄게. 왜? 두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2루트 2와 2로 알거든. 거기에다가 이 각의 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이 도형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너가 4분의 파인데 너가 2야. 근데 너가 2루트 2야. 근데 너가 4분의 파이면 2면은 얘가 루트 2죠? 너도 루트 2네? 이렇게 이었더니 뭐야?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의 도형이 된다는 게 일단 눈에는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우리가 얘를 이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우리가 정사각형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럼 내가 벡터 X랑 벡터 Y 크기를 알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알고 있는 벡터로 요 조건들을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럼 세 배의 벡터 DC라고 하는 녀석은 DC는 요걸 벡터 X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벡터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벡터 CQ는 C에서 Q로 가요. Q가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럼 Q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벡터 Q라고 불러보자. 그럼 벡터 CQ라고 하는 녀석은, CQ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서? 종점인 벡터 Q에서 시점인 벡터 C로, BC로 가는 벡터 Y를 빼주자. 우변의 벡터 QB라고 하는 녀석은 BQ의 반대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벡터 Q가 되겠죠? 그럼 이항시켜버리면은 4배의 벡터 Q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시켜버리면 3배의 벡터 X 더하기 3배의 벡터 Y가 될 것이고, 4로 나눠주게 되면서 얘를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주게 되면은 왜요? 뭐니깐? 중점의 의미가 돼버리니깐. 그럼 여기서 벡터 X와 벡터 Y에 대해서 여기에 중점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떨어져. 그럼 요 벡터의 몇 배? 2분의 3배의 Q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얘의 중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만나잖니? 그럼 여기서 요 벡터의 몇 분의 몇? 2분의 3배라고 하면 4등분을 해주었을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을 했을 때, 요 벡터의 2분의 3배, 여기에 Q가 오겠구나를 읽어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지 않고, 내가 뭐 위치 벡터처럼 표현하지 않고, 야, 그냥 여기서 내가 이것들을 시점을 일치시키자. 벡터의 연산을 할때 시점을 일치시켜서 가자. 즉 위치 벡터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름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거나 시점을 일치시키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벡터 CQ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으니까 C가 두 군데 있어? 그럼 나는 C를 시점을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벡터 3배의 벡터 DC는 마이너스 3배의 벡터 CD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벡터 CQ 3배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우변의 벡터 QB를 내가 시점을 C로 통일했으니까 벡터 CB, 종점에서 벡터 CQ를 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4배의 벡터 CQ는 뭐가 된다?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3배의 벡터 CD 플러스 CP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럼 벡터 CQ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 4분의 3 곱하기 벡터 CD 더하기 벡터 CB가 돼요. 그럼 요 녀석은 D와 B에 대해서, B라는 녀석과 D라는 녀석에 대해서 B 쪽에다가 1을 곱했고, D 쪽에

설명하면은 내가 시점을 꼭 시로 통일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처럼 벡터 이 비례에 대해서 이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비로 시점을 통일을 하겠다라고 해줘도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을 세 배의 벡터 DC라고 한 녀석을 뭐라고? 세 벡터 DC라는 녀석을 세 배의 벡터 BC에서 누구를 BD를 빼주어자. 그리고 세 배의 벡터 CQ를 BQ에서 누구를 빼줘라? BC를 빼주어라. 우변의 벡터 큐비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벡터 BQ가 된다더라. 시점을 B로 통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배의 벡터 BC,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C가 사라지게 되고, 3배의 벡터 BQ는 이항시켜버리면 4배의 벡터 BQ. 3배의 벡터 BD를 이항시켜버리면 요렇게. 그럼 요 녀석은 벡터 BQ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3의 벡터 BD가 돼버린다. 즉, 벡터 BQ는 벡터 BD의 4분의 3배가 된다. 이 위치 온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위치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든 시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분점의 의미로 우리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실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Q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Q의 위치를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찾아낸 상태에서 벡터 QB와 벡터 DR을 내적해 달래요. 그거의 최댓값입니다. Q는 고정된 점이에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너는 불변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벡터와 여기 위에 있는 점 R에 대해서 벡터 DR을 내적했을 때 최대 최소를 얘기하려면은 가장 쉽고 좋은 건 뭘까? 기하적 의미를 분석해 주는 거죠. 왜? 한 벡터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 변화하는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얘기할 때 수선해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건데 이거의 길이가 고정이니까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는 요거의 길이 얘가 혹은 둔각이면 반대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거야. 즉, 우리가 벡터 DR이라고 하는 녀석을 요 직선에다가 수선해발을 낼 건데, D는 마침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은 여기 DR에 대해서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 이거 곱하기 우리가 벡터 큐비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럼 먼저 벡터 큐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벡터 큐비의 길이를 계산해 주자. 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여기서 이 벡터 큐비의 길이를 계산해 주자 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거의 4분의 3배잖아. 그럼 이 길이를 계산을 해서 어떻게 4분의 3배를 주면 되겠지? 여기서도 계산을 다양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뭘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누구의 길이에다가 벡터 db의 길이 벡터 bd의 길이는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누구의 제곱? 2루트 2의 제곱 그럼 8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잦니. 그럼 여기서 얘가 8, 16, 4 더하면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해서 2루트 5에 몇 분이면 4분의 3배. 해서 벡터 BQ의 크기, 요 녀석의 길이는 4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은 2분의 3루트 5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하적인 우리가 성질,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된다. 우리가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너의 길이 2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너의 길이가 2고 너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뭐야? 루트 5야. 1, 2, 루트 5야. 그럼 루트 5에 얘가 지금 2대 3이니까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져가는 게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해서 내가 벡터 BQ의 길이는 찾아냈어. 벡터 BQ의 크기는 2분의 3루트5라는 것을 찾아냈어.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뭐할수 있다? 여기서 언제 가장 짧고 언제 가장 기냐? 이 위의 점에서 수선해발 내렸을 때 여기부터의 거리가 언제가?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이게 가장 짧고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가 얘가 가장 길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각의 우리가 길이를 계산해 주는 것도 역시 또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어. 첫 번째, 뭐 여기의 각을 내가 알파라고 불러주고 여기의 각을 내가 베타라고 불러주면은 요 삼각형에서 아까 얘가 2루트 5라며 요 삼각형에서 얘가 2루트 5라며 여기 알파에 대해서 여기는 2루트 2라며 여기는 2라며 그럼 얘를 약분해서 1 루트 5 루트 2를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해서 코사인 알파를 구한 다음에 AD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주고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쪽 각을 보시면은 요쪽의 베타는 이쪽이란 말이지.

그쵸? 이 이루트오 이루트에 대해서 이쪽 각이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코사인 베타를 찾아낸 다음에 그 코사인 값을 요 길이 얼마예요? 2, 2, 4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해서 요만큼의 길을 구해서 내적을 계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도 또 들여다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아까 눈에 보인다고 그랬잖니. 어떤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우리가 요 길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2루트5라니까 요 길이를 먼저 계산하자. 직각삼각형에서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죠? 어떻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뭐예요? 8이죠? 아니 2죠? 2니까 2의 제곱은 4죠? 2의 제곱은 누구?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면은 BH. BH에다가 요만큼의 길을 곱하는데 그게 누구야? 루트 5야. 그럼 BH라고 하는 녀석이 뭐야? 루트 5분의 4야. 얘는 5분의 4 루트 5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DH잖아. DH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2루트 5에서 5분의 4 루트 5를 뺀 거야. 그럼 얘는 5분의 6 루트 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i라고 불러준다면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 di 곱하기 bd는 bd 곱하기 bd 곱하기 di, di 곱하기 di 곱하기 bd 얼마예요? 2루트가 되겠죠? 요 녀석이 누구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근데 얘가 2잖아. 두배 주면 4잖아. 4의 제곱. 이 되겠죠. 그럼 di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나눠주게 되면은 루트 5분의 8인가요? 즉 5분의 8 루트 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적의 최댓값, 최소값을 얘기해 줬을 때 최댓값이라고 최소값을 여기다 써볼까요? 최소값은 dh 곱하기 벡터 큐브의 길이죠. 그럼 dh의 길이인 5분의 6 루트 5에다가 요 bq의 길이 얼마? 2분의 3 루트 5. 만나서 사라지고 이 약분해 주면은 너가 9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최댓값은 누구? di의 길이에다가 5분의 8 루트 5에다가 2분의 3 루트 5를 곱해 주면 되겠다. 약분해 주면 너는 12가 되겠죠? 너네 둘을 뭐해 달래? 곱해 달래. 곱해 주면 그 결과는 얼마가 된다? 108이 정답이 되겠다. 언제 최대 최소를 갖는가? 우리가 기하적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 상황의 그림을 찾아내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하시는 친구는 선생님 1강, 2강 했었던 기하는 기하다,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서 내가 기하적 의미를 파악해서 그려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대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2016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친구예요. 좌표평면 AB가 6입니다. AD가 8인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출발을 했어요. 이 직사각형 ABCD와 요 녀석 BE 2배, 3배 BC 마이너스 벡터 BA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일단 딱 쟤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 BC, BA는 아는 거잖아.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뭐 해야 되겠어? 2로 나눠야 되겠지. 안 나누면 이거는 범죄예요. 그죠? 해서 내가 누구를 벡터 BE라고 하는 녀석을 2분의 분자에는 3배의 벡터 BC 마이너스 벡터 BA입니다. 이 2라는 녀석이 딱 봐도 뭐야? 3에서 2를 뺀 거잖아.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A라는 녀석을 우리가 잡아주고, 그리고 C라는 녀석을 우리가 잡아줬을 때, C쪽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3을 이렇게 크로스로, 그리고 1을 크로스로, AC의 3대 1 무슨 점? 외분점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AC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3대 1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얘가 중점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잡았을 때, 3대 1 외분점 여기에 2가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2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그 상태에서 선분 B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점 Q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벡터 PQ와 벡터 PQ 빼기 벡터 AB의 내적이 뭐라는 거야? 제로라는 거야. 이걸 만족시킬 때 벡터 A, 벡터 AQ의 최소값을, 내적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AC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중점을 이렇게 그려주고 너랑 너랑 그리고 너랑 요렇게

이렇게 같아요. 여기에 이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얘는 별거 없으니까 지울게요. 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선생님, 벡터 PQ랑 벡터 PQ에서 벡터 AB를 뺐을 때 내적이 0이래. P라는 게 어디에 있는데 BC 위를 돌아다니는 게 P인데 여기 위에 P가 있는데 그런데 P가 움직인 상태에서 이게 내적이 0? 얘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기하적 의미를 해석 조금 이따 해볼 거예요. 근데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럼 감이 안올 때는 그냥 쿨하게 내가 좌표를 그냥 세팅을 다 해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너 X축, 너 Y축. 그럼 여기서 내가 P의 좌표를 P,0로 불러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Q라는 점의 위치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Q라는 점을 내가 뭐로 불러준다면은 X, Y라고 불러준다면은 벡터 PQ는 뭐야? X에서 P를 빼준 거야. Y에서 제로를 빼준 거야. 그리고 내적 벡터 PQ에서 여기에서 벡터 AB를 빼는데 벡터 AB라고 하는 벡터는 요 녀석의 길이가 6이니까 요 벡터는 0, -6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0, -6을 빼면 X, -P, Y, +6이라는 벡터가 되어 내적이 제로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 일단 직사각형이잖아. 성분을 넣기가 너무 좋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계산을 해봤더니 X-P의 제곱에다가 Y제곱 더하기 6Y예요. 그럼 내가 어라? Y 플러스 3의 제곱을 해버리면은 3의 제곱이 되겠네? 뭐가 나와버렸어?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P-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이에요. 그러면 P,-3이니까 여기서부터 3만큼 내려가 줘야 돼. 근데 얘가 6이었고 얘가 3대 1, 2대 1 지점이니까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요 지점이 -3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P,-3은 여기야.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원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P가 움직이잖니.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에 따른 원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최대 어디까지? P가 여기 오는 여기까지 그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느냐? 요 원의 도장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쭉 긁어내는 형태가 바로 Q가 가능한 라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요 영역이 우리가 다 P가 가능, 아니, Q가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 성분을 가지고. 아니면 위치 벡터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벡터 PQ 내적 벡터 PQ 빼기 A 벡터 AB는 제로래. 그럼 P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럼 P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PQ를 내가 벡터 P라고, 벡터 Q, PQ니까 Q라고 한번 불러주고, 벡터 Q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벡터 AB를 내가 벡터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럼 저식은 벡터 Q 내적,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A 이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p 이퀄 제로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얘와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없잖아. 없으면 내가 0 벡터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는 p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p를 시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0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요 p가 지름의 한쪽 양끝점. 그리고 벡터 a인데 벡터 a b잖아. 근데 P를 시점으로 하겠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 시점으로 해서 벡터 AB를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6만큼 내려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원을 우리가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으로 해석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오건 간에 여기서부터 6만큼 내려준 요 지점에 대해서 얘랑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 모양의 도장에다 잉크를 묻혀서 긁어준 형태가 바로 Q가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는 사실 뭐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풀이 방법을 꼭좀 뭐,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는 큰뭐 기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웠단 얘기예요. 선생님, 수직이면 내적이 0이잖아요. 걔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까요? 보자고요. 점 P가 있습니다. 근데 Q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근데
벡터 PQ에서 벡터 AB를 뺐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써보면 벡터 PQ에다가 벡터 BA를 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BA가 이렇게 더해요. 그럼 저 BA라는 벡터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올라간 벡터예요. 그죠? P가, Q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6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벡터거든요. 근데 벡터 PQ와 요 벡터가 내적이 0이라는 것은 수직이란 얘기입니다. 즉, 점 P가 있으면은 Q가 어느 쪽으로 그려진 간에 6만큼 올려졌을 때 이거를 이 벡터나 이 벡터면 얘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언제나 얼마가 된다? 6이고 요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수직 느낌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삐딱한 것 같아? 요 느낌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했었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은 너도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저 식의 의미는 이 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얘가 6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언제나 3이거든. 그쵸? 그러면 P,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언제나 3인 점이 M이라는 거야. 뭘 그릴 수 있어? 원을 그려줄 수 있어. 원을. 즉, 저 조건을 만족하는 Q에 대해서 이 M이라는 지점이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원 위에 이 Q에 따라서 M이라는 점이 여기를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M과 Q의 관계를 보면 M에서부터 3만큼 내려준 지점에 Q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3인 원을 그려냈을 때 그 M들에 대해서 3만큼 내려온 쪽에 Q가 있다는 거니까 이 원을 3만큼 끌어내려 여기에 Q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거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연습해 보자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넘어갈 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돼서 이것까지 길이 같다라는 거 이거 유용하게 쓰인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기하는 기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했었단 말이죠. 2강에서 외심 얘기하면서 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녹아가 있으면 직각삼각형인데 너의 길이를 안 해? 그럼 여기 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으로 고정이 되네?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가 고정인 것은 1이 되네? 여기에 Q가 있겠네.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어떤 연산이고 뭐고 없이 그냥 기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건 저쨌건 우리가 Q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기하적인 해석을 해주면은 보통 계산이 쉽고 빨랐으니까 난 너를 어떻게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 거야 라고 그런 사고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아까 봤듯이 성분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산식을 써보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복잡해 라고 한다면 그때 플랜 B를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나 기하적인 해석을 뭐 할 수 있을까? 벡터 연산을 통해서 내가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성분을 넣는데 계산이 간단해? 그럼 keep going 그대로 가셔야죠. 시험 볼 때는 내가 무조건 뭔가 하나의 풀이에 그 집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상황을 보고 내가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방법, 그 방법의 계산이 현명한가? Keep going. 그 계산이 말도 안 되는가? 뭔가 다른 기하적 의미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시각을 보자.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흐름을 흘러가서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Q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AE와 AQ의 내적의 최소값이래요. AE라는 녀석은 고정된 벡터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고정된 벡터와 AQ, 여기 위로 가는 영역에 대해서 이 벡터의 내적,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고정된 쪽으로 다른 벡터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Q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 AE의 길이는 고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가장 짧아져야 되겠지? 언제입니까? 여기서 여기 직선에 접하고 수직인 직선을 가지고 그렸을 때 그쵸? 바로 점 R이 점 Q가 여기 왔을 때 수선의 발이 여기 떨어질 때가 최소가 되겠지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길이만 찾아내면 게임 오버다. 왜? 이 녀석의 길이는 아니깐.
그럼 요 녀석의 길이를 찾아

주기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원 얘기가 나오고 접선 얘기가 나오면 중심에서 접선 이어보란 얘기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잖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모래시계 같은 그림을 보면은 요각 알파에 대해서 삼각비가 5대 3대 4거든요. 6, 8, 10. 그럼 여기서 5대 3대 4인데 요각이 알파면 요각도 알파잖니? 그죠? 그럼 여기서 얘도 뭐야? 5대 3대 4야.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 3이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6인데 얘가 3이니까 얘가 9거든. 그럼 얘가 5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3대 5대 4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에다가 뭘 곱해? 5분의 3을 곱해. 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5분의 12 곱하기 요거의 길이는 10의 2분의 3배인 15가 되겠죠? 약분해 버리면은 36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계산이 되시겠고, 아니면은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었던 이야기 AQ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Q라는 게 결국 원 위에 점이었었던 거잖아.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 내가 벡터 AE에다가 벡터 AQ라는 녀석을 원의 중심을 갖다 거쳐가는 벡터로 표현을 하자. 즉, 요 중심의 라인을, 요 중심의 라인 위에 있는 녀석, 원의 중심 R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AR에다가 RQ로 가는 벡터로 쪼개주자. 그럼 내가 벡터 AE와 벡터 AR을 내적을 해주고, 플러스 벡터 AE와 벡터 RQ를 내적을 해줬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을 얘기해보자. 먼저 1번. 벡터 AE와 AR의 내적을 최소. AE와 AR의 내적이 최소. 역시 수선의 발을 냈을 때 가장 짧으려면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가장 짧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요 중심의 R이 여기 왔을 때가 되겠구나.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에다가 얘가 5대 3대 4를 이용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로 해줘도 되지만 요 내적의 최소값은 여기 있을 때이 AR과 AE의 내적은 수선의 발이 이쪽에 또 떨어지잖아. 그럼 내가 이걸 구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쪽에다 수선의 발 내린 게 여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네. 그럼 얘의 최소값은 9 곱하기 9가 되겠구나. 그 다음 얘의 내적의 최소값 AE라는 고정된 벡터에 대해서 RQ 이원 위의 점으로 간 중심에서 원 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의 내적의 최소값은 반대 방향인 거죠. 반대 방향이니까 각각의 크기 얼마? AE의 크기 15에다가 RQ의 크기 3을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얼마야? 81에서 얼마를 빼줘? 45를 빼줘. 너는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로 우리가 해석해 줄 수도 있겠죠. 해서 원의 중심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줘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해석이 쉬워진다. 이거 물론 계산은 얘가 쉽지만 이건 우리 많이 연습을 해왔고 연습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본 거예요. 언제나 이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 위의 점, 중심을 지나는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내가 기하적인 해석을 하기가 수월하다. 얘 같은 경우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찾는 거를 선생님이 아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찾았지만 그런 게좀 어려울 수 있어. 수선의 발일 때 최소라는 거 아는데 이거 길이 어떻게 해야 되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럼 당황하지 말고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언제 최소인지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두었습니다. 2016학년도 9월 모평 30번 문제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6월 모평을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9월 모평 문제. 좌표평면에 AB, AC가 길이가 같고 BC가 16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너 그리고 너 그리고 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냈어요. 조금 여기가 휘어 있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B랑 AC랑 같아. 너 A, 너 B 그리고 너,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은, 그죠? 예, 다시 한번 재도전. 2차 시기. 자, 조금 나아졌어요. ABC. 너의 길이가 8루트 5, 너는 8루트 5라네. 그리고 너의 길이도 8루트 5라네. 그리고 BC의 길이가 16이라네. 우리가 찾아냈,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AB의 점 P, 그리고 BC의 점 Q, C의

점 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봤더니 PB랑 PQ를 더해서 BC랑 내적을 했어. 옆에다가 크게 그림으로 여기다 그릴 걸 그랬다. 자,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A에다가 그리고 B에다가 C에다가 너는 팔루트 그리고 너도 팔루트 그리고 너는 16 요렇게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저 가의 조건을 봤어요. 가의 조건을 봤더니 벡터 PB와 벡터 PQ를 더해서 BC랑 내적을 했어. BC라는 건 어쨌든 고정된 거거든. 근데 지금 PQR이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은 AB, BC, CA 위에 PQR이 있대. 여기 위에 P, 여기 위에 Q, 여기 위에 R이 어딘가 각각 있다라는 거지. 근데 가의 조건을 보고서 반사적으로 보자마자 뭘 해야 될까? 내적이형. 내적이형. 뭐할 거야? 수직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 대해서 P, B, PQ를 더했어. 뭐 해줘야 돼? 2로 나눠주셔야지. 안 나누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수구 1, 2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벡터 P, B에다가 누구를? 벡터 P, Q를 더했어. 그거 내적 벡터 B, C. 이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B와 Q의 중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면? M이라고 불러준다면 벡터 P, M. 내적 벡터 B, C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Q가 여기 위에 뿔뿔뿔뿔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Q가 여기에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P, 여기 위에 점 P에 대해서 B, Q의 중점 M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PM과 BC가 뭐래? 서로 수직이래. 그럼 여기서 M이 중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P가 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은 요 녀석도 이등변상각형, 얘랑 닮음인 평행인 삼각형 우리가 그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럼 어떻게 될까? 2로 나눠주면. 역시 제로죠. 그럼 얘를 여기서 C와 Q에 대해서 C와 Q의 중점을 내가 뭐라고? N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중점 N에 대해서 얘는 누구? RN이라는 벡터와 BC의 내적이 0이다. 수직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N에서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 주었을 때 쏘아 올려 주었을 때 얘를 우리가 R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졌을 때 가의 조건을 보고서, 아, Q라는 점이 결국 어디에 있는 건데? 여기 BC 선분 위에 있는 건데, 이 Q라는 점이 여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려주고, 얘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려주어서, R, 얘랑 평행한 느낌으로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선생님이 미술에 약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미술에서 단한 번도 실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A, B, C, D 받으면 맨날 D였어. 손재주가 안 좋아. 자, 아무튼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중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중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가의 조건에서 여기까지 얻어낸 거예요. 나의 조건 봅시다. 벡터 QR과 벡터 QP. 벡터 QP와 벡터 QR을 내적했을 때 벡터 QP의 크기의 제곱이래요. 그럼 QP랑 QR을 내적을 했어. 근데 QP랑 QR을 내적을 했는데 내적을 해준 게 QP의 크기의 제곱이래.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내적인데 그것이 PQ의 크기 곱하기 PQ의 크기래. 그 말인즉슨 여기 수선의 발이 어디에 떨어진다? 여기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나의 조건에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얘가 직각이라는 얘기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 나의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배의 벡터 XP 더하기 벡터 XR의 크기가 벡터 PR의 크기랑 같답니다. 그럼 일단 PR의 크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PQR의 위치를 먼저 찾아주고, 딱 봐도 뭐 해줘? 4로 나눠줘. 그럼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 그걸 해야 되겠다. 먼저 PQR의 위치를 찾아보자. 그럼 여기서 PQR 위치를 찾는 것을 첫 번째 방법으로는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너의 길이를 내가 L과 L이라고 둔다면은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이 몇대몇대 몇이에요? 8루트 5, 8루트 5, 루트 16, 아니 16이니까 루트 5대 루트 5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세타라고 불러준다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보다 2 곱하기 5 곱하기 5,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10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서 얼마? 10분의 6이 돼서 5분의 3의 요 정도의 각을 가지는 그런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2대 루트 5대 루트 5인데 여기서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L에 대해서 루트 5L. 루트 5L.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8루트에서 요걸 빼준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8루트 5 빼기 루트 5L이니까 루트 5로 묶어주게 되면 8-L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2L이니까 얘는 16-L, 절반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L에 요것도 8-L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1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수선의 발 내려주면 얘가 중점이니까 1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의 8-L이 되는 거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니까 루트 5의 L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직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야, 너의 길이가 또 너의 길이랑 같으니까, 너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리고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이렇게 같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거의 길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 길이를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럼 PR의 길이의 제곱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루트가 다 천지사방에 있으니까 5분의 1로 나누고 출발하자. 그럼 이쪽 코사인 법칙에서는 누구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그럼 루트로 나눈 걸, 루트의 제곱을 나눈 거니까 8-L의 제곱. 그 다음에 요쪽은 루트로 나눈 거니까 L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L 곱하기 L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을 해줘. 이 녀석이 이쪽 직각 삼각형에서 요거의 제곱. 그럼 요거가 이 길이랑 같으니까 루트로 나눠준 8-L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루트 5L을 루트로 나눴으니까 L의 제곱. 요식을 가지고 내가 L을 구할 수가 있겠죠. 8-L 제곱 양변에 없애주고 L 제곱 미항시켜서 여기서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순식간에 암산을 해주게 되면 16의 L의 제곱에 마이너스 48의 L 이퀄 제로가 나옵니다. 해서 16 나누고 L 나눠주게 되면 L의 값이 뭐로 나오느냐? 3으로 나와요. 요렇게 L의 값을 3이라는 녀석을 찾아준 상태에서, 야, 너의 길이가 3이야? 그럼 너의 길이를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어? 3이라고, 3이라고. 너의 길이를 3루트 5라고, 너의 길이를 3루트 5라고, 너의 길이를 5루트 5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얘는 3루트 5가 될 것이고, 3루트 5가 될 것이고, 그럼 너 3루트 5루트 5, 너의 길이는 4루트 5가 나올 거야. 오호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보시면은 양변을 4로 나누자고 아까 얘기했잖니. 그럼 얘는 4분의 3배의 벡터 XP 더하기 벡터 XR. 이것의 크기는 뭐가 된다? 4분의 1의 벡터 PR의 크기인데, 벡터 PR의 크기가 4루트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루트 5가 되거든.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뭐의 의미를? P와 R에 대해서 P 쪽에다가 3을 곱했고, R 쪽에다 1을 곱했으니 1대 3 내분점. PR의 1대 3 내분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D라고 불러준다면은 요 녀석은 뭐가 된다? 벡터 XD. 요 녀석의 크기가 루트 5다.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원을 그려줄 수 있겠죠? 얘가 4루트 5니까 한 칸이 루트 5야? 요렇게 그려지는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위에 X가 오는 거죠. 그럼 벡터 BX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원박계점에서 원예점까지 이 녀석의 길이의 최대치수니까 중심을 진하게 그려줬을 때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B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뭐할수 있겠어? 얘가 루트 5, 얘가 3루트 5, 그리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잖니. 그치? 그럼 벡터 BD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게 되면은 누구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3루트의 제곱, 9, 5, 45.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은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거든요. 얘를 대입해서 이 녀석의 크기를 순식간에 암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루트의 7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의 최댓값은 이 루트 74에 뭘 더한 거? 루트 74에다가 반지름 루트 5를 더한 거. 최소값은 저 루트 74에다가 반지름 루트 5를 빼준 거. 해서 74 빼기 5에서 69라고 하는 기하적인 요소만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해서 계산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얘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볼게요.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줬는데, 선생님, 저는요 그냥 좌표를 가지고 갈래요. 그래, 이거를 기하적인 요소로 가지 말고 두 번째 풀이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그냥 X축을 그려주세요. X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세팅할 것이 아니라 좌표로 그냥 다 순수하게 세팅을 해버리자. 그럼 여기서 좌표를 세팅을 해버리면은 너를 Y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좌우 대칭 형태가 되니까. 그럼 A라는 점을 우리가 B란 점을 C란 점을 너의 길이가 10이니까 C는 뭐야? 8,0가 되겠죠? B는 뭐예요? 마이너스 8,0로 할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니? PQR의 좌표인데 Q의 좌표를 모르겠니? 그럼 Q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A,0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P는 PQ와 B의 중점, PX 좌표는 얘 중점을 봐줘야 되겠지? 그럼 요 PX 좌표는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P는 2분의 A-8. 너랑 너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 좌표는요, 이게 지금 2대 루트 5대 루트 5고 1대 2대 루트 5니까 2대 2. 너랑 길이 같거든. 너의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8을 빼준 A 플러스 8이에요. 그 다음 Q의 좌표도 보시면은 너가 8,0, Q는 아니고 R의 좌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R의 좌표는 너가 8,0, 너가 A,0,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가 요 녀석의 높이랑 같다고 그랬어. 8에서 A를 빼준 게 Y 좌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또 계산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첫 번째, 뭐야? 지금 P의 좌표, R의 좌표, Q의 좌표가 다 나왔잖아. 얘네가 수직이라는 거 아직 이용 안 했잖아. 뭐 해주면 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주면은 A가 나오겠죠?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그쵸? 아니면은 내가 뭘 이용할 수도 있겠어? 내적. 수직이니까 내적이 제로를 이용할 수 있겠죠? P의 좌표 알고, Q의 좌표 알고, R의 좌표 하니까 PQ의 좌표는 Q에서 P를 빼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PQ 벡터는? PR의 벡터는 또 R에서 P를 빼주면 되잖아.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Q는 Q에서 P를 빼고, PR은 R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누구 나와? 벡터 PQ와 벡터 PR이 성분으로 나와. 그럼 이거 이퀄 제로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계산이 손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울기 곱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기울기 곱은 여기서 PQ라고 하는 녀석은 X 성분에서 X 성분을 빼. 시간 관계상, 계산은, 여러분에게 남겨야 될것 같아요.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 A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Q의 좌표가 마이너스 2,0가 나오잖아. 그치? A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P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6이라는 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R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3, 10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유리가 P, R, Q의 좌표를 알고, 그럼 D라는 것은 1대 3 내분점이잖니. 내분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7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속에 누구? 마이너스 2와 8의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8의 차이인 5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루트 74가 나와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5를 더해준 게 최댓값, 루트 5를 빼준 게 최솟값. 해서 루트 74 더하기 루트 5, 루트 74 빼기 루트 5를 곱해서 69라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산이 훨씬 간단했을 겁니다.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되게 예쁜 도형이 나오면서 좌표 평면상에 띄워주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놓고 나서 수직이야 내적이 0을 쓸 수도 있겠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이런 걸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써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주고 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뭐가 유리하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 연습을 통해서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 것이냐? 빠르게 판단하는 거한번더 연습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특강 교재의 여덟 번째 주제 파동의 진행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한 개념 수업을 약간 나갔습니다. 특히 파동의 진행, 횡파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 반사와 굴절부터 개념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혹은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그 경계면에 부딪혀서 다시 원래의 매질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하고요. 굴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하면서 경계면에서 되돌아가는 반사, 그리고 일부는 물로 투과 되어 갑니다. 근데 이때 투과 될 때 파동의 진행 경로가 꺾이게 되죠. 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 있을 때 비스듬히 파동을 입사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입사시키면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반사와 굴절을 우리가 분석,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 해석을 하느냐? 각을 가지고 합니다.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그러면 각도를 재려면 기준 0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사와 굴절 현상에서는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줘요. 인간 행위에도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 법선을 그려주시고 이 법선과 입사파 사이의 각을 입사각, 법선과 반사파 사이의 각을 반사각, 법선과 굴절파 사이의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똑같아요. 입사각이 17도면 반사각도 무조건 17도. 그런데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에서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져요.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 경로가 꺾이게 되죠.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지 않습니다. 자, 입사각을 I로 표현할 거고요. 사실 이 반사각은 I 프라임으로 표현하는데 이 반사각까지 구태여 그 기호를 알 필요는 없어요. 물리학원에서 중요한 것은 굴절, 그리고 굴절과 함께 연합해서 출제가 되는 전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사각은 I, 그리고 굴절각은 R로 표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일한 단색광이 A에서 B로 A에서 C로 굴절할 때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물론 경계면에서 반사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굴절에 있기 때문에 반사광선은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 두 매질의 경계면에 다행히도 법선이 그려져 있고 법선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선을 그려야만 돼요. 자, 이때 A에서 B 쪽으로 빛이 입사하니까 이 A에 있는 각을 입사각, B에 있는 각을 굴절각, 자, A에 있는 각을 입사각, C에 있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할 텐데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사각이 어느 매질에 있느냐, 반사각이 어느 매질에 있느냐, 사실은 매질의 종류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비교했더니 A 매질에 있는 입사각이 B 매질에 있는 굴절각보다 더 크다. 요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I, R 안 써도 돼요. 입사각이냐 굴절각이냐는 사람이 정해놓은 말이지 그냥 A에 있는 각과 B에 있는 각 중 누가 크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빛이 입사하면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근데 거꾸로 입사하면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용어가 바뀌죠?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A 매질에 있는 각이 커요. 왜 그러냐? 빛의 속력이 각이 큰 A 매질에서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빛의 진동수는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말미에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무슨 람다? T분의 람다 혹은 F람다에서 F를 결정짓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진동시키는 진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수는 매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같은 파라고 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V는 F 람다에서 매질이 바뀌어도 F가 안 바뀌어? 그렇다는 얘기는 속력이 큰 매질에서 그 파동의 파장도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매질의 굴절률인데, 굴절률이라는 것은 빛이 굴절하는 정도를 굴절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큰 매질로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중 속력이 느린 매질의 굴절률이 속력이 빠른 A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진동수 같은 경우는 매질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 V하고 람다는 속력하고 파장은 각하고 같이 오죠. 부동호의 방향이. 그런데 굴절률은 어떻게 돼? 굴절률은 반대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이래요. 중요한 것은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매질의 종류가 중요하죠. C에 있는 각이 커. 그 얘기는 빛의 속력이 C에서 커. 진동수는 안 바뀌어. 속력이 C에서 크니까 진동수는 안 바뀌고 파장도 C에서 커요. 매질의 굴절률은 뭐라고 그랬어? 속력이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반사에 가면 속력하고 파장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각을 비교한 다음에 바로 굴절률만 파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매질에서의 각과 매질의 굴절률은 부동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굴절의 법칙이라고 한거 보니까 그쵸?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굴절의 법칙, 공식을 가지고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는 항상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수능 특강이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평가원에서 굴절의 법칙에 관련한 문항을 출제해도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굴절의 법칙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 얘들아. R분의 I예요. R이 굴절각이고 I가 입사각인데 그냥 R분의 I가 아니고 사인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지금 매질 1에서 매질 2로 매질 1을 공기, 매질 2를 물로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I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이 어느 매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입사각이 매질 1에 있어요. 굴절각은 매질 2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항상 매질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사인 R분의 사인 I, 이게 무엇하고 비례하냐면, V2분의 V1이에요.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요. 매질의 종류가 안 바뀌었죠. 분모는 2, 그리고 분자는 1. 자, 그런데 V가 뭐라고 그랬어? 파동의 진행 속력이 F람다야. 근데 F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는 F는 지워질 거고, 따라서 V2분의 V1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각 비교했잖아. 자,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 얘기는 매질 1에 있는 각이 매질 2에 있는 각보다 크다.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매질 2에서보다 빠르다. 매질 1에서의 파장이 매질 2에서보다 길다. 그런데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매질 2에서가 매질 1에서보다 더 크다. 얘만 부동호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굴절의 법칙, 굴절률만 매질의 종류가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매질의 굴절률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얼마냐? 우리 수능 특강에서 계속 이거 사용하게 나오거든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로 물리학자들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빛은 전자기파. 우리 이번 시간 이 뒤에 전자기파이기도 할 텐데 이 모든 파동 중에서 유일하게 매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전자기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빛은 진공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액체나 고체로 들어오면 속력이 느려져. 그 얘기는 뭘까?

액체나 고체의 굴절률은 무조건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무조건 커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제일 작고 그게 1이야. 근데 진공에서의 굴절률이나 우리가 사실 진공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공기 중에 있잖아. 공기 중에서도 이 굴절률은 1로 높습니다. 거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나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문제 풀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상식인데 알고 있으면 매우 유익해요. 진공을 제외한 액체, 고체에서의 굴절률은 무조건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굴절률은 진공에서는 1이야. 공기 중에서 1.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식용유다. 그러면 한 1.4? 이렇게 딱 물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1번의 N2 값은 항상 일정해. 매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이 일정하니까 이 값도 일정하고 이 값도 일정하고 이 값도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오느냐? 입사각이 커져. I가 커지면 어떻게 돼? sin I도 커지죠. 근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떨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텍스트로 기억해 주세요. 입사각이 커져. 법성과 이루는 각, 입사각이 커져요.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고 했으니까 반사각 당연히 커져야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조사를 뭘 썼습니까? 도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뭘까? 굴절각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굴절의 법칙으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전반사 문제 풀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꼭 텍스트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을 이야기할 때 법성과 이루는 빛의 진행 경로 사이의 각을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문제에 이 빛의 경로가 아니라, 선생님, 이상해요. 화살표가 없어요. 그쵸? 빛의 경로 대신에 어떤 파동의 파면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특 미리 볼 거예요. 자, 파면이라고 하면 위상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나 면이에요. 얘는 선이겠죠. 위상이라고 하면 마루냐, 골이냐.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마루를 나타내는 파면이다 그러면 요 점들이 다 뭐다? 마루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그치, 얘도 다 마루를 이은 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마루와 이웃한 마루의 사이의 간격이 2cm는 뭘까요? 바로 A 매질에서의 이 파동의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B 매질에서의 파장은 역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고, 눈으로 봐도 A 매질에서의 파장이 B 매질에서의 파장보다 더 길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속력도 A 매질에서가 B 매질에서보다 더 빠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굴절을 분석할 때 각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각을 얘기하려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 뭘 그려야 돼? 법선 그려야죠.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야. 자,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항상 수직이에요. 그러면서 A에서 B 매질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이게 뭘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리고 B 매질에서도 이 파면에 수직으로 진행 경로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요게 뭐겠어?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가? 얘가 입사각. 법선과 굴절파가 이루는가? 얘가 바로 굴절각이 되겠습니다. 자, 진동수가 4Hz인 파동이 A에서 B로 진행할 때 파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파면이 등장을 할때 내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파면의 수직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주세요. 그럼 입사각이 얼마냐? 자, 이거 90도잖아.

경계면과 법선이니까 90도에서 45도야, 얘가. 그럼 얘도 45도겠네?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도 수직인데 얘가 45도니까 아, 입사각이 45도구나. 자, 그러면 굴절각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이 수직, 직각삼각형이죠. 얘가 30도니까 그럼 얘가 60도겠네. 자, 그럼 이때 법선과 경계면이 또 수직인데 얘가 60도니까 아, 요가 굴절각은 몇 도이다? 30도이다.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출제자가 우리한테 그렇지, 굴절의 법칙을 사용하는 얘기예요. 그럼 굴절의 법칙은 사인 R분의 사인 I를 무조건 써. 그래서 사인 R, 굴절각이 어디 있어? B매질. 입사각은 어디 있어요? A매질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 VB분의 VA. 자동으로 쓱쓱 쓸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굴절률은 혹시 필요하다면 굴절률만 매질의 첨자 분모 분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아니까 구할 수 있죠. 입사각이 45도야. 그러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R, 사인 굴절각, 사인 30도는 2분의 1. 계산하면 분모 2는 지워지고 이 값이 루트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A 매질에서의 파장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2 센티미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계산해서 요거 계산해서 루트 2가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러면 B 매질에서 이 물질에 아니 이 물질이란다. 이 파동의 파장은 얼마여야 된다? 루트 2여야 된다. 자, 그럼 B 매질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VA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A 매질에서 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주어져 있어. 파장 구했어. 진동수가 얼마래? 4Hz. 파장은 얼마예요? 2cm. 자, 그러면 8cm per sec. 이게 바로 뭘까? A 매질에서 이 파동의 속력이죠. 그럼 VB분의 8 equal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B 매질에서 이 파동의 속력은 4 루트 2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하고 속력을 구했고 진동수는 얼마일까 얘들아? 진동수는 매질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진동수는 그대로 4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 매질에서의 굴절률을 주었다고 하면 대입해서 B 매질의 굴절률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면으로 문제가 나오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수직으로, 파면의 수직으로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매질의 경계면의 비스듬히 파동이 입사할 때 일부 반사, 여기는 반사파는 그리지 않았지만 일부 굴절하게 되는데요. 굴절해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몽땅 경계면에서 반사만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전반사라고 하고 이 전반사 역시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일단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거꾸로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는 절대로 전반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입사각이 무엇보다 항상 커야 되느냐? 임계각. 임계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IC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입사각을 I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크리티컬 앵글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각이라는 거야. 즉, 전반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아주 그 결정적인 각이 있어요. 그 전반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게 언제냐?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 그것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입사각이 항상 그 90도, 굴절각 90도가 되게 하는 임계각보다 클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전반사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물에서 공기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기의 굴절률이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어. 자, 그리고 액체나 고체는 무조건 공기,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공기에서보다 물에서의 굴절률이 더 커. 그 얘기는 공기에 있는 각이

실제로 보려면 경계면에 빛이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 그럼 이때 반사 그리고 굴절하는 광선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경계면에 법선을 그렸고, 자, 얘가 입사각이에요. 그러면 일부 반사하고 일부 이제 투각, 즉 공기 중으로 굴절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때 항상 각은 뭐예요? 물에 있는 각보다 공기 중에 있는 각이 더 커야 된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한번 해볼까? 빛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사각이 커져.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굴절각도 얘보다 어때야 돼?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굴절 광선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죠? 공기와 물의 경계면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입사각을 더 크게 보냈어. 자, 반사하겠지? 일부 굴절할 텐데, 요 굴절각보다도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더 굴절각이 커져야 돼. 그래서 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 90도가 굴절각이 되는 순간의 입사각.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각은 입사각이야. 어떤 입사각?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 자, 그런데 요 임계각보다도 입사각을 더 크게 경계면에 비추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일부 반사, 일부 굴절할 텐데, 입사각이 커졌으니까 굴절각도 90도보다 어때야 될까?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진행하는 광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굴절되는 광선 없이 몽땅 다 전반사만 일어나는 이러한 현사, 이것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거.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항상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입사각이 무조건 무엇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근데 내가 전반사를 일으키고 싶어. 애초에 의도가 전반사를 일으킬 거야. 그러려면 임계각이 작을수록 유리하겠지. 만약 임계각이 85도야.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85도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임계각이 예를 들어서 1도야. 그럼 입사각은 1도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전반사예요. 1.5도, 2도일 때다 전반사야. 그러니까 내가, 나 전반사를 일으켜야지. 그러면 임계각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임계각을 작게 하느냐?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를 큰게 만드는 거예요. 굴절률이 매우 큰 녀석과 굴절률이 매우 작은 녀석. 그럼 어떻게 돼? 임계각이 작아집니다. 전반사 현상에서 정말 잘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임계각을 공식을 통해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 연계 교재 문제를 풀려면 임계각을 구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임계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우리 굴절의 법칙에 뭐가 나오죠? 사인 나오지? 그래서 임계각도 사인 임계각. 자, 이 사인 임계각이 무엇에만 상관이 있느냐? 두 매질의 굴절률에만 상관이 있어. 근데 사인, 입사각이 90도보다 작을 때 사인 값은요, 1보다 작아야만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이 1보다 작으려면 굴절률이 큰 매질의 분모에 오고, 굴절률이 작은 매질의 굴절률이 분자에 오면 돼. 끝이에요. 선생님, 왜 그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굴절의 법칙, sin r분의 sin i, 자, 써 놓으시고, 물에서 공기로 빛을 보내고 있으니까, 입사각이 물에 있는 각이겠죠? 그리고 굴절각이 공기에 있는 각일 텐데, 자, 얘는 굴절률로 표현하면, 분모 분자에 있는 매질의 종류가 바뀐다.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면 분모가 얼마일까요? 굴절각이 90도니까 분모 1이죠?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임계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모가 1이니까 좌변에 남는 것은 사인 임계각. 그게 뭐다? 물의 굴절률분의 공기의 굴절률인데,
기억할 때

굴절률이 큰 것을 분모에 크니까 선생님처럼 좀 퉁퉁해서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날씬쟁이, 굴절률이 작은 것이 분모에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물의 굴절률. 물의 굴절률이 루트 2이다. 자, 그럼 이때, 물과 공기의 임계각은 얼마이냐? 사실 물의 굴절률이 루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럼 물과 공기 사이에 임계각을 구하려면 임계각에다가 뭘 씌워? 사인을 씌워요. 아직 임계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자, 근데 이 사인 임계각이 두 매질의 굴절률의 분수값인데, 굴절률이 큰 것이 분모에, 굴절률이 작은 것이 분자에. 공기 중 혹은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1. 물의 굴절률은 뭐라고 그랬어? 1보다 큰 루트 2. 그럼 루트 2분의 1이 뭘까? 사인 몇 도야? 사인 45도죠? 즉, 임계각이 몇 도이다? 물과 공기 사이에서는 45도이다. 그럼 전반사를 일으키려면 입사각이 임계각인 45도보다 어때야 되겠어? 커야만 한다. 요런 문제가 수능 특강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익숙하게. 그리고 임계각 구하는 방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전반사를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바로 광통신, 그 소재인 광섬유에서 이용을 합니다. 광섬유는 말이 섬유지 재질은 유리예요. 근데 굴절률이 다른 유리 두 종류가 있어요. 코어, 중심에 있다는 얘기고, 코어와 굴절률이 다른 유리, 클래딩으로 이 코어를 감쌉니다. 그리고 빛을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주느냐? 코어에서 클래딩 쪽으로 빛을 보낼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일부 반사, 일부 굴절, 클래딩 쪽으로 빠져나가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클래딩 쪽으로 빠져나가는 빛이 없습니다. 즉,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낼 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커야 되고, 외우세요. 그리고 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만 한다. 그러면 광섬유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전반사를 일으키겠다는 거니까 임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럼 임계각을 어떻게 작게 해?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굴절률의 차이를 큰걸 쓴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코어를 쓰고 굴절률이 매우 작은 클래딩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전반사에서 이용하는 광섬유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굴절과 전반사에서 문제풀이 팁이 하나 있어요. 가의 물체 A의 중심 O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단색광의 굴절각이 45도였대요. 자, 그러면 진공, 그다음에 A 물질이 있어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야 돼? 법선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입사각이 15도가 아니죠. 입사각은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입사각은 75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빛이 굴절할 텐데 굴절각이 몇 도이다? 45도이다. 너무 45도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려가지고. 그래서 굴절각이 45도예요. 자, 그럼 얘들아, A하고 진공하고 굴절률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무조건 그 어떤 매질보다 작아요. 자, 나번. 자, 나번은 A에서 진공으로 빛을 보냅니다. 즉,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만 잘 맞으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럼 일단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 그려주시고, 입사각이, 요거 직각이니까 45도겠죠. 입사각이 45도일 때 A에서 진공으로 빛을 보낼 때 전반사가 일어날 거냐? 선생님, 임계각을 알아야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임계각 없이도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4번에서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죠. 진공에서 A로 내가 이 빛을 그대로 거꾸로 보낼 거야. 그러면 45도로 입사해서 진공에서 굴절각 75도로 굴절하겠죠. 이렇게 빛이 왔어. 그럼 갈 때도 똑같은 경로로 가야 돼요. 즉 뭐냐? 45도로 A에서 진공의 경계면인 O에 빛이 입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반사가 아니라 굴절각. 4번에서처럼 75도로 이 빛이 굴절해야 돼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 풀었는데 요거 하나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럴 경우에는 빛을 거꾸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절 그리고 전반사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전자기파인데요. 전자기파는 그냥 외우는 거죠. 단순 지식. 그런데 20문항 중에 한 문항 거의 출제가 꼭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꼭 맞춰야겠죠. 먼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을 의미를 하는데 매질없이도 진행이 가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전자기파는 횡파라고 하는데 횡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 횡파인데 매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횡파냐?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고 그리고 각각 전기장과 파의 진행 방향,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도 각각 수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X축 방향이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Y축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각각 XY의 수직인 G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자석이 놓여 있을 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전기장은 물리학 1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공간에 전하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전하가 있을 때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공간에 전하가 놓여 있을 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전기장의 특성, 횡파다, 매질없이 진행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 전기장의 진동, 자기장 진동, 파의 진행 방향은 수직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세기도 최대예요. 전기장의 진동, 진폭이 0이죠? 0일 때 자기장의 진폭도 0입니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파장, 전기장의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자기장의 마루에서 마루, 고을에서 고을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전기장의 파장의 영역대에 따라서 신기하게도 성질이 다릅니다. 파장에 따른 특성이 있어요. 외워야 돼요. 요런 거 가로쳐 놓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파장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 진행 속력은요, 파장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속력은 다 똑같다. 진공에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커진다.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그리고 기준은 눈에 보이는 유일한 전자기파가 가시광선. 나머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어. 빨간색 밖에 있어서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그리고 가시광선 중에 제일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 보라색보다 진동수가 커. 보라색 밖에 있어서 자외선, X선, 감마선 외워주시고,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 이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른 특성만 찝어줄 거예요.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필요한 친구들은 수능 특강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쪽에 자세하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오로지 가시광선, 적외선은요, 열 작용을 합니다. 열. 체온계에 많이 쓰죠.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 음식 사용

사용하는 데 쓰고, 그리고 위성통신, 또 와이파이도 이 마이크로파를 사용을 해요. 라디오파는 라디오나 TV 방송에 사용하고,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합해서 전파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자외선 가볼게요. 자외선, 피부 타죠? 살균 작용합니다. 엑스선, 우리 내부 구조 할때이 엑스선 많이 하죠? 왜냐면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커서 위험하지만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공항에서의 진 검색할 때도 따라서 엑스선 이용하죠. 감마선이 에너지가 제일 커요. 굉장히 위험해요. 세포를 파괴하거나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암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진단장치를 통해서, 아, 이 사람 여기에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에다가만 감마선을 쐬주면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 치료에도 이용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간략한 특징들을 이야기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153쪽 수능 특강 교재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동이, 두 개의 파동이 진행하면서 서로 만나는 현상, 이것을 중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첩의 결과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요. 중첩의 결과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중첩돼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그럼 언제 진폭이 커지냐? 마루하고 마루가 만날 때. 그리고 또 오화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엔드. 그리고 또 볼과 골이 만날 때.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 변위의 크기를 진폭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루마루 만나서 더 높은 마루, 골골 만나서 더 깊은 골, 진폭이 커집니다. 그럼 진폭이 커지면 빛 같은 경우에는 매우 밝게 보여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크게 들립니다. 상세 간섭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거예요. 자, 마루냐 골이냐를 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강 간섭 같은 경우에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골과 골이 만났어. 즉, 중첩하는 두 파동의 위상이 같습니다. 근데 상세 간섭은요, 마루하고 골이 만납니다. 그럼 마루하고 골의 관계는 무슨 위상이라고 하느냐? 반대 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파가 있는데 진폭이 똑같아. 진폭이 똑같은데 마루하고 골이 만나. 그럼 합성파의 변위는 그치? 0이에요, 0. 그럼 뭡니까? 얘는 진동을 안 합니다. 진동을 안 하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없어져요. 혹은 소리가 약해져요. 빛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져요. 너무 신기하죠? 1에다가 2를 더했는데 0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연현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것은 소음 제거 헤드폰. 그러니까 내가 막 소음이 들려. 그럼 이 똑똑한 헤드폰이 밖에 있는 소음과 반대 위상의 소리를 만들어내. 음파를. 그래서 중첩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진동하지 않아요.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빛에서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것은 무반사 코팅 렌즈를 사용합니다. 무반사 코팅 렌즈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렌즈가 있어, 얘들아. 눈이 있어요. 자, 빛이 들어와. 뭐, 굴절하겠죠? 근데 뭐, 굴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 그냥 요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 빛이 내 눈에 다 들어와야 사물이 밝게 보이는데, 일부 반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이 렌즈와 굴절률이 다른 렌즈를 한번더 코팅해요. 그럼 이제 빛이 여기서 공기와 코팅 렌즈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반사. 그리고 일부는 투과하겠죠. 그러면서 요 렌즈와 코팅 렌즈 사이의 경계면에서 또 일부 반사해야 될 텐데 신기한 것은 요두 빛이 상세 간섭을 일으키도록 요 두께를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럼 신기하게도 반사되는 두 빛이 상세 간섭을 하니까 반사되는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부분 다내 눈으로 들어와서 선명하게 물체를 볼수 있죠. 그래서 무반사 코팅 렌즈, 빛의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상세 간섭의 사례들이 가끔 문제에 나옵니다. 특히

소음 제거 헤드폰, 무반사 코팅 렌즈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간섭의 사례에 대한 것도 우리 수능 특강 교재 156쪽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며 다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물결 파괴 간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저에다가 물을 채우고 여기서 구슬을 하나 통통통통 진동을 시키면 물결파가 원형 모양으로 퍼져나가요. 그런데 구슬이 한 개가 아니라 구슬이 두 개야. 그럼 여기서도 퍼져나가고 여기서도 퍼져나가면서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중첩되는 부분에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날 텐데 물은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보고 얘가 보강이야, 얘가 상세 간섭이 일어난 곳이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저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렇게 전등을 매달아요. 그 전등에 전등에 빛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하얀 종이를 깔아요. 스크린이죠. 자, 그리고 통통통통 튀기면 물결파가 횡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이 마루인 부분은 빛을 모으는 볼록렌즈 역할을 해서 여기 스크린에 밝게 나타나고요. 이 골인 부분은 빛을 퍼뜨리는 오목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은 어둡게 보여요. 그러면 이 진동의 중심 이 부분은 골과 마루의 사이에 있으니까 밝기가 중간 밝기로 보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간섭을 일으켜. 그래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마루마루는 더 높아졌으니까 더 밝아지고 골골이 만나서 더 깊은 골은 더 어두워지고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진폭이 같다고 할때 진동의 중심이니까 그 밝기는 중간 밝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의 무늬를 보면 중첩해서 매우 밝은 곳 마루마루 만나서 보강 간섭, 매우 어두운 곳 골골 만나서 보강 간섭. 근데 이 사이에 아주 밝지도 않고 아주 어둡지도 않은 중간 밝기의 선들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난 것이고요. 모식도로 그렸어요. 처음엔 보통은 요 그림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저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을 나타낸 거고, 희끗희끗한 이 선, 이게 바로 뭐냐면, 마디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표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P, Q, R에서 위상관계, P를 보니까, 실선 만났네. 그럼 뭐예요? 마루마루 만났으니까, 동일 위상이죠. 자, 그럼 동일 위상끼리 만나면 무슨 간섭 일어나? 보강 간섭 일어나.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P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는 어떻게 써요? 매우 밝겠죠. 그리고 이 P는 선생님, 그럼 지금 마루마루인데 얘는 영원히 마루마루인가요? 아니에요. 마루마루지만 어떻게 할 거야? 진동해야죠. 골골 되면서. 마루마루, 골골. 따라서 큰 폭으로 진동합니다. Q 한번 볼게요. Q는 골골 만났어요. 점선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골골도 역시 동일 위상 관계. 무슨 간섭? 보강 간섭. 그렇지만 밝기는요. 골골, 깊은 골이니까 매우 어둡다. 진동은 똑같죠? 지금은 골골이지만 나중에는 마루마루 될 거거든요. 큰 폭으로 진동합니다. R 볼게요. 실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즉, 마루와 골이 만났네. 자, 무슨 위상이라고 불러요? 이 둘의 관계를 반대 위상.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것은 무슨 간섭이다? 상세 간섭이다. 밝기는 마루마루 골골의 중간 밝기. 자, 진동은요. 상세 간섭에 같은 경우 두 파동의 진폭이 같다라고 할때 상세 간섭이 일어난 부분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아요. 얘가 상세 간섭이야. 그럼 얘는 진동하지 않아.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만 큰 폭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을 한번 찾아보면, S1, S2, 이게 바로 전파원. 여기서 이제 파동이 발생을 하는 곳이고, S1 위에 골이 있고, 그 위에 마루가 있죠. 골, 마루 반복이 돼. 그러니까 S1을 현재 마루, S2도 마루, 같은 위상으로 파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S1, S2로부터
S1, S2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들, 이게 다 뭡니까? 마루마루 골고루 만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즉, S1으로부터 골이라면 S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부분도 골. S1으로부터 마루가 생겼어.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S2로부터도 마루. 그래서 이곳은 다 보강간섭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또 보강간섭이 만들어지는 곳은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 골골 이어진 바로 이 부분. Q가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대칭적으로 마루마루 골골, 마루마루 골골이 만나는 이 부분도 역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상세간섭은 어디서 만들어져?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의 사이에 상세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S1, S2 이 선분을 기준으로 보강 상세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실선 점선 만나니까 상세간섭.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 번갈아 나타나고, 자, 왼쪽도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에 상세간섭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분 하나 딱 그릴 거야. 이게 물결파가 아니라 스피커라고 생각해봐. 음파가 발생하겠죠? 자, 내가 여기를 지나가. 보강간섭, 소리가 크게 들리고 상세간섭, 작게 들리고 크게, 작게, 크게 번갈아 들립니다. 그래서 스피커든 물결파든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 번갈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음파의 경우 두 스피커에서 진동수, 위상, 진폭에 같은 소리가 발생을 할 때, 음파는 종파니까 밀로 발생을 한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밀로 소리가 도착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로부터도 소리가 밀로 도착하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에는 무슨 간섭이 항상 있어야 된다? 상세간섭이 있어야 된다.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소리의 파장이 긴 파장의 소리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럼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보강간섭과 상세간섭 사이의 간격도 길어져요. 즉, 보강간섭과 이웃한 보강간섭 사이의 간격도 파장이 길어질수록, 파장이 증가할수록 그 간격도 증가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2점 테스트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틀리거나 착각했던 문제 풀이 과정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강의 마지막 남은 것들 좀 합니다. 이걸 특강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특강, 아홉 번째 특강이고요. 자, 연중행사와 언어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연중행사입니다. 자, 연중행사.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10개를 다 했죠. 예, 10개 중에, 선생님, 여기 8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하나 더 세는 거야. 예, 1월에 2개 있고, 8월에 2개 있어가지고, 이제 10개 되는 거죠. 8개에다가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달인데 뭐가 없었어? 4월에 없었고 6월에 없었어요. 근데 4월에도 뭐 있어요. 당연히. 6월에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구월도 있어. 근데 뭐가 이 일본어에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지금 수능 문제도 조금 드릴 텐데요. 그때 보면은 아 연중에선 요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패턴을 알면 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1월 설날입니다. 뭐였죠? 오쇼가츠 성인의 날 뭐죠? 세진노희 언제였죠? 1월 둘째 주 무슨 요일? 해피 먼데이 월요일. 자, 1월 1일, 그 다음에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1, 3, 3, 5, 5, 7, 7, 9, 9는 없어. 1, 1, 3, 5, 7, 9 중에 1, 1, 3, 3, 5, 7, 7. 일단 셋째분은 언제야? 2월 3일. 오봉은 8월 15일. 이제 시치고상 11월 15일. 오미소가 12월 31일. 자, 여기까지. 날짜 다 외웠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분할 거예요. 희나마쓰리, 여자 어린이, 어린이날, 남자 어린이. 칠석은 남녀가 만나는 날인 게 견우직 여성이 칠석이잖아요. 근데 오봉은 8월 15일, 스키미도 이제 그 8월에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치고상은 11월 15일, 오미소가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천천히 봐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면 16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런 거는 조금 더 추가했어요. 얘도 그렇고, 이거는 그럼 이런 여러분들 보면 실사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실사로 이렇게 나오, 그 실사라고 하는 거냐, 실제 그림, 그러니까 사진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스트 형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알아보겠냐? 이게 뭐야? 뭐 종이국? 막 구불구불하고 이게 뭐지? 뭐 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요런 느낌으로 나오면 이렇게 신사의 문처럼 토리처럼 생긴 어떤 장대 같은 데다가 막 묶어놓은 어떤 게 있다. 그럼 아 이거 오미쿠지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딱 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넣어놔봤어요. 자 1월 1일 갑니다. 1월 1일은 오쇼가즈라고요. 연화장. 1월 1일 새해 아침에 연화장이 한꺼번에 배달됩니다. 보통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 전에 확 붙여놓으면 그때 막 도착을 하는 게 이제 1월 1일 막 쏟아지게 막 우편함 열어보면 막 우와 쏟아질 만큼 이제 오는 거지. 근데 요즘엔 잘안 한대요. 왜요? 이메일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수기로 뭐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잘안 한다고 해요. 불편하잖아. 그래서 요즘엔 조금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본의 아주 전통 문화입니다. 연화장. 네,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연화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도 몰랐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너무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너무 연화장이 뻔하게 있는 거예요. 근하신년 막 써가지고 오거든 아빠 앞으로 오거나. 근데 당연히 우리 뭐 카드도 보내고 신용카드도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 너무 없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연화장이 단어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근데 이게 카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일카드 이렇게 쓰듯이 연화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2월 25일 전에 붙여서 1월 1일 한꺼번에 받는 신년 카드를 연화장이라고 합니다. 자, 새해 인사 뭐라 그래? 아케마시데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합니다. 자, 그 전해에는 요이 오또시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있었죠. 자, 설 음식은 오세찌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 강에서 뭐라 그랬어? 연기가 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리랑 청소를 정월에 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 거 배웠었죠? 자, 오조온이라고 하는 건 일본식 떡국입니다. 이건 1월 1일 날 떡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떡국처럼 뭔가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떡국은 약간 덩어리야, 덩어리. 네. 네모난 덩어리를 넣거나 아니면 동그란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구워서 넣기도 합니다. 보면 한 덩어리 이렇게 딱그 점성이 우리나라 거랑 좀 다르지. 그래서 징 늘어나는 약간. 그 굳으면 이렇게 딱 딱딱하게 돼요. 자, 하츠모우데 봅니다. 하츠모우데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이 안 나면 뭔가 이렇게 손을 모았구나. 모우데 모았다. 하츠모우데 처음으로 손을 모았다.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하러 갑니다. 일본에서는 그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우리나라 이렇게 한복 입고 절하듯이 그런 게 없어. 기모노 입고 절하고 안 그래. 그럼 어디로 가?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새해에 가까운 신사에 가거나 뭐 가고 싶은 신사에 가서 하츠모우데를 하는 거지.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미쿠지는 사실은 꼭 정월에 안 뽑아도 돼요. 뭐 관광객들은 막 가가지고 수시로 뽑는데 정월에 점을 치는 거예요. 딱 이러면 길부터 흉까지 쏙 나와 있는 거고 가가미모찌는 가가미라고 하는 것이 거울이죠.

거울떡이에요. 거울이라고 하면 이렇게 평평한 게 거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거울이지? 그럼 옛날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거울이 약간 요런 모양이었대.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울은 이렇게 청동 거울 같은 거 있잖아. 막 닦으면 청동인데 보일까 싶었는데 내가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옛날 거울을 진짜 엄청 닦았더니 진짜 번질번질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광에 얼굴이 보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가감이 뭔지. 그러니까 신기라고 하죠. 우리 동방신기 가수도 있는 것처럼 신이 내리는 신기. 그러니까 기, 그윽기. 그 신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울도 뭐야. 신이 주는 신기예요. 그래서 이 신기를 여기다 놓고 떡 모양으로 신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 모양으로 떡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거는 귤같이 생겼는데 다이다이라고 해서 대대손손 잘 살아라. 다이다이 대대 대대손손 잘 살아는 그 약간 귤 모양의 뭐 까서 먹을 만큼 맛있지는 않대요. 아무튼 없으면 뭐 귤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귤도 이렇게 올려놓고 떡도 이렇게 장식해 놓는 가감이 모집니다. 장식을 어디다가 할까? 독거노마이다는 거야. 자, 그다음 오세찌리오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나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3, 5, 7 중으로 이렇게 홀수가 길하니까 럭키하니까 3, 5, 7에 이렇게 보면은 장수하라고 새우도 있고요. 그다음 인연이 좋으라고 뭐 이렇게 그 빨강색이랑 흰색이랑 한 나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비전이 좋으라고 연근은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 연근 뭔지 알지, 여러분? 연근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이 구멍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다 해서 뭐 그런 미꼬미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다또 일본 문화 컨텐츠가 되게 아기자기 하잖아요. 그 아기자기한 뜻들을 담아서 한그 찬합에 이렇게 담아서 요리를 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으면서 이 오세찌 요리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과일도 먹고 이러는 거죠. 자, 카도마츠 봅니다. 자, 카도마츠 같은 경우에는 마츠라고 돼 있는 건 뭐야? 소나무야. 소나무가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소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네. 다케 대나무예요. 근데 대나무를 올리고 그다음 소나무를 밑에다 장식해서 이렇게 해놓는 화분처럼 생긴 장식물인데 요거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사이드에다 올렸고 그 문을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가미 그 해의 신이 이 가도마츠를 보고 아이 집에 가야겠구나 하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도마츠를 그 가게 앞에 세워두거나 집 앞에 세워두거나 합니다. 어디 가요? 예, 일본도 그렇고 약간 중국도 그렇더라고. 선생님 홍콩 갔는데 새해에 막다서 있던데 홍콩도 이 문화 가도마츠 문화가 있구나라고. 아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런 게 없는데 그지? 자, 2025년 9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감이 나오네.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홍콩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뭐 골라야 돼? 그치. 3번 골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모에 나오는 거지. 재작년 구모에. 아노이에 노 마에니 아르노 나니. 그, 저집 앞에 있는 게 뭐야? 아래와, 이게 뭐라고? 마, 츠. 무슨 마츠? 카도 마츠. 즉, 카도 마츠 또 이유 모노다요. 신년을 축하하면서 도시가미 그 해의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테떼 이른다요. 뭐 세워두는 거야라고. 아, 서운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뭐야? 3월 3일 히나마츠리 히나닝교. 7월 7일 다나바타의 단자크. 아, 잠깐. 히나닝교 인형. 다나바타 마츠리 얘가 단자크. 이 종이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 인형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가더마츠, 얘는 다루마. 다루마 윙크하고 있다. 왜 윙크하지, 이 친구? 왜 한쪽만 있지? 왼쪽눈만 지금 칠해져 있잖아. 왜요? 얘는 지금 소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 제가요, 지금요,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잘해가지고요.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다 맞았어. 그러면. 아, 다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려넣는 개안을 하는 거죠. 이거는 5월 5일. 코이 노보이 남자아이의 출세와 성장을 기원하는 날. 요즘엔 여자아이도 한다 그랬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런 문제도 있어요. 신년이 하지메떼. 자, 작년 6모예요. 신년에 처음으로 절이나 신사의 마이리 참배하러 가는 거.

그지? 그 해에 겐기데이라리오니 뭐뭐 할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동사에 가능 동사 플러스 요니 뭐뭐 하도록 나도 이도리마스. 예, 기원을 한다. 기모노 키데 기모노를 입고 있고 히토모이마스. 기모노 입고 간 사람도 있어요. 얘는 뭐야? 마츠리 데스네. 마츠리. 그냥 마츠리에 오미코시 이렇게 알아서 이제 이 가고 있는 거죠. 행차. 일단 이건 뭐예요? 8월 15일 오봉 데스요. 얘는 1월 1일 하츠모데. 얘는 뭐야? 아, 얘는 4월 정도를 해둘까? 뭐 4월이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미 꽃 구경하는 거잖아. 이게 이 모양 자체가 보니까 벚꽃 그거다. 벚꽃의 이파리니까 4월 하나미 보러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7월 7일은 뭐야? 얘는 단자크. 단자쿠 지금 꽂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듯이 자기 소원을 가늘고 긴 단자쿠에 적어서 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연중행사 합니다. 성인의 날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만 18세가 되는 남녀를 18세? 예, 18세 우리나라랑 다르네. 자, 각 지자체 주관으로 성인식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 어제? 마치 이 뭔가 신체 검사, 신검.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뭔가 날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아예 집에 이렇게 우편이 와요. 너 이제 성년이 되니까 성인식에 와. 이런 식으로. 여성은 전통 의상인 기모노, 남성은 청바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러스트에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남자, 여자가 예, 있습니다. 물론 남자 기모노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양복을 입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기모노나 이때 뭐 이렇게 안 사고 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기모노는 사실 혼자 못 입어요. 그래서 입을 때도 조금 되게 힘들지. 우리나라 한복은 혼자 입을 수 있잖아, 솔직히. 아무리 예쁜 한복이라도. 근데 일본은 기모노를 이렇게 뭔가 되게 입기가 힘들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난 고수면 혼자 입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입혀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 마치 그 지역에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동사무소 같이 약간 지역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싼 가격으로 역 근처에서 이렇게 뭔가 기모노 입혀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혼자 입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행사 때 아니면 안 입으니까 빌리는 경우도 많다. 자, 셋집은 갑니다. 자, 셋집은 입춘 전날인 입춘 2월 4일이니까 2월 3일이거나 아니면 입춘날 2월 4일날 셋집은을 합니다. 자, 셋집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춘분 같은 그런 거죠. 잡귀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와라 하면서 이 오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는 소또 후쿠라고 하는 거는 복이죠. 후쿠와 우찌 이렇게 도깨비는 밖으로 복은 안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오이하라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콩을 막 던지는 거 도깨비한테. 그래서 너 저리 가 이러면서 도깨비를 앵마기 막 쫓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콩을 뭐라고 하냐? 복콩이라고 합니다. 후쿠마메라고 해서 이 후쿠마메를 던지고 자기 나이수만큼 먹어요.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편의점 같은데 1월 말부터 이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셋집은 세또가 있어요. 세트가 딱 있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선생님 수업 자료를 막 가지고 와서 애들 막 하겠는데 콩 맛없어요. 네, 맛없는데 약간 볶은 콩 같은 맛인데 그냥 바삭바삭한 맛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오니가 게으른 오니가 살았는데 마을에 되게 예쁜 처녀가 있었어. 그래서 그 처녀 엄마를 만나서 이 딸을 내가 데리고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턴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니라 이 도깨비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가 안 되겠다. 도저히 얘랑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깨비가 와서 자기 그 와이프 달라고 다시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안 주는 거지. 왜냐면 그게 맨날 놀고 술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막 이러니까 콩을 어머니가 꾀를 내서 볶은 거예요.
볶은 콩을 주면서 이 콩에서 싹이 트면 내가 너를 다시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도깨비를 달래서 보내요. 근데 도깨비가 그 볶은 콩을 심는 거야. 볶은 콩에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지. 볶았으니까 요리를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는데 볶은 콩을 가지고 농사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콩을 보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되게 무서운 거야. 뭔가 나한테는 너무나 해도 안 됐던 그런 뭔가 괴로운 추억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도깨비한테 콩을 던지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네. 자, 3월 3일입니다. 모모노세쿠예요. 이게 그 엄청 정교한 인형인 거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나 손자, 손녀한테 하나씩 사줘요. 자기의 그 희나 인형이 있기도 해요. 근데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싼 건 진짜 비싸요. 막 1,000만 원도 해. 근데 그 정도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모노세쿠에 이거를 이제 장식을 하고 빨리 이제 그 정리해서 넣어야 돼. 일본에서 만약에 3월 3일이 지났는데도 막 계속 그 희나 인형을 장식해둔다 그럼 얘가 시집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예. 3단, 5단, 7단 이런 식으로 이것도 3호 7단의 그 인형 장식이 있습니다. 자, 2024년 10월 볼게요. 이거 아 예쁘다. 이거 여자 어린이를 위한 날의 것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귀여운 것이 가득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귀여운 게 가득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왕자 공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계급별로 쫙 앉아 있어요. 이건 3단인데 막 7단도 있고 15단도 있고 막 이래 어마어마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집기 같은 게 있어. 가마도 있고 막 요리하는 것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미니어처들이 막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인형 문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겠어요. 옛날부터 이런 인형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요거에 해당하는 집기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장인들이 이런 게 이제 그 이런 어떤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미야게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진짜 귀엽고 예쁜 거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또 들더라고요. 자, 이건 뭐야? 코이노보리 5월 5일. 이건 뭐야? 타나바타 7월 7일. 얘는 뭐야? 5월 5일. 무사야. 그 투구, 가부또 장식한 가부또 투구. 왜 우리 임진왜란 때 많이 보잖아. 요 투구를 장식해 놓는. 그다음에 얘는 뭐죠? 1월 1일에 뭐 하는 거죠? 가가미 모찌. 거울떡. 신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 조상한테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공양하듯이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5월 5일이에요. 무사인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이노보리 나왔습니다. 단고노세쿠, 단오절에 우리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고 했었어요. 창포물 뭐였어? 쇼부. 쇼부가 창포였어요. 창포물에 머리 감아서 이게 건강해지고 승부, 이겨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인형도 전쟁을 하는 그런 무사 인형으로 남자는 씩씩해야 되니까 계급이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장군이 되어라. 남자의 건강과 출세를 기원하는 날, 요즘엔 남녀 관계없이 아예 성장을 축복하는 어린이날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 수능에서 나왔던 작년 수능 8번 문제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푼다는 거지. 답이 뭐야? 3번이 되겠네. 이게 왜인지 한번 볼게요. 5월경에 집 마당 등에 자주 보인다. 볼 수 있다. 남자 어린이가 건강하게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을 기원하면서 세운다. 자, 바람이 불면 하늘을 막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코이노보리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게 되게 길이가 어때 보여요? 좀 짧아 보이지?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사려고 인터넷을 이제 일본 거 봤더니 이게 뭐 3m 막 10m 막 이래. 이게 이 미니어처 작아요. 근데 진짜로는 엄청 긴 거더라고. 몰랐어요. 그 정도로 큰 앤지. 그러니까 이제 코이노보리 세워놓는 거 보면은 진짜 길고, 이게 일본은 사실 그 해안에서 살잖아. 우리 제주도 가보면 바람 많이 부는 느낌 여러분 모르나요? 그러니까 바다 가면 되게 바람 많이 부는 느낌 나지 않아?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게 기본인 거지. 기본 값이지. 그러니까 이게 막 5월 달에 바람이 막 불면 여기 입이 이제 뚫려 있단 말이죠. 연처럼.

여기를 바람이 통과하면 얘가 막 뚱뚱하게 부풀어요, 종이가. 그럼 막 잉어가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그 노래방 인형처럼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늘 먼 하늘에 이렇게 큰 높이 있는 장대에서 막 분화기이고 그다음에 막이 소리도 막 ASMR 막 난단 말이죠. 그럼 보고 있으면 멍하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이 테르테르 보호즈는 비올 때. 그다음에 이거는 오미코시라고 해가지고 그 마찔이 할때 신이 이제 타는 가마 같은 거잖아. 이걸 다 사람들이 메고 이제 행차를 하죠. 가가미모찌 1월 1일이었고 얘는 뭐 오마모리는 이제 부적 같은 거예요. 럭키한 거. 우리 이거는 이제 일본 일상생활 문화에서 좀 다뤘었죠. 칠석입니다. 칠석. 칠석은 견우성 직녀성이야. 견우직녀야. 견우직녀. 그래서 견우성 직녀성 별이야 별. 호시마쯔리라고도 합니다. 자, 단자구 짧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가늘고 긴 종이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는 거예요. 자, 보통 7월에 하는데 8월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원을 적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이제 오봉으로 넘어갔어요. 자, 오봉은요. 이 그림이 옛날에 그 모의고사인지 수능에서인지 나왔던 그림인데 이제 선생님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자, 봉, 오도리, 타이까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타이코라고 해서 북을 막 둥둥둥둥 막 일본 그 북치는 거막 보이잖아. 이렇게 막 머리 딱 메고서 막 북치는 거 느낌 나오죠. 막 하면은 뭐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 뭐 이러면서 또 소리가 막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이 무슨 만국기가 걸려있듯이 막촥 있단 말이야. 그럼 사이를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신나겠지? 여름이야. 더워. 그죠? 일본의 추석 조상의 명복, 그다음에 성묘를 한다. 유카타를 입어. 이거 기모노 입지 않아요? 유카타예요. 기모노는 정장이야. 유카타는 여름에 입는 무명 호도 혼자 입을 수 있어요. 봉오도를 이렇게 추는 이게 뭐라고? 8월 15일 오봉 야스미 오봉. 자, 츠키미도 했었어요. 자, 달 구경을 하는 거예요. 달을 휘영청 뜬 달을 이제 쳐다보면서 츠키미 단고를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갈대도 이렇게 있고 약간 이 본다나라고 해가지고 다나가 뭐냐면 이 선반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수확한 그 해에 맛있는 과일이나 떡 같은 거를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달을 구경하는 그런 행사가 츠키미입니다. 갈대와 가을풀로 장식한 단 위에 이게 본다나예요. 다나예요. 다나. 본다나. 부름달처럼 둥근 경단과 밤감 등을 올려놓고 달을 감상. 이렇게 본다나는 그 오봉이 야스미 이때 하는 것도 이제 본다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상차림을 하는 것도 단 위에다가 올려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력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9월로 넘어가는 츠키미. 자, 시치고상입니다. 자, 11월 15일이에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신사참배하는 날입니다. 치토세아메라고 하는 가늘고 긴 홍백 가랑엿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돌사진 찍듯이 찍는다. 시치고상까지 했어요. 자, 오미소카 갑니다. 12월 31일 날. 이게 여러분 이십강의 그두 번째 수능 특강의 문형학습에 있었죠. 한 해의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 보내고요. 제아의 종, 토시코시 소바를 먹는다. 요이 오토시 오무카이 쿠다사이 라고 하면서, 연말 인사라는 거지. 고토시모 라이넨모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요로시코 라이넨모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하면서 제아의 종소리 12월 30일 오미소카 얘는 뭐야? 토시코시 소바. 토시코시 소바는 왜? 가늘고 길면 장수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면을 먹죠. 그리고 또 뚝뚝 끊어지는 소바가 이렇게 안 좋은 연을 단절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오미소카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언어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자, 칭찬 표현 먼저 할게요. 일본어의 칭찬 표현.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62페이지 펴시면 칭찬, 감사, 의뢰, 완곡, 거절, 맞장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봅니다. 능력에 대한 칭찬. 저즈 데스네, 소노 스커트 오니아이 데스네 라는 식으로 뭔가 외향에 대한 칭찬할 수도 있고 스커트 능력에 대한 칭찬할 수 있어요. 자, 능력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칭찬도 있으나 일상적인 인사로 하기도 함. 이게 무슨 말이야? 립서비스라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분위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이제 칭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칭찬의 말을 들으면 능력 이하와 관계없이 겸손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간바리마시타. 제가 좀 열심히 했죠. 이건 좀 약간 아메리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 나는 정말 정직하고 뭐 성실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고 그래서 빨리 배우죠. 뭐 이렇게 막 자기소개하고 하잖아. 그럼 저렇게 자기를 저렇게 높이다니 막 이러잖아. 근데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 문화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에 소나 것도 아리마세요. 아유 안 그래요. 아예 멀었습니다. 소나 돈 때문에 터무니없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하는 거야. 부정. 아니면 소래 호도 하나 더 추가. 소래 호도 데모 아리마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소래호도데모 아리마세. 소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칭찬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언제? 이런 외향에 대한 칭찬했을 때는 감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에 대한 거는 부정. 얘는 그냥 감사로. 이러면서 선생님 사실 좀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빨간색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나그 선생님 그 강의 보면 빨간색 많을걸? 근데 이거 보면 뭐라 그래? 선생님, 빨강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예, 마다 됐어. 아직 멀었어요. 더 빨개야 된다고. 좀 이상하잖아. 뭐라 그래? 그럴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갑자기 뭐 부정을 해.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야. 외형에 대한 칭찬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맙다고 하면 되지. 자, 볼게요. 야, 기은, 아까 음악 끝났다네. 야, 야구 너 진짜 잘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 진짜 엄청 늘었는데? 그랬더니, 야, 뭐라고 해야 돼? 마다 됐어. 물론이에요. 부탁합니다. 그 소레자나이 데스. 그게 아니에요라고. No, it isn't.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이상하지. 난데모히 데스. 뭐든 좋아요. 여기서는 부정해야 됩니다.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 1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감사는 뭐예요? 뭐 다지 우리도. 근데 일본 좀 틀린 게 뭐냐면 재차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지. 아, 지난번에 저한테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고노아이다 이런 거. 재차. 오지와이 나리마시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많이 졌네요. 그래서 재차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했던 게 진짜 고마움을 하는데 일본은 진짜 습관적으로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우 지난번에 저한테 근데 그좀 좋은 것 같긴 해. 뭔가를 하나 선물을 줬는데 그 약간 그 이후에 후기를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세 번, 네번 하면 아 뭐야 약간 이런 조금 약간 너무 오래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알아서 잘. 자, 의례 표현 뭐뭐 해주세요입니다. 테이크 다사이 하면 너무 직접적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뭐뭐 하길 원해요. 뭐뭐 해받고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이것의 뭐야? 겸양 표현. 이따다 케마스까? 이따다 케마센까? 이렇게 다 이거 존경으로 넘어가지만 원래 했던 가능 동사에서 마찬가지로 가능 동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다 키 아니고 모라 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의례 표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완곡 거절입니다. 거절을 어떻게? 완곡하게 해야 돼. 단정적으로 NO!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소 됐으네. 하면서 시간을 끌던가. 아, 소래와 저또 그건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예, 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피하는 식으로. 자, 애매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강가에 도깨마스. 제가 생각해 볼게요. 강가에 사세테 그다사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Let me think. 그지? 강가에 때미도 내가, 트라이 해볼게. 생각을 좀 트라이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는데, 거의 다 거절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고도 개콘시대 크다사이.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 강가에 사시대 크다사이. 그러면 아, 좀 생각 좀 하게 해 주세요. 이러면 좀 약간 판단의 보류 또는 거절이 되겠는데 좋다 그러면 하이라고 얘기하겠지, 여자도. 근데 아, 좀 생각 좀할 시간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절할 수도 있고 뭐 승낙할 수도 있고. 근데 거절의 경우는 사도 교실이 기마신가? 뭐 동아리 야 우리 다도 교실 와. 도테모 타나시이 데스요. 좋아요. 그랬더니 아,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거절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거절인데 약간 프라이빗한 거에서는 진짜로 생각하고 수도 있는데 보통 사업이나 뭐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거를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불안하지 않게. 우리나라랑 조금 더 과하고 잦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이런 거는. 자, 표현적 특징, 이거 재밌다? 자, 상황에 따라 삼가야 하는 말을 뭐냐면, 자르고, 돌아오고, 끝나는 거는 결혼식에서는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개콘식이요, 오와리마스. 결혼식을 끝내겠습니다. 하지 말고, 개콘식이요, 오히라키 또 사세떼 이타다키마스. 사세떼 이타다쿠는 시마스예요, 사실은. 하게 해, 받겠습니다는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뭘 하겠다는 거야? 오히라키라고 하겠다. 오히라키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히라크라고 하는 건 여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을 열겠다. 이 장면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장면을 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완곡하게 끝났다라는 걸 말해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대체 표현이 되는 거지. 자, 병문 안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돼. 건강하세요. 내안 건강하니까 병문 병이 나지. 사요나라는 영원히 안녕이기 때문에 쓰면 실례됩니다. 간바테 쿠다사이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분발하세요. 힘내세요. 아이고, 내가 아픈데. 이게 되기 때문에 실례가 된다. 다이조부 데스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자, 구아이와도 데스까? 이런 식으로. 아, 좀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른 건강해지세요. 정도. 쾌유를 빌어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안 건강하지. 안 괜찮아. 이기 때문에 안 괜찮은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실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표현적 특징으로 갑니다. 자, 시합에 졌을 때는 시아인이 마케타토끼, 그러면 마케루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사무라이 노 쿠니 데쇼? 그지? 사무라이 나라이기 때문에 진다라는 말 쓰지 말고 이길 수 없었을 때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지. 케이키오 키르. 케이크를 확 자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뭐라 그래? 나이후오 이레루. 이 뭐야? 칼을 넣는다라는 식으로 자른다라는 걸 다시 합니다. 아시겠죠? 결혼식 등에서는 자르는 걸 인연이 끊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나요? 워딩을. 그지? 집을 나오다라고 하는 건뭐 가출한 느낌이 나니까 히토리 그라시오 하지메 때 혼자 사는 걸 시작하고 오와리마스 쓰지 않고 오히라키 니 시마스, 오히라키 니 또는 토 시마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상황에 따라 터부시 되는 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신체 관용어구랑 같이 되는 것들이에요. 관용적 표현인데요. 아따마가 카타이, 그러면 완고하다. 머리가 딱딱한 거예요. 머리가 딱딱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예문이 옛날에 있었던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기출문제에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어요. 자, 입이 무겁다라, 카타이 딱딱하다라는 거는 비밀을 잘 지킨다는 거, 비밀 엄수. 그녀는 입이 딱딱하기 때문에, 즉, 비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뭐든 말할 수 있어요. 자, 입이 무겁다라는 건 과묵하다. 말수가 적다는 거야. 그는 말수가 적어서 이견을 나까나까 이와나이. 좀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고맙다 이 맛이 좀 곤란해요. 그 뭔가 뭘 말을 해야 할 텐데, 그지? 자, 네와가 토이라고 하는 건 전화가 멀다라는 건데, 전화의 위치가 먼다는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잘안 들린다. 아, 나 저도 네와가 토이인 데스케도. 잘안 들린다. 무시무시 할때 쓰겠지. 자, 토이레가 토이, 토이레가 치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면 치카이. 자주 잘안 가면 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히오 노무토 토이레가 치카이. 카페인 성분은, 이뇨작용이기 때문에, 토요일에가 어떻게 돼요? 치카쿠나루.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막 뺑글뺑글 도는 거야. 바쁘다, 아니면 어지럽다도 돼요. 구찌오다스는 입을 넣는 거기 때문에, 입을 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창견을 하는 거고요. 메가나이는 맹목적인 거야. 매우 좋아하는 거야. 그치? 뭐 판단력 없이 너무 좋아하는 거. 세가타카이라고 하는 거는 등이 높기 때문에 키가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하나가타카이라고 하는 거는 우쭈라다인데, 이거 너 이렇게 콧대가 높니? 그 우리나라의 그 우쭈라다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콧대가 높다라는 건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일본어의 가나가타카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뭔가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쭈라다가 좀 약간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아우, 나 진짜 너무 이렇게 이거를 되게 기분 좋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가나가타카이 씁니다. 카오가 히로이는 얼굴이 넓다. 우리 얼굴 넓고 싶지 않죠?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얼굴이 아니라 인지도예요. 인지도가 많아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은 거를 가오가 히로이. 자, 메또 하나노

코사키. 이 코끝, 여러분 이렇게 코끝 보이세요? 선생님은 코가 높진 않지만 보이네요. 자, 이게 엄청 가까운 거예요. 치카이. 구지니스르. 말로 하다, 먹다. 입으로 하는 게 말하고 먹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신체 관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한국어 표현이 반대인 것. 그러니까 이쪽, 저쪽은 저쪽, 이쪽이라고 되고, 저것, 이것인데 이것저것이고, 이렇다, 이렇다, 그렇다인데, 그렇다, 이렇다로 되어 있고, 이따리, 기다리 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치. 모음이 먼저 나오는 거야. 아이우에오. 이 모음이 먼저 나온 거죠. 아치, 코치, 이런 식. 코치, 아치 하면은, 코부터 이미 크 하고 내기 때문에 어감상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모음 먼저 발설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문화까지 싹 한번 살펴봤어요. 예,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몇 페이지냐면 164페이지 펴시면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마타 코토 가타라 카레니 소단스루도 이요. 그한테 상담하면 돼. 뭐가 넓어?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얼굴이 넓어야지. 다스케 테크레르 도모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뭔가 알면 문제 쉽게 풀수 있는, 예, 좀 옛날 모의고사네요. 2019년 6월 모의고사 살펴봤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고 결혼식이에요. 뭐 한다 그랬지? 짜르다, 오아르, 키르, 카에르. 뭐 이런 말들을 쓰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치? 그 이미고또바라고 해가지고 터부시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즉이와 신랑 신부, 신로 신부노 오떼니요리 테, 자, 그 손에 의해서 뭐 한대요? 나이프 케이키니 이레마스. 이래 때 이따다키마스 넣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자르겠지. 3단 케이크네요. 답은 4번. 자, 두 번째 왔어요. 사토시, 와타시 타치 노 고토. 야, 사토시야, 너 우리들 이야기 미유키장한테 말했어? 그랬습니다. 얘네 사귀나? 미유키. 지금 와, 가라, 다레니 뭐 하나 사나이 때 아무한테도 말안 하겠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입이 무거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겠죠? 구찌가? 가타이. 오모이가 아니라? 예, 가타이. 근데 오모이를 써서 입이 과묵하다 또는 비밀을 잘 지킨다라는 말이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 근데 보통은 가타이 쪽을 많이 쓰니까 가타이로 합시다. 소시티 크레타라 그렇게 하면 이익게 도네. 좋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나이 1번부터 봅니다. 메가나이. 맹목적으로 좋아하다. 2번. 가오가 히로이.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 거. 4번. 세가타카이. 키가 큰 거고요. 아타마가 가타이. 아, 완고한 겁니다. 머리가 딱딱한 거니까. 답은 4번. 3번 들어왔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 한번 볼게요. 세진 너 히. 아, 이거 진짜 너무 이 예문 한번 잘 봐봐. 성년의 날을 잘 설명해 놨어.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요. 성인의 날이고요. 일본에서는 그날에 성인이 된 사람을 위한 식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있대요. 그것을 성인식이라고 말하는데, 식에는 여자의 오구가 대부분. 온나노 히토노 오구. 여자의 대부분이 기모노를 입고 나와요. 남자 오토코노 히토데 기모노 키루 히토와 아마리 이나이. 기모노를 별로 안 입어요. 그럼 뭘 입어요? 정장을 입어요. 성인식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나이가 먹잖아. 그러니까 그때 모이는 애들은 다 동네 애들 같이 모이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게 만이잖아, 만. 그래서 지난 다음에, 우리 탓대. 시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모두 조금씩 오토난이나 떼이드, 어른이 되어 있죠. 대학에 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 일본은 결혼 일찍 하는 애들 일찍 하니까. 이또 나도 이러이러나 히토가 있대. 오모시로이. 다양한 사람들이 변화를 볼수 있어서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갑니다. 성인이 되면 매월 1월은 바빠진다. 이것도 이상하고. 성인식에 나오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요. 답은 2번. 자, 성인식에 나오는 남자는 기모노를 입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입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보통 정장을 입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년이 지나면 남자는 기모노를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없었고. 결혼한 사람과 회사에 들어간 사람을 위한 날이 성인의 날이다.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저긴 문장 보통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데 또 정성스러운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11월 15일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답 뭐야? 5번. 그지?
뭐야? 치토세암에 가늘고 긴 홍백의 가랑엿 있다 이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11월 15일에 3~5세의 남자 어린이와 3~7세의 여자아이가 기모노를 입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에 대한 축하를 위해서 양친 부모님과 신사의 오마이린이 이끼마스 참배하러 갑니다. 또 장수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줘요? 치토세아메. 치토세아메. 아메는 사탕이고요. 치토세는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천세를 사는 사탕. 이거 먹으면 천년 사는 거야. 다베타리 시마스 먹기도 합니다. 자, 1번은 그냥 단거고요. 2번은 우동이거나 소바겠지 뭐. 3번은 뭐야? 가가미 모찌. 1월 1일. 그다음에는 오세찌 요리들 정월에 먹는 음식들이 나와 있네요. 자, 셋집은 나왔습니다. 자, 이 셋집은도 되게 긴 건데, 사실 되게 영양가 있는 본문이에요. 잘 볼게요. 셋집은 이라고 하는 말은 A 또 이유 B. A 또 이유 B. 그러니까 A라고 하는 B는 같은 거야. 자, 셋집은이라고 하는 말은 계절을 나눈다. 셋집분이잖아. 계절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일본에서는 봄에는 1년의 시작이라고 여겨져. 특히 다이세친이 잘했다. 되게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봄이요, 봄. 1년의 시작이니까. 자, 그래서 봄이 시작되기 전의 날을 세츠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또 계절을 나누는 세츠분에는 나쁜 것이 기아스이. 나쁜 게막 뭔가 시작할 때막 이렇게 부정 탈라고 막 오잖아. 또 사례 때 이때 오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 와르이 모노가 오니 대하루. 나쁜 게 뭐냐? 그 오니야. 뭐냐? 그내딸 다시 줘. 막딸 내놔. 뭐 이런 약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르이 모노 대하루 그 나쁜 것인 오니 도깨비가 오지 않도록 오니니 오니노 기라이나 마메. 오니가 싫어하는 콩을 나겟다리시다. 그러니까 뭐 드라큘라가 십자가 싫어하듯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전설 같은 거, 설화 같은 거. 자,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오니가 이나쿠나레바, 오니가 없어지면 새로운 한 해를 냉끼니 건강하게 쓰고스 보내다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때 셋째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좀 해석하기가 쉽잖아, 그지? 도깨비가 오지 않으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깨비가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매를 던진다. 콩을 던진다. 아니죠. 도깨비가 오지 않도록, 다가오지 않도록 앵마개를 하려고 콩을 던지는 거죠. 새로운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누구한테? 도깨비에게 부탁한다. 아니요. 도깨비는 나쁜 역할이야. 자, 일본에서는 봄이 시작되기 전의 날을 세츠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2월 3일. 도깨비는 콩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베나에 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던진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왔어요. 마에다상, 콘슈노 니치오비 이번 일요일 날 모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같이 어때? 아, 나도 모두랑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날은 쫌쫌쫌 하면서 뭐해? 거절해야 돼. 알맞지 않은 거는 거절을 쳐또 요지가 때 약속 같대 와루인 데스케도 바이토 같대 뭔가 다 원인이 되는데 얘는 와루인 데스케도는 미안하지만이 되죠. 그날은 와루인 데스케도 미안하지만이 아니라 나쁘지만 이렇게 되겠네요. 좀 이상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넘어왔습니다. 자, 코토시와 이로이로 또 감사합니다를 해야지. 그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요이 오토시 오므가이 크다사이 연말 인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 인사를 봅니다. 주의 심하시다. 주의했습니다. 오잠마 심하시다. 실례 많았습니다. 스트레 심하시다. 실례했습니다. 오세와이 나리마시다. 이게 바로 신세를 많이 졌어요라고 하는 감사 인사가 되는 거예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거는 신년 인사니까 1월 1일 날 해야지. 답은 4번.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칭찬에 대한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우 잘하네요, 잘하네요 등 칭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정말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사말로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 립서비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겸손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잘하네요, 피아노 잘하네요라고.

항상 칭찬을 들었을 때는 아유,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등과 같이 대답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외향, 옷 같은 것을 칭찬받았을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랑 너무 같죠. 우리 수능 포인트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상하죠? 일본인은 칭찬하는 말을 인사말로써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답은 2번. 자, 인사말로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겸손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칭찬받았을 때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겸손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영어 잘하네요 라고 말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겸손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자, 9번은 감사 얘기예요. 일본인은 남한테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그걸 또해 받았다면 타논다히토, 부탁한 사람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겠지. 부탁한 다음에 고마워 해줘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또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도 뭔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받았을 때도 너무 항상 고맙네 라고 같은 감사의 인사말을 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받고 바로 감사의 말을 말해도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또 재차 그 전에는 고마웠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차 감사를 한다는 거지. 감사의 말을 너무 자주 하고 또 재차 한다는 거야.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습관처럼 말한다는 거지. 좋은 문화 같아요. 1번 봅니다. 부탁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말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고마웠어.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을 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받았을 때 재차 말할 때 말하는 거죠. 자, 일본인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르코토니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것도 이상하고 본문 내용 아니죠? 무언가를 부탁할 때 항상 고마워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부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본문 내용과 다릅니다. 자, 일본인은 남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다이세츠, 다이지 같은 말이에요. 스루카라 간샤노 고토바오 요쿠유. 감사의 말을 자주 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특강인데요. 특강에서 수능 유형 정리하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나상 고쿠로 사마데시다. 자, 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재 기준 20강이죠. 이제 강의는 29강이라 우리가 한 강의 강좌가 남아있지만 일단 교재 기준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심히 1강부터 쭉 달려온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20강까지 마무리를 잘 해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무역이라는 그 키워드를 조금 벗어나서 세계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글로벌 경영을 하려면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통합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간 새로운 영역의 무역을 또 배워볼 거예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역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 난도는 조금 더 쉬운,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또 한번 쭉 보고, 배울 내용은 선생님이랑 같이 차분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재 기준 4개의 강의에 걸쳐서 쭉 계속 봤던 무역과 글로벌 경영 파트 기출 분석이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천천히 리뷰해보면서 그 다음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무역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가장 개괄적으로 볼수 있는 파트였죠. 그래서 무역의 이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생산비설, 비교 생산비설 이런 것에 절대 생산비설과 비교 우위를 구할 수 있는 계산하는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무역의 분류, 종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종류인지 어떤 분류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계약 조건 너무 중요했죠? 어디랑 연계가 됐었죠? 맞습니다. 유통이랑 연계가 됐었죠. 그래서 유통에서 매매 5조건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8가지 조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해서 보면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역의 수출입 절차인데 이 수출입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조건이었죠? 맞아요. 여기서 봤던 가격 조건, 이코텀즈 관련해서 대금 결제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이 고루고루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라 선생님 열심히 복습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 이제 오늘 해야 될게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무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역의 전체적인 걸좀 배웠다면 이제는 세계로 확장해서 좀 세계로 시야를 확장해서 우리가 뭐 글로벌 경영이 어떤 건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뭐 계약 방식이나 수출 방식이나 그런 걸 사례에 따라서 적용해 보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배워볼 겁니다. 경제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에서 FTA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FTA를 비롯해서 경제 통합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경제 통합에서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최근에 3회에 걸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경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입 단가가 있으면 거기에 관세를 더해서 최종적인 수입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장 수입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서 우리가 당연히 수입을 해와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각각이 어떤 경제 통합의 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은 글로벌 경영 경영이라는 우리가 키워드를 배우는데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서 뻗어나온 키워드예요. 그래서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크게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한 수출, 두 번째는 계약, 세 번째는 투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사례를 보면서 직접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3회 정도 출제됐지만 실제로는 모의고사에서나 뭐 수능에서 등등 되게 자주 볼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 선생님 이미 키워드를 얘기했지만 키워드로 한번더 보고 넘어갈게요. 키워드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에서 했었을 때는 계속 무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로 딱 묶었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조금,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로 무역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경제 통합, FTA 같은 거 우리가 이따가 사례로 접근해 볼 건데, 경제 통합의 단계, 각각의 특징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경영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경영할 수 없고 워낙에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경영도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경영이 추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된다. 그 사실 글로벌 경영에서 뻗어나오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 전략엔 크게 아까 말했던 대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수출하는 방식, 아니면 계약을 하는 방식, 아니면 그냥 해외 투자하는 방식, 돈을 투자하는 방식, 그 내가 직접 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배당이나 이자를 목적으로 투자할 거야. 이러면은 또 다른 방식, 간접 투자 방식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투자 방식도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제 통합부터 볼게요. 자, 경제 통합이라는 건말 그대로 경제를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느낌이에요. 경제 통합. 왜 합칠까요?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합치겠죠. 맞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다수의 국가, 그러니까 두 국가 아니면 세 국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같이 합치는 거예요. 결성한 결합체, 통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뉴스 같아 접할 수 있는 건 FTA예요. FTA가 가장 첫 번째 경제 통합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고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경제통합의 형태 여러분의 교재에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다섯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경제통합의 단계 다섯 단계.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선생님이 큰 글자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유무역협정이에요. FTA, 계속 얘기했던 FTA. 그래서 자유로 무역을 한다. 그래서 서로 협정을 한다. 약속을 한다.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두 번째 단계는 관세를 동맹 맺어요. 관세를 동맹 맺는다. 관세 동맹. 그리고 공동시장, 시장을 조금 더 하나로 같이 쓰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결합이 단단하겠죠. 공동시장. 이건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경제를 동맹 맺어요. 점점 더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앞에 뭐가 붙어요? 완전히 붙습니다. 완전. 완전 경제 통합. 정말 다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전체적인 이름만, 느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라들끼리 구속력이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보통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 통합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합 강도가 점점점점 높아진다. 자,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부터 특징을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어떤 나라와 딱 맺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역내 관세를 철폐해요. 역내 관세 철폐. 여러분 교재 기준에는 역내 관세 철폐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뒤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예시가 역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게 맞지만 철폐하기도 하고 관세를 인하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무역 장벽을 철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내 관세 철폐 등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한다라고 선생님은 좀 넓은 의미로 적어두었습니다. 자, 일단 역내라는 느낌 볼까요? 역내? 역내라는 건 뭘까요? 같은 통합을 맺은, 경제통합을 맺은 회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내.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교재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예시예요. 그래서 굳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고 부르기도 하죠. 뒤에서 선생님이랑 한번더 사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자유무역연합. 그래서 뒤에 FTA가 붙죠. 그래서 사실 이걸 딱 보면 FTA구나 알수 있어요. 그런데 USMCA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더 체크해두면 좋겠죠. FTA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서로 역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서로 무역 장벽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관세를 동맹 맺습니다. 어떻게 관세 동맹 맺냐면 역외, 아까랑 다르죠? 역외 공동관세 부과. 아까는 역내 같이 우리가 손잡은 통합을 맺은 국가들끼리 안에서 이렇게 관세 철폐했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효과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외 우리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를 역외국이라고 해요. 그 역외국들에게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끈끈해지는 느낌 있죠? 우리 손잡은 친구들 말고, 손잡은 나라들 말고는 우리 다 공동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보다 관세 동맹이다. 관세라는 게큰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한번더 설명할 거라서 이 관세 동맹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시장이에요. 자, 공동시장이 뭐라 그랬죠? 조금 더 시장을 같이 쓰는 느낌. 얘보다 훨씬 더 통합 강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플러스 하나 더 효과가 생깁니다. 역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자, 다시 나왔어요. 역내. 역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역외는 협정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역외국이었고, 역내국은 협정을 맺은, 아, 우리끼리 끈끈한 그런 나라들을 역내국이라고 하거든요. 역내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서 하나의 시장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공동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 요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경제활동 맨 처음에 배울 때부터 더 생산 요소 선생님 되게 강조하면서 설명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노동이나 자본 같은 걸 의미합니다. 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쉽게 말해서 만약에 공동시장의 협정을 맺게 되면 내가 그 나라 역내국에 가서 자유롭게 취업도 할수 있고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끈한 시장처럼 우리 하나의 나라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역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된다. 그런 효과가 추가가 되는 게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효과가 하나 더 추가돼요. 역내 공동경제 정책을 수행한다.
똑같이 역내예요. 우리가 협정을 맺은 나라들 안에서 공동 경제 정책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같은 경제 정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환경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어쨌든 역내 공동 경제 정책을 수행한다. 같이 그걸 공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조그맣게 밑줄을 쳐놨는데 유럽연합, EU 있을 거예요. EU라는 유럽연합 많이 알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그 연합에서 보통 공동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제 동맹의 예시로 씁니다. 그래서 또 단일화폐도 쓰죠. 유로화도 같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통화 감도가 높은 그런 경제 통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존하는 경제 통합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통화 감도가 높은 단계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EU 많이 얘기하고요. 유럽 경제 공동체 EEC도 얘기하고요. 그다음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 동맹 이렇게 있습니다. 뒷부분에 경제 동맹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 5단계. 그게 뭐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자,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앞에 완전히 붙잖아요. 경제 통합이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얘는 현존하는 예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친숙하게 볼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통합 강도가 높은 경제 통합의 유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유럽연합 EU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쭉 볼게요. 경제 통합의 이 효과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효과를 주면서 여러분이 강조를 하냐면 실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례를 딱 접했을 때 관세 동맹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FTA에서 가져갔던 역내 관세 철폐 아니면 각종 무역 장벽 완화 이런 특징들을 당연히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할 때 공동시장이다, 관세 동맹이다 하면 그 단계에 해당하는 새롭게 추가된 효과만 머릿속에 넣고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FTA가 협정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효과는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씩 올라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단계 가장 통화 강도가 낮은 거 뭐였을까요? 자유무역 협정이었죠? 자유무역 협정은 역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FTA가 뒤로 나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USMCA 같은 좀 특이한 용어를 가진 것 여러분이 참고로 좀 준비해 조심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관세 동맹, 를 같이 동맹 맺는다. 어떻게 동맹 맺죠? 우리 역내국 말고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들에 대해서 잘 조심하셔야 돼요. 역외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조금 더 끈끈해지는 느낌. 그래서 베네룩스 관세 동맹 아니면 적도 아프리카 관세 동맹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남미 공동시장은요. 남미 공동시장 이름이 공동시장이잖아요. 공동시장인데 관세 동맹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할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한번더 보겠지만 공동시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 통합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 동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시장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역내국에서 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 기술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도 봤고요. 경제 동맹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경제 정책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역내 공동 경제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거. 아직은 실존하지 않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완경통, 완전 경제 통화까지 갈수록 점점점 경제 통화 강도가 높아진다. 잘 머릿속에 특징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선생님 설명했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5개 단계를 좀 중요한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한 번씩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까 제일 첫 번째 봤던 게 자유무역 협정이었죠? 물론 순서대로 아까 순서 올라가는 순서는 아니지만 배웠던 순서대로 회원국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역내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역내국,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관세를 포함해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각종 무역 장벽을 완화해서 제거해서 어쨌든 서로 어떻게 하자?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거기서 추가 하나 더 되는 거죠. 다른 단계가 아니라 추가가 하나 더 되는데 어떤 효과가 추가가 되느냐? 역외국, 역외국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 그 역외국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를 같이 부과한다. 그래서 관세를 끈끈하게 우리끼리 동맹 맺은 거 관세 동맹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으로 단일체 형성으로 동맹국 상호 간 교역을 자유를 도모한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동시장. 공동시장도 하나 더 추가돼요. 뭐가 추가된다고 했죠? 이제 외워줘야 돼요.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나의 시장처럼. 그래서 관세 동맹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국경을 철폐하고 회원국 간, 회원국과 다시 말한 보다 영내국, 영내국 간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만약 취업을 하고 싶어. 특히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내가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에 가서 취업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되게 꼼꼼하게 그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면 우리끼리는 허용할게. 비자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 공동시장의 형태입니다. 자, 경제동맹, 아까 말했던, 방금 말했던 그 유럽연합이 경제동맹의 예시였죠.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원국 간, 영내국 간의 금융이나 재정이나 정책이나 사회복지 다 해당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융과 관련된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재정, 사회복지, 아니면 환경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같이 쓸수 있는 것,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걸 경제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 경제 통합. 아까 말했죠? 완경통. 완경통은 실제로 아직 현존하는 통합 상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 정책을 철회합니다. 아예 독립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하나로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경제 정책을 통합 운영함 하나처럼 통합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국 간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공유합니다. 초국가적인 기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예요. 완경통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쭉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특징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여러분이 또 문제에 딱 적용하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실전 문제에 실제로 경제통합을 관세를 계산을 해서 그 효과까지, 그 특징까지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능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실전 문제로 충분히 연습하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아니 모의고사에서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경제통합의 효과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계산하는 문제와 연계돼서 같이 나와요. 자, 경제통합을 하면 좋은 기능들이 있죠.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경제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됐죠? 무역장벽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입 물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해요, 하락. 원래 관세가 있으면 수입 물품 비싸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입 물품을 수입을 하고 싶어. 근데 너무 관세가 비싸서 내가 그 수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만들어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경제 통합을 하면서 관세가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냥 수입을 해오는 게더 저렴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더 힘들고 더 비싼데 굳이 수입을 안 해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관세 없어졌으니까 우리 거기서 수입해 오자라고 하면서 무역이 새롭게 어떻게 되죠? 창출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가격 물품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는 거, 창출되는 거, 무역의 창출 효과라고 합니다. 창출 효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전에 안 했던 무역이 새롭게 생겼다. 관세가 없어지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했던 무역을 새롭게 시작했다면 무역 창출 효과가 생긴 거죠. 경제 통합으로 인한. 자, 두 번째는요. 경제 통합으로 인해서 회원국과 관세가 철폐되어 무역 대상국이 비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전환된다. 자, 아까랑 조금 다르죠?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비회원국에서요. 비회원국.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통합을 하지 않고 그냥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랑. 그런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랑 경제통합 맺었더니 제3국이 더 저렴하네? 그럼 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신뢰관계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만 봤을 때는 이쪽으로 무역을 틀어야죠. 그쵸? 내 나라를 바꿔야죠. 그런 게 바로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전환. 그래서 무역 창출과 무역 전환은 달라요. 현재 상황과 변화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다행히 수능 실전 문제에서 무역 창출, 무역 전환 효과를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선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아, 이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너무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경제 같은 거 배울 때, 중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것 같은데, 생산 규모 확대가 돼요. 점점점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도 많이 하게 되죠. 규모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산비가 절약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향상되는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 1번, 2번. 그리고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통합의 효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나중에 본다고 하고 넘어갔던 그 예시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경제통합의 예시들만 간단히 볼 거예요. 나프타 많이 들어보죠. 나프타 뒤에 뭐가 붙어 있죠? FTA가 붙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약간 몇 단계였죠?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나프타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아까 선생님 좀 어렵죠라고 했던 USMCA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각각 장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은 자본이 많고요. 뭐 멕시코 같은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죠. 뭐 등등의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름이 예시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도 있습니다. 목적은 뚜렷해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번영 목표로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남미 공동시장, 남미공동시장 조금 조심하라고 했었죠. 남미공동시장. 남아메리카 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 동맹을 목표로 설정한다. 유럽연합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어디 단계였죠? 4단계 경제 동맹에 해당하는 단계의 예시였습니다. 단일 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큰 특징이죠. 유로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통합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 지역별 경제 통합체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 기구도 볼 건데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상업을 배울 때 상업의 활동들을 도와주는 상업 조성기관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그런 기관들의 목적들도 같이 배웠었는데 이 국제 경제 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 무역이 될수 있도록 경제 통합체가 잘 유지되고 서로 잘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국제 경제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교재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WTO랑 OECD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계 무역 기구 WTO 많이 들어봤죠? WTO. 전 세계 자유무역 촉진. 어쨌든 WTO도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래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 기구라고 되어 있죠. 이따가 우리가 GATT랑 비교해서, 자유무역 협정이랑 비교해서 같이 한번 더볼 겁니다. 자, OECD 회원국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OECD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요. 물론 목적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와주고요. 금융안정도 촉진하고, 다자주의, 무차별주의 입각해서 세계 무역 확대, 자유롭게 무역하자, 무역 확대하자, 이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할 수 있으나 OECD는 회원국, 보통은 조금 선진국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을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자,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무역 확대, 역시 무역 확대죠.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얘기 하고 있죠. 이런 목적으로 결성된 상설 기구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WTO랑 GATT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사실 이전에 교재에 하단에 보충자료, 심화자료처럼 조그맣게 나와 있었던 거 보신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메인은 아니라는 선생님이 넘겼었는데 여기서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제경제기구는 아니에요. GATT는. 그쵸? 얘는 왜 이름이 뭐냐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협정. 하지만 WTO는 실제 국제기구죠. 일단 그런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근데 왜 굳이 둘을 이렇게 비교할까요?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할 이 일반 협정 GATT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법적 기구 성격으로 이렇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기구의 성격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기구가 아니죠. 그냥 일반 협정일 뿐이고요. WTO는 실제 국제 법인으로서 국제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처럼.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그다음에 국제 교역 상품이 옛날에 이 협정에서는 그냥 공상품 위주, 공산품 위주. 그 만약에 농산물을 한다면 극히 일부 이렇게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WTO에서는 농산물 다 되고 공산품은 당연히 되고요. 또 서비스 같은 약간 무형제화 같은 것까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교역 상품이 조금 제한됐다면 조금 더 폭이 넓어졌다. 농산물 다 포용하고 뭐 서비스도 포용되고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 규범 제정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괄적인 무역 규범 제정은 실패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반덤핑, 관세 부과, 보조금 운용 기준 같이 기준을 좀 강화했다. 마지막도 중요해요. 분쟁 해결 절차. 이 GATT에서는 분쟁 해결을 할수 있는 기구가 일단 없어요. 법적인 기구가 없어요. 그러나 WTO에서는 상설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DSB라고 해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협정이다. 얘는 기구다. 그리고 교역하는 상품의 차이가 있다. 일부 농산물의 공산품이었다면 조금 더 확대돼서 무형의 서비스 것까지 다 포함을 되는 그런 차이점.

그다음에 여기는 상설 분쟁 해결 기구 없죠? 근데 여기는 분쟁 해결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좀 법적인 성격이 좀더 많이 강화된 느낌이죠. 법적 기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종종 나오지만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있더라고요. 비교하는 문제가. 그때 한번더 선생님이랑 차분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 이제 글로벌 경영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경제 통합에 대해서 유형을 배웠고, 경제 통합의 단계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키워드, 글로벌 경영이고요. 글로벌 경영이 그 다음이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었잖아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기 위한 약간 징검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글로벌 경영. 경영을 글로벌하게 한다, 해외에서 한다, 이런 느낌이죠.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거래 및 투자 활동을 우리는 글로벌 경영이라고 한다. 국경을 넘는다.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교재에 기업의 글로벌화. 이 기업이 처음부터 물론 해외에서 바로 성공하면 그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좀 해외에서 새롭게 경영을 투자하는 거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화되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국내 시장 지향이에요. 국내 시장 지향. 우리가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시장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 국내 시장에 전념하고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해외로 아직 나가지 않은 단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점점점 눈을 어떻게 세요? 해외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해외 시장 지향 수출 기업이라고 해요.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다른 나라로 우리가 수출 무역 배웠잖아요. 우리가 수출 수입 어떻게 배웠죠? 무역의 처음에 그 분류 배울 때 어디서 어디로? 여기 안에서 밖으로 그쵸? 국내에서 국외로 우리가 갈때 수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제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수출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시장 지향입니다. 수출은 아까는 단순히 뭔가 이제 판매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이 뭐죠? 국적이 다양한 기업이죠. 그래서 해외 현지 시장 지향이에요. 실제로 그 현지 시장 거기서 내가 직접 뭔가 판매해보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단계에서는 해외 현지 시장 지향,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을 직접 투자하거나 생산 기지를 뭐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당연히 그대로 가게 되죠. 개발도상국 진출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해외 현지에서 해본다. 해외 현지.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세계 시장 지향. 아까는 현지였죠. 딱 타겟을 정해놓고 그 현지에서 판매해보고 싶어서 생산기지 설치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세계 시장이에요. 진짜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세계 시장. 그래서 저렴한 장소에서 생산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렴한 노동력을 아예 대놓고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렴한 장소에서 만들고 어떻게 해요? 판매는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좀더 전략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판매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요. 해외 수출도 하고 있을 거고요. 개발도상국 진출도 이미 아까 이전에 했죠. 선진국 지출까지 합니다. 조금 더 확장된 느낌.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기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아, 이렇구나, 이해하는 키워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따가 뒤에서 문제 나왔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풀면 또 금방 글로벌 경영의 전략 단계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글로벌 경영 전략 단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키워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왜 이게 나오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진출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수출할 거냐? 아니면 계약할 거냐? 아니면 직접 투자할 거냐?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방식 있다 그랬잖아요. 그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죠. 당연히 철수. 근데 좋은 의미의 철수도 있고 나쁜 의미의 철수도 있겠죠. 일단 수동적 철수. 수동적 철수는 뭐냐면 내가 현재 시장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 실패해서 뭐 아니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어쨌든 철수하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능동적, 내가 능동적으로 철수하는 거야.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시장의 목표가 달성됐어요. 좋죠. 그래서 내가 이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여기선 더 이상 안 되니까 좀더 유리한 해외로 가보자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철수하는 거. 어쨌든 철수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는 철수보다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크게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수출 계약, 해외 투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해외 시장 지주 전략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수출은 조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건지 간접으로 할 건지 나뉩니다. 여러분 직접 간접이란 단어 이제 지겹죠. 너무 많이 나오죠. 상업 경제에서 우리가 금융할 때도 직접 금융, 간접 금융 나왔고 우리가 무역할 때도 뭐 직접 간접 계속 나와요. 직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 당사자가 직접 한다는 거, 중간에 제3자 개입하지 않는 거죠. 간접은 뭐예요? 뭐예요? 누가 개입하는 거죠? 뭐 무역상이나 다른 나라나 어떤 등등등이 개입해서 수출을 할수 있게 하는 거 간접 수출입니다. 이따 뒤에 자세히 볼게요. 계약은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여섯 가지를 다 비교하셔야 돼요.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어쨌든 라이선싱부터 BOT 방식까지는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해외 투자인데 이제 투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투자할 건지 간접 투자할 건지 또 나오죠, 직접 간접. 직접은 내가 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할 목적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간접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수출. 아까 말했듯이 직접이랑 간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수출은 수출 기업이 무역을 담당하는 자체 부서가 있거나 그럼 내가 직접 할수 있죠. 그 다음에 계열 무역 회사를 통해서 수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접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누가 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 무역업체나 오퍼상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무역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거, 수출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수출 방식은. 이제 계약 방식 메인입니다. 선생님이 계약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적어 놓지 않았는데, 이제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술이나, 뭐 어떤 자산이나 경영 자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보통 계약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하고 비워놨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 기업이 가진 특허권. 브랜드, 노하우, 이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 자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외국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받는다? 사용료로 로열티를 받는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국제 라이선싱이라고 합니다. 라이선싱 잘 기억하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가 해외에 굉장히 유명하고 귀여운 캐릭터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뭔가 이제 홍보하는 것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외국에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캐릭터들을 상품화해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굿즈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옷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어떤 피를 내고 로열티를 내고 그걸 갖고 와서 빌려서 써서 상품 굿즈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국제 라이선싱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쨌든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예 이걸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방식은 아예 판매권이 이전된다기보다는 일종의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집을 살때 매매하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전세나 월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잠깐 쓰는 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 2번은 이름이 비슷하죠. 2번도 국제로 시작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표도 빌려 쓰고 어떻게 뭐 재료나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본사의 지원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프랜차이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앞에 국제가 붙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사가 해외에 있는 가맹점에게 뭐 상표나 상호의 상용권, 판매권 등등등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 받아야 되죠. 가맹비, 보증금,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 이런 거 유명한 햄버거 물론 우리나라에도 햄버거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워낙에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이 외국에 있는 맛과 비슷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국제 프랜차이징이고 별다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 가맹점이 정말 많은데 실제 본사는 외국 거잖아요. 국제 프랜차이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경영관리 계약. 얘 키워드는 경영입니다. 경영. 경영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경영을. 그래서 해외 특정 기업의 경영 활동을 대행하고 대신해주고 그거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보통 호텔 경영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입지 좋고 너무너무 예쁜 뷰가 있는데다가 예쁜 호텔을 지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호텔 유명한 브랜드 많이 있죠. 그러나 해외에서 조금 더 유명한 그런 호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에게 먼저 경영 관리 계약을 이제 맡기게 되면 그쪽에서 뭐 직원들도 보내주고 그리고 예약 관리 시스템도 쓰게 해주고 등등등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우리가 경영을 대신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경영 관리 계약, 경영을 대행해 주는 거. 그 대신 우리는

뭔가 피를 줘야겠죠. 그거에 대한 수수료나 뭐 이런 걸 줘야겠죠. 자, 계약 생산. 생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약해서. 생산을 초점. 생산. 생산 능력이 있는 해외 현지 기업에게 자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자사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자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 이거 생산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서 배웠던 무역의 종류에서 어떤 게 생각나요? 맞아요. OEM 방식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줘라고 부탁하고 어떻게 썼죠? 우리가 브랜드 상표는 우리 거 붙였잖아요. 그게 OEM이었죠. 계약 생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OEM이에요. OEM 모델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을 맡기는 거, 계약하는 거. 일단 턴키 계약과 밑에 있는 이제 바로 적어버릴게요. 그냥 BOT 방식입니다. BOT 계약. 그래서 턴키랑 BOT는 워낙에 비교돼서 많이 나오죠. 자, 턴키 계약과 BOT 방식은 공통점이 생산 설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물건을 수출하잖아요. 그쵸? 서비스나. 그런데 이거는 생산 설비.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큰 기지, 생산 설비 같은 거 자체를 우리가 물건을 그러니까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예요. 좀 크게, 큰 덩어리 생각하시면 돼요. 턴키 계약은 이큰 덩어리 생산 설비를 건설한 뒤에 설비가 가동돼서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다 완성했어.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동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우리가 키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턴키거든요. 키를 돌리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넘겨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개시는 하지 않고 개시될 시점에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근데 BOT는 좀 달라요. 똑같이 생산 설비를 우리가 하는데, 건설해주고 하는데, 첫 번째 건설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오퍼레이트 운영해요.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각 양도 T. 그래서 BOT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설해요. 그리고 턴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BOT 방식은 일정 기간 운영을 해요. 운영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내가 공사에 건설해서 했던 그런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비슷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계약 방식은 6가지가 너무 골고루 다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키워드별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시들 별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을 비교한 게 교재 기준에 조금 나와 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제 라이선싱은요, 일단은 이전 대상이 기존의 계약 기술이고 신기술은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가변적이다. 근데 프랜차이징 어때요? 한번 우리가 가맹점 오픈하면 잠깐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꾸준히 지원받죠. 본사에 꾸준한 지원을 받고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다. 그럼 바로 가맹점도 똑같이 신제품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끈끈하죠. 본점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두시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턴키 계약이랑 BOT. 턴키랑 BOT의 공통점은 뭐였죠? 여기서 나왔지만 플랜트 수출. 플랜트 수출 우리 무역에 그 수출 배울 때 우리 기타 무역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이 해서 일괄 수주 수출하는 방식이라고 배웠는데 플랜트라는 게 원래 이제 공장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공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 큰 설비들을 통으로 이제 수출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 방식. 둘다할수 있다. 둘다할수 있다. 다만 어떤 차이점이다? 턴키 계약은 뭐 했을 때? 키를 돌렸을 때 우리가 팔아버리는 거죠. 키를 돌렸을 때막쓸수 있을 때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시운전 해보고 시운전이라는 거는 한번 잘 되나 운전을 해본다는 거죠. 시운전 해보고 발주 기업에 설비를 바로 양보한다. 바로 양도한다. 그래서 바로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하면서 공사 대금 받잖아요. 그걸로 운영 수익을 얻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수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제 턴키. BOT는 뭐였죠? 영어 앞글자 따는 거였죠? 빌드. 일단 지어요. 생산 설비 열심히 지어요. O가 뭐였죠? 오퍼레이트.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해요. 오퍼레이트. T가 뭐였죠? 트랜스포. 그 다음에 양도. 이전해 버려요. 소유권 이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단계가 있어요. BOT.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정 수익 운영할 거니까. 운영하면서 수익 대금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수주사가 직접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일단은 처음에 B가 생략돼 있지만 여기는 O.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 대금을 회수한다. 양도하면서 그걸 받는다. 둘의 차이점 아시겠죠? 이거 시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턴키 계약. 우리가 키를 돌렸을 때 이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방식이에요. 해외 투자 방식은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직접 투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떤 목적? 경영에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경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좀 저돌적으로.

내가 같이 하게 되면 뭔가 어려운 상황 같이 이겨낼 수 있겠죠? 잘할수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이익을 나눠 갖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의견이 만약 안 맞아. 그럼 충돌될 수 있어서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길게. 자, 그 다음에 해외 간접 투자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내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목적으로 하죠? 배당이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당금이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 주식과 채권, 우리 자본증권 배웠죠? 투자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배웠습니다. 수출, 계약, 마지막 투자 방식까지 배웠어요. 마지막 정리하고 기출 한 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강, 교재 기준 20강 마지막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적었지만, 우리 배운 내용이 다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통합 배웠어요. 경제통합 왜 한다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크게 몇 단계? 5단계였습니다. 그래서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5개. 얘는 완전경제통합은 실제로 생존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우리 배워봤고요. 글로벌 경영 배웠어요. 글로벌 경영은 살짝 해외시장 진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펼쳐야 된다.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수출 방식, 수출하는 거예요. 직접 하면 직접, 중간에 누가 끼면 간접. 계약 방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경영자산 같은 거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계약 방식이었는데, 여섯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제 라이선싱, 국제 프랜차이징, 경영 관리 계약, 턴키, 계약 생산이 빠졌네. 계약 생산도 있고요. BOT 방식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국제 라이선싱이랑 프랜차이징의 차이,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턴키와 BOT 방식의 차이.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 남아 있겠죠? 둘의 공통점은 생산 설비를 만드는 거. 그리고 차이점 뭐였죠? 턴키는 내가 운영 수익 대금을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키를 돌리는 시점에 양도해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BOT 방식은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 방식 배웠죠?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목적이 뭐죠? 경영 목적, 경영 참여 목적. 간접은 내가 배당이나 이자 수입 목적, 그래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 단독과 합작은 혼자 하느냐, 같이 하느냐 차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의 마지막 강의 마쳤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야죠. 기출문제는 난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2020학년도 3번 문제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다. 해외 진출 사례다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외에 나타난 해외 진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읽어보니까 한국의 광섬유 제조사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공사를 수주했다. 느낌이 오죠?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해당 공사의 설계, 광 케이블 등등등 전체 과정을 일괄 수주 방식으로 하고 있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키워드 주고 있습니다. 계약 중에 하나겠구나. 공사 완료 후 시운전에서, 시운전 뭐였죠? 잠깐 잘 되는지 운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즉시 어떻게 운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발주처에 인도해 버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 우리 광섬유 제조사 여러 가지 큰 기업, 그래서 큰 공사 과정을 통해서 일괄 수주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플랜트 수출이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BOT 방식이랑 턴키 계약 방식 둘 중에 뭘까요? 우리는 즉시 발주처에 넘겼기 때문에 BOT가 아니라 턴키, 키를 딱 돌렸을 때 바로 하는 거, 턴키 방식, 턴키 계약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문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특징적인 거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걸 잘 특징을 비교해 놓지 않고 공부한 친구는 BOT인지 턴키인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차이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제시문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교재 기준 20강 마지막 여러분 같이 풀어봤습니다. 마무리 했어요. 우리가 교재가 강의가 1강부터 20강이 결코 쉬운
핵심 내용, 그리고 결코 짧은 분량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잘 넘어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재 연구하고 강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는 아니죠. 우리 수능 실전 문제 마지막 교재 기준 19강이랑 20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좋은 문제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봐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교재 기준으로 20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0: 이제 명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일단 너무너무 꾸준하게 잘해온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린 이제 1회독을 끝냈잖아요. 사실 1회독만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술술 풀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능 완성도 풀어볼 거고 수능 완성을 풀면서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거든요. 그치만 일단 1회독을 쭉한 친구들은요. 일단 뭘할수 있다. 기출을 풀어볼 수 있다. 1회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손을 못 대죠. 근데 여러분은 일단 손을 대볼 수 있어요. 기출을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1회독 다한 친구들은 우리 EBS에 상업경제 치면 기출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능부터, 최신의 수능부터 풀어보시고요. 5개년간 난 정말 너무 다 풀었어. 너무 날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6, 9, 모의고사부터 다 풀어보고 더다 풀었다. 그럼 10월 학평까지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하나 자신감 있게 풀수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고 싶은 마지막 명언을 얘기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실력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완성합니다. 진짜 성실하게 해야만 사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성실함이 내일의 실력이 되죠. 여러분이 오늘 하기 싫었던 거를 해야 또 내일 또그 내일의 실력이 되고,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수능이 술술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신감이 쌓이고 공부가 재밌어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왔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했거든요. 우리는 물론 마지막 강의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제 정말 최종적인 강의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능 특강 교재 1강을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수능 특강 교재는 1강부터 20강까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부터 한강 한강 자세히 보면서 기초를 잘 다져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 마인드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이루어진 만남 그리고 헤어짐에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본문 속에서 문장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년과는 다르게 이 의사소통 기본 표현 문장 본문들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특히 1강부터 5강까지는 기초 중국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학습 단계를 높여가면서 학습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중국어 발음입니다. 우리 앞서서 학습했던 성모와 음모 그리고 성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수러문의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이 수러문은 어법 부분에서 특히 동사 수러문, 형용사 수러문, 명사 수러문, 주술 수러문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의 수러문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각각 예문을 통해 이 수러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11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수능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단어와 유형들을 익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1강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강의가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을 듣다가 자세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은 학습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유형 학습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처음 나온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중국어 인사말이 나와 있어요.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는 니하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삼성삼성의 성조 변화였습니다. 선생님이 발음편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삼성삼성이 같이 오면 이성삼성으로 발음했죠. 그래서 얘는 니하오가 아니라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다음 B가 니만하오하고 인사했네요. A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니만하오라고 답했습니다. 자, A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먼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먼의 용법도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사 표현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하오를 붙이고 앞에 대상을 바꿔주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지 나옵니다. 먼저 선생님이면 라오시 하오 하면 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는 따자 하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대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아침 인사면 자오샹 하오, 그리고 오후 인사면 샤우 하오, 마지막으로 저녁 인사면 완샹 하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하오를 붙여서 만남에 인사 표현하는 것들 다 정리 한번 같이 해두시고요. 자, 이제는 먼을 대해서 좀 더 확장해보죠. 먼은 보시면 선생님이 한자 특강할 때 이 한자는 문 문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을 나타내는 뭐뭐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인칭대명사 뒤에 먼을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 건데요. 아주 복수형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죠. 我가 중국어로 나였는데 우리라고 말하려면 뒤에 먼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我们, 我们 이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타였죠. 그 뒤에 먼을 붙이면 그들이 됩니다. 他们, 他们 네, 그들이란 뜻이고요. 다음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은 중국어로 老师였어요. 老师 뒤에 먼을 붙이면 역시 복수형이 되는 거죠. 老师们, 老师们 네, 선생님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学生만 할 수 있겠죠. 学生 학생이고 뒤에 먼 붙여서 복수형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뒤에 먼을 붙이면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고요. 그리고 한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만남 표현 두 번째로 가볼까요? 小王, 好久不见. 小王, 오랜만이야. 자, 好久不见 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라는 뜻이어서 오랜만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好久不见 역시 마찬가지로 好久 삼성삼성이기 때문에 이성삼성으로 발음하죠. 好久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뿌가 여기서는 성조 변화에서 이성으로 읽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뿌의 성조 변화는 뒤에 발음편에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볼게요. 好久不见 오랜만이야. 最近怎么样 최근에 어때?
我很好. 나는 아주 잘 지내. 你呢? 너는? 我也挺好的. 자, 위에서 很好를 썼는데요. 이번엔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예, 본문 속에서 다양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挺 같은 경우에는 매우 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꽤 아주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뒤에 이 더와 항상 짝꿍이 되어서 많이 쓰여요. 물론 이 더가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더와 함께 짝지어서 쓰입니다. 挺好的. 나도 아주 잘 지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不过有点忙. 그런데 조금 바빠. 자, 有点이란 표현이 등장했어요. 有点은 조금이란 뜻인데요. 얘도 좀더 확장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요디알은 뒤에 형용사가 쓰여서 조금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요디알에는 불만족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디알 텅, 조금 아프다인데요. 아픈 거는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아프다라고 말할 때 요디알 텅이라고 쓸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커요. 다 작은 걸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요디알 따쓸수 있습니다. 조금 크다. 다음은 요디알 부수후예요. 조금 불편하다입니다. 몸이 불편할 때, 그럴 때 부수후 쓸수 있었죠. 요디알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조금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 자, 요디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디알, 조금이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와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디알은 뒤에 형용사가 오고 불만족의 어기가 있다라는 거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 살펴봤습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좀이 내용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 이미 아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단어의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단어를 잘 암기하신 후에, 그리고 해석해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어병음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연습하실 때는 한어병음을 가리고 한자만 보고 읽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중국어에는 이 한어병음이 나오지 않고 한자만 나오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연습하실 때꼭 한자만 보고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번엔 헤어짐입니다. 네, 헤어질 때는 안녕하고 헤어지잖아요. 중국어로 헤어지는 인사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下课了. 수업을 마쳤다. 明天见. 내일 보자죠. 자, 아까는 인사를 할 때, 만났을 때는 하오를 붙여서 인사를 했는데, 헤어질 때는 찌엔을 붙여서 인사합니다.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짜이 찌엔이라는 표현 있죠. 그것도 헤어지는 인사 표현이거든요. 明天见. 明天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나라고 말할 때 明天见 할수 있죠. 老师辛苦了. 아, 선생님이었네요. 그럼 수업이 끝났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했습니다. 老师辛苦了.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再见. 네, 再见.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이렇게 수업 상황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였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헤어진 본문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수능 중국어에서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맞춰서 SNS나 문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자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등장하는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下课后我们一起吃饭怎么样? 네, 下课, 수업을 마치는 거죠. 수업을 마친 후에 우리 같이 밥 먹자. 어때? 不好意思,我得早点回家. 미안해, 나는 일찍 집에 가야 돼. 자, 여기서 데이, 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는 조동사고요. 那下次你有时间的时候告诉我. 그럼 다음번에 네가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알려줘. 好的, 바이바이 했어요. 자, 바이바이가 나왔습니다. 영어의 바이바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중국 사람들,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이 바이바이라는 표현이 유행하면서 영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바이바이라고 씁니다. 한자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바이바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라는 표현을 좀더 보도록 할까요? 예, 데이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예문이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夏天得多喝水.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他们得早点出发. 그들은 좀 일찍 출발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출발해야 한다죠. 你得听医生的话. 너는 의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의사 말을 들어야 돼. 이 얘기가 되겠죠. 이때 데이라고 읽는 발음도 중요합니다. 이 한자는 여러 가지 발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의 여러 가지 발음과 의미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쭉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예, 이제 중국어의 발음으로 한번 가보죠. 네, 앞선 발음 특강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봤던 내용이라 간단히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확장할 내용이 있으면 좀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어는 한어병음, 중국어의 발음 표기 방식을 한어병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한어병음은 성모, 문모, 성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됐는데요. 성모의 정의는 첫 소리 자음이었어요. 자, 이 한자. 하오라고 읽었죠. 아까 니하오 할 때 하오입니다. 이 애를 쪼개보면 H는 성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AO,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운모입니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에 해당하는 이 삼성의 개념이 성조가 되는 거죠. 성모는 첫소리 자음, 운모는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성조는 음의 높낮이였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성모와 운모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는 결합된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음절로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쭈어라고 읽어야겠네요. 쭈어. 그래서 쯔 발음, 성모 발음 나와 있고요. 우어 발음, 운모 발음 나와서 합쳐져서 쭈어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은 IAN 예외 발음이었죠. 이안이라고 읽지 않고 이엔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티안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티엔하고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서 짜이 찌엔 할 때 찌엔도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읽을 때도 찌안이라고 읽지 않고 찌엔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얘도 티엔이라고 읽습니다. 트어 발음과 이엔 발음이 합쳐져서 티엔이라는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 합쳐진 발음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성조를 보겠습니다. 성조 네 가지 있었어요. 각각 1, 2, 3, 4성으로 표현했고요. 1성은 높고 평평한

소리. 아, 이성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 아, 아. 삼성은 가장 낮은 음을 찍고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아, 아. 사성은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떨어져요. 아, 아. 요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음을 연달아서 소리내 보면 아로 소리내 볼게요. 아, 아, 아, 아. 네, 요렇게 네 가지 성조가 중국어에 있었습니다. 성조가 중요했던 건 성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의 변별 기능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성지로 지금 읽었어요. 1, 2, 3, 4성으로 지를 읽었는데 지하고 일성으로 읽으면 닭이라는 뜻이고요. 지하고 이성으로 읽으면 급하다, 조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하고 삼성으로 읽으면 몇, 열, 십 이하의 숫자를 셀때 나타내는 지, 몇이 되겠고요. 그리고 찌하고 사성으로 읽으면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할때그 붙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성조가 다르면 의미도 달라진다. 예, 그리고 경성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성조 외에 본래의 성조를 읽고 짧고 가볍게 발음되는 것이 바로 경성이었는데요. 아무런 음가 없이 아, 아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경성이었어요. 그리고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서 높이가 변한다고 했죠. 그럼 이 경성은 언제 쓰이는가? 요건 앞서서 안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경성이 쓰이는 경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한자가 두번 중첩된 명사나 동사의 두 번째 음절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경성으로 읽는다. 우리 앞서서 가족관계 단어로 얘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예예, 예예라고 읽었죠. 이렇게 같은 한자가 두번 반복될 때두 번째 글자는 경성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띠이디. 띠디, 남동생이죠. 자, 그리고 동사가 두번 반복됐을 때 역시 두 번째 음절도 경성 처리한다. 시에, 시에, 시에, 시에, 감사합니다고요. 팅팅, 예, 팅 이렇게 동사를, 팅이라는 동사를 중첩해서 한번 들어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팅팅, 일성 경성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각종 접미사들도 의미의 중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경성으로 읽는데요. 타먼, 예, 뭐뭐들, 그리고 비즈. 코라는 뜻이죠. 하이즈, 아이, 만터, 만두 이런 것들의 뒷글자도 경성 처리합니다. 다음은 각종 조사인데요. 조사도 의미의 중점이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들이 경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我的, 好啊, 说过, 躺着 이런 것들, 이런 거 각종 조사들도 모두 다 경성 처리한다. 다음은 명사 뒤에 일부 방위사들입니다. 산상, 산 위죠. 그래서 상이 경성 처리되고요. 家里 할때 리, 집 안도, 이 안도 경성 처리합니다. 다음은 중첩된 단어 사이에 쓰이는 일이나 뿌 같은 것들인데요. 칸이 칸, 한번 보다라는 뜻이죠. 이때 일이나 뿌 같은 것들, 꾸이보 꾸이, 비싸니 안 비싸니 하고 정반의 문문 물을 때, 이럴 때 일과 뿌 같은 경우에도 경성입니다. 자, 이렇게 경성을 언제 쓰느냐도 함께 살펴봤어요. 이 내용은 앞서서 없던 내용이죠. 추가적으로 눈여겨봐두시고 경성이 나올 때마다 이 경우 중에 어떤 경우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조 변화예요.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 사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앞서서 발음 편에서 선생님이 삼성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그 자체로 굉장히 길죠. 하오, 네, 이렇게 그 음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성조 변화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특히 삼성과 삼성이 같이 오면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바꿔서 이성 삼성으로 읽는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비어옌, 공연하다. 그의 할수 있다죠. 다 삼성 삼성인데 이성 삼성으로 읽어요. 네, 그리고 삼성이 삼성이 아닌 나머지 성조들 1, 2, 4성으로 읽힐 때도 내려만 가는 반삼성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반만 읽으면 내려간다. 쇼지 하지 않고 쇼지 쇼지 可能 可能 请问 请问, 네, 이렇게 읽는다. 반삼성으로 읽는다. 휴대폰, 그리고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삼성의 성조 변화. 삼성삼성은 이성삼성. 그리고 삼성이 나머지 성조들과 올 때는 내려가는 반삼성으로만 읽힌다. 자, 그리고 이제 뿌의 성조 변화가 나올 거예요. 이 뿌의 성조 변화도 오늘 새롭게 학습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뿌를 먼저 볼까요? 뿌는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사성으로 읽으니까 역시 의미가 너무 세요. 뿌!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성, 또 센성조인 사성이 오면 이 앞에 있는 뿌를 이성으로 바꿔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뿌야오 하지 않고 부야오 해야 맞는 거예요. 뿌야오가 아니라 뿌가 뒤에 사성과 함께 올 때는 부야오 이렇게 읽힌다. 좀 더 부드럽게 들리죠. 그리고 뿌뚜이 하지 않고 뚜이가 사성이기 때문에 부뚜이라고 읽어줘야 맞다. 이렇게 뿌의 성조 변화 봤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1의 성조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숫자 1도 성조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읽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세 가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삼성의 성조 변화, 그리고 두 번째로 뿌의 성조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숫자 1의 성조 변화를 볼 겁니다. 자, 숫자 1의 원래 성조는 2하고 1성으로 읽히는 거죠. 언제 1성으로 읽히냐면요. 1이 단독으로 나왔을 때, 그냥 숫자 1이 나왔을 때, 혹은 서수일 때. 서수는 뭐냐면요. 숫자의 순서를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더러 서수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거나 아니면 A2처럼 단어의 두 번째 자리에 출현할 때 1로 1성으로 읽힙니다. 星期一죠.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은 첫 번째 요일이잖아요. 역시 그래서 1성으로 읽고요. D2 첫 번째. 네, 첫 번째 서수 순서대로 세웠을 때 첫 번째를 말하는 거니까 역시 1성으로 읽습니다. 11이죠. 이때도 숫자 끝에 마지막 두 번째 자리에 1이 나왔으니까 1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4성이 올 때는 1이 2하고 올라가요. 이거 뿌의 성조 변화랑 같죠. 그쵸? 뒤에 4성이 오면 2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활이라고 읽어요. 잠시. 그리고 이양,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성조인 1, 2, 3성이 올 때는 이 하고 바뀝니다. 지금 성조가 몇 가지인 거예요? 총 세 가지가 나왔어요. 숫자 1일 때 기본적으로 1성이고 이 하고 뒤에 4성 나올 때는 올라가고 뒤에 1, 2, 3성 나올 때는 이 하고 내려간다. 자, 요 경우 꼭 기억하셨다가 문장 읽으실 때 잘 적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반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다. 이즈 계속 이디알 조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다 사성으로 읽는다. 네, 이렇게 1의 성조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요. 앞서서 인사 표현하는 거, 그리고 헤어지는 표현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리고 중국어 발음에서 성모, 음모, 성조 각각 구별하는 거 봤고, 경성의 개념, 경성 확장에서 어느 경우에 쓰이는지 자세히 살펴봤고, 그리고 성조 변화, 삼성의 성조 변화, 뿌의 성조 변화, 일의 성조 변화까지 살펴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리니까 머릿속에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마 그려지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큰 조망을 하시면서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또 숲도 보시고 하면서 공부하셔야 공부 효율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어법 주제는 수러문입니다. 어법이 20강에 매 강에 이렇게 세 번째 내용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만 천천히 잘 보셔도 어법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어법 첫 번째 시간으로 수러문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요. 선생님이 3강 어법 특강에서 어법 용어와 기본적인 중국어의 기본 어순 그리고 특징 같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 3강 기본 내용을 듣고 들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강을 아직 안 들으신 친구는 꼭 특강도 듣고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러문 한번 살펴볼게요. 수러문은 수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선 지금 총 4가지 수러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중국어의 어수는 주어, 수러, 목적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잖아요. 그 수러 중에서 수러가 동사면 동사 수러문, 그리고 수러가 형용사면 형용사 수러문, 수러가 명사면 명사 수러문, 마지막으로 수러의 주어 수러가 나오면 주술 수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어의 명칭의 정의는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명칭 정의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수러문의 정의와 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동사 수러문이에요. 동사나 동사구가 수러로 쓰이는 문장을 동사수러문이라고 합니다. 我吃, 나는 먹는다죠. 他们学习, 그들은 공부한다. 자, 먹고 공부하는 거, 주어, 수러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그 수러 자리가 동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동사수러문인 겁니다.
자, 동사 수러문일 때 선생님이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못하지만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동사에 목적어가 있는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자, 주어 수러만 와도 문장이 돼요. 하지만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주어 동사 수러,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吃饭. 나는 밥을 먹는다. 아까 我吃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데 뭘 먹냐면 그 대상이 饭, 밥인 거예요. 목적어로 饭이 나와 있죠. 他们学习. 아까 그들은 공부한다란 문장이었어요. 이걸로도 되지만 뭘 공부하는지 그 대상을 넣어줄 수 있어요. 목적어를요. 他们学习汉语. 그들은 중국어를 공부한대요. 네,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은 아예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들도 있어요. 이런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들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얘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꼭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사의 특성 자체가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出发, 출발하다. 시우시, 쉬다. 旅行, 여행하다. 旅游, 여행하다예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우선 좀 기억해 두실게요. 우리가 나는 베이징을 여행해. 우리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我旅行 베이징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어에서는 그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旅行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적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바꿔 써주냐? 자, 나는 베이징에 가서 여행을 한다. 이렇게 바꿔요. 我去北京旅行，我去北京旅游. 이렇게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인데 혹시 목적어가 있진 않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로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 네 가지. 출발하다, 쉬다, 여행하다, 여행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이중 목적어 구문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목적어가 하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중 목적어 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동사가 두 가지 목적어를 취하는 것더러 이중 목적어 구문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들 나오죠. 수여 동사를 써서 쓰는 것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넣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어 수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 사물. 요 내용으로 이 순서로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타教我 수学. 요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서 수러는 쥐어라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죠. 근데 누구한테 가르치냐면요. 나한테 가르쳐요. 사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요. 수학,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순이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물이 나온다라는 순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잊지 않는 방법이 있죠. 저 사람하고 사물하고 있을 때 항상 누가 더 번쩍했어요? 당연히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중 목적어에서는 사람 다음 사물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떤 동사가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건지 알아야지 이 순서로 잘 왔나 안 왔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이중 목적어 동사인지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쭉 한번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첫 번째 게, 에이, 주다, 송, 선물하다. 지어 가르치다 방금 했었죠. 그리고 얘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하이라고 읽지 않고 환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중 목적어 취하는 동사에서 환은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에 빌리다, 쇼 받다, 가오수 알려주다, 원 묻다, 마이 팔다. 자,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드시죠? 그렇죠? 예, 그런 동사들이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근데 요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나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걸 질문하냐면, 선생님 가끔 어떤 문장에는 타자워 하고 끝나던데요. 이건 그럼 틀린 문장 아닌가요? 사물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이중 목적어 구문이 모두 다 사람 사물을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둘 중에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둘다올 수도 있고,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또 까우수라는 동사의 특징인데요. 이것도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까우수는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좀 독특한 것이 이 동사 자체의 성격 때문에 누구한테 알려졌는지 이 사람이 반드시 꼭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가오수하고 뒤에 알려준 내용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오수라는 동사는 사람이 반드시 또 누구한테 알려주는지 그 대상이 나와야 하는 동사이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수.

형용사문으로 가볼게요. 형용사는 수러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수러문이었어요. 예쁘다, 잘생겼다, 좋다, 이런 것들 다 형용사라고 했죠.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이 바로 형용사였습니다. 이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수러로 쓰이는 문장 볼게요. 타헌 총밍, 그는 아주 총명하다. 今天特别热, 오늘은 매우 덥다. 지금 여기 나온 총밍, 총명하다, 热, 덥다, 이것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용사 수러문에서는 이 헌이라는 아이가 아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붙습니다. 원래 헌은 아주 매우라는 뜻을 갖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타헌, 총밍 이렇게 하면 그는 아주 총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이 헌의 의미, 헌은 그냥 형용사 앞에 그냥 붙는 거여서 별다른 의미 없이 그는 총명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今天特别热 요 문장도 같이 봤고요. 두 번째 걸 볼게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데, 근데 수식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한 헌이나 터베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나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때 걔가 없다. 자,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실래요? 쯔즐고 팡, 나즐고 쇼. 이 개는 뚱뚱하고요. 저 개는 말랐대요. 자, 지금 이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개와 저 개가 뚱뚱한지 아닌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이런 문장에서는 앞에 헌을 쓰지 않고 비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 정도부사를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형용사 수러문이다. 자, 이제 명사 수러문 가볼게요. 네, 명사 수러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동사 수러문 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수러문 했고, 세 번째 명사 수러문 와 있는 거예요. 명사 및 명사구가 수러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나는 15살이다 라고 말할 때, 我是15岁 해야 만들 것 같은데, 나 15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이 15살이라는 명사가 수러가 된 거죠. 그 명사 자체가 수러로 되는 것이 명사 수러문인데요. 그럼 이 명사 수러문은 왜 그렇게 쓰이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날짜, 요일, 시간, 나이, 수량, 날씨, 가격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건데요. 워낙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수러를 생략하고 그리고 바로 명사 자체가 수러가 될수 있는 겁니다. 我15岁 맞고요. 今天3月4号 오늘은 3월 4일이다. 날짜 같은 것도 今天是안 하고 今天3月4号 할수 있다. 苹果一斤3块 사과는 한 근에 3이 아니다. 이런 가격 나타내는 문장도 명사 수러문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중요한 건이 3번이에요. 네, 명사 수러문이 아, 수러 없이 명사가 그냥 바로 수러가 될수 있구나. 동사 없이도 수러가 될수 있구나. 라는 것이 명사 수러문이다라는 개념은 알았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명사 수러문의 부정 형태입니다. 명사 수러문의 부정은 부실의 형태를 취하는 동사 수러문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사 수러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러가 실이라는 동사 수러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걔가 부정형일 때는 다시 살아나야만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今天不晴天 하면 안 되고, 今天不是晴天 해야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명사 수러문이라 할지라도 부정할 때는 실이 살아난다. 그래서 不是이라고 말한다 하는 게 초점인 거죠. 今天不是星期天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 네, 이럴 때도 今天不星期天 나오면 틀린 건지 확인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명사 수러문까지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주술 수러문인데요. 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세요. 주술구가 수러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자, 我肚子很疼. 나는 배가 아주 아프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我입니다. 배가 아픈 건 나잖아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 이게 수러예요. 배가 아프다. 근데 그 배가 아프다는 다시 주어와 형용사 疼 수러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 주어 수러에서 수러 부분이 다시 주술구로 나뉘었을 때 얘를 주술 수러문이라고 한다. 한 문장 더 볼게요. 我爸爸工作很忙. 우리 아빠는 일이 매우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이 바쁜 건 우리 아빠니까 여기서 주어는 我爸爸겠죠. 일이 바쁘다가 수러예요. 근데 이 일이 바쁘다는 일이 바쁘다 이렇게 다시 주어 수러로 나뉘어요. 그래서 수러가 다시 주어 수러로 나뉘는 것더러 주술 수러문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네 가지 수러문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어법 개념을 설명드리고 나면 밑에 OX 퀴즈가 나오는데요. OX 퀴즈를 풀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이해하셨는지 혹은 잘못된 오개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정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보죠. 타헌허. 그는 아주 좋다. 자, 그가 주어고요. 그리고 하오 수러인데요. 여기선 좋다라는 형용사 수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수러문 앞에는 아무 의미 없이 종도부사 붙으니까 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타헌허 아마 그는 아주 좋다라는 뜻입니다. 2번 볼게요. 밍티엔 뿌 춘지에. 자, 바로 보이시죠? 틀린 거. 자, 내일은 춘절이 아니다. 춘지에가 아니다예요. 자, 이렇게 춘지에, 밍티엔 춘지에 돼요. 얘 명사 수러문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명사 수러문을 부정할 때는 이 실이 살아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밍티엔 부실 춘지에 이렇게 바꿔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찐티엔 싱치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명사 수러문 쓸수 있는 문장이었고요. 타, 워게이 타, 파, 두안신. 내가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파, 보내는 거고요. 두안신이 목적어죠. 예, 동사 수러문 되겠습니다. 얘도 맞는 문장이죠. 자, 이제는 수능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실전 문제를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드리는데요. 먼저 9번, 10번에 해당하는 어법 문제를 먼저 풀이해드릴 겁니다. 지금 방금 어법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OX 문제만으로는, 이거 내가 이해한 건가? 아닌 건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능 실전 문제의 9번, 10번 어법 문제를 바로 연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이해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샤오리 상하이人, 샤오리는 상해 사람이래요. 네, 이렇게 지역을 나타낼 때도 명사 수러문을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능 실전 문제는 OX 퀴즈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도 있을 건데요. 앞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또 수능 실전 문제를 통해서 채워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리 상하이人, 예, 샤오리 시 상하이人 하면 잘 맞는 문장인데, 시를 빼도 이상이 없다. 명사 수러문 문장이다. 자, B. 찐티엔 뿌 싱치스. 바로 다 보이죠? 예, 여기 뿌 아니고 부시 해주셔야 맞는 표현이죠. 찐티엔 부시 싱치스. 명사 수러문의 부정은 부시 하고 살아난다. 我很兴趣这件事. 자, 요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거 볼게요. 이 兴趣라는 단어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兴趣는 흥미라는 명사예요. 흥미. 그러면 나는 이 일에 흥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 문장은. 그러면 흥미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냥 兴趣를 쓰면 안 되고 요 兴趣를 써야 되는 거죠. 흥미가 있다 이렇게요. 근데 흥미가 아주 많이 있는 거라 헌도 같이 붙여줬습니다. 뭐 떼셔도 되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땐 전치사를 쓰셔야 돼요. 我对这件事很有兴趣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B와 C가 틀린 문장이고 정답은 1번 A가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你妹妹很可爱. 네 여동생은 아주 귀엽다. 귀엽다. 형용사 수러문이고요. 저제니프很漂亮. 이옷 아주 예쁘다. 예쁘다. 형용사 수로문이죠. 3번. 我爸爸最近很忙. 우리 아빠가 요새 바쁘시다. 바쁘다. 형용사 수로문이고요. 孩子们现在很唱歌. 이 문장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唱歌는 노래하다예요. 노래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노래 부르는 건 동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헌을 붙여서 표현했어요. 아무 때나 막헌 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이즈만 시엔짤.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라고 표현할 때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짤을 붙여주면 좋겠네요. 하이즈만 시엔짤짤창歌. 자, 5번. 니먼 쉐샤오더 수셔헌다. 너네 학교의 기숙사가 아주 크다. 네, 형용사 수러문이죠. 자, 지금 전체 다 1, 2, 3, 5번 형용사 수러문인데 4번만 지금 동사 수러문 문장이 나왔는데 이상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유형들이 수능 중국어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혹시 놓쳤거나 지금 제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새롭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이 부분을 돌려서 들으시거나 또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네,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빈칸 A, B를 결합한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지금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의

해당하는 단어의 한어병음을 A와 B를 연결지어서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보죠. 자, 중국어로 젓가락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젓가락은 중국어로 筷子라고 했었습니다. 筷子, K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손이네요. 손은 중국어로 쇼죠. 쇼, 삼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와 얘를 결합시켜서 발음 나올 수 있는 거는 커가 되겠네요. 커, 예, 커, 중국어로 입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이렇게 답을 나왔다고 해서 답만 풀이하고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나머지 선지에 나와 있는 것들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발음이 비슷해서 나와서 헷갈리게 나온 고심에서 정해진 선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도 의미를 알고 단어를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1번 볼게요. 1번은 강조나 허가를 나타내는 그입니다. 그. 예, 그는 강조의 의미도 있고요. 그이 할 때, 그럴 때 허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시 할 때는 역접의 의미도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예요. 두 번째 구가 나와요. 이거 맛 표현에서 나오는데요. 쓰다란 뜻입니다. 구. 세 번째 go, 개죠. 이거 언제 선생님하고 학습했었나요? 앞에 한자에 나왔던 단어인데 기억하실까요? 요거, 요거. 개 견자였고 개 견자변이 옆에 쓰일 때 요렇게 쓴다. 그래서 손수변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go도 나왔고요. 얘는 go입니다. go. 충분하다. 지금 보시면 비슷한 발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혹은 얘를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그래서 정답 살펴봤어요. 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한자를 바르게 쓴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자 문제는 계속 확장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했었죠. 누적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부터 출발해서 노트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별하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같이 잘못 쓰인 한자와 함께 써두시면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A번입니다. 따자 안징이샤. 자, 안징이 나왔어요. 안징은 아주 한자 문제에서 빈출되는 단어입니다. 안징하고 깐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안징은 조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번에 소개를 아예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원래 지금 이 안징의 한자는 이게 맞거든요. 안징할 때 징자가. 지금 보시면 앞에 풀을 청자가 있어요. 풀을 청. 이거 푸른 청자입니다. 요 한자요. 우리 한자에서 요 한자가 나오는 것들 쭉 한번 나중에 정리할 기회 있을 텐데요. 얘를 앞에 조용한 의미랑 연관지어서 선생님이 의미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푸르르고 조용한 들판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앞에 있어요. 내 앞에. 그래서 이 푸른 청자가 앞에 와야지 이 안징은 맞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연관지어서 외우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떠오르죠. 그냥 막 주구장창 외우려고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의미가 연결이 안 되면 나중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의미 연상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징할 때 찡자에는 앞에 푸르른 들판, 조용하고 푸르른 들판을 떠올리셔라. 그래서 푸를 청자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봤고요. 따자 안징이샤 하면 모두 조용히 하세요가 되겠고요. 真是个好办法. 정말 아, 这真是个好办法.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네, 방법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为什么 할때 为잖아요. 그래서 반자는 이렇게 쓰지 않고 왼쪽 오른쪽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예, 맞습니다. 니더 요젠 地址是什么? 너의 우편 이메일 주소가 뭐니?란 뜻이겠죠. 요젠 띠입니다. 电视带来的影响很大. 影响이 나왔는데요. 여기서의 향은 뭐뭐를 향해서라는 뜻을 갖습니다. 영향할 때는 영향은 입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影响하고 앞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답 맞는 걸 살펴보면 B와 C,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한자 문제의 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맞출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면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따로 노트 정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한자들도 헷갈리는 것과 동시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2번 문항 받고 이제 3번 문항 가죠. 다이어입니다. 감기 的时候要经常喝水.

나 똥화 쩐 펴량. 쉐이가 나오고 화가 나왔습니다. 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4번 카이인데요. 카이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카이크 수업을 개설하다란 뜻이 있고요. 카이화에서 지금 나온 요두 번째 문장 꽃이 피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처가 있어요. 운전하다. 그리고 카이쉐이, 물이 끓다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문장, 물이 끓다가 카이쉐이, 끓인 물을 마셔라 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감기 걸렸을 땐 자주 끓인 물을 마셔야 해. 여기는 어디든 다 꽃이 피었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 여러 가지 의미 같이 봐두십시오. 4번입니다. 이제 한어병은 문제 나와 있어요. 친구야,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자, 그러면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어떻게 가는지 얘기해줘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즈저 계속 앞으로 가시다가, 到 十字路口 往左拐. 사거리에 도착하시면 왼쪽으로 좌회전하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묻는 표현은 5번이 되겠습니다. 来一碗米饭. 그러면 밥한 공기 주세요고요. 我想买三斤. 저는 세 근을 사고 싶습니다. 明天出去要带伞. 내일 나가려면 우산이 있어야 한다. 我也很喜欢画画.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한다가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们明天几点回家? 너네 내일 몇 시에 집에? 너 내일 몇 시에 집에 가? 大概 6:30, 怎么了? 거의 한 6시 반 정도? 왜 그래? 明天我们一起去看电影怎么样? 내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어때? 좋아. 我去接你.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했어요. 자, 그럼 너를 데리러 갈게 알맞는 밑줄 친 부분 찾아보면요. 那你在你家门口等我. 그럼 너는 니네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려. 내가 널 데리러 갈게. 자연스럽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 나 이미 본 적이 있어. 영화표는 이미 다 팔렸어. 그러면 너는 너 혼자 가서 영화를 봐. 내 생각에 기차를 타는 것이 저시 더 편할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네, 대화의 상황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날 부수후 어디가 불편하세요? 머리 아프고 열나고 또 기침도 납니다. 니가 안 마을라. 감기 걸리셨어요. 주사 한방 맞고, 그리고 약을 좀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답 2번. 아주 쉽죠? 네, 2번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7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戴的帽子真可爱, 在哪里买的? 네가 쓴 모자 정말 귀엽다. 어디서 산 거야? 这顶帽子是我自己做的. 이 모자는 내가 만든 거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와, 真没想到,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你是在哪儿学的? 너는 어디서 배운 거야? 在网上学的, 인터넷에서 배운 거야. 现在很多东西都能在网上学的. 지금 많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어. 你也试试看吧. 너도 한번 시도해봐. 자, 인터넷에서 배우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는 것은 눈에 좋지 않다. 그리고 做帽子比买帽子 买帽子更麻烦. 그 모자를 만드는 것이 모자를 사는 것보다 더 귀찮다. 不需要找老师. 선생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정말 편리하다.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이 되겠죠. 인터넷에서 学东西 물건을 뭘 배, 무언가를 배우면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찾기 不容易,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찾기 쉽지 않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8번 가볼까요? 你今天下课后有时间吗? 너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있어? 能帮我一个忙吗? 나좀 도와줄 수 있어? 我下课以后没有什么安排. 나 수업 끝나고 나서 별다른 계획이 없어. 有什么事吗? 무슨 일 있어? 今天我得去邮局取一封信. 나는 오늘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하나 받아와야 돼. 没有时间去, 갈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但是我得跟奶奶去医院, 갈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야 돼. 표현이 등장해야 맞는.

0: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떡롱에 관한 문화 문제가 등장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장식을 보셨을 거예요. 떡롱 장식. 니칸, 나비엔 꽈저 헌 뚜어 떡롱. 봐, 저기에 아주 많은 떡롱이 걸려 있어. 량량더 밝고 그리고 쩐 피어량 정말 예쁘다. 중국 元宵节的时候 经常可以看到很多灯笼. 중국 원소절이라는 중국의 명절에 그때 자주 이 떡롱을 많이 볼수 있대요. 城市被各种不一样的灯笼装饰着，看起来很美. 도시가 각종 서로 다른 그 떡롱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아주 예뻐. 중국 사람들은 왜 元宵节에 灯笼을 걸어? 挂 灯笼 걸다라는 동사입니다. 因为灯笼表示希望. 왜냐면 灯笼이라는 것이 희망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中国人元宵节挂灯笼祈愿新的一年能幸福 했네요. 중국 사람들이 元宵节에 灯笼을 거는 것은 기원하는 거래요. 새로운 1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祈愿, 기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모양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아니죠. 지금 经常可以看到很多灯笼 했고요. 城市被各种不一样的灯笼装饰着 했는데 여기서 알수 있죠. 그래서 모양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게 아니라 도시마다 그 서로 다른 모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고 元宵节에 많이 볼수 있고 마지막 줄에서 새로운 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데 사용되고 도시마다 장식한 모습을 볼수 있다. 표현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11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학습한 전체 내용인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마인드맵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오늘 학습했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학습 Q&A에 남겨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고종남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오늘 마지막 강의, 요 강의로는 29강, 그죠? 교재는 마지막 단원이에요. 마지막 단원. 그러나 오늘은 29강, 다음 30강까지 있죠. 지난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이번 시간에 일부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30강에서 풀고,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사회문제, 직업윤리, 그 다음 미래사회, 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텐데, 요 20강은 여러분이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제시문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알아야 될 개념적인 요소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좀 보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미래사회와 관련된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시문만 잘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보면 대부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 이제 보도록 하죠. 현대사회의 특징과 사회문제, 그리고 직업윤리, 미래사회의 특징과 변화, 직업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보게 되면 정보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정보와 과정이 첨단화되고 대중매체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혹은 자아정체감의 어떤 혼돈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이 급격히 진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첨단화되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질적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 학업과 직업 과정에 대한 인생 설계의 변화가 이제 나타났죠. 특히 노년층의 증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당면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년층의 증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한 사람들이 되게 건강해. 사실 저희 아파트에 이제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제가 딱 봐도 한70좀안 됐구나 했는데, 80세라고 하더라고요. 즉, 그만큼 뭐냐면 어떤 그 되게 젊다 보니까 인생 주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희석되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적 심리 위험과 그 다음 물리적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 그 다음에 특히 개별적인 어떤 독립 주거에 대한 확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자까지 한 가족이 구성, 3대가 구성돼서 살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요즘엔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또 생활하는 그런 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거 형태도 사실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이제 중요해진 직업 윤리를 보게 되면 이 윤리 중에서 하나 나와요. 하나 아니고 한 두세 개를 한꺼번에 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이게 어느 윤리에 해당하는지 이제 종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다. 자주 출제했던 부분이니까 꼭 한번 보세요.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을 둘러싼 사회적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보윤리는 개인정보의 유출, 컴퓨터 해킹, 회사 정보의 유출, 이런 정보에 대한 유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정보윤리다. 환경윤리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그다음 성윤리는 양성평등이라든가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이란 성윤리 부분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중요해진 직업윤리다라는 거. 그다음 장애인윤리는 장애인의 어떤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직업에 갖는데 어떤 문제 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저 총칭해서 우리가 장애인윤리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언론매체 윤리, 올바른 정보 전달, 언론매체의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및 양심적인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회 현상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입각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서 왜곡이 된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매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문적 윤리는 전문직에 대한 윤리 문제예요.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 윤리다.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중요해진 직업 윤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수능에서 문제 나왔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할 거예요. 분명히 제시문에. 그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는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될 거예요. 그게 뭐 정보 윤리도 될수 있고 환경 윤리도 성 윤리도 될수 있고 이 중에 하나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A 사례, B 사례에서 A와 B 각각 어떤 윤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것과 기업가 정신과 연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활동과 연관시킬 수도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계해서 같이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양하게 출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여러분, 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제시문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자,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뭐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부해놨더냐면 직기초, 직업기초 능력에서 역시 윤리가 나오죠. 직업윤리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과 그 직업윤리 부분에서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 나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 직업윤리 하면은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다. 특수직업윤리라는 것은 직업별 특성에 맞는 고유한 행위 규범이에요. 뭐 법률이라든가 법령 규칙, 윤리 강령 선언문. 우리 보면은 의사들 보면은 선언문 하고, 그쵸? 간호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직업윤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로윤리, 근로윤리로 이제 떼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근로윤리라는 것은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무하고 성실하고 그다음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근로윤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애는 이제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이 근로윤리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근면하다라는 것은 즉 부지런하고 시간을 준수하며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근면이라고 할수 있고, 성실의 개념적으로 본다면 정성스럽고 참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자세를 성실이라고 하고, 정직이라는 개념은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 바로 정직이죠. 신뢰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세 가지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덮으기 위해서 이 정직성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럼 신뢰가 무너져 버리거든. 그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회사, 뭐 학교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주이긴 하지만, 교무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안은 마치 사무실 공간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로 윤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 그다음 공동체 윤리. 자, 공동체 윤리라는 것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책임감을 지니며 규칙을 준수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공동체 윤리라고 할수 있고, 이 공동체 윤리의 종류에서 보게 되면은 봉사, 책임, 준법, 예절 등이 이제 공동체 윤리 안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죠. 봉사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해를 떠나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 봉사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 책임. 이라는 것은 자기 직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을 잘 완수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준법이라는 것은 법과 규칙 같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윤리 안에서 준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법규라든가 규칙을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 진짜 있어요. 예절, 일정한 생활 어떤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예절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통된 생활 방법으로서 정립되어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계약적인 어떤 생활 규범을 우리가 예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절은 사실은 나라마다 다어그 예절이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호의적인 예절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제스처로 또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예절이라는 것은 이 관습이고 습관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뭐 무역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예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실제 이제 기업에 내가 무역을 담당한다든가 해외에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담당했을 때그 나라에 대한 예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동양 전통에서의 직업 윤리 보면 뭐 정명사상, 항산, 예치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맹자, 공자, 순자가 한 이야기들인데 이것까지는 뭐 시험 문제에는 크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 부분들은 별표 쳐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더한번더 살펴봐라. 자, 직업 윤리 덕목. 이거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앞에 별표 하나 쳐줬어요. 그죠? 이번 또두 번째. 자, 첫 번째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하고 천직의식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두개 굉장히 중요해. 구분 잘해야 돼.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밑줄 쳤죠?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늘! 기억하세요. 하늘. 하늘 하면 소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의식이에요. 알겠죠? 이 사실 어째 소명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어떤 용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교적인 용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뭐 소명이라는 단어는 뭐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고, 뭐 보편적인 단어가 됐지,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단어. 됐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우리가 용어를 보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 뭐 야단법석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시끌벅적하고 막 부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 용어에서 온 거고. 혹시 또뭐 부연이란 단어 아세요? 부연. 부연은 우리 부연 설명하다 할때그 부연. 그것도 사실은 법당이라든가 기아장 있죠. 기아장 밑에 보면 석가래, 동그란 모양으로 쭉돼 있어요. 이렇게 받침이죠. 이렇게

그 지붕의 무게 하중을 갖다가 견디기 위해서 석가래 하는데 그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쭉 나무가 이제 덧붙여져 있어요. 그걸 우리 부연이라 그래. 건축 용어이기도 해. 불교 건축 용어이기도 해요, 부연은. 그래서 그 부연 석가래 밑에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쭉 기대어 덧붙여서 있는데 그걸 우리 부연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덧붙여서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추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했어요. 자, 천지개식. 천지개식은 뭐냐? 요 밑줄 친거 기억하세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고 여기요.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천지개식이라고 해요. 이 천하니까 하늘천자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요 구분 잘해야 돼. 두개 헷갈리지 말어. 이거 두개 가장 많이 헷갈려 하니까. 아셨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 천지개식. 자, 직분의식은 뭐냐? 자신이 하는 일에 사회나 기업, 기타 타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고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태도를 우리가 직분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책임의식이라는 건 직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역할,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책임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전문가의식은 뭐냐? 자신이 하는 일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교육을 뭐?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학습하고 노력하고 스스로의 어떤 지적 능력을 발전해 나가면서 지식을 발전해 나가면서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문가 의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전문가 의식도 간혹 출제했을 때 보면은 어떤 뭐 연구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식과 교육을 받는 그러한 어떤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마지막 봉사의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하는,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봉사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직업 윤리 덕목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밑줄 친 부분들, 밑줄 친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은, 요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고, 소명의식과 천지의식,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직업윤리의 5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객관성의 원칙이에요. 객관성의 원칙. 요 5대 원칙도, 중요해요. 작년인가, 이거 아마, 작년이죠. 작년 모평 때인가 출제했었죠. 이것도 중요하다. 객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가 명확한 거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모든 것을 숨김 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객관성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 중심의 원칙은 일단 핵심은 고객이야. 그지? 고객에 대해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고객 중심의 원칙이다라는 거. 특히 이제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고객 중심의 원칙이 굉장한 직업 윤리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고객에 대한 물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고객 중심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전문성의 원칙. 전문가가 지녀야 할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그 다음에 능력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문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본분과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다. 자, 공정 경쟁의 원칙은 뭐냐? 법규 준수 및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 경쟁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직업 윤리에 있어서 공정 경쟁 원칙은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같은 일을 두 사람이 수행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고 그를 통해서 그 성과하는 사람한테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공정 경쟁의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규 준수하고 그다음에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다섯 가지 원칙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쓸 수 있죠. 가볍게 이제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거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 타성이에요. 타성. 타성이라는 거 우리가 좀 뭐야, 나태해지는 그런 거에 이제 젖어버리는 거지. 그 늘상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 타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태만, 마찬가지. 태만도. 그래서 어떤 피하고, 뭐, 결과에 대해서 피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도덕적 태만도 있고, 연고주의. 아, 우리나라는 이 연고주의가 좀 많은 경향이 있어. 뭐, 대학 동문, 고등학교 동문, 뭐 이런 것들 있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연고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연고주의가 사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만연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 다음 도덕적 해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할수 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직업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또 이래서 안 되는 윤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미래 사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지식 노동자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정부의 가속화는 뭐말안 해도 알겠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즉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다원주의의 어떤 심화.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앞으로 더욱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 사회 변화를 보면,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인구의 증감이라든가, 국가별 지역별 불균형, 도시화 현상. 도시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이라든가, 이런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더 축소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신흥공화국의 어떤 중산층 확산, 그다음 특히 우리나라 뭐 1인 가구 세대의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증가되고 있죠. 뭐 증가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업 가치관과 생활 형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 사회에서의 사회적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 기술적 영역으로 본다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기술 격차가 축소됐죠. 제가 선생님이 대학교 때쯤, 고등학교 때쯤, 일본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몇십 년 앞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이거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거의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떤 그 꿈과 같은, 아,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일본 제품의 미니카스트가 있었거든요. 일본이 그 미니카스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기술력이 그때는 못 따라갔던 것 같아. 특히, 선생님은 테이프 있죠. 테이프 아세요? 음악 들을 때 테이프를 넣고, 그래서 예전에 음반 판매량 막 집계할 때그 테이프, 몇개 판매했냐, 그 다음에 LP판 몇개 판매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음반 판매량 이렇게 했었거든요. 테이프 놓고 이렇게 음악을 들었던 미니카스트예요. 그걸 너무 일본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그 브랜드. 그래서 그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 기술이 되게, 일본보다 못했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기술이 1위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 축소, 이거 읽으면서 축소가 아니라 그냥 이미 다 역전됐고, 저희 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넘버원에 가깝다. 대부분의 모든 제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어떤 나라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경제산업 영역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됐고 이미. 그 다음에 경제 블록화로 무역 경쟁이 최근에 와서 심해졌어. 이 경제 블록화가 사실은 2015년, 뭐 17년, 그 전까지는 거의 뭐 경제 자유화라는 무역의 자유화, 이런 것들이 어떤, 그래서 FTA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 나라마다 FTA 체결에 굉장히 노력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015년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경제가 다시 또 블록화가 되는 그런 현상. 자국주의가 좀더 심화되는 현상으로 세계 각국이 지금 나타나고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환경 보유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자원하고 환경 영역 보게 되면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증가, 기상이변, 자연재해 증가,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굉장히 지금 자연적인 부분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하면은 우리 경북 지역의 특정 지역들이 유명했었죠. 근데 최근에 사과를 정선, 영월, 그 사과가 더 맛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일 재배도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제주도에서 이제 나는 바다의 생선, 자리돔이라고 있거든요. 그 쪼만한 생선이 있어요. 아주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선생님 잘 알죠. 그게 이제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잡히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좀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직업 환경의 변화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뭐 WTO, 그다음에 FTA 이런 무역 자유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블록화도 또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행태가 무역 현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변화. 굉장히 과학기술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수 있죠. 뭐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이거 답지로 형성됐던 부분들이에요, 이거 다. 그 다음에 사회환경의 변화. WTO하고 FTA는 알죠? 이 WTO는 다자 간의 어떤 협약이에요. 그래서 WTO는 전체 그이 WTO에서 체결된 그 가입되어 있고 거기서 협정을 맺게 되면은 무역 자유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블록 전체가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이제 자유무역으로 되는데 FTA 같은 경우 거기서 추가 플러스해서 어떻게냐? 이양 국가 간에 체결하는 거예요. 양 국가 간에 하나의 공동의 어떤 국가로 인식하고 관세라든가 이런 장벽들이 철폐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FTA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FTA 체결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 환경 변화에서는 노동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평생 직업으로서 인식이 변화됐지만 이 평생 직업도 지금은 두세 개의 직업으로 또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이건 뭐말안 해도 알죠. 저출산, 고령화,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들이죠. 그다음 다문화 사회의 변화.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죠. 변화했어요, 이미. 그다음에 개인 환경 변화로 본다면 직업 선택의 변화예요. 안정성, 경제력, 적응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있고, 삶의 질의 변화. 삶의 질이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 이거는 앞에 우리가 1강, 2강 이쪽에서 다 배웠었어요. 그죠? 적성. 소질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장래성도 있어야 되고. 그쵸? 안정성. 경제적 소득. 자아 실현. 환경 및 기타. 근데 이거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절대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추구하느냐, 어떤 직업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가치를, 선택을 우리가 다양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래 직업 사회의 어떤 변화 전망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이미 대체되고 있고, 이미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평생 직장은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고, 사실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거의 사라지진 않았지만, 특정 직무를 뺀 나머지는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는 거야. 평생 직장에 대한. 그래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이미 대체됐다. 자, 직업 유형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는 직업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창조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상의 변화죠. 혁신성,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지식 근로자

분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는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다음에 직업 수의 변화도 마찬가지. 다양해지고 있다. 직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직업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원격 근무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죠. 원격 근무가 지금은 많이 활성화됐고, 그다음 잡 노마드. 노마드란 뜻이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일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제 여러 직장과 지역을 다니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잡 노마드라고 할수 있고, 프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신분으로 직업 생활을 수행하며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인데, 이들은 이제 일률적인 봉급이 아닌 자신의 어떤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어떤 활성화되게 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사회 프리 에이전트가 일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이 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 직장인,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어떤 성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뭐, 미래사회의 다양한 직업들을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어떤 녹색 직업들,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끄는 IT 직업들, 첨단 기술 관련, 그 다음 세계화를 이끄는 직업들, 다양하게 직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고, 세계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정보사회의 급격한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곳에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는 여러분으로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 이메일 내용에 나타난 직업윤리 원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직업윤리 원칙 보면은 뭐 객관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고객 중심의 원칙, 공정 경쟁의 원칙, 그 다음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 다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 중에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세모세모 산업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아래와 같은 신입사원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자, 1. 비전. 현장과 실천 중심의 미래로. 원칙 1.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객관성의 원칙이죠, 이거는. 객관성의 원칙이다라는 거. 두 번째 원칙.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건 당연히 고객 만족이지. 고객 중심이지. 그래서 보기 선택지를 보게 되면은 객관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원칙, 기업과 디귿이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래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부분 이 20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강의 문제들이 대부분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재 수능의 20문제 중에서 약한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쉽게 출제돼요. 그래서 20강은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발전과 개발로 인해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이 증가할 것임. 천연 자원 고갈, 에너지 소모의 최소화 등에 따른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 가장 여기에 특징이 뭐야? 요거 중에. 당연히 뭐야? 녹색 성장이지. 그치? 녹색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지. 그 정답 몇 번? 1번이라는 거 우리 바로 알수 있죠. 자. 다원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개성과 그 다음에 어떤, 다양성.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 개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원주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한다는 거. 자, 3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A, B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윤리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은 직업 윤리 덕목 중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했어요. 자, 학생 A 볼게요. 학생 A는 저는 직업이 저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는 여기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일에 열정적으로 임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어떤 시? 천직 의식이 천직. 그 다음에 직업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무슨 의식?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다. 그래서 천직의식, 소명의식.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 요두개 구분 잘해요. 중요하니까 요거 두개 간혹 헷갈려서 그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면 소명.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 천직. 알겠죠? 그 키워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미래 사회의 변화 영역에 대한 발표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래 사회 변화 영역 보니까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세대의 증가, 여성 참여의 증가, 인구 증감과 국가 지역별 불균형, 직업 가치관과 생활 형태의 변화. 이거 다 어떤 부분이야? 사회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미래 사회 변화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인 변화 영역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 20강의 문제는 제시문만 잘 봐도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요 말고 뭐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 그다음 또 어떤 영역이 있어? 기술적 영역, 그다음에 경제 산업적인 영역, 그다음에 자원 환경적인 영역.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근무일지에 나타난 직업생활의 근무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앞에 1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20강은 1강하고 또 중첩되는 게좀 많죠. 그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근무일지 보니까 09시부터 09:30에 매일 지정된 스마트 워크 센터로 출근한대요. 이거 원격 근무잖아. 그쵸? 자, 업무 메신저 안내상 확인하고,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10시, 2시간 동안은 협력업체 관련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는 팀 프로젝트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근무일지 나타난 근무는 원격 근무야, 원격 근무. 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일에 따라 여러 직장과 지역을 유랑하며 근무하는 것을 뭐라 그래? 유목민이랬던 뭐야? 노마드라고 했잖아. 그래서 잡노마드. 잡노마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원격지에서 정보 단말 기기를 이용하거나 통신회선을 연결해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바로 원격근무죠. 니은은 맞는 답이고. 티귿, 정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나 야간에 서로 이어서 일하도록 조정하는 근무 형태. 이거 뭐야? 근무한다. 이거 뭐죠? 교대 근무지, 교대. 교대 근무잖아.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앞에 1강에서 우리 다 배운 내용을 다시 20강에서 다시 한번 내용이 중첩된 것을 문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지. 2번. 교대 근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게뭐 간호사라든가 2교대, 3교대 하는 근무들이 많죠. 이런 것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변화된 사회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미래 사회의 유망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보니까 공공 레스토랑 주문 방법 봤더니 태블릿으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 후 결제. 그다음에 노봇 메뉴 서빙 주문 후 해당 테이블 위치로 로봇이 주문한 음식 배송. 태식 호출벨, 식사 후 호출벨에 누르면 로봇이 고객 테이블로 이동.

요거 지금 굉장히 요즘 식당에서 많이 해요. 주문하면 로봇이 쭉 해서 와요. 그래서 테이블 앞에 딱 와서는 음식 갖다고 음식 꺼내서 우리가 먹죠. 먹고 나중에 태식도 올려놓고 하는 그런 방식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장 가까워요? 1번 볼게요. 실버 산업과 관련된 직업 아니죠. 우주와 생명에 관련된 직업 아니죠. 그죠?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끄는 IT 관련 직업. 3번이 가장 적절한 거네. 그치? 3번 같아. 자, 4번 보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녹색 직업 아니죠.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 관련 직업 아니죠. 이거는 3번에 관련된 즉 IT 이런 관련된 그런 직업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로봇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그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대신에 새로운 또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거고. 근데 새로 창출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더 기술이 발달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물류센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 지게차 같은 거 이제 상하로 올리는 그런 곳에 가서 물건을 쭉 빼서 이렇게 막 그랬다면은 최근에 봤더니 로봇이 다 하더라. 로봇. 완전히 로봇에 의해서 탁탁탁 블럭하듯이 그다음 규격화돼서 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는 주문한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서 주문한 것이 왔는지만 확인하고 배송 절차 받는 그 정도 일만 사람들이 하지 나머지는 다 로봇이 하는 그런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비용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감되겠지만은 사람의 일자리들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7번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과학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미래과학기술 분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자, 올해 연구된 기술은 그리스의 난쟁이의 뜻 하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거 뭐야? 나노잖아, 나노. 나노. 이 기술은 원자 혹은 분자를 적절히 결합시켜 새로운 미세 구조를 만듦으로써 기존 물질을 변형 혹은 개조하거나 새로운 물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뭐야? 나노 기술이지. 1번, 나노 기술. 이게 정답이네. 그다음에 정보 기술, 환경 기술, 생명과학 기술, 인지과학 기술. 정답은 나노 기술이다. 이게 나노에 대한 의미잖아. 나노에. 10만 분의 1에,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에 해당하는 크기. 이걸 나노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라는 거. 자, 이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자기소개서에서 학생 A가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기소개서 봤더니 문항 볼게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당사를 지원한 동기와 결부시켜 기술해 주십시오. 당사라는 것은 우리 회사라는 거지. 답변.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사회적 가치 창출 할수 있는 일인가 여부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인가를 이제 본다는 거죠. 직업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에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직장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업무를 수행하며 작은 부분이지만 사회 효용 증진에 기여했던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복지의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제가 추구하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건 뭐야? 봉사, 예절, 정직, 준법, 책임. 여기서 사회적 가치 창출, 그다음에 사회 전체에 뭐 도움이 될수 있는 일. 즉 뭐야? 이 직업 윤리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봉사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이 지금 20강에서는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분 정도만 좀할줄 알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이제 20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는 소명의식하고 요두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거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야. 쉬운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부분. 소명하면 하늘. 이건 적성과 능력이 꼭 맞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20강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생각이 드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8번까지만 해결하고 나머지 9번하고 10번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해결할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한강 때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잘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것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나가다 떡볶이집을 지나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내가 살을 뺀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갔을 때 자기 절제력을 발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9시부터 공부 시작할 거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입에서 보면서 공부할 거다. 그럼 9시부터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핑계대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절제력.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노력.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저는 꾸준함이라고 해요. 꾸준함.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꾸준함을 가져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건 이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누구와의 싸움이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선생님이 마라톤을 한다고 그랬죠. 매일 아침 7km에서 10km를 뛰고 출근해요. 선생님 출근 거리가 선생님 차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업무도 보고 또 제가 담임 맡고 있어서 조회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넘게 걸리니까 7시 30분 이전에, 7시 20분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7km에서 10km 뛰려면 최소 1시간은 뛰거든요. 그럼 준비하고 1시간 20분. 결국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4시 40분에 일어나요, 선생님이.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해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 뛰어야 되니까 그 전날 뭐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 놀다 오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뭐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는 매일같이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저 역시 건강해지고 몸무게가 10kg 넘게 뺐고 내가 목표하는 거를 향해서 갈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거를 수행해 나가세요. 언제까지? 꾸준히, 꾸준히.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저는 목표가 달성됐지만 그 목표를 이제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 또 다른 목표 가고 있죠. 하프 저 5번 완주했어요. 이제 앞으로 풀코스 완주할 예정이에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죠. 꾸준히 연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도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0: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통제력에 의해서 명확하게 원시로 돌려놓고 꾸준함을 가지고 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 강의 때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꾸준함.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여러분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대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람의 유전에 진입을 했죠. 지난 시간에 기본 바탕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다져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 학습 포인트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So simple. 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오늘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할애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뒤에 있는 수능 테스트 문제 몇 문제를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하고 잠깐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바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일단 가계도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그 한 문제의 가계도 분석 문제 말고 어떤 사람의 유전병 문제에도 아니면 앞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와 염색체 부분의 문제에도 가계도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계도 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열 관계를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가가 발현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이 있을 때 그 둘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정상 형질과 유전병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우열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열 관계를 우리가 알아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형질에 대해서 우열관계와 위치를 알아냈다면 모든 정보를 알아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치와 그 다음에 우열관계 알아내는 것에 초점을 둘 거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얻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A와 라지 A와 스몰 A 사이 우열관계는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는 이 중에서 뭐 정상이 우성인지 유전병이 우성인지 그냥 알아내서 써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다. 그럼 확률 계산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가계도 분석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열 관계는 그러면 가계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냐. 우열 관계 파악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갑툭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계도를 만나거나 가계도가 아닌데 사실은 가계도처럼 볼수 있는 표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럼 일단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갑툭튀라는 것은 일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나타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갑툭튀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명에서 이 형질이 있었다면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은 아니죠. 갑자기의 느낌은 이 둘은 그런 표현형이 안 보이는데 자손에서 없던 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갑툭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이런 두 가지의 대립 형질이 있는 그런 유형의 문항에서는 그럴 때 부부의 표현형은 같아야 돼요. 그래, 둘의 표현형은 같으면서 자손에서 그게 아닌 다른 표현형, 또 다른 표현형이 나올 때 우리는 갑툭튀라고 한다. 그때 갑툭튀로 나타난 형질이 열성입니다. 요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한 큐에 얘기를 해드리자면, 갑툭튀가 딸이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우열 관계 알수 있죠? 요게 열성이다. 그 다음에 갑툭튀가 딸이라면 무조건 그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상염색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갑툭튀 딸은 모든 걸 알려주는 정보다. 요거 일단 머릿속에 입력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인 사람에게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거는 사실 정의 그 자체죠. 우성이 뭐야?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되는 것이 우성이잖아요. 그 정의 자체인데 사실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이 우열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마에 써 있는 거 아니죠. 이마에 유전자 형으로 라지 스몰이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형 접합인지 동형 접합인지를 알수 없으므로 사실 이 다음 단계로 쓰는 건데 만약에 어떤 표 같은 자료를 더 추가로 줘서 이형 접합인가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표현형이 보이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한 사람이 발현되는 그런 표현형이 우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부모 중에 한 명이 A만, 다른 한 명이 A 별만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문장이 있다면,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하나의 기호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A와 A별 이런 대립 유전자를 안 써도 되고, 뭐 라지 T와 스몰 T 중에 한 사람은 라지 T만 갖고 한 사람은 스몰 T만 갖는다. 또 가능합니다. 뭐 기호는 뭘로 대체하든 상관없고요.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씩 서로 다른 종류를 부모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딸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라지예요. 엄마가 AA, 엄마가 AA. 그러면 아빠가 A 별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직 이게 우리가 유전자의 위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빠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엄마는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X염색체에 있든 여자는 무조건 두개한쌍 같습니다. 여자는 X염색체도 두개 가지니까. 자, 여자는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든 성염색체에 있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두개한쌍 가져요. 근데 남자의 경우에 달라지는 거죠. 남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면 두개한 쌍의 유전자형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하나만 갖고 끝나요. 유전자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아직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들과 딸 중에는 딸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들과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A를 하나 받지만,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으면 아빠로부터 A별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으면 A별 안 받고 Y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유전자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은 같은 유전자형일 겁니다. 엄마로부터 A가 왔어. 근데 아빠로부터는 상염색체에 있더라도 A별을 받게 될 거고요. 성염색체에 있더라도, X염색체에 있더라도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되니까 A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 있는지 아직 확실한 상황이 아닐 때 딸을 보면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표현형을 보면 우열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문장이 또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들을 보는 건 위험 부담이 있고 딸을 보면 이형적 합인 게 확실해서 딸을 보면 된다라는 내용이죠. 요런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이든 뭘 가지고 우열 관계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유전자의 위치,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유전자의 위치는 상성 두 가지라기보다는 이 Y염색체, X염색체, 상염색체 세 가지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죠. 사실 X에 있느냐 Y에 있느냐도 구분해서 봐줘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항에 가계도만 나와 있고 다른 보조 단서가 없다. 문장도 없고 뭐 표 그래프 이런 것도 없이 가계도로만 문제를 풀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질은 Y염색체나 X염색체는 아니고 상염색체에 있어야만 해요. 상염색체에 있어야만 해. 왜 그러냐면 이 속성이 가계도를 가지고 Y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 가계도를. 그 다음에 X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게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지. Y염색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설계가 가능. 그 다음에 X염색체가 도저히 될 수 없게는 설계가 가능. 그럼 둘 다 안 되게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요거다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계도만으로는. 그래서 가계도만 있다? 그냥 상염색체 유전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Y염색체 유전은 사실 아들에게만 전달이 되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근데 아빠와 아들의 표현형이 달라? 말이 안 되죠. 아빠로부터 Y염색체 그대로 받은 게 아들일 텐데 거기 있는 유전자라면 절대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아빠와 아들이 다를 때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여자에게서도 발현될 때. 여자는 Y염색체가 없으니까. 그럴 때도 이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사실상 많이 생략해도 되는 단계긴 하죠. 그쵸? 보통 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X염색체가 아니라는 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질이 섞여 있는 거에서 일부는 뭐 위치도 주고 뭐도 정보도 주는데 일부는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X염색체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내는 방법은 일단 우열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우열관계 파악이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우열관계를 알았어. 그때 열성 표현형인 여자만 다 골라냅니다. 그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성인 여자만 일단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표현형을 비교하느냐. 그 열성인 여자의 아버지나 아니면 그 열성인 여자의 아들 있죠. 그들 사이의 표현형을 확인해서 하나라도 불일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열성인 여자, 정록생맹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정록생맹일 경우에는 왜 이런 게 불가능한지? 정록생맹인 열성, 표현형의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무조건 엄마로부터는 정록생맹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를 받을 거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아서 아들이 되겠죠. 정록생맹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아버지 그러면 엄마로부터도 X프라임을 하나 받았을 거고 아빠로부터도 X프라임을 하나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남은 자리가 없어. 아빠는 무조건 Y염색체하고 끝이에요. 요거 있으면 끝이야.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 정상일 수도 있고 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생명일 수도 있어서 엄마에 대해서는 뭐 단정할 수 없지만 아빠는 이 경우에 무조건 생명이었어야만 생명인 딸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여야만 해요. 그 열성 형질이 어디 있다면? X염색체에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표현형이 달라? 딸이 열성인데 아빠가 우성이야?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엄마가 열성 형질을 갖고 있는데 동양접합인데 아들이 우성 형질을 갖고 있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상염색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근데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도 맨날 상염색체 유전만 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질리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내고 싶을 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단서를 주면 가능해요. 문장 단서든 그래프든 이런 걸 주면 이렇게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봤을 때 X 염색체로 문제를 출제하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요거를 이름을 좀 붙여보자면 가족 유형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최소 4인 가족에 이상에서 쓸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일단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냄새를 풍기는 어떤 문장이나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부모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A만, 다른 한 명은 A 별로만 유전자형이 구성이 돼 있다. 아까 봤던 그런 상황이죠. 이 기호는 뭘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종류로만 구성돼 있는 그런 단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단일한 종류의 유전자를 갖는다. 그런 단서가 되겠죠. 이런 단서가 나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X 염색체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냄새를 풍긴다. X 염색체일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그럼 이 냄새를 맡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바로 이 밑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을 비교합니다. 근데 그 표현형을 비교했더니 둘이 달라?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뭘로? 그거 X 염색체에 있는 게 맞구나.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까지 해야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알수 있는 정보는 이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최소 4인 가족인 거죠. 부모와 아들, 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아까 봤던 거랑 사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AA예요. 아빠가 A 별만 가진대. 그러면 A 별 또는 A 별 Y의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 상성을 알고 싶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밑에서 태어나는 딸은 상이든 성이든 어떻다 그랬어. 엄마로부터 A 받고 아빠로부터 A 별을 어디든 받을 수밖에 없어서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이다. 이형 접합일 때 우성 표현형이 발현되겠죠. 우성으로 발현되겠지. 자, 먼저 이 상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왜 얘네 둘이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는지. 자, 상염색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엄마로부터 A 받고 아빠로부터 A 별 받겠죠? 유전자형이 지금 엄마, 딸과 아들이 똑같아졌잖아요. 이 둘의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전자형이 같으면 당연히 표현형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이런 냄새를 풍겼을 때,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르면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확인해봤더니 표현형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성염색체일 때는 왜 가능하냐? 성염색체 있을 때는 아들이 엄마로부터 A 받아요.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는 뭘 받는 거야? Y 염색체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 별이 A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얘는 열성 표현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으로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X 염색체에 있어야만이. 그리고 이런 세팅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엄마랑 아들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열성입니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구성상, 설계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아빠랑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사실 우성이에요. 그냥 딸만 봐도 되지만, 아빠랑 딸은 무조건 같은 표현형일 거고, 아빠랑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 엄마랑 아들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열성일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냄새 맡고 확인하고, 거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아니어도 돼요. 남남이어도 돼. 그냥 등장인물 2인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남녀 유형. 물론 가족이어도 됩니다. 남남이어도 되는 거고, 대신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냄새를 풍기느냐. 어떤 두 남녀의 특정 대립 유전자 상대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얼마로 같은지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항상 1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0이랑 1로 같게는 절대 못 만들어. 한 개로 같다. 특정 대립 유전자를.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이 A 별을 한 개씩 갖는다. 아니면 그냥 A 별의 상대량이 같다.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어차피 1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냄새만 맡는 거, X 염색체의 냄새가 난다. 확인을 꼭 하라 그랬죠? 아까는 1 유형에서는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확인하는 거였어. 같으면 안 돼. 다른 걸로.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남녀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같으면 안 돼. 다른 걸로 확인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있어. 혈연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 이 둘이 A별이라는 유전자를 똑같이 한개 갖고 있대. 근데 이 사람 둘의 표현형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르게 만들려면 이 여자는 A라는 유전자를 하나 더 갖고요. 이 남자는 그냥 끝이어야 돼요. A별 Y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A가 A별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A가 발현되는 거고 이 사람은 A별, 열성 표현형으로 발현돼서 다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잖아요? 상염색체 있으면, 자,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인데 똑같이 A별을 하나 가져. 그럼 이 남자도 A별을 하나 가져야 되죠. 근데 상염색체면 남자도 무조건 두개한 쌍이어야 돼요. 그럼 남은 자리를 다른 종류의 대림 유전자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채우고 나면 유전자형이 같아져요. 아까 그 유형 1이랑 상황이 똑같아지는 거죠. 상염색체 있게 만들면 아들과 딸의 유전자형이 같아져서 표현형이 다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성염색체에 있어야만 둘의 표현형이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일단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확인했죠? 둘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는 일단 그때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여성이 보여주는 표현이. 어차피 여자는 그때 한개 요거 가져서 나머지 하나 채워놓으면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 무조건 이형 접합. 그러면 둘의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남자가 열성 표현형이다. 이렇게 그냥 캐치해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던져주는 그 특정 대림 유전자. 선생님은 A별로 그냥 가정했는데 그게 열성이어야만 해요. 열성 유전자여만 그거를 똑같이 갖는데도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우성 대림 유전자면 우성 유전자를 둘이 같은 만큼 갖고 있어. 그럼 표현형이 무조건 우성 표현형으로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서에 제시되는 그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보 다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등장인물들의 것을 이제 파악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상염색체 유전이면 열성인 사람 있잖아요. 열성인 표현형은 열성 유전자 동형 접합으로 만나야만 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형만 보고도 바로 이 유전자형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우성 표현형의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완성하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X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남자가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됩니다. 남자는 갖고 있는 게 그냥 발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 131쪽에 있는 유전양질 가에 대한 가계도 분석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그냥 가계도 나왔잖아요. 가계도를 보고 인사하라 그랬죠. 무슨 인사? 갑툭튀 있나요? 인사하라 그랬어. 인사했더니 1번, 2번 사이에서 갑자기 가가 발현된 5번, 6번이 태어났습니다. 또는 7번, 8번 사이에서 갑자기 10번이 태어났죠. 뭐 여러 군데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한 군데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갑툭튀를 통해서, 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가가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구나. 정상에 비해. 그럼 만약에 이제 유전자형을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하면 정상 유전자를 라지 A로, 그다음에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스몰 A로 해가지고 적어서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다.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갑툭튀가 만약에 딸이라면 그거는 상염색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갑툭튀를 찾고, 그다음에 그 갑툭튀가 딸이면 상염색체로 직행해도 된다.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이 열성 표현형이죠. 갑툭튀라는 건 열성 표현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자형이 스몰 A일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럼 뭐지? 부모가 스몰 A를 갖고 있었단 얘기지. 근데 지금 부모는 스몰 A가 발현 안 됐죠? 왜일까? 그거 말고 다른 유전자도 있으니까. 그게 발현된 거야. 그러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가려져 있었고. 그죠? 부모가 모두 그거를 다른 유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갑툭튀인 딸의 부모의 유전자형을 찾아보면 무조건 라지 A, 스몰 A 이런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고요. 남자가 두개한 쌍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게 상염색체에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갑툭튀 딸의 아빠는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상염색체 있다로 바로 직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정록생명이에요.
정록 생명인 거는 X염 색체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X염 색체 유전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건 사실 갑툭튀를 통해서도 우열관계를 알수 있긴 하지만 정록생명은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X가 정상 유전자 X'을 정록생명, 그냥 생명으로 쓸게요. 유전자로 적으면 이렇게 우열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부터 시작하라고 했냐면 남자, X염색체에 있을 때는. 생명인 남자다 X'Y, 정상 남자 XY, 생명 남자 XY, 아니 정상 남자 XY, 생명 남자 X'Y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열성인 여자 X'X'으로 동양접합으로 가져야 발현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남는 사람 우성 여자들 이렇게 일단 정상 유전자 써놓고요. 위아래를 보고 추적하면 돼요. 자, 6번이 태어나려면 엄마도 생명 유전자 하나 줄수 있는 보인자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은 딸이기 때문에 이 생명 유전자가 거기서 바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생명 아들을 낳으려면 이건 누구한테 온 거야? Y가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X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보인자로서 그 유전자를 줄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7번, 8번 사이에서 자손이 나올 때 정상이 태어날 확률도 2분의 1이고 생명이 태어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엄마가 둘 중에 뭐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서 그래요. 정상 유전자 주면 아들이든 딸이든 정상이 태어나고 생명 유전자 주면 아들이든 딸이든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씩으로 볼수 있다라는 해석. 자, 그다음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가계도가 굉장히 심플한데 갑툭튀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올려보자. 아버지는 스몰 A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 라지 A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죠. 위치를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는 스몰 A로만 두 개래.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은 물음표 돼 있고 딸은 스몰 A가 하나랍니다. 그러면 여자는 두개한 쌍을 가져야 될 테니까 라지 A 스몰 A겠죠. 그럼 우성 표현형이 정상이죠. 그럼 아들은 열성 유전자로만 가져야 돼. 열성 스몰 A로만 가져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 그러면 아빠의 유전자형이 라지A, 라지A여야 되죠. 그럼 아들한테 라지A를 무조건 줘야 돼. 그래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르다? 저게? 그러면 상염색체가 아닙니다. 이거 X염색체 있고, 라지AY이고,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라지A를 주는 게 아니고, Y염색체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성 표현형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그 4인 가족의 모습이죠? 부모는 각각 서로 다른 종류만 같고, 그 밑으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경우. 그래서 그 가족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와 관련된 수능 테스트 몇 문항을 좀 간단히 풀어볼게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풀어봤을 때더 효과가 좋은 문항 4개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139쪽 5번의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문두를 다 넣어놨는데,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제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라지A는 스몰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의 유전자형은 서로 달라야 된대요. 넉, 넉. 자, 물어봅시다. 갑툭튀 있나요? 물어봐요. 갑툭튀. 심지어 딸이라면 그건 무조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리고 갑툭튀 한게 열성이니까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 정상 형질이 우성입니다. 그럼 지금 이 여자는 유전자형이 스몰A, 스몰A겠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부모로부터 하나씩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정상이야? 정상 유전자 있으니까. 써놓고 보니 아빠인 남자가 두개한 쌍. 그건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A, 라지A일 수도 있고요. 라지A, 스몰A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얘가 정상이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정해주기 위해서 1번과 3번의 유전자형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 3번은 이렇게 동양접합이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 갑툭튀 딸로 알았고. 그 다음에 니은 3번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A, 라지A다. 단서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디귿 4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A, 스몰A의 유전자형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요거 받을 확률 2분의 1, 여기서 이거 받을 확률 2분의 1, 합해주면, 그러니까 합쳐서 곱해주면 4분의 1이죠.
네 개의 조합 중에 딱 하나의 조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다가 잘못된 내용. 기억력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인. 요런 거 한번 연습해봤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방금 5번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쵸? 인원 자체도 다르고 복잡해. 근데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가계도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동그라미 A랑 B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현형이 뭔지도 가려놨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일단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요 표,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7번이 스몰 A를 몇개 가지고 있는지 기억니은 디귿인데, 여기에 0, 1, 2도 매치해야 되고, 복잡하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것도 다풀수 있다. 풀수 있다. 포기만 안 하면. 볼게요. 일단 가계도를 만났잖아. 뭘 해야 된다고? 갑툭튀 있나요? 갑툭튀. 딸이야. 끝났죠? 그럼 이거 상념색체 있어. 그래도 튀어나온 정상 형질이 열성이야. 그럼 가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죠? 이 사람 스몰 A, 스몰 A. 이 사람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열성인 사람들 죄다 스몰 A, 스몰 A겠죠? 이 사람은 라지 A가 있을 텐데 5번 태어나려면 스몰 A 줄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A는 2번으로부터 무조건 스몰 A를 하나는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표현형을 통해서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죠? 이것만 조금 여기서 이제 추가돼서 약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 이 중에서 이 스몰 A로만 두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봐야 돼요. 동그라미 B는 부모로부터 스몰 A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2는 불가능. 2는 불가능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라지 A, 라지 A라면 양쪽으로부터 라지 A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스몰 A 두개 갖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라지 A, 스몰 A는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라지 A, 라지 A는 아니고 라지 A, 스몰 A다. 그럼 7번이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양쪽에는 두개 갖거나 안 갖거나인데, 얘가 이미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두개 가진 사람. 얘가 안 가진 사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두 개, 얘가 0개. 그 다음에 7번이 한 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성념색체에 있다. 가는 상념색체에 있는 걸 갑툭튀 딸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3번과 동그라미 B의 가의 유전자형은 같다. 지금 동그라미 B는 라지 A, 라지 A인데, 3번은 라지 A, 스몰 A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단서로 뭔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니은 맞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염색체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가 완전 우성. 그리고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 H와 스몰 H 중한 종류만 갖는다.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부부, 가족이죠. 그러면 아들과 딸의 표현형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X염색체여야만 가능하다. 확인. 그리고 우리가 추가 단서는 그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고, 가를 발현하는 것이 열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는 항상 그 아빠랑 딸의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지 H, Y, 라지 H 있고, 엄마가 스몰 H, 스몰 H, 아들은 스몰 H, Y 드릴 거고, 그러면 딸은 엄마로부터 스몰 H 하나 받았을 거고, 6번이 이 남자는 스몰 H, Y, 열성 표현형이죠. 그럼 7번인 딸은 정상 표현형이니까 엄마로부터 라지 H 받았고, 아빠로부터는 스몰 H를 X염색체 하나 받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념색체 있다. 아닙니다. 냄새 풍기고 확인 가능한 X염색체 문제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1에서 7중 라지 H와 스몰 H를 모두 갖는 사람은 두 명이냐? 5번이랑 7번, 두 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맞는데요.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X염색체 유형 첫 번째, 가족 유형에 대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교묘하게 숨겨져 있긴 한데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기역, 니은, 디귿은 012가 매치되는 그런 상황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크해서 물어봤는데, 갑툭튀가 없죠? 갑툭튀 있나요? 없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다른 거 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일로 넘어오는 건데, 사실 냄새가 너무 은은하게 나. 지금 처음 초반이라서. 하지만 우린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기억이라는 같은 기호를 쓰고 있다는 거는 숫자가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를 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성별이 다르고 표현형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뭐야? XMZ 유형 2. 그죠? 남녀 유형이죠? 그래서 같은 만큼 갖고 있는데 그게 몇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개씩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 여자는 스몰 A 하나 갖고 있는데 라지 A도 갖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남자는 스몰 A 하나 갖고 있는데 Y 염색체 가져서 서로 표현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 3번은 엄마로부터 라지 A 받은 남자고, 4번은 엄마로부터 스몰 A 받아서 스몰 A가 발현된 그런 딸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없고, 4번은 스몰 A 두개 있는 그런 딸내미가 태어났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요거 X 염색체에 있는 걸로 지금 설계가 잘 되어 있죠. X 염색체 있다를 어떻게 알았다? 남녀에서 이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를 동일한 만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확인은 뭘로 했지? 그두 명의 표현형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 했다. 그때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그래서 정상이 우성,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이이다. 맞죠? 그다음에 디귿, 4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입니다. 가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A로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엄마로부터 뭐 받느냐, 정상 받느냐, 이 가의 유전자 받느냐에 의해서 2분의 1로 결정이 돼요.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 연습해보니까, 아, 저런 얘기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좀 구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일단, 사람의 유전은 두 가지의 정보를 꼭 구분해야 된다. 일단은 그 유전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유전자의 위치가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쌍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공부했죠. 딱한 쌍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된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쌍이 23쌍인데, 그 23쌍의 염색체에, 대략 몇 개만 그릴게요. 아주 많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는 한 쌍과, 뭐, 요 자리에 있는 한 쌍과, 뭐, 일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요 자리에 있는 한 쌍과. 뭐, 그리고 뭐, 일부는 성염색체에 있는 것도 관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럼 그거는 다인자 유전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구분을 해보면, 단일인자 유전은 한 가지 형질의 딱한 쌍의 대림 유전자. 이렇게 해서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여기에 복대림 유전이 들어가면 약간 복잡해 보이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구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림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유전자가 관여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뭐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라는 게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A형, B형, AB형, O형, 뭐그 중간에 있는 혈액형?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시인 피부색, 키, 몸무게, 지능. 굉장히 넓은 분포에서 그 세부적으로 세밀한 값들의 사람들이 다 위치해 있죠. 그죠? 아주 다양한 값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뭐큰 키, 작은 키,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160, 170, 180 이렇게 끊을 수도 없다. 그 세부 사항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딱딱 잘라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 내용이 교재 초기 뒤에 13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자료.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보면 훨씬 해석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일단 여기 제목이 사람 피부색의 다인자 유전 모델입니다. 모델이란 얘기를 왜 쓰는 거냐면 우리가 모델, 모델링 이런 거는 실제랑은 좀 다른 것을 가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모델이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피부색도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느라고 좀 그거를 단순화 시켜놓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다인자가 단일인지랑 어떻게 다른지를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게 가공이 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아주 뭐 빽빽하죠. 그때 이 모델에는 실제와 다르게 적용되는 몇 가지 가정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가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래 이 피부색이라는 것이 100쌍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딱 3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최소화해보자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2쌍으로 하기에는 아 이거 단일인자랑 좀 너무 구분이 안 되고 느낌이 안 나. 그래서 3쌍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3쌍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그 3쌍의 유전자는 모두 독립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데 그게 다 상염색체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쌍인데 모두 독립되어 있고 다 상염색체에 있다. 마지막 이 가정은 대문자의 대림 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다고 본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우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딱 3쌍에 의해서 볼 거라서 A, B, T 그 유전자형을 다 종합해보면 사람마다 6자리의 유전자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A에 대해서 2자리, B에 대해서 2자리, D에 대해서 2자리 남녀 다 똑같겠죠? 상염색체 있는 걸로 가정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유전자형인 사람이랑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만약에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문자가 다 우성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는 대문자가 발현. 얘도 대문자가 발현. 아, B겠죠? B. 그 다음에 얘도 대문자가 발현. 해서 다 우성 형질로 발현이 될 텐데, 우성의 유전자가 발현이 될 텐데, 얘 경우에는 대문자 발현. 얘도 우열 관계 있으니까 대문자가 발현. 하지만 얘는 스몰D, 스몰D니까 소문자가 발현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래서 종합해보면 표현형이 같다고 할 수 없죠. 이렇게 유전자형이 다를 때 표현형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가정은 구체적인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문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피부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열관계가 분명한 게 아니고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돼 있으면 이 사람도 대문자가 3개. 이 사람도 대문자가 3개. 그러면 뭐야? 같은 표현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다인자 유전 문제에서는요. 이 문구가 꼭 들어가 있어요. 대문자 수가 많을수록 표현형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꼼꼼히 안 읽어도 될 정도로 항상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복잡한 그림을 하나씩 좀 뜯어서 볼게요. 자, 일단은 부모 세대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이 부모는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만난 걸로 가정한 거예요. 어차피 모델이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뭐 해보는 거지. 두 사람의 어떤 세기의 로맨스를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피부색이 제일 하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문자가 많을수록 검은색이 되니까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매우 검은, 제일 검은, 그래서 대문자로 쫙 들어가 있는 라지, 라지,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자손이 태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유전자형이 길어졌을 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을 잘 뽑을 수 있는가? 자,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이 유전 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냥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은 총 6자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은 총몇 자리일까? 세 자리라고 대답했다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식세포 만들 때는 대립 유전자가 분리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면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만 담아줘야 되니까 생식세포는 총세 자리.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종류별로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에요. 그러면 저 왼쪽 사람을 1번, 오른쪽 사람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전체 몇 종류일까요? 한 종류입니다. 왜? 다 동형접합이라서 랜덤으로 들어가봤자 스몰 A랑 스몰 B랑 스몰 D만 뽑혀서 들어갈 거야. 이거 외에는 없어. 자, 그러면 2번은 몇 종류 만들 수 있을까요? 역시나 한 종류죠. 라지 A, 라지 B, 라지 D 밖에는 종류별로 하나씩 뽑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일단 뽑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생식세포 둘이 수정되면 자손의 유전자형은 요거 둘이 섞어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대문자 앞으로 보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예, 이런 유전자형. 모두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번인 사람의 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좀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모두 두 가지씩의 선택지가 있어서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지금 다 독립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조합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저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 선생님 한번 다 적어볼게요. 일단, 라지 A, 라지 B, 라지 D 가능해. 근데 라지 A, 라지 B인데, 스몰 D 오는 거 가능.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에 라지 D 가능하고요. 라지 A, 스몰 B에 스몰 D도 가능. 이거 중에 다 스몰 A로 바꾸는 것도 가능. 요렇게. 그러면 A와 B와 D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면서 모두 종류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종류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8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그냥 모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결혼시키면 돼.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기랑 피부색도 완전히 동일하고. 지금 이 사람 피부색이 어떨까? 대문자 3개니까 딱이 중간 정도 되는 피부색을 가질 거 아니에요. 피부색도 동일한데 나는 유전자형까지 동일한 사람이랑 만나야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피부색도 유전자형도 동일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이 4번. 4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3번이랑 같겠죠.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도 가능하다. 다 같다. 아까 1번, 2번이 각각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을 때는 그냥 이거 합쳐주면 자손의 유전자형이었는데요. 이제는 3번, 4번 각각이 8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8 곱하기 8의 조합. 그게 바로 이 표입니다. 8 곱하기 8. 근데 어려울 게 없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게 지금 까만색이죠. 까만색 3개라는 거는 어둡게 만드는 유전자. 그러니까 대문자. 라지 A, 라지 B, 라지 D라는 유전자형의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흰색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스몰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 흰색으로만 돼 있는 거는 다 소문자.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 구성되어 있는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유전자형을 다 쓰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바둑돌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8분의 1씩이겠죠. 각각 다 같은 확률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둘의 유전자형이 같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와 그 다음에 뭐 확률과 이런 게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됐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은 이 64개 칸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지. 이거 생식세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하면 8 곱하기 8이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세냐면 어차피 지금 이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검은 바둑돌로 표현된 그 대문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한 결과가 바로 요거죠. 요 그림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 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문자 수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고, 대문자가 6개가 오는 조합은 사실은 64개 칸 중에 한 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피부색을 검게 하는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다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전체 칸 중에 한 칸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문자를 3개 갖는 거는 전체 64개 칸 중에 20칸이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개, 5개도 15칸, 6칸. 그래서 이걸 채워보면 일단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의 형태를 하게 된다. 양 극단으로 갈수록 확률이 줄어들고 가운데 값이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런 확률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유전자형의 종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부터 다 대문자로 포함된, 다 대문자로 구성된 것, 그 중간에 이런 값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표현형을 가진 부모 밑에서 7가지나 서로 다른 표현형인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형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도 다인자 유전 3쌍만 가정해도 7가지나 서로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수능 테스트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29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17강, 18강에 해당하는 문제 24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체크해 놓으셨던 부분 특별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7강의 1번 문항은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 발음 문항이 나왔는데요. 밑줄 그어진 자음의 발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인데요. 블루스쿱. 역행동화 때문에 S 발음이 나는데 S 발음이 나지 않은 거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1번도 Z로 바뀌죠. 역행동화 때문에. 2번, 맨 뒤에 오는 Z는 수로 발음이 나죠. 마로스라는 말이고요. 3번, 스카, 스카. 그 다음 4번, 스트라나. 5번, 라스카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샀습니다. 뭐를? 하얀색 블라우스를. 원래 하얀색 블라우스는 미얄라야 블루스카죠. 근데 이게 통으로 묶여서 목적어가 됐으니 대격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아야로 끝나는 형용사의 대격은 우유, 아로 끝나는 명사의 대격은 우라서 이런 형태가 됐죠. 자, 1번은 거스름돈이라는 말이고요. 2번은 추위예요. 추위. 3번은 동화 이야기, 얘는 나라, 그 다음에 얘는 단편 소설 혹은 이야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끝글자 읽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요거는 여러분 아주 예전에 수능에서 나왔던 유형인데, 요즘엔 등장하지 않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치아죠. 배로 끝나서 배로 시작해서 밀리에트, 때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때로 시작할 거고, 드람바이, 전차, 때로 끝날 거고, 때로 시작해서 때로 끝나는 아이는 어떤 건지 한번 그림 보고 러시아로 써볼게요. 강아지, 사바가. 2번은 택시, 딱시. 격변하지 않죠, 이 아이? 케이크, 도르트. 얘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으니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열쇠, 글류츠. 그 다음 5번, 공책이네요. 지트라츠. 공책은 명사의 성이 뭘까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문항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까꼬이지세르드. 어떤 디저트를 딜류비시. 너는 좋아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시보 하면은 무엇보다도 더 많이니까 가장이란 말이죠.

가장 너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야?라고 물어봤으니 빈칸에는 디저트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적절하겠죠? A. 코페 커피 B. 안키에토 안키에타 안케이트 설문조사의 지금 대격 형태고요. C번 샤실릭 꼬치구이 이거는 먹는 거긴 하지만 주 메인 메뉴지 디저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C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마로슈네 하면은 아이스크림. 그래서 D하고 A가 있는 아이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마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설립한 학자인 로모노스프에 관련된 텍스트 내용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필수 어휘가 아닌 것이 두 개가 있으니 바로바로 대입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아래 나와 있는 이 제시된 단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죠. 내가 뜻을 모르는데 딱 뜻을 보여주니까. 수능 필수 어휘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은 의무인데,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더 어려운 텍스트 걸 생각할 거 없이요. 오히려 역으로. 아, 많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서 좀더 해석이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노소프는 빌리김, 루스김 우초님이었다. 위대한 러시아의 학자였다. 그는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1711년에 어디에서? 아, 빌라버 하면은 밀리, 흰색의라는 거예요. 형용사의 지금 생격 형태죠. 그래서 백해죠. 하얀색 바다니까 백해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1711년에 태어났어요. 까기다, 뭐뭐였을 때 이모, 나이라서 역격이 왔어요. 오늘 역격. 나이의 과거 시제, 브일러. 그가 19살이었을 때 그는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뒤에 교통수단이 없어요, 여러분. 삐슈공, 걸어서. 심지어 걸어서 모스크바로 갔답니다. 바타무시토 왜냐하면 왜 갔을까요? 온 오친 하틸 뭘 그렇게 원했냐면 우치이차 공부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모스크바로 걸어서 갔습니다. 온 무일 그는 뭐뭐였었다. 니 똘꺼 에이 노이비 하면 에이뿐만 아니라 비다라는 건데 학자라는 거고요. 얘는 시인이고 얘는 화가니까 그는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화가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매우 많은 것을 했다. 늘야 뭐뭐를 위해서 교육. 러시아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위대한 러시아 학자다. 맞는 내용이고요. 1711년에 모스크바 근교에서 태어났다? 아니죠. 백해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빠치무 하면 이유를 묻는 거죠. 빠치무, 너는 시보냐? 오늘 니 하질 오지 않았니? 슈콜로 학교에 왜 오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내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아 몰옌. 몰옌. 나는 아팠다라는 말이죠. 자, 왈노이 하면은 형용사 장어미로 아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용사로는 아픈이고요. 명사로는 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요곳에 단어미 형태를 만들어 보면 주어가 남성일 때는 몰린이고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주어가 여성일 때는 왈나 하고 아를 붙입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는 왈니하고 의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단어미 아이들은 스스로 과거 시제를 만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브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도움을 받아서 아팠어. 남성 앞에서는 will, 여성 앞에서는 will라, 중성 앞에서는 will 했으면 되겠죠? 나는 아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아나무니 라비싸.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X. 그다음 2번 이아 사니마이 스포르탐 나는 운동을 해 사니마차 플러스 족격 뭐뭐 한다 근데 운동하다는 아예 딱 고차가 되죠 사니마차 스포르탐 통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요 우미냐 후시오 파리아드케 후시오 모든 것이 파리아드케 질서 속에 있다 나는 정말 잘 지낸다라는 말이어서 이건 안부에 대한 응답이고 지금 아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죠 4번 이아 블로호 시비아 추스트브요 나는 나스

상처를 나쁘게 느끼고 있어. 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는 아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야사비에또요. 사비에타바치. 누구누구에게 권하다. 다음에 역격이죠. 그래서 역격 왔습니다. 너의 역격지비에. 나는 너에게 권한다. 뭐 하는 것을? 파이치. 가는 것. 어디로 후키노. 극장에 가는 거를 권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날씨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날씨가 러시아로 파고다죠. 그래서 어떤 날씨 하면 까까야 파고다. 모스크바. 모스크바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메가 디제스. 이 모스크바는 지금 어때? 라고 하고 나 울리츠에. 울리자가 거리니까 거리에 보다는 그냥 밖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밖에 오츤 홀러나 매우 추워.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연결되는 날씨 표현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1번, 리에타.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여름이 서 있는 거니까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2번, 오친 슈아르꺼. 정말 더워. 여긴 춥다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3번, 우미니아 말리아 누비. 누비는 치아, 복수인데요. 나는 이가 아파. 라는 거고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 할때 신체 부위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을 때는 공식이 우생격. 내가 아프면 우미냐, 너가 아프면 우찌비야, 그녀가 아프면 우니오 한 다음에 아프다 동사, 말리치 동사를 활용해서 이것이 아픈 곳이 단수일 때는 말릿, 아픈 곳이 저기처럼 복수일 때는 말리아서 쓰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신체 부위가 주어니까요. 이 주어에 따라서 단수면 예, 복수면 예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기 때문에 말리아시 왔죠. 자, 4번. 이하하추. 나는 원해요. 스타치. 되다. 얘는 무슨 격을 지배하는 대표 동사죠? 족격 지배 동사. 그래서 디플로마트. 외교관의 족격이었습니다.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 자, 5번. 이조트스니엑. 눈이 내리고 실리비지르. 바람이 거세. 그래서 이 부분과 가장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되는 문장은 5번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 날씨 문항이에요. 디니스 나이쉬. 너 아니? 까까야빠고 오다. 어떤 날씨일지 바스킬시니. 일요일에 날씨가 어떨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메가빠 모임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나 비에르나에 혹은 모셰비츠 혹은 바호쉐 혹은 누마이차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내 생각으로는 하고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1번 무지 찌플로 찌플로 조플리 따뜻한의 부사 형태. 찌플로는 근데 부사지만 수로 부사의 역할을 했을 때는 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로 부사를 하는 거죠. 따뜻하다인데요. 수로 부사의 과거는 will, 미래는 무짓으로 표현하죠. 여기서는 부짓이 왔잖아요. 따뜻할 거야. 일요일 날씨가 어떨지 너 알고 있어? 내 생각에 따뜻할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아니, 니, 브라위. 그들은 옳지 않다. 자, 주어가 남성일 때는 단어미 형태의 브라 쓰고요. 주어가 여성일 때는 브라바, 복수일 때는 브라브 있습니다. 당신이 오라요 하려면 브이, 브라브이 이렇게 쓰면 돼요. 3번, 에타 디비엔 라비츠아. 이것이 너에게 마음에 든다. 누구에게 마음에 들어요? 너에게. 라비츠아 오면은 이제 역격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면 무니 라비츠아, 당신 마음에 들면 밤 라비츠아 이렇게 쓰죠. 4번, 그는 갈 것이다. 있을 것이다. 어디에? 극장에 있을 것이다. 5번, 자브드라. 내일은 빠니젤니 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일을 말하고 있고,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래서 전혀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었고요. 1번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어요. A가 미샤 불렀어요. 미샤야, 너안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내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네요. 나는 나쁘게 느껴, 나를. 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이

시도가 왔을 때는 안오 취급을 하니까 이 동사의 중성 과거로 slew, chillless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 stavoi 하면 되고 저기처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려면 위의 족격인 vam이라 하면 되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슈도는 그대로 남기지만 음유사니까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생략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동사가 생략된 모습이죠.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들어갈 수가 있고, 슈토 지비발릿, 아프다란 거 나왔네요. 이미 이렇게 겹치니까 뭔가 다 정답일 것 같지 않나요? 너 어디가 아픈데?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번 들어갈 수 있고요. C번, 그지? 어디에서 너 휴식을 취하고 있니? D번,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안부와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가 뭐냐면 아마 이게 문항으로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수능에 나오긴 해요. 근데 쉽게는 나오지 않고요. 좀 꼬아서 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들을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자주 접하지 않는 문법 개념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돼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바로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 문항입니다. 관계대명사. 자, 이 선행사에 대한 설명을 이 관계대명사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까또르이에요. 까또르이. 형용사처럼 생겼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격에서 남성은 까또르이고요. 여성은 까또라야. 중성은 까또라이에. 복수는 까또르이에가 됩니다. 노비, 노바야, 노바이에. 노비에랑 똑같죠? 그 어미 변화랑 똑같이 형용사 변화가 되고요. 이게 주격인데 생, 여, 대. 조, 전하고 세로도 쭉 격변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노브이 그 변화랑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복붙이에요. 노바바니까 얘는 뭘까요? 까또라바. 얘는 까또라무. 그리고 대격은 활동체는 생격과 동일하고 불활동체는 주격과 동일하다. 원칙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족격은 까또림, 노브임이니까. 전치격은 노밤이니까 까또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 명사, 남성 형태랑 중성 형태랑 동일합니다. 어만 빼고 대격만 빼고 얘는 똑같이 주격과 동일한 걸 대격에 써주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까또라바, 까또라무, 까또림, 까또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여성은 더 쉬워요. 아로 끝나는 명사 대격 뭐예요? 우. 야는 유. 그래서 아야 우유. 똑같죠? 노바야 노부유. 나머지는 어머나. 너무 감사하게 다 오예요. 자, 읽어 볼게요. 까또라야 까또라이 까또라이 까또로유 까또라이 까또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복수. 까또리흐. 까또림. 활생 물주 쓸까요? 활생 불주 까또리미 까또리흐 됐어요. 자, 이제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한 바닥은 끝났어. 요거 형태. 이제는 이거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원칙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가로가 1단계 뭐냐면 이 형용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보고 이 선행사의 성수에 따라 즉 선행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근데 누로크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로축이 있으니까 세로축도 있어요. 세로축.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기를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뒤에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을 한 다음 거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시보냐 오늘 까무니에 나에게 올 것이다. 친구가. 근데 어떤 친구인지를 뒤에서 관계되면서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가토르이를 우리가 골랐습니다. 근데 뒤에 볼게요. 이제 한번 2단계까지 가봐야 되니까 야 아비샬 파무치. 파무치 하면 누구 돕다라는 말이죠. 아비샬 약속하다. 내가 돕기로 약속한. 내가 누구를 돕기로 한 거죠? 이 친구. 파무치 다음에 무슨 격이 와요? 역격. 내가 도와주기로 한 친구니까 요거가 2단계에서 역격이 와야 되는 거니까 까또르이의 역격 까또라무가 등장하죠. 까또라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뭐냐면 복수 성격을 묻고 있고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명사 복수 성격이 격변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해요. 저번에 나오는데 또 나올까? 또 나와요. 그리고 또몇년 후에 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 yes, 여기에서 라보타에 일하고 있다. 많은 뭐. 자, 많은 요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은 복수 성격이 오는데 의사, 선생님, 대학생, 외국인 모두 다셀수 있는 명사니까 다 뭐가 와야 될까요? 복수 성격이 와야겠죠. 그리고 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입니다. 얘는 이나스트라니치 이렇게 해서 다 자음으로 끝나는 건데 자음으로 끝나는 아이들의 복수 성격은 형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오프예요. 저기 스튜디언트, 대학생, 스튜디언트 오프 이렇게 대부분 오프고 두 번째로 쥐, 그 다음에 취, 샤, 시야로 끝나는 아이는 예의 어미를 갖습니다. 예의 어미 이렇게 쓸게요. 예의 어미를 가져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의사 브라치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체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개는 예의 어미. 그 다음에 쎄로 끝난 아이가 있어요. 쎄로 끝난 아이는 또두 개로 갈라지네요. 어미의 강세가 있을 때는 오프고요. 어간의 강세가 있을 때는 EF예요. 아버지, 복수 성격, 아쪼프 이렇게 되고요. 쎄로 끝났는데 달은 강세가 어간에 있어서 미시츠프하고 EF가 됩니다. 자, 요거를 유념하신 다음에 다시 가보면 최로 끝났으니까 복수 성격 어미 예의 얘는 맞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치질. 우치질은 미야키스나로 끝났죠. 미야키스나로 끝나는 아이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이거로 끝나면 무조건 예의 어미를 가져요. 복수 성격 어미가. 그래서 얘는 아웃이네요. 우치질 예인데 아웃. 그다음 자음으로 끝난 명사 대부분 오프죠. 아까 말했던 일부 자음에 속하지 않으므로 스튜디언트프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원래 이나 스트라니츠. 자, 이렇게 돼요. 이나 스트라니츠. 예지로 끝나는 거는 격변할 때 얘가 탈락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강세가 어디 있냐면 째로 끝났으니까 얘가 오프 아니면 예프인데 강세의 그러니까 어미 있는지 어간에 있는지 봐야겠죠. 이나스트란 이렇게 됐어. 이나스트란 예츠. 그래서 예프가 되는 거죠. 이나스트란제프하고 오프가 아니야. 왜냐면 미의 강세가 없고 간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나스트란제프.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AC가 있는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부정성격. 부정성격과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부정성격은 시제가 3개가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게도 시제에 따라서 표현들이 하나로 박혀져 있어요. 뒤에 명사가 뭐가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거죠.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보일러 끝. 없다는 yet. 얘도 끝. 그다음에 미래 없을 것이다. 니 부진. 다른 형태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

것이 바로 생격이 된다는 거죠. 없는 것이 생격이 된다. 자, 다시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휘추라, 어제 없었다. 집에 그녀가 없었어요. 그녀가 없었으니까 아나의 생격인 이오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오가 왔고요. 과거니까 니에 보일라. 2번, 3번 남고 나머지는 저 멀리 보내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꼬움나치. 방에 책이 없었다. 또 복수생격 형태가 와 있어요. 원래 책은 끄니가잖아요. 아르곤나 명사의 복수생격 아가 탈락하는 거죠. 없는 것이 책이니까 책이 복수생격이 된 겁니다. 역시 무일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어요. A. 나스탈리의 책상 위에 드비에 끄니기. 자, 드비에가 나왔다는 것은 드와 드비에 중에 너네 어떤 명사의 성이랑 연결되는지 알고 있어를 물어보는 거죠. 숫자 2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 드바를 쓰고 어쩔 때 드비를 쓰냐? 요거 다음에 이 다음에 오는 것이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일 땐 요걸 쓰고요.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여성 명사일 때 드비를 쓰면 돼요. 그럼 뒤에 여성 명사가 왔는지 볼까요? 끄니가 여성 명사잖아요. 그리고 2, 3, 4 다음에 단수격이니까 단수격 형태 왔고 오류 없습니다. 그다음 B번 온 말로쉐 말로쉐 하면 말라도이 어린 젊은의 비교급 더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비교급 형태. 자, 비교급이 왔을 때는 비교 대상이 무슨 격으로 표현되죠? 최무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표현하려면 비교 대상은 생격이고요. 그 비교했을 때 차이는 나 플러스 대격입니다. 요것이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는 그녀보다 더 어리단데 그녀, 아나의 생격이 예인가요? 아나의 역격이 예이죠? 이오가 와야 되죠. 이오. 차이는 나 곧, 한살더 어리다. 뒤에 차이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맞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이 생격이 아닌 역격이 왔기 때문에 생격으로 고쳐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X. C번, not you. 밤에 없을 것이다. 부정생격 미래. 없는 것은 be. B의 생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약계절 끝나는 남성명사 생격은 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강세가 이동하죠? 남성 주격이었을 때는 노쉬인데, 생격일 때는 나쉬라고 이동합니다. 밤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네, 맞고요. D번, 무잘리에. 홀에, 느바젯. 20, 취띠, 4. 합성 수사예요. 24라는 단독 수사가 없고, 20이라는 아이와 4라는 아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합성 수사라고 하는데, 1 다음에 단수 주격,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 5 다음에 복수 생격, 요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합성 수사에서는 뒤에, 즉 마지막에 오는 수사를 보고 그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4는 다음에 단수 생격을 원하기 때문에 단수 생격을 써야 되는데 단수 생격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R을 붙여야지 단수 생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서 여기 X, 그래서 A하고 C가 맞는 문장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절반. 했고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8강으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주춤 부분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하고 모음 오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광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오친, 그로스나, 오 발음, 아 발음. 바이츠, 사박, 아 발음, 아 발음. 하로쉐, 노버스치, 아 발음, 오 발음. 다볼나, 노츠류, 아 발음. 오 발음. 말라도바, 후도우시니까, 아 발음, 오 발음. 서로 같은 것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발음을 지우고 이제 해석해 볼게요. 그로스나 하면은 그로스니, 우울한 슬픈이란 말이어서 고거의 부사 형태. 여기에서는 수러 부사. 수러 부사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역격. 나는 매우 슬퍼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시스트라. 얘는 바야짜죠. 두려워하다. 플러스 생격. 사바카. 아로 끝난 명사의 복수생격. 아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누이는 강아지들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고요. 우미니아. 나에게 노버스티.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인데 미야키스나 여성 명사는요. 복수가 이가 됩니다. 어미가. 그래서 복수 형태고요. 그래서 형용사도 복수 형태.

수라는 말이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4번, 아나다 몰나. 그녀는 만족한다. 주어가 남성일 때 만족한다는 다 몰옌, 여성일 땐다 몰나, 복수일 땐다 몰니 되고요. 얘가 중요한 것은 다음에 족격이 와서 만족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족격을 표현하는데 자신의 딸에 만족한 거죠. 스바야, 원래는 노치. 네, 각각의 족격 형태가 됐습니다. 5번, 이것은 그림이다. 에테카르치나. 근데 누구의 그림이냐면 젊은 화가의 그림이다. 말라도이, 노슈닉을 각각 형용사, 명사, 생격 어미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번에 그 문항 중에서 이동동사의 어휘 문항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있지동사, 걸어가다. 얘는 동사 원형이 뭐죠? 요거죠. 운송하다, 수송하다. 요것도 쓸까요? 있지 동사, 걸어가다. 얘는 정태. 얘도 정태. 다음 3번, 바지 있지 동사. 어떤 의미죠?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거 정태일까요? 부정태일까요? 정태입니다. 정태는 위스지 동사입니다. 그다음 얘는 동사 원형이 니스지 동사이고요.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 동사고 부정태 동사는 나스이치 동사예요. 나스이치 동사는 다음에 의복을 대격으로 만들어줘서 그것을 착용하다. 안경도 되고요. 온 노시다 치키. 그는 안경을 착용하고 다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5번 하지치 동사 걸어가다 얘가 정태 동사고 5번이 부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뭔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동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게 여기 있고요. 뭐 착용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뭐그 비가 오다, 눈이 오다, 이조도슈츠, 이조스니에크, 그 다음 뭐 연주회가 상영 중이다, 이주간치에르트, 영화가 상영 중이다, 연주회가 공연 중이다, 영화가 상영 중이다, 시험 중이다, 익사민, 수업 중이다, 우록, 그 다음에 수리 중이다, 리몬트, 이런 거랑 결합해서 다양한 의미를 창출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그거에 대한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송하다, 수송하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운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마시노, 자가용을 하면은 운전하다라는 말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볼게요. 이무프시그다 나 이그자미나흐. 시험에서 그는 항상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운이 좋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만 봐서는 2번인 것 같습니다. 미지오트. 그리고 그때는 운이 좋다고 할 때는 누구 어그누그이 역격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운이 좋았어라고 하려면 빠를 붙여서 문의 과거 시제 by visit lo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저게 이 부분에서도 적절한지. 운송하다, 수송하다.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학교로 자가용을 타고 태워서 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개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요. 자, 3번 볼게요. 러시아 생활 문화와 관련된 문화 문항 등장했습니다. 새해와 관련된 건데요. 자, 바로 들어가 보면. 우선 세계가 필수어가 아니니까 전통, 칙령, 장식하다, 집어넣어서 번역해 볼게요. 이미 오래전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뭐가? 12시에, 밤 12시에. 근데 언제 밤 12시냐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라드니에 하면은 친척들이에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앉아 있어요. 어디에? 잔치

방에 트리가 있는 잔치 테이블에 앉아 있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300이죠. 300년 전에 뭐뭐에 따라 준거 기준이 파 플러스 역격의 용법 중에 하나이니까 예를 집어넣으면 누구의 칙령에 따라 뾰뚜리 빌리끼의 칙령에 따라 1월 1일에 근데 몇 년도 1월 1일? 1700년 1월 1일에 모두가 집에 트리를 장식해야 했고 또 축하해야 했어요. 서로서로를 새해를. 무슨 말이냐면 이 축하하다 동사는 축하 대상과 축하 내용이 연이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대상은 대격이고 내용은 스족교계라서 그렇게 온 거죠. 서로서로 새해를 축하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해를 트리와 함께 맞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새해 전날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 맞고요. 새해 전날 모두 트리 장식 있는 방에 모인다. 트리는 뾰뚜리 돼지의 칙령에 의해 도입되었고, 트리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한 것은 몰라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질문했더니 B가 try, 차라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리몬 하면 레몬인데 S 플러스 족격 뭐뭐와 함께 레몬 넣어서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니엣 아니 사하라는 설탕이죠. 설탕 함께 설탕 넣어서라고 말했습니다. 1번 tree at the try 이것은 누구의 차인가? X. 2번 또 who should beat 누가 마시길 원하나?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면 또 누구 니 또 얘는 모두 다온 취급을 하고요. 슈또는 아노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크또가 나왔기 때문에 하치지 동사 변화에 온 변화 형태가 온 거죠. 온 아나 호출이시니까요. 3번 어디에 그는 위치에 있나요? 라는 말이고요. 4번 깍 아나나지바이자 그건 어떻게 불리워지나요? 뭐 거리나 다리의 이름을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5번 슈또띠 호출시피치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어? 차 마시고 싶어? 레몬 넣어서? 아니 설탕 넣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Dobrizin, Shto Vasvalit,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이라고 했고요. 당신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말했냐면 Uminia visoka temperatura, 저는 고열이 있습니다. Valigalla vaigorla, 머리하고요, 목이 아파요. 우바스 그립, 당신은 독감에 걸리신 것 독감입니다. 밤나다, 당신은 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쉬다, 이렇게 나왔어요. 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독감 걸린 사람에게 뭐 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쥐따지까지 했도록. 신문은 있다, 읽을 필요가 있다. 아니고요. 오페라를 들을 필요가 있다. 3번, 스크립가 하면은 바이올린입니다. 이그라치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악기 연주하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할 필요가 있다. X. 4번 친구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다. X. 5번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무슨 약을 복용하다 할때 아트 플러스 생격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6번으로 넘어가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발문이 나와 있습니다. A가 이드라스위지 안녕하세요. Vam shtonivji nushna.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지다브리 실례지만 문예 nushna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여성 명사일 때 nushna가 오죠. 뒤에 여성 명사 왔는지 볼까요? 자, 여성 명사 왔네요. Pomosh 미약해서 끝나는 여성 명사고 도움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이제 한 마디 더 덧붙였고요. 그 말을 들은 A가 뭐라고 했냐면 Yes, I'll be it to you. 제가 권합니다. 누구누구에게 권하다니까 역겨 왔습니다. 당신에게 권해요. 뭘? 사라고. 마트로시카 사는 거 권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가격과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마트로시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번 해석 볼게요. Esta me ochin panrabiles. 이것은 저에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라는 말이고요. 2번, Yes, Basmatriel. 저는 봤어요. 이 연극을, At the spectacle. 3번, Ya, issue, is got. 찾다 동.

동사의 야 변화요. 저는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늘리야 누구를 위한? 친구들을 위한. 늘리야는 성격 지배니까 누르지아의 성격 형태 누지애가 왔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위한 선물 기념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로시카 사기를 권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We trust the Hojim Nakanjerti. 우리는 자주 연주회장에 다녀요. 5번 야추 저는 원해요. 세카자치 주문하는 것 예약하는 것 빌리엣 표 나사프트라 내일 표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7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프트라 바스케시니에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바 플러스 역격 뭐뭐마다 이 뭐뭐마다는 여러분 공간의 뭐뭐마다도 되고요. 시간에 뭐뭐 많아도 돼요. 즉, 뭐, 집마다, 상점마다, 우체국마다 되고요. 아침마다, 주말마다, 뭐, 밤마다.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얘는 요일이에요. 그래서, 뭐뭐마다,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저는 합니다. 뭘 하냐면, 비그랏, 부 플러스, 운동 대격, 운동하다. 저는 축구를 해요. 일요일마다. 저는 좋아해요. 스포르트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소벤나. 특히, 풋볼.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트람, 아침에, 우바스크시니에, 일요일 아침에, 무이스 족격, 나와 족격은, 누르지아의 족격이죠. 나와 친구들은, 사비라임시아, 모여요. 어디에? 나 플러스, 전치격, 어디 어디에? 스타지오는 경기장. 경기장은 나랑 짝꿍이 나이라서, 여기 전치사 나가 왔습니다. 경기장에 모여요. 그 경기장은 나 호지자 위치에 있습니다. 니달리커 아트 플러스 생격 멀지 않은 곳에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파이템은 그래서 저는 하슈 다녀요. 거기로 경기장으로 피슈곰 걸어서 다닙니다. 1번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기는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왜냐하면 ERW 나는 좋아합니다. 갔다잖아 리샤 원래 이게 주격이 리쉬죠. 네, 스키 타다 할때 이렇게 쓰면 돼요. 갔다잖아 리샤 스케이트 타다는 갔다잖아 깐깍 쓰면 되고요. 자, 너무 간단한 건데 빠따무슈도 하면 왜냐하면이니까 왜라고 물어봐야겠죠. 왜? Why? Because랑 똑같아요. 왜? 이유 말해봐. 왜냐하면 나 스키 타는 거 좋아하거든 이렇게 답해야 되니까요. 1번 그지에 어디에서 너는 일하고 있어? 2번 슈토 무엇 무엇을 너는 보고 싶어? 3번 까끼에 어떤 꽃을 너는 좋아해? 4번 빠치무 왜 너는 겨울을 좋아해? 정답은 4번이겠죠. 너왜 겨울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 스키 타는 거 좋아하니까. 5번, 나스코울거 얼마 예정으로 너는 여기로 왔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9번,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모슈나 하고 날슈나 노슈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는 식료품을 살수 삐리리 되었고요. 살수 있습니다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의미가 뭐예요? Must. 강한 의무니까 얘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고요. 그럼 세개 중에 뭘지 볼까요? 온 그는 사꼰치 끝내다 에토라부트 이 일을 끝내야 한다.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주격이 왔죠. 모슈나는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이잖아요. 네이자 나다, 누슈나 동일하게 역격이 오고요. 얘도 역격이 와요. 근데 주어가 주격이 왔기 때문에 남성일 때는 놀쉐니움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성일 때는 날슈나, 중성일 때는 날슈노, 복수일 때는 날슈니가 되니까요. 온임으로 놀쉔. 자, 10번 문항.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제 리자가 나왔는데 리자는 항상 그건 것 같아요. 문제가. 의미가 불완료상이랑 결합하면 금지, 완료상이랑 결합하면 불가능, 요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수업에 지각하다, 지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알 요상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mies 플러스 생격.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열쇠 없이 문을 열다죠. 열수 없다. 여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의 의미고 여기에는 완료상이 오겠죠. 자, 그러면 지각하다의 불완료상은 이거고요. 완료상은 이거예요. 그러면 불완료상이니까 1번, 2번 아웃이고요. 3개가 남았는데 여기는 열다의 완료상을 찾으면 돼요. 아크리바치. 아크리바치가 불완료상이고요. 아크리치가 완료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필요하다가 러시아어로 이렇게 써요. 누슈나, 나다, 플러스 동사원형, 의미상의 주어 역격. 즉,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일할 필요가 있다, 뭐, 잘 필요가 있다, 달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요걸 쓰면 되는데,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이 오는 건 동일하지만 명사에는 남녀 중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필요하다가 노신, 여성이면 노시나, 중성이면 노시나, 복수일 땐 노시니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네 가지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격이 왔어요. 지지 아이들의 역격입니다. 복수 역격이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하다. 명사, 남녀 중복 중에 부모님은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뒤에 오는 것이 복수 명사니까 누슈니가 와야 돼요. 그러면 4, 5번이 남았고요. 두 번째 문장, 찌비에. 너의 역격이 왔죠? 왜냐면은 이게 오면은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 오니까. 집에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뭐 쓰라고 했어요? 노시나.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같은 거예요. 이 강의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걸 체크해야 되므로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밑줄을 그어보고요. A on notion will 우이지. 공간의 떠남이죠. 떠나다. 그 다음에 놀쉔. 놀쉔, 날슈나, 날슈노, 날슈니. 남녀 중복인데 주어가 남성이니까 놀쉔 일치리가 되어 있고요. 얘는 과거를 만들 때 남성이면은 주어가 남성이면 will, 여성이면 will라, 중성이면은 이제 오를 붙이고 복수는 이를 붙이면 돼요. will이. 그래서 주어가 남성이므로 will이 왔습니다. 동그라미 틀린 거 없어요. B번. 찌비에 나다고 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역격 온건 맞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이 나다 노슈나 모슈나 니리자는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반드시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지트.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됩니다. 요건 X. 그는 뭔말 필요가 있었다. 자, 미래 시제를 무지수로만 하나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 시제는 will로만 고정되어 있어요. 뭐가? notion another, motion another가 왔을 때. 그래서 보시면 일을 끝냈어야 했어, 끝낼 필요가 있었었다라는 말이어서요. 이것도 오류가 없습니다. 과거 시제 제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D번, 니지야. 똑같아요. 니지야, another. 모두 미래 시제에서는 무지수 써야 돼요. 무지. 이렇게 올 이유가 없죠. 자신의 친구들을 있다라는 건데, zabuit 하면은 완료상이고요. zabuibat 하면 불완료상인데, 니지야 다음에 불완료상이 오면은 금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미래시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라서 정답은요, A하고 C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4문항을 또 마무리를 지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이 우선 너무 대견하고, 이제 한강 남았으니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특강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교재 4강에 있는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배우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첨단 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멀리서도 선생님 강의를 인터넷 속에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편하게. 자, 그러면 첨단 공업과 미래 사회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자, 핵심 포인트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IT라고도 하고 ICT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공학기술, NT. 근데 에너지, 환경기술 쭉 있어요. 우주항공기술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이제 주요한 것들.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놓은 거예요. 에너지 기술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신소재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 첨단공업의 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첨단공업은 일단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떠한 이제 공업이 발전하고 나면 예전에 선생님 경공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경공업에서 공업이 막 발전했어. 근데 그 같이 거기에 이 섬유공업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라던가 신소재라던가 디자인이 들어가고 나서 그 가치가 더해졌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첨단공업도 역시 뭐가 매우 높은 공업이냐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공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생각해보세요.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로 노동 집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중화학공업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필요해. 그래서 자본 집약적 그리고 뭐 기술 집약적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첨단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동도 뭐 있겠지. 그 다음 뭐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지식 집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의 수명 주기가 어떠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는 막 5년씩 들고 다녔어. 근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막 3년? 2년? 1년 만에 바꾼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제품이 자꾸 나와. 그러면 그 제품이 살아있는 수명 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뭐다? 짧은 공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철강공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광로처럼 큰 장치에다가 자 그거를 막 거기에 들어가는 막 자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진짜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에너지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약형 공업이다. 절약형 공업이다. 자, 그 다음 이걸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IT의 나라, 첨단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그럼 이런 첨단 공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용어들 사실 상식적인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도 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되짚어보고 가면 좋으니까 선생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인간이 지능으로 할수 있는 사고나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자, 인간의 지능으로 할수 있는 거를 컴퓨터가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 이거를 우리 너무 잘 알아. 이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자, 여기에 더불어 뭐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냐면, 자, 머신러닝,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이거 써볼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말들도 종종 나오기도 해요. 머신러닝은 머신 기계가 러닝 학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에 어떤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켜. 그러면 그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학습하는 방법이야. 이게 머신러닝이고요. 자, 이거에 더된 심화 학습.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 뉴런처럼, 이거를 흉내낸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딥러닝. 그래서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우리가 다 인공지능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뭐냐면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다. 이 정의를 막 이렇게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미를 한번 보시면 돼요.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어. 어느 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이라 한다. 사물 인터넷. 얘를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씽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오늘은 비, 뭐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내가 집에 도착하기, 인간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뭐 온도 측정을 해서 스스로 난방을 연다, 그러니까 난방이 켜진다고 이런 거 사물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홈 기계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것도 크게 뭐 이렇게 볼게 아니라 자. 스마트 제조에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뭐쭉 있어. 뭐 이런 거 말고 꼭 스마트, 우리는 공업이니까 스마트 제조라고 했지만 이거 말고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IT의 자원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래. 자, 우리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래서 이 생각하면 돼. 예전에는 어떤 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했죠? USB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만약에 그 USB를 내가 분실했어. 그럼 내 데이터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 친구들 데이터 다 어디에 있지? 다각 포털 사이트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많이 해놓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터넷 환경 속에 나의 구름, 인터넷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들이 있는데 여기는 내 구름인 거야. 내 클라우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나의 클라우드고 기업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을 쫙쫙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서버들이 필요해.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 그래서 기업마다 이 클라우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이 서버 장치들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그것도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클라우드로 한다. IT 자원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터넷 공간, 데이터 장소 공간. 아시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어. 그쵸? 나도 쓰고 있어. 내가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가 보고 있는 동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뜹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 이 데이터들을 누군가는 수집을 해. 그쵸? 기업에서는 이걸 다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떠한 예측 같은 이런 예측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집해서 얘를 저장해갖고 얘를 분석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로 예측해준 거. 이게 알고리즘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들을 다 데이터잖아. 이게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무슨 데이터라고 하냐면 너무 양이 많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냥 가장 쉬운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이야.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 주는 실감 영상. 이거는 시험

이제 좀 종종 나왔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홀로그램이라 한다라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자, 위성항법 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해서 이 주행 환경을 자, 이렇게 주행을 제어하는 거야. 이런 제어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율 주행이라 한다. 자율 주행.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VR 안경 쓰고 하잖아.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가상현실. 가상현실 얘를 VR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번에 이거 좀 차가 있습니다. 이거 차이. 이번에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야. 현실의 이미지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가. 그러니까 현실에다가 가상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가상의 세계야. 근데 얘는 현실에 어떠한 가상의 이미지가 들어간 거야.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딱 찍을 때, 간혹 사진 찍을 때, 이 환경에서 하면은 막 귀가 나오고, 토끼 귀가 나오고, 막 여기 동물 모양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인데, 가상의 이미지가 덧붙여졌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증강현실이라 합니다. 증강현실. 요두개 차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VR과 AR. 자, 그 다음 스마트 센서와 에너지 절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첨단 공업을 이끄는 이런 스마트 기술과 함께 이제 요 첨단 공업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거,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 기출문제 보면 ICT라고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IT라고도 나옵니다. ICT, IT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커뮤니케이션이 빠진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융합한 것.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 그냥 봤을 때, 아, 정보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뭐, 요런 말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시문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계속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혼자 발전할 수 없어. 이게 정보통신 기술에 다른 것과 융합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NT라고 해서 이걸 나노 기술이라 합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BT, 이거는 바이오 기술이야. 그래서 NT와 BT의 융합으로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것들이 나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얘가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무선 식별 장치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RFID야. 그래서, 레디오 프리퀀시. 무선 주파수에 나의 아이디가 있는 거야. 나의 아이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생각해 볼까요? 교통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는 나의 아이디가 있어. 그죠? 나의 아이디가 있어요. 무선 주파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내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탈때 내가 띡 찍잖아. 그쵸? 어떤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에. 무선 주파수로 나의 아이디를 읽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전자 태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자 태그.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FID 리더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한다. RFID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무선 식별 시스템. 너무 자주 나와. 거의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통카드 또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것들이 다 RFID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즘은 제조업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뭐 타이어에 이 RFID 시스템을 이용해서 타이어 이동 현황을 볼수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GPS입니다. GPS는 요거 그대로 위성항법 장치이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할수 있는 시스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도 맵 같은 거 있잖아요. 지도. 자, 맵 또는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 GPS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냥 메타버스에는 교재 없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가상 초월등을 뜻하는 메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이런 것들. 이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이제 생명공학 기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공학 기술은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생명체를 이용했다.

그래서 요거야.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등을 이용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동식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용하거나 이용해서 이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바이올, 여기 BT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공학 기술을 우리가 BT라고 하고 정보통신기술 IT 또는 ICT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융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도 쓰냐면 BIT라는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융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노공학 기술 볼게요. 나노공학 기술이야. 나노공학 기술. 얘도, 자, 요거 나노야. 이 나노. 이게 어떤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질을 원자나 분자 크기의 수준인 나노 단위로 조작, 분석,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원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원자, 분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작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작게 만든 거냐? 그래서 이 단위로 보면 1나노미터는 이 나노의 단위가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얘를 공이 9개 이렇게 나눈 거야. 이거, 이겁니다. 나노미터. 이 단위야.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원자나 분자 크기의 수준으로 나누되, 자,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로, 1나노미터로, 요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기도 하니까, 아, 이거는 나노기술이 들어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요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경기술. 자, 환경기술은 그냥 말 그대로 환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 복원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 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환경에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주 항공 기술 볼게요. 우주 항공 기술은 항공기, 우주 비행체 관련 부속 기기, 뭐 로켓, 뭐 이거 관련된 거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인데 또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이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얘는요, 국가 주도의 전략적인 중추 방위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얘는요,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혼자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볼게요. 또, 첨단공업 쪽의 특징이 또 하나. 우리나라 모든 공업이 다 발전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좀 핫한 거야. 요즘 핫한 거, 이거, CT. 문화 콘텐츠 기술. 그래서 K-pop, K-cultur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K-culture, 자, culture. 이거를 우리가 CT, 문화 콘텐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방송,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T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만의 이 K-pop, K-culture를 어떻게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 콘텐츠 기술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이제 그다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제시문 읽어보면서 아 얘는 무슨 기술이구나 이걸 그냥 우리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단 나노공학 기술은 10^-9승미터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바이오 기술 BT는 생물체를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돼.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 기술이 좀 나옵니다. 자 에너지 기술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뭐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냐면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화석연료. 자, 우리나라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어때요? 많은가요? 거의 없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수입해 오잖아. 그러면 언젠간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중에 얘 관련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자력 발전은 이런 거냐면 원자핵을 얘를 분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석탄이나 석유
석유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석탄

석유를 가지고 얘를 얘 같은 경우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얘는 정말 그 원자력이니까 원자핵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핵을 분열시키는 정말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얘를 식힐 수 있는 물도 필요해. 그래서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전소 입지는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 입지가 어디가 유리하다? 해안가가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운반과 저장이 용이해. 그리고 뭐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력 발전에 대해서 화력. 얘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력이 적겠죠. 자,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뭐냐? 방사능 누출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이런 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 자, 이런 뭐 수온 변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앉아서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체 에너지다.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요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 여기 선생님이 여기 써있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 신재생 에너지. 근데 요즘은 얘를 분리해서 얘가 신에너지인지 얘가 재생 에너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 폐기물 에너지. 얘가 총몇 가지냐면 8가지야.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알고 있으면 상식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죠? 이 8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하다.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재생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 8가지 재생. 알겠죠? 태양열, 자연이잖아. 풍력, 자연이잖아. 지열, 땅의 열. 그죠? 재생 에너지야. 단, 요게 뭐,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자연은 아니지만, 이따가 볼게요. 이 8가지가 우린 재생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3가지가 있어요. 연료 전지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이 석탄을 가지고 또 액화가스화 시키면 얘가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소 에너지, 요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신에너지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예를 들어 연료 전지를 활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해놓고 얘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했는지 신에너지를 활용했는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연료 전지니까 당연히 신 에너지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를 들어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얘를 활용한 에너지는 신에너지냐, 재생에너지냐? 태양열이니까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대체 에너지의 특징을 선생님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대체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가 무공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야. 자, 근데 에너지 밀도가 화력에 비해서 어떨까요? 얘가 적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탄, 석유 요만큼을 가지고 에너지를 요만큼을 뽑아냈어. 이게 에너지야. 이만큼을 뽑아냈어. 근데 원자핵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걸 가지고 이만큼을 뽑아냈어. 그래서 얘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많다. 근데 자, 우리 생각해봐. 바람을 얻어야 되고 햇빛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뽑아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이 화력에 비해서 적다라는 겁니다. 실용성이 낮아. 그리고 기상 여건이나 장소 등에 제한이 있어. 왜? 바람을 받아야 돼. 바람이 없으면 또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없어. 그다음 낮에만 할수 있는 태양광, 태양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해야만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8가지와 신에너지 3가지를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 그래서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재생 에너지 8가지는 뭐냐면 태양광, 태양열이야. 이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요, 이렇게 태양전지판, 태양전지라는 말이 들어가. 태양전지,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일정량의 햇빛을 쬐었을 때 발생하는 이 전압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양열은 뭐냐? 열은 지별판이 필요해. 지별. 열. 그래서 열을 모으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이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기관을 통해서 열로 변환해서 생산하는 거다. 두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개 차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태양열이냐, 태양광이냐?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한 여덟 가지가 재생 에너지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신에너지 세 가지는 어떤 거냐? 자, 연료 전지는 이거야.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으로 생기는 이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와 그리고 산소 H2O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다. 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 자, 그다음 수소 에너지는 뭐냐면 수소가 자, 물에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이런 화석 연료에도 수소가 있잖아요. 요 안에 이 숨어있는 수소를 찾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숨어있는 수소를 뽑아내서 이용하는 기술이 수소에너지이다. 자, 그다음 석탄은 이 고체 상태의 석탄을 액체 연료 또는 가스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 이세 가지가 바로 신기술, 약간 신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에너지 기술 봤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신소재 기술입니다. 신소재 기술. 신소재 기술은 이게 통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근데 물론 2점짜리죠. 그래서 한두 번만 공부하면 이건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금속이야. 금속 세 가지 중에 자주 나오는 거. 원래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원래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형상을 기억해. 이런 합금이다. 형상 기억 합금. 원래의 온도로 돌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로 많이 좀 쓰는 게 안경테, 형상기어 합금의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휘어지다가도 인체의 온도에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상을 기억하고 있잖아. 자, 그다음 인공위성 부품, 인공심장 밸브 같은 거 들어갔다가 인체의 온도에 따라서 그 밸브 그게 이렇게 막 확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형상기어 합금, 선생님과 함께 신소재 몇번 풀어 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네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절대 온도 0K에 가까운 극저온이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이 생기게 하는 재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전도체라고 그래. 초전도체. 그래서 이런 거야. 전도 현상이 정말 많이 된다. 우리가 와 능력이 많네. 그러면 초능력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초. 그래서 전도 현상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저항이 0이야. 그러면 이 전도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래. 초전도체. 그래서 붕 뜨는 현상, 자기 부상 열차 이렇게도 쓰고요. 요즘에 또 병원에 가면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거에 초전도체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선생님이 쓴거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 그다음 여기 보면 자 이번에는 비금속 무기 재료야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이나 유리, 세라믹 이런 거 금속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도자기, 유리, 시멘트, 내화물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머그컵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세라믹이라 합니다 얘를 잘 깨지잖아 근데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인 세라믹스라고 합니다 파인 세라믹스 자, 이런 거, 정교한, 이 파인이라는 세라믹이라는 뜻. 그래서 보통 굉장히 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 부품, 인공뼈, 절삭, 공구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중심부에는 굴절률이 높은 유리, 바깥 부분은 굴절률이 낮은 유리를 사용해서 이 유리를 통과하는 빛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리 섬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통신과 친구들 아마 봤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로 실습을 하니까 유리 섬유가 있어. 얘의 빛의 이 빛의 전반사를 활용하는 거야. 굴절률이 서로 다르기. 그래서 빛이 전반사가 일어나도록 해서 빛의 속도로 빛 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섬유라고 합니다. 광섬유. 이것도 종종 나온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을 발생하는 거야.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이 발생하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압전소자. 또는 압전 세라믹스라고도 합니다. 압전 세라믹스. 또는 반대로 전기가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는 소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보통의 유리와 달리 도자기와 같이 미세한 결정으로 구성된 유리야. 자, 예를 들어 유리는 우리가 쉽게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도자기 알갱이 같은 게 중간중간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 안에 이 결정들이 꽉차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조금 더 단단한 유리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정화 유리라.

결정화 유리. 결정화 유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금속 무기 재료라 합니다. 비금속 무기 재료. 자, 그다음 탄소 나노 소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소재들이야. 탄소.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연필심 같은 거 보면 그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흑연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래서 얘를 평면을 얇게 깔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빨대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렸어. 튜브 형태로 한 거야. 요런 모양이 되고 얘를 구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붙이는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볼게요. 첫 번째.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거 뭐 당연하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자, 탄소 원자 6개가 6개 뭐 육각형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얘를 평면 형태로 그냥 이렇게 쫙 깔아 놓은 거야. 또는 이렇게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막 이런 걸 우리가 그래핀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탄소가 원자를, 그러니까 이 전자를 느슨하게 짓고 있어. 그래서 이 전자가 막 이동하니까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활발해. 그래서 구부러진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모니터 이런 데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접이식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스마트폰도 막 접히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 전기 전도성이 엄청나잖아. 다 그래핀을 활용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얇은 막을 빨대처럼 뚝 이렇게 구부렸어.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관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말아놓은 거야. 말아놓은 거. 말아놓은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나노 튜브. 튜브 형태야. 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얘를 구 모양, 축구공처럼 구 모양으로 한게 바로 플러렌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랑 얘가 많이 나왔고요. 플러렌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해서 생긴 신소재 플러렌이라 한다. 얘는 탄소 나노 소재다라는 거. 자, 그다음 신소재의 종류 중에 이제 복합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한 거야. 복합. 자, 어떤 거냐면, 자, 얘기 볼게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 등을 조사하는 기계야. 그래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거, 생물체, 생명체, 이런 바이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오 센서. 바이오 센서랍니다. 바이오 센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혈당 체크하는 기계 보면 이렇게 해갖고 우리 피를 가지고 뭔가 측정하고 그러잖아. 생명체,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잖아. 바이오 센서. 자, 그다음.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소자를 복합해서 만든 소재를 우리가 복합재료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플라스틱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탄소 섬유를 넣었더니 뭐가 됐다? 강도가 향상됐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 한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그대로 너무 자세가 안 나와.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이 우리 중화학과에서 수미라 배웠잖아요. 얘는 합성 수지라 한다. 그래서 합성 수지에 탄소 섬유를 집어넣어서 얘를 강도를 강하게 했다. 이런 신소재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가 영어로 뭐예요? 카본이라고 하잖아. 카본. 카본. 우리 친구들 자전거 보면 카본 자전거는 조금 더 비싸. 그쵸? 왜냐면 걔는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더 세. 근데 강철보다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강도가 센데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다. 카본,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복합재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충재료에 보면 우리 친구도 2차 전지란 말이 있어요. 2차 전지는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의 충전식 전지이다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선생님이랑 첨단 공업에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다음 뉴스에 나타난 첨단 기술과 빈칸, 여기에 대한 인증이래요. 자, 여기 보면, 뭐, 미생물을 활용해서 오염된 물과 수계를 정확히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얘는 수질 오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체, 생명공학 기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거. 이 안에서, 자, 여기는 환경에 관련된, 환경 오염에 관련된 거니까 환경 기술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최근 무슨 인증을 받았대요. 그 인증은 뭐냐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새로운 이 기술, 새로운 기술을
인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랑 표준화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 뜻에서 얘가 뭐냐면 새로운 기술, new, 그다음 기술 테크놀로지 해서 NET 기술이라고 합니다. NET.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자, 얘는 뭐냐면 프로덕트야. 신제품 인증이고요. 얘는 신기술 인증이기 때문에 2번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키즈카페의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기간이야. 산업재산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선생님이랑 공부합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의 특허는 20년, 실용신화는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씩 갱신이야. 근데 자, 여기는 특허를 취득했대. 그렇기 때문에 10년씩 갱신하는 거는 상표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자, 얘는 몇 년이다? 20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새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구성한 조직은 이거야. 이 키즈카페에 TFT를 개발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직을 개발하고 있대. 이것도 선생님이랑 나중에 배우는데 어떠한 새로운 뭐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한시적으로 모였다가 그게 과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 TFT,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맞님 보기. 자, 그다음 디귿. 이제 여기야. 요번 강의랑 해당되는 평가 요소는 요겁니다. 어린이는 무선식별 시스템 RFID 전자태그란 말이 나와야 돼. 한번 볼까요? 어린이 식별 정보가 내장된 이 전자태그 팔찌를 착용 후에 이 LED 태그 리더기에 터치하면 점수를 얻어요. RFID, 나의 아이디. 여기 전자태그가 아이디, RF 무선 주파수로 읽는 거야. 리더기 읽는 거야. 무선식별 시스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신설한 콘텐츠는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자, 이거는 VR에 대한 내용이죠. VR 어트랙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자동차 신기술 동향 보고서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위성 항법, 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 환경을 인식해서 자, 연산장치로 가감속, 차선 변경 등을 체험. 이거 자율주행 맞죠? 자, 맞는 보기. 자, 그다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윤활막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자, 어디에 보면 여기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소재를 활용해서 윤활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10억분의 1미터 이건 뭐죠? 1나노미터야. 자, 그럼 이거는 나노 기술이죠. 에너지 기술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안전벨트에 바이오 센서를 장착했다. 바이오 센서 안전벨트에 안전벨트 보면은 자 센서를 장착해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도 심박수 및 운전자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거. 이 생명체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얘는 맞님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는 자이 자동차를 보면 무슨 자동차냐면 전기 자동차야. 선생님이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얘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에너지, 이거 휘발유. 그다음 전기 에너지를 조합한다. 이건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선생님이랑 중화학공업에서 배운 겁니다. 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이 기사에 나타난 신소재.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신소재로 딱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차세대 응급 소재로는 실리콘이 주목받고 있지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여 상용화의 한계가 있다. 자, 이에 세무세무 기업은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라고 돼 있어. 그럼 탄소를 활용한 거네. 탄소, 나노 소재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층의 신소재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그래핀이 되겠죠. 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질문과 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첨단 기술 중에 무슨 기술의 최신 소식을 알려줘라고 되어 있더니, 자, 어떤 기술이 나오고요.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

0: 형태로 복원되는 신소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팽창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야.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 형상 기억 합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둘째,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이런 소량의 탄소를 첨가해 만든 분말을 이용해서 이를 층층이 쌓는 3D 프린팅 가공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가는 나노공학 기술이다가 아니라 이 가는 형상 기억 합금에 관련된 거죠. 신소재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니은 항공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적층형 3D 프린팅 가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뭐를 보냐면, 자, 이 3D 프린팅 가공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층형이냐, 층층이 쌓아서 올르냐, 층층이 쌓는 적층형이냐, 또는 절삭형이냐, 요거를 보아요. 선생님이랑 3D 프린트에서 배웁니다. 절삭형은 큰 덩어리를 가지고 깎아내는 방식이야. 근데 얘는 층층이 쌓았기 때문에 적층형입니다. 적층형 3D 프린트 가공 방식,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해서, 맞죠?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해서 하였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A씨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한 기술과 대화하고 있다. AI 기술과 대화하고 있는 게 맞죠? 생성형 AI.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원의 변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원. 자, 그 중에서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하는 거. 얘는 뭐야? 풍력이 되겠죠. 풍력.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태양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태양전지이기 때문에 얘는 태양광이 되겠죠. 태양광. 태양광. 태양열 아니고 태양광. 자, 그 다음. 수소와 산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직접 변환하는 거. 수소와 산소의 이걸 가지고 연료전지에 해당이 되죠. 연료전지.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가와 나는 가. 풍력과 태양광은 신에너지 아니죠. 얘가 재생에너지고, 얘는 신에너지이기 때문에 다 틀렸죠. 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리을. 라공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라는 이거에 따라서, 자, 얘는, 자, 이거 가지고 모를 에너지. 얘는 결국 이거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전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자, 전기공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장치 산업인데 어때요? 맞는 공업이죠. 자, 얘는 발전소, 변전소,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선생님이랑 중화공업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가와 단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라를 이용한 자동차는 전기. 이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자, 확인 평가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진입 판단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완성한 경우 1점. 그러니까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는 거야. 0점이라는 거, 틀렸다는 거죠. 볼까요? 플러렐은 주로 탄소 원자 6개가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원자 1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얇은 층의 선소재. 이거는 플러렐이 아니라 그래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핀. 그죠? 자, 그래핀을 적용한 사례 나오고, BIT 나오고, 신의 연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기억. 채점 결과가 0인 진술은 파인 세라믹스에 대한 설명이다. 0인 거 이거죠. 그래핀에 대한 설명이지 파인 세라믹스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이 그래핀은 웨어러블 기기가 있다. 아, 들어간다. 이거 맞죠? 맞죠? 웨어러블 기기. 그 다음 구부러지는 모니터.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나의 생명공학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가 들어가면 이거 뭐야? B랑 E 관련된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BIT잖아요. 그거 틀렸죠. 틀렸지만 이렇게 쓴다면 얘는 당연히 채점 결과가 0점이 되겠죠. B는 0점이다. 어때? 이건 맞아. 얘는 0점이게 틀렸기 때문에 0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다에 바이오매스가 포함된다. 진술이 들어갈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자, 이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에너지 이세 가지밖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전 문제 선생님이랑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기출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작년 수능 문제야. 작년 수능.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소재야. 통으로 신소재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여기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이 신소재는 탄소 원자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평면판을 뭐라고 끝까지 봐야 돼. 튜브 모양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 주는 것 같잖아. 관 모양으로 말아놓은 구조, 이렇게 글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탄소 나노 튜브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투명 히터. 2번.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통합해서 나오기도 해. 이렇게 통합해서. 그러니까 다른 공업이랑 통합해서 나오는데, 자, 이건 한번 볼까요? A 기업은 의료 원단을 생산해. 자, B 기업은 요 그래핀을 활용해서 의료 충전재를 생산해. 이걸 가지고 C 기업에서는 레저용 발열 재킷을 생산한다. 요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기 볼까요? 기억. A 기업의 제품은 A 기업의 의료 원단을 생산하는 것, 방적, 방직, 염색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할 수 있다. 우리 섬유 공업의 특징입니다. 얘는 맞죠? 자, 근데 니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핀이야. B 기업이 활용하는 신소재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결합된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C 기업은. 자, 이 재킷을 만드는 제품은 호프만의 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소비하는 거니까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에 해당이 되겠죠. 들린 보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A, B, C 기업은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 아니고 경공업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비슷한 거 한번 넣을게요. 그림이 얼핏 이렇게 보고 탄소 나노 튜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돼. 어떤 건지. 이거 보면 돼요. 일정한 온도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진 신소재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일정한 온도 요거까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형상기억학급 이렇게. 그래서 신소재 문제를 통으로 이런 식으로 묻는 문항도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신소재는 항상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신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첨단 기술을 묻는 문항들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첨단 기술이 적절한 거. 요구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묻는 문항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비강 점막에 뿌리는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 이렇게 그대로 나와. 10억분의 1m 크기의 항원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신 점막 투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코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점막 내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 생물체의 특성을 이용한 거잖아. 그럼 얘는 생명공학 기술, 그 다음 요거는 나노 기술,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첨단 공업에 대한 문제를 쫙 한번 풀어봤어요. 개념도 선생님이 내용 얘기해준 것만 하시면 충분히 이쪽에 관련된 거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수능 실전 문제를 모아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 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네.
2: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학을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있어요.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중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 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0: 발전을 했다는 거죠.
1: 네.
0: 완성체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1: 네.
0: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2: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2: 네.
0: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자,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미취원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2: 네.
0: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2: 아, 네.
0: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전 그때부터 마음이 짜기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틴을 냅두고
2: 그러니까요.
0: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줍니다. 누굴까요? 그레첸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2: 맞아요.
0: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2: 시간여행도
0: 데려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2: 해주시고 네.
0: 줬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첸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2: 네.
0: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내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2: 네. 네.
0: 외부에서 점점
2: 그렇죠.
0: 다가왔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2: 네.
0: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2: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2: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래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0: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네.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네.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오,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네. 재미가 없었을 네.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도끼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아.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아, 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니?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분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네, 생각이 없었는데 네.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네.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뽐뿌 부추기 짓는 네.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네.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코낭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네.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코낭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네.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몬인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토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네.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벤쿠어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드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몽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네. 근데 이보거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자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0: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 주위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는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해놓은 거예요. 네.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네.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버러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면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0: 다른 곳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1: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1: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0: 네.
1: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0: 맞아요.
1: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사이코패스인가? 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네.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린스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0: 네.
1: 어떻게 이 사람 형량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0: 그쵸.
1: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0: 네.
1: 많이 남겨주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를 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엽기였거든요. 그런데
0: 네.
1: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되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0: 맞아요.
1: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0: 네.
1: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돼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0: 네.
1: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0: 그렇죠.
1: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0: 네.
1: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0: 그럼 어떻게 지었어야 할까요?
1: 2154년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0: 맞아요.
1: 겨우

0: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네.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네. CCTV 따와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을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단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네.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네.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리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리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오은영이라는 대학을 갖고 있는데 네.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2: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2: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2: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0: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파노티콘이에요.
1: 파노티콘, 네. 어,
0: 들어보셨죠?
1: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파노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1: 네.
0: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1: 네.
0: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1: 네.
0: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1: 네.
0: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파놉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2: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1: 네.
0: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4: 역삼중학교.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안 왔다.
3: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우세창 선생님.
3: 좋아하는 과목은?
4: 수학.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5: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0: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0: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어?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뿜어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과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고요. 이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적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라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

개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로인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에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아,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심부전은 우리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심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심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심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심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처음 조사했던 1926년에 33.7세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영양상태와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영양실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고,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 살 벌은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풍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time is it?
2: It's 6 o'clock.
1: Is your brother home?
2: Not yet. He finishes at 6:30. He's still in his office.
1: Then we can have dinner at 7:20. Can you help me cook?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 home, finishes, still, office, help me cook. 요거는 하나로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home. home이에요. home 아니고 o, 요렇게 소리 모아주세요. home. home은요, 집에, 집으로, 집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0: 있어요. Home. Finish. Finish. Finish는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 Still. Still. Still은 여전히, 아직이라는 뜻으로 문장에 더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Office. Office. Office. 여기서의 C는 S처럼 소리 나요. Office는 사무실 말하는 거죠. Office, 사무실. Help. 사람. 동작. Help가 돕다란 뜻이잖아요. Help하고 사람하고 동작을 붙여주면 그 사람이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는 것, 마지막에 있는 동작, 뭐뭐 하는 것을 help, 돕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대화에서 보면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is it? 엄마인가 보다. What time is it? 몇 시니? It's 6 o'clock. 6시예요. O'clock 기억나죠? 6시는 it's 6만 해도 되는데 o'clock이라고 하면 정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6시 정각이에요. Is your brother home? Is your brother home? Brother는 남자 형제인데 여기선 형일 것 같아. 형 집에 왔니? Not yet. 아직 not. 안 왔어요. He finishes at 6:30. Finish가 끝나다잖아요. 그는 끝이 나요. At 몇 시에? 6:30. 6시 30분에 끝나요. He's still in his office. 그는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 있어요. 아하, 형이 직장인인가 봐요. 형 일하는 거 6시 30분에 끝나는데요. 사무실에 아직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Then we can have dinner at 7:20. 그렇다면, 그러면 then we can have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 At 몇 시에? 7:20. 7시 20분에 먹으면 되겠다. Can you help me cook? 나 좀 요리하는 거 도와줄래?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문장, 이 대화문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Topic World 3에 가서 473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를 누르면 문장이 완성. 보자.
1: What time is it?
0: 쉬운데. What time is it? 소리 나는 대로 눌러봤더니 몇 시니?
1: It's 9 o'clock.
0: It's 9 o'clock. 9시 정각이에요.
1: It's 8:20.
0: It's 시간 말할 때는 it's니까 it's 8:20. 8시 20분이에요.
1: It's 11:30.
0: It's 11:30. 앞에 시 뒤에 분이니까 11시 30분이에요.
1: It's 7:40.
0: Oh, it's 7:40. 7, 7시 40, 40분이에요.
1: It's 12:50.
0: It's 12:50. 12는 12, 12시 50, 50분이에요. 이렇게. 시간 말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그는 사무실에 있어요. 그는 6시에 일이 끝나요. 6시 30분이에요. 자,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Step 2 에피소드 11 눌러볼게요. 인사, 인사. Hi, hello, hi, hello, hi, hello, hi. Hi.
2: The birthday party is ready.
0: Birthday party?
2: Where's dad?
0: 아하, 생일 파티 할 건가 봐요. Where's dad? 아빠 어디 계시니 물어봤는데 그는 사무실에 있어요. He is in his, 아니면 in the 사무실. 그렇지, office. He is in his office. 당연히 성공이지.
2: When does he finish his work?
0: 언제 일이 끝냐네요. 그러면 끝내다 he finishes at 그리고 6시니까 6 하면 되겠죠? He finishes at 6. 좋았어.
2: I see.
0: I see.
2: What time is it now?
0: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6시 30분이니까 it를 시작해요. It's 6:30. 호호호호.
2: Good.

0: Good.
1: It's almost time for
0: 오빠
1: Dad
0: 시간
1: to
0: 다 됐어.
1: come.
0: 파티 파티 파티.
1: Let's call Dad.
0: 전화해봅시다. Let's call Dad. 띠링띠링.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펭수마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에게 질문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help가 나왔으니까 help의 다양한 쓰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elp의 다양한 쓰임 알려줄래? help 사람. 누구누구를 돕다. I'll help you. help 사람 동작.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는 것을 돕다. I'll help you clean. 오, 이제 알았네. 왜 언제는 help가 되게 짧은 문장이 있고 언제는 되게 긴 문장이 있고 좀 궁금했거든요. help 다음에 바로 사람 쓸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돕다. I'll help you 하면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ll help you. 그런데 help 다음에 사람 다음에 동작까지 나오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동작을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문 보니까 I'll help you clean. 아까는 그냥 도와줄게만 있었지 뭘 도와준다는지 몰랐는데 I'll help you clean, help 다음에 you, 사람 나오고 clean,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라는 동작이 나왔더니 내가 너 뭐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 I'll help you clean. 그럼 친구들, 내가 너 요리하는 거 도와줄게는 어떡해요? I'll help you cook. 그렇지. 이제 이해했죠? help 다음에 사람만 올 수도 있고 사람과 동작이 함께 올 수도 있는데 뜻이 달라진다. 잘 기억해둬요. 오늘 대화에서는 오랜만에 시각 묻고 답하는 법 배웠죠? What time is it? 몇 시니? 몇 시예요? It 하고 시각 말해주는 거. 이렇게 시간 말할 때는 It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정각할 때는 A clock 붙인다는 거. 그리고 시 말하고 분 순서로 말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떠올리고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 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전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전기와 자기파에 들어와서 전하에 대해서, 전기장에 대해서, 전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강의까지 이제 앙페르의 업적인 바로 이 전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고 어떠한 원리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오 해서 오늘은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직렬 연결 그리고 병렬 연결이라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전기 회로. 이 전기 회로를 배울 때는 지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누적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앞에 내용들이 잘 복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해서 앞에 내용이 잘 복습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딱 이해되는 생각하에 이제 한번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즉 전기 회로 단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전기회로 첫 번째 봤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회로는 바로 직렬 연결이라는 전기회로 방식이에요. 자, 봅시다 한번. 우리 지난 강의 때 전류에 대해서 배울 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즉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V, 전위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압이 필요해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체를 가만히 둬도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물체가 움직이려면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력장 공간에 오게 되면 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쭉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하들도 이 도선 속에 전하들이 막 존재할 텐데 이 V라는 배터리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전위차가 생기게 돼요. 즉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서 이 전자들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럼 이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어떻게 받게 된다?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전기력을 받아야지만 전하가 움직이게 되고 이 전기력을 가해주는 게 바로 이 배터리 같은 전원 장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얘가 움직이면서 저항을 통과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저항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저항을 통과하면서 감소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 열, 빛,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예시를 들어드릴 때는 저항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회로였고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저항이 세 개나 있어요. 세 개. 근데 이 저항이 세 개나 있는데 세 개가 도선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도선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일직선 회로가 되어서 전류가 한 도선 경로로만 흐르는 형태. 이렇게 전류가 한 도선으로만 흐르겠죠. 이러한 연결을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직렬 연결. 자, 이 직렬 연결을 우리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단한 비유를 하나 우리 생각해보고 들어갑시다. 바로 물과 물레방아 비유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편의상 물레방아를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이게 물레방아입니다. 여기도 물레방아가 있어.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고 이 밑에 물이 첨벙첨벙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물을 퍼올려주는 이제 펌프가 있어요. 펌프. 이렇게.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쫙 끌어올려주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물이 흘러갈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물이 차 있어. 여기 있는 물을 이 펌프가 쫙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이 물은 펌프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즉 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물이 쭉 내려오게 되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고 즉 물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물레방아의 회전하는 이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해서 이 물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물레방아로, 오케이. 물레방아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겠죠.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얘도 가만히 보면은 물레방아가 어떻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펌프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건전지, 배터리의 역할이 바로 펌프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이 배터리가 연결되는 바람에 전자가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전자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쌤이 이제 우린 잘 알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으로 설명할게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저항을 통과해요. 저항 하나 통과하고 또 하나 통과하고 또 하나 통과하는데, 자, 물을 보시면 물이 첫 번째 물레방아를 통과한 물의 양과 마지막 물레방아를 통과한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되겠지. 즉, 투입된 물의 양과 최종적으로 통과한 물의 양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자, 이것도 똑같아. 자, 봐요. 여기서 R3를 지나간 전자의 양과 그리고 R3를 통과한 전자의 양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잘 봐요. 우리 전류를 정의할 때 지난 시간에 I는 T분의 Q라고 정의했고 1초 동안 도선 단면을 통과한 전자량이 전류라고 정의했고 즉, 이 전자들은 서서히 움직인다고 했다. 그쵸? 왜? 서로서로 저항과 충돌해가지고 에너지 쫙쫙 손실되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그거 뭐 드리프트 속도라고 잠깐 언급드렸는데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저항을 통과하는데 결국은 거의 일정한 속도로 통과해요.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결국은 1초 동안 여기를 지나간 전해량과 여기를 지나간 전해량이 똑같아가지고 전류가 똑같이 이르게 되겠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 부릅니다. 뭐다? 전하량 보존 법칙. 너무 중요해요.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인데, 자, 이때 전화량 보존 법칙에 따라 뭐가 성립하냐? 첫 번째, 일단은 전화는 소멸되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일이 없고요. 소멸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간 전화량과 빠져나온 전화량이 똑같아요. 즉, Q인과 어떻게? Q아웃, 나온 전화량이 똑같습니다. 해서 결국은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이 똑같네.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된다? 단면을 통과한 전 1초 동안 통과한 전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구나. 이 직렬 연결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첫 번째 뭐냐? 바로 이 각각 저항에 걸리는 즉 저항을 통과하는 저항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볼 텐데 즉 처음에 전체 전류를 i라고 둔다면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1은 i2는 i3 즉 전체 이 각각 저항을 흐르는 전류 각각 전류는 전체 전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직렬 연결에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의문을 가질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쌤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이 부분을 보고 잠깐 머뭇거렸던 적이 있어. 아마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 쌤, 좋아요. 일단 통과하는 전화량과 빠져나오는 전화량이 같은 건 알겠어. 근데, 자, 전류의 정의는 1초 동안 통과한 전화량인데, 오, 전자들이 통과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아주 낮은 확률로 또는 우연찮게 저항과 많이 충돌해가지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속력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자, 그쵸? 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갈 때 1초 동안 전화량과 빠져나올 때 1초 동안의 전화량 개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질 수가 있지. 맞습니까? 이 질문을 가졌다면 정상적인 질문이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 도선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게 해볼게요. 자, 전자가 가다가 갑자기 저항을 조금 더 많이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여기가 전하가 막 쌓이고 여기는 듬성듬성 조금만 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통과한 1초 동안 통과한 전화량과 1초 동안 빠져나가는 전화량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자, 봐봐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여기 적게 쌓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양전하 성질이 강해져요. 그럼 또 여기 전기장이 생기게 돼. 자, 그러면 배터리가 만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전기장과 얘가 합쳐져 가지고 갑자기 여기는 상대적으로 큰 힘이 발생해서 다시 전하가 재배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전자들이 일정한 흐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렬 연결에서는 도선 어디든 어떻게 된다? 전류의 세기 거의 똑같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합시다. 해서 직렬 연결의 특징은 뭐냐면 1초 동안 도선 단면을 흘러가는 전해량이 거의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쵸? 그리고 속도가 느리게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움직이다가 저항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속력이 엄청나게 느린 속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겠죠? 그쵸? 배웠죠? 거의 0.1에서 1mm per sec 속력으로 아주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기서 전구에서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닫는 순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아주 빠르게 형성되면서 이미 이 저항 속에 들어있던 전자들이 저항과 충돌하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류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뭘 가볼 거냐면 전압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죠. 전압. 자, 봐봐요. 물레방울을 보게 되면 이첫 번째 물레방울을 통과하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첫 번째 물레방울한테 가고 두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두 번째 물레방울 에너지로 가고 세 번째로 중력 포텐셜 감소량이 세 번째 물레방울로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전류 방향 봅시다. 전류 방향으로 갈때첫 번째 저항을 통과할 때 여기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또두 번째 저항을 통과할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또세 번째 저항을 지날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 작용하게 돼요. 즉 각각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을 통과할 때이 전압이 각각 걸리게 됩니다. 각각. 이게 바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전이차 기억나죠? 전이차. 전이차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량 보존 법칙에 따라 전화도 생성도 되지 않고 소멸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맞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되냐? 직렬 연결에서는 이 전체 전압이 뭐냐면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즉 전위 차의 합이 됩니다. 즉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되는 거죠. 이 부분 한개잘 기억 합시다. 오케이? 전체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다. 즉각 저항에서의 전위 차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직렬에서 성립하는 방식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저항에 대해서 가봐요. 저항. 저항도 너무 중요해요. 저항. 자, 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 여기서 지금 봤던 V를 한번 이용해 볼 텐데. 자, V1은 뭐냐면 첫 번째, 즉첫 번째 이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이 되겠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게 성립하겠네요. 자, 전체 전류를 I라고 두고요. 전체 전류를 I라고 두고 이 저항을 싹다 하나로 합친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 부를 텐데, 합성 저항을 라지 R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 될 텐데,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잘 보셔야 돼요. 전류는 어차피 I1, I2, I3 모두 I랑 같기 때문에 I에, 자, 이렇게 되겠죠. I 곱하기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은 I 곱하기 R1. 옴의 법칙에 따라 플러스 두 번째 저항에 걸린 전압은 V2죠. IR2. 자, 플러스 세 번째 저항에 걸린 전압도 얼마가 된다? IR3가 되겠다. 자, 그러면 I는 공통항이기 때문에 끄집어내게 되면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아하, 직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 전체 저항, 즉 합성 저항은 각각 저항의 합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직렬 연결에서 말해주는 바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직렬 연결에서 만약에 직렬 연결에서 저항을 추가한다?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값을 더해 나가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직렬 연결에서 저항을 추가하게 되면은 합성 저항은 총 저항의 합이죠.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 꼭 이해해 주시고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 꼭 정리해야 될 부분 하나죠. 바로 소비 전력, 소비 전력. 소비 전력 정의가 뭐냐면은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 소모량,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 소모. 그거다, 그쵸?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P는 VI, I 제곱 R, R분의 V 제곱이 소비 전력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 이 공식에서 어떤 식을 쓰면은 직렬에서 유리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직렬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설명해주면 참으로 편하겠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잘 봐요. 자, 각각 저항에서 걸리는 소비 전력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P1은, R1에서 걸리는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라 본다면, 자, I제곱 R1. 자, 그 다음에, P2, 2번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I 제곱 R2, 어차피 전류는 같기 때문에 3번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P3죠. I 제곱 R3. 자, 그러면 전체 소비 전력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전체 소비, 토탈 소비 전력은, 자, I 제곱 묶어내게 되면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각각의 소비 전력 합과 똑같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비는 저항비랑 같아요. 오, 자,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비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저항비랑 같아요. 자, 이 저항비는 또 뭘로 이어지냐면 소비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 각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바로 저항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저항비는 소비 전력 비와 똑같다. 요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고 한번 딱 기억하면 우리 문제 풀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직렬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자, 중요한 부분 꼭 기억합시다. 헷갈린다면 물레방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봐요.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했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반대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할 때 점검한 게 뭐가 있었나, 여러분? 자, 생각해 봐요. 비어 있는 도선은 빈 도선은 저항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빈 도선을 지날 때는 이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없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건뭘 말하냐면 저항을 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없다는 말이지. 맞습니까? 그 말은 요 어떤 지점을 잡아도 전위 차가 없다는 거죠. 전위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다 전위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즉, 각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통과해요. 여기와,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 또한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전위가 다 똑같겠죠? 같은 요 저항이 없는 빈 도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체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딱 전위차 V만큼 걸릴 거고, 그럼 이 저항에도 V, 이 저항에도 V, 이 저항에도 V, 각각 전위차가 똑같이 V만큼 걸려주는 회로가 바로 병렬 연결 회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물레방아 비유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되게 재밌습니다. 자, 물레방아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물레방아가 조금 이제 우리 형태를 바꿔보자. 여기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어. 오케이. 이때 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가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펌프가 연결돼 있어. 펌프. 펌프. 펌프죠? 펌프. 오케이. 펌프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을 쫙 펌프가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 값이 증가하겠죠.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 물이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건데 지금 물을 가만히 보니까 펌프가 물레방아가 얘랑 얘랑 얘랑 병렬적으로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서 내려오는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이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야 이거. 그래서 결국은 물레방아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물의 높이가 같은 곳에서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이 물레방아를 통과하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듯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바로 회로로 비유하자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바로 전위차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전위차. 따라서 이 회로에서 지금 각각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갈 때랑 여기서 흘러갈 때랑 여기서 흘러갈 때랑 어떻게 된다? 여기와 여기가 전위차가 똑같다.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전위차가 V라고 한다면 각각 저항을 지나는 전압도 V, 여기도 얼마 V, 여기도 얼마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병렬 연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 연결 정리하자면 첫 번째, 병렬 연결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전압부터 갑니다. 전압. 병렬 연결에서 전압은 전체 전압 V는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아요. 전체 전압 V는 V1과 같고, V2와 같고 V3와 같아. 아시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전류 들어갑니다. 전류. 자, 병렬 연결해서 전류는 자, 회로 가만히 보시면 자,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전체 물이 나뉘어 들어가듯이 회로에서는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 또한 각각 나뉘어 들어갑니다. 각각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구조가 되겠지. 따라서 전류는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각각의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전류 정의했고 이제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세 번.

번째 저항 들어갑니다. 저항. 자, 그러면 쌤, 우리 저항 구할 때 R 값을 어떻게 구했을까? 잘 생각해봐요. 자, 전류를 볼게요. 전류 I는 우리 옴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인데, 즉, 전체 전류를 I라고 둡니다. 그쵸? 그럼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를 I1, I2, I3라고 둔다면, 자, 합성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을 R로 두고, 전체 전원의 전압을 V라 두겠습니다. 그럼 전체 저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인데, 자, I1, 즉, R1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는 R1분의 V가 되겠습니다. 얼마? R1분의 V. 플러스, 두 번째,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R2분의 V가 되겠고, 자, 3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R3분의 V가 되겠습니다. R분의 V가 I니까. 자, 얘를 V로 묶을 수가 있다. 그쵸? V로 묶게 되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 값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하다. 자, 합성 저항분의 1은 각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구나라는 게 병렬 연결에서 저항 연결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단적인 예로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R1의 저항이 있고 여기 R2의 저항이 있다면, 이거는 직렬이죠? 자, 병렬로 가겠습니다. 병렬로. 자, 이렇게 R1의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R2의 저항이 있어. 그럼 이때 합성 저항 R분의 1은 이렇게 되겠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자, 저항이 두 개일 때 합성 저항 공식은 알아두면 좋아요.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 R은 두개 합분의 곱입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 정도는 기억해두는 게 편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처럼 저항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쌤! 궁금하죠? 자, 이때 이렇게 되겠죠. R분의 1은, 자, R'이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될 텐데, 얘는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R'이라고 둡시다. 얘는 합분의 곱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R1, R2 더하기, R2, R3 더하기, R3, R1 각각 곱의 합분의 전체 곱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정도는 알아두면 물리 공부할 때 편해요.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 합해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합성 저항, 즉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은 합성 저항분의 1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이고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잘 봐요. 만약에 병렬 연결에서 저항을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왼쪽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 그림으로 가서 병렬 연결에서 만약에 쌤, 여기서 저항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쌤이 R4를 추가를 했어. 오케이? 잘 보세요. 자, 저항을 추가를 해도 저항값은 변하지 않고 전압값은 안 변해. 그럼 I1은 R1분의 V이기 때문에 I1은 변하지 않습니다. I2도 변하지 않아. I3도 변하지 않아. 그럼 저항을 추가를 하게 되면 I4라는 전류가 새롭게 되겠죠. 그럼 잘 봐요. 저항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가 될 텐데 얘이 값들은 저항이 추가되든 추가되지 않든 R1과 V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얘만 추가될 뿐이지.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거. 여기서. 전체 전류가, 즉 저항을 하나 추가를 했을 뿐인데 전체 전류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얘가 증가하는데 V는 변하지 않아. V가 일정한 상황에서 전체 전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 전체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즉,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합성 저항 값은 더 작아지게 되고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 꼭 기억합시다. 자, 저항, 추가. 저항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성 저항 값은 감소하게 되고 전류 값은 증가하게 되겠지. 이 부분 참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소비 전력 갑니다.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자, 소비 전력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P는 VI, 그 다음에 I 제곱 R,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에서 병렬 연결해서 소비 전력은, 자, 병렬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 맞죠?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 V와 R로 가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P1, 1번, 1, 첫 번째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R1분의 V 제곱. 오케이? 두 번째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R2분의 V 제곱. 왜? 어차피 전압은 같으니까. 세 번째 저항에서 소비 전력은 R3분의 V 제곱. 따라서 전체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되냐? V 제곱 묶어내고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또 뭐랑 똑같냐? 전체 합성 저항분의 V 제곱이 되겠다. 이거야,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잘 봐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 소비 전력이 저항에 반비례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정확합니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병렬에서는 잘 봐야 돼요. 전류는, 자,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전류는 뭐에 반비례하냐면은 저항분의 1. 즉, 저항에 반비례하겠죠. 또, 소비 전력. 오케이. 소비 전력 또한 뭐에 반비례하냐면은 저항에 반비례하겠죠. 요 관계 하나. 그래서 병렬에서는 저항분의 1의 전류와 소비 전력이 비례를 하게 됩니다. 왜? 전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 부분 딱 정리하시고, 이게 직렬과 또 다른 병렬의 특징이 되겠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했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해를 해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이제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직렬, 병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자, 간단한 회로 한번 더 들여다보기 상황 한번 더 들여다봅시다. 자, 봐요. 저항의 연결에 따른 소비 전력에서 전체 전압이 V로 걸려 있고요. 여기 저항이 R이고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3R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 저항에 걸리는 소비 전력 R에 걸린 소비 전력을 BR, 그다음에 2R에 걸린 소비 전력을 PER, 3R에 걸리는 소비 전력을 P3R이라고 둔다면 이 각각에 걸리는 소비 전력 값, 즉 비율을 한번 찾아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봐요. 일단은 이렇게 병렬로 돼 있고 직렬로 돼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직렬 병렬 혼합 회로라 부르는데 이때는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 즉 2R과 3R을 합성 저항을 구해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2과 3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죠. 2R과 3R만 딱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합분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5R분의 얼마? 6R 제곱. 따라서 얼마가 된다? 5분의 6R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회로는 어떤 일하고 똑같냐? 자, 여기 R이 있어요. 그 다음 쭉 가서 얼마가 된다? 5분의 6R이 되겠지. 이렇게 지금 전압 V와 연결된 상태랑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직렬 연결, 이제는 얘랑 직렬 연결 상황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동일하냐면은 전류값이 동일해.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전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비는 무슨 비와 똑같냐면 소비 전력비는 여기서 얘와 얘만 딱 본다면 소비 전력비는 저항비랑 같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R과 2R과 3R의 소비 전력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값은 안 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R분의 V 제곱을 통해서 전압비를 찾아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전압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직렬 연결해서 전압비는 저항비랑 같다고 했다. 맞아요? 자, 봐봐요. 저항비가 1대 5분의 6, 즉 5대 6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V를 5대 6으로 나뉘게 되면은 11분의 5V, 11분의 6V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전압비가 5대 6. 여기가 5만큼 걸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6만큼 걸리는 거겠죠. 왜? 여기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이 6만큼 걸릴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자,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PR은 얼마냐? PR은 R에 걸리는 소비 전력. 맞습니까? 소비 전력. R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기 때문에 R분의, 자,
5, 5, 25, 25라 합시다. 5만큼 걸린다고 본다면, 자, 그 다음에.

PER 봅시다. 저항이 2열이야. 2열분에. 자, 이때는 5대 6이니까 66, 36이겠죠? 36? 좋아. 자, P3R 갑시다. 3R에 걸리는 소비 전력비는 얼마가 된다? 3R분의, 자, 66, 36이다. 그쵸? 따라서 PR 대, PER 대, P3R의 비는, 자, 25 대, 얘 약분하면 18이 되겠죠? 18 대, 요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죠? 이렇게 25 대, 18 대, 12로 우리 구할 수가 있다. 요 부분 하나 잘 점검하시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직렬, 병렬, 혼합, 회로가 주어졌을 때는 결국은 하나를 병렬을 합쳐서 만들어라.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 구할 때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찾아서 R분의 V제곱을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거랑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고 정격 전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자 제품을 만들 때 이미 전압과 전류에 대한 정해진 규격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정격 전압과 정격 전류는 만들어질 때부터 규격이 정해진 값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때 전기 기구는 허용된 전력보다 높은 전력을 사용하면은 과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도 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허용 전력의 70%까지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정격 전압이 220V고 전류가 정격 전류가 16A라고 한다면 이때 정격, 허용 전력은 얼마냐면 이거 두개 곱한 거겠죠. 허용 전력은 250V 곱하기 16A 따라서 얼마가 된다? 4000W가 되겠습니다. 이게 허용 전력인데, 그럼 권장 전력은 얼마냐? 권장 전력은 요거의 70%다, 70%. 권장 전력은 70%이기 때문에 2800W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허용된 값과 권장하는 값은 다르다라는 거꼭 이해해 주시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이어서 조금 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으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플러그를 줄을 잡아당기지 않기.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콜드가 쑥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전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져요. 그리고 전선으로 전기구를 만지면 안 돼요. 손이 적게 되면 물이 또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선 위에 무거운 무게를 놓게 되면은 전선을 누르게 되면 압축이 돼가지고 또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럼 불이 날 수도 있겠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멀티탭에 많은 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안 돼. 자, 이 멀티탭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돼 있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값이 작아지게 되고, 그럼 전류가 많아지게 되겠죠.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런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막 꽂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문제를 통해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지요. 자,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신 기초 문제 10번. 자, 그림은 전압이 6볼트인 전원과 6볼트죠. 저항값이 각각 1옴, 3옴인 저항 AB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A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B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을 다 물어봤다. 그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에 걸린 전압을 물어봤어. 자, 이 회로는 1옴과 3옴짜리가 직렬 연결돼 있어요. 자, 직렬 연결해서 전압 B는 뭐가 되냐면은 저항 B랑 같죠. 왜냐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V는 IR에 의해서 전압 B는 저항 B입니다. 그럼 잘 봐요. 6볼트인데 6볼트를 1대 3으로 나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저항 B가 1대 3이기 때문에 전압 B도 1대 3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A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이렇게 되겠죠? 6볼트 곱하기 자, 1옴은 전체 4옴 중에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죠. 1대 3. 그쵸?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3볼트가 되겠고, 그럼 총 전압이 6볼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옴에 걸리는, 즉, B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된다? 2분의 9볼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A에 걸린 전압은 2분의 3볼트구나. 점검하시고요. 2번. B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자, 직렬 연결해서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다, 그쵸? 전체 전류, 이꼴 A에 흐르는 전류, B에 흐르는 전류 다 똑같죠.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나 A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아요.

그럼 A의 흐르는 전류도 구해봅시다. 따라서 A는 저항이 1옴이니까 얼분에 1옴분에. 자, A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3볼트.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3암페어겠다. 이게 바로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 자, 소비 전력 P는 얼마입니까? VI 공식 딱 떠올리셔야 돼요. VI 그리고 I 제곱 R 그리고 R분의 V 제곱. 자, 전체의 소비 전력인데 전체 전압값은 이미 알아. 얼마? 6볼트. 그럼 전체 저항만 알면은 어떻게? 전체 회로의 소비 전력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R분의 V 제곱은 전체 회로의 소비 전력 구할 때 유용합니다. 자, 갑니다. 자, 직렬 연결에서 전체 합성 저항은 1 더하기 3, 합이죠. 4옴분의. 자, 그리고 전체 전압 6볼트인데 제곱이야. 36. 오케이, 그쵸. 오케이, 좋아.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숫자만 적을게요. 자, 4분의 36이기 때문에 9와트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은 9와트가 되겠다. 이렇게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아주 간단하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번 회로 하는 문제입니다. 회로 구성 문제. 자, 11번. 그림은, 오케이. 전압이 10볼트인 전원과, 오케이. 전원 장치의 전압이 10볼트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항값이 각각 3옴, 그리고 1옴, 3옴인 저항 AB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BC. 오케이. 확인했다. 그쵸? 좋아요. 이때 A에 걸리는 전압, 각각 이 정보들을 찾으라고 했네요.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B와 C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고, 요거와 A가 또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 얘를 조금 바꿔봅시다. 어떻게? 얘를 병렬인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합성저항을 구해봐요. 자, 우리 저항 두 개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방식 기억나죠? 어떻게 된다? 두개 합분의 곱.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합 얼마지? 1 더하기 3, 4분의 곱 얼마? 3. 아하! 따라서 이 회로를 같은 회로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등가 회로라고 부릅니다. 등가 회로. 자, B 플러스 C. 자, 이렇게 구했을 때 10볼트인데 A는 지금 여전히 3옴인데 B와 C를 합친 회로 합성장이래. 그렇죠? 얘는 얼마가 된다? 지금 4분의 3옴인 거죠.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이제 봅시다. A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압은 전압비. 이건 이제 요거와 요건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에서 전압비는 또 갑니다. 전압비는 뭐하고 똑같다? 저항비랑 같다. 꼭 명심하시고요. 요겁니다. 따라서 얘한테 걸린 전압은 자, 저항비를 볼까요? 4대 3이다. 그쵸? 맞습니까? 3옴, 4분의 3옴. 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4대 3이죠. 아, 4대 1에 4대 1. 오? 저항비가 4대 1이네. 그럼 얘를 4대 1로 쪼개게 되면 10볼트를 4대 1로 쪼개면 얘는 8볼트, 얘는 얼마? 2볼트. 따라서 A에 걸린 전압은 얼마? 8볼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 자, 2번 갑니다. B 저항, B한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 누구?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 그럼 잘 봐요. 일단은 여기서 B의 저항이 지금 전옴이 지금 1옴이라고 이미 저항은 알고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B와 C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2볼트인데, 여기를 갈게요. 자, A에 걸리는 전압이 8볼트고, B와 C한테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2볼트인데, 얘 둘은 병렬이기 때문에 B한테도 얼마? 2볼트. C한테도 얼마? 2볼트. 각각 2볼트예요. 그러니까 B한테 흐르는 전류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저항 알고 전압하니까. 따라서 B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 R분의 V. 1분의 V 얼마? 2. 따라서 얼마가 된다? 2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따라서 각각 물리량이 주어지면 그 물리량 합치거나 빼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비율 다 찾고. 좋습니다. 3번 갑니다.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 자, 우리 10번 문제 풀 때,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 구할 때는 바로바로 떠올리라고 했죠. 전체는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 R분의 V 제곱. 이게 편해요. 아시겠습니까? 전체가 들어가면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전체 합성 저항 구해봐야 되겠지. 전체 합성 저항 R은 여기서 3 더하기 4분의 3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얼마가 된다? 자, 얘는
자, 이제 4분의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4분의

12 더하기 4분의 3이니까는 4분의 15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합성저항. 오케이. 자, V는 10볼트야. 따라서 전체 소비 전력은 자, 100 숫자만 적을게요. 곱하기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80와트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의 소비 전력이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회로를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또 우리 중간의 문제들은 그다음 강의에 풀 거고, 우리 조금 더 재미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전기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16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그림은 정격 전압이 220볼트이고, 오, 정격 전압이 220볼트. 그리고 소비 전력이 1100와트. 오케이, 전압 V죠. 인 단위고 얘는 기호입니다. 자, 소비 전력 P가 얼마? 1100W인 헤어드라이어 나타낸 것이다. 이때 헤어드라이어의 저항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찾으시오.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헤어드라이어의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이 소비 전력값을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소비 전력은 얼분의 V 제곱임을 조금 쓸수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따라서 잘 봐요. 오, R을 구하는 거다. 그렇죠? R은 자, 어떻게 된다? R은 1100분의, 이제 숫자만 적겠습니다. V제곱인데 V제곱은 220 곱하기 220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5분의 220이니까 얼마가 된다? 44옴이 되겠다. 오호! 헤어드라이어의 저항값은 44옴이구나. 찾을 수 있고요. 2번! 헤어드라이어를 220볼트 전원에 연결할 때 헤어드라이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 자, 전류의 세기 I는 얼분의 V입니다. 따라서 44옴분의 얼마? V가 220볼트다.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오케이. 5암페어가 되겠죠. 따라서 아, 전류의 세기는 5암페어다. 찾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3번. 헤어드라이어를 220볼트 전원에 연결하여 2분 동안 사용할 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전기 에너지. 잘 봐요. 220볼트 전원에 연결했을 때 2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은 총 전기 에너지 W를 구합시다. 얼마가 되냐? VI다. 그렇죠? VI. 자, 220볼트 전원 전압 곱하기 V 얼마죠? V가 2죠. 자, 전류 I 얼마? 5A 곱하기. 자, 2분은 1분 곱하기 2다.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1분은 몇 초냐? 이제 우리 중요해. 잘 봐요. 여기서 그냥 2를 곱하면 안 되고, 소비 전력 자체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총 전기 에너지니까는 초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얼마? 60입니다. 1분은 60초, 2분은 120초. 따라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13만 2천 줄이 되겠고, 얘를 단위를 킬로로 바꾸게 되면은 132킬로 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다. 오케이.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것 뭐냐면,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사용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분이 주어진다면 초로 바꿔서 해야 된다. 그 부분 실수하지 맙시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자, 가봅시다. 그림은 멀티탭에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 ABC가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학생 A의 발언을 봅시다. 다른 전기 기구를 추가로 연결해도 원래 연결된 전기 기구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냐? 자, 멀티탭은 이건 꼭 기억하시래요. 이거 시험에 잘 놓습니다, 여러분. 멀티탭. 멀티탭은 우리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항의 병렬 연결을 활용한 거죠. 병렬. 왜? 직렬 연결이라고 한다면 저항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순간 다 꺼집니다. 그렇죠? 왜? 일직선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병렬은 하나, 하나,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전원이 꺼져도 나머지는 전류가 다 흐르죠. 따라서 멀티탭은 병렬 연결인데, 이 병렬 연결에서는 다른 저항을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 A는 열심히 공부했어. B 갑시다.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들 중 저항이 가장 작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 가장 작냐? 자, P는 R분의 V 제곱에서 병렬은 전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이 작을수록 소비 전력이 큽니다. 따라서 저항이 가장 작은 기구의 소비 전력이 가장 커요. 오, 따라서 D는 틀렸습니다. 오케이. C 갑니다. C.

전기기구를 추가로 연결해도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회생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저항을 추가할수록 합성 저항은 더 작아지게 되고 전류는 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C도 틀렸고요. 정답은 학생 A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자, 오늘의 물화유체 퀴즈 이 부분 딱 봅시다. 자, 직렬 연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각 저항에서 소비 전력은 저항의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병렬 연결은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이 똑같은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각 저항에서 소비 전력은 저항의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한번 고민해서 정답을 알겠으면 열심히 후기 남겨주세요. 쌤이 열심히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공부한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 강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입니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과 미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덧셈 정리, 우리 유형 2에 대한 이야기, 활용까지 얘기했는데 활용에 대한 뒷부분이 이번에 또 레벨 3하고 쭉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예요. 전 시간에 레벨 1을 했다면 이제 레벨 2인데 역시 활용입니다. 덧셈 정리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고 그 활용 중에서도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이 있고 직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예요. 세타가. 그리고 이 직선을 L, 이 직선을 M이라 하자. 그 이 각을 알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 여기가 세타네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각과 주어진 각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라는 걸 전 시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알파는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베타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사실 근데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라는 자체가 뭡니까?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L의 기울기와 M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세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상황이거나 알파와 베타의 크기가 막 바뀌는 상황이라면 누가 더 큰지 이 세타가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 왜? 얘가 세타가 아니고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도 있고 베타 빼기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마지막에 양수만 남기는 겁니다. 왜? 탄젠트 세타.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개념이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 탄젠트 덧셈 정리만 알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레벨 2의 4번. 자, 2,3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근 두 접선을 lm이라 하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물론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생겼고 2분의 3,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가 2분의 3,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요 하나를 L, 요 하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와 이 친구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그 기울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심플하게 풀려면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뭐 K나 M이라고 두고 1차 시간을 만들어요. 이 점을 지나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변수 충돌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L1, L2라고 하면 Y는 M의 X-2분의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2차 함수하고 연립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럼 M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사실 가장 빠른 풀입니다. 하지만 자,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풀이에요. 만약에 3차 함수면 어떻게 할래요? 판별식 못 씁니다. 그럼 우리 결국 뭐 해야 돼? 네, 미분해야 돼. 그래서 미분을 이용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접점을 t, 요 함수식을 fx라고 한다면 f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값이 두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항상 쓰는 식, 바퀴 점에서 그은 접선 구하고 대입하는 거 말고, 그렇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t-2분의 3분의 ft-3, ft 플러스 3이 되겠죠. 얘가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이식 풀면 t 값두개 나오겠죠. 쓰겠습니다. t-2분의 3분의 ft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자,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풀면 돼. 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자, 곱합니다. 2를 안으로 넣어버릴까요? 그러면 t 마이너스 1에 두배 해버리겠습니다. 2t 빼기 3. 자, 2t제곱에 t제곱 넘어와. t제곱. 마이너스 2t 속어, 마이너스 3t만 남아. 상수항, 플러스 3, 플러스 3, 속어. 오케이. 따라서 t의 t-3이 0입니다. t가 0이거나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접점에 x좌표 하나가 0이고 하나는 3이래. 아, 여기가 x좌표 0이고 여기 x좌표가 3이란 뜻이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f'0과 f'3이겠구나. f'0과 f'3이겠구나. 근데 f'0 여기 있잖아. 하나는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2이고, 0 집어넣으면. 하나는 접선의 길이가 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M1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할게요. 근데 사실은 좀 틀린 건 아니지만, 얘를 L1, 얘를 L2, 또 아래 점자를 맞추려면, 네, 그냥 얘를 바꾸자. 얘를 L2, 얘를 L1. 네, 하면 이제 1, 1, 매칭이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자, 1 더하기 M1, M2. M1 마이너스 M2. M2 마이너스 M1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따라서 1 빼기 8. 둘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네요. 따라서 절대값을 풀면 정답은 7분의 6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응용하기 좋죠. 이런 거는 그냥 함수만 바꿔도 확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네. 함수만 바꿔도 확 다른 문제가 돼버리니까. 판별식으로만 푼 친구는 판별식이 편하다고 해서, 그죠? 학교 시험에서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못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함수나 3차 함수 대신 사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가 얽혀있는, 합성함시킨,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식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분을 이용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기본 유형 갑니다. 자, 이제 극한, 삼각함수 극한과 미분. 자, 제가 수능 개념에서 사실 다 증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내신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가볍게 써보려고 가면 x분의 sin x의 극한, x가 0을 향해 갈때 극한 1이고요. x가 0을 향해 갈때 x분의 cosine, 탄젠트 x의 극한 1이고요. x가 0을 향해 갈때 이런 거 많이 헷갈리죠. x제곱입니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cosine x, 1 마이너스 cosine x 극한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놓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놓고, 얘가 사실은 원점에서 접선이 됩니다. sin x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sin x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tangent x는, 아이쿠, 접선인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식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얘는 원래 1 더하기 코사인 x를 분모 문제에 곱하는 거지만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가면 참 편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x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0이다, 극한이. 이것도 여러분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얘도 지수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응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서 그냥 a분의 b를 외우는 게 아니고. x가 k를 향해 갈때 fx의 극한이 0이라면, 자, x가 k를 향해 갈때 fx분의 sin fx의 극한 역시 1이고, fx분의 탄젠트 fx의 극한도 1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잘 하는데, 이게 잘안 돼.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온 거예요. fx의 제곱, 1- 코사인 fx, 이 친구의 극한 역시 2분의 1이다. 이것도 여러분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가 활용이 안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문제 예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x가 0을 향해 갈때 봐봐. 봐봐. 1- 코사인 3x예요. 예, 여기는 그냥 x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가 fx인 거야. 얘가 fx. 여기서 요게 fx. 그럼 얘뭐 만들어야 돼? 분모를 fx제곱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 3x 전체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원래 x제곱이었는데 그 분모에 뭐가 생겼어? 3의 제곱 9가 생겼어. 그럼 분자에도 9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누가 돼? 얘가 어디로 가?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잖아. 따라서 정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응용 버전이 레벨 1이 6번이다. 보겠습니다. 자, x가 0을 향해 갈 때. 1- 코사인 AX고요. 얘를 잘 보시면 2의 2X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렇게 완전 제곱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뭐가 있으면 참 좋아. 여기 이 친구의 제곱이 있으면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럼 AX의 전체 제곱을 여기도 나눠줘야 되는 거죠. AX의 전체 제곱으로. 그러면 어차피 지수 법칙에 의해 요 안에 요 안에 AX가 들어가면 상당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있으니까 약분, 원래 있던 식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어디로 가? 2분의 1로 수렴해요. 얘는 A분의 2의 제곱으로 수렴합니다. A분의 2의 제곱, A제곱분의 2의 제곱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8분의 A제곱이 되는 거죠. 이 8분의 A제곱이 뭐야?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a제곱이 8,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fx제곱분의 1-cosf(x)라고 하는 우리 계산법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레벨 1이었다면 미분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어떤 조건, 가하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문제. 아, 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변형해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시험에.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A를 찾고 F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참수 F. 자, GX가 A 코사인 X 더하기 FX래요. 이 조건을 만족한대. 일단 가 조건을 보시면 분모 0으로 가. 극한값 존재해. 분자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분자의 극한 G0인데 G0이 뭐야? A 더하기 F0이야. 얘가 0으로 가야 돼. 그럼 뭡니까? A 더하기 F0이 0이야. F0이 뭐야? 마이너스 A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 제가 좀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뭐 관련 있는 얘기니까.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뭐 3차 함수나 2차 함수를 찾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적분이지만

공통 과목 수학 2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뭔가 이제 그래프의 기하적 특징, 그걸 이제 한 번에 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올해도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최근 기출의 경향들을 보면, 어떤 기하적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대수적으로 가장 fx라고 하는 함수식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문제 조건에 맞추는, 문제 조건에 대입해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고, 실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예, 이런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최근에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풀다가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F0이 마이너스 A예요. 아까 내가 지금 방금 말했잖아. 그래서 그냥 FX를 담백하게, 그냥 정석적으로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꼴로. 근데 F0이 마이너스 A니까 얘가 마이너스 A야. 이렇게. 그리고 넣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눈치가 딱 많이 본 친구는 아, a 코사인 x에서 a를 빼. 아, x제곱분의 더군다나 여기가 또 뭐야? 여기가 x제곱이야? x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극한 꼴이구나. 눈치를 챌수 있어요. 네. 많이 해본 친구. 써볼게요. x가 0을 향해 갈 때, x제곱분의 자, a 코사인 x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이 식을 한번더 정리. 어떻게 정리할 거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네.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x제곱분의 px제곱은 사실 p입니다. 그리고 x제곱분의 qx는 x분의 q가 돼요.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 돼? 2로 수렴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아, 보입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로 수렴해요. 얘는 그냥 p로 수렴합니다. 근데 x분의 q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x분의 q는 x분의 q. x가 0을 향해 가. x분의 q. 얘가 0을 향해 간다니까? q가 상수야. 이거 발산합니다. q가 뭐가 아니면 q가 0이 아닌 발산이에요. 2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되려면 얘가 q가 없어. 0이 돼야 돼. q가 0이 돼야 돼. 얘가 0으로 가든 말든 0이 아니면서도 0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뭐가 됐든 q가 0이 돼야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q가 0이 돼야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수렴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조건에서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가 px제곱 마이너스 a 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뭐예요? p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나 조건에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나 조건. 자, gx를 한번더 쓸까요? a 코사인 x 더하기 px제곱 마이너스 a니까. 자, 우리 g 프라임 x는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a 사인 x. 자, 플러스 epx가 되겠죠. 자, 그래서 g 프라임 2분의 파이 물어봤나요? g 프라임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1입니다. 마이너스 a 2분의 파이 플러스 p 파이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파이입니다. 사실 여러분 좀 위험하죠. 이런 것도 이제 좀 실수하게끔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2, p가 3 파이, p가 3. 답은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 p가 지금 실수인데, a를 마이너스 3 파이라 만들고 p를 마이너스 파이분의 2라고 만들면 같아지나요? 원래는 뭡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예. 자, 그래서 두배 해볼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p가 4예요. 그 위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면, 위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면 파이 마이너스 두 배의 p가 3파이 빼기 6입니다. 3파이 빼기 6. 세 배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돼서 파이 마이너스 2가 약분이 되니까 p가 3이 되고 결국 a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이죠. 이런 거 이제 여기서 2로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따라서 A는 2가 되고 F1 물어봤습니까? P가 3이고 A가 2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예요.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3 빼기 2, 1입니다. 따라서 정답 2 더하기 1,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극한 공식 미분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벨 2 내신 기본 유형 삼각함수 극한 하고 있고요. 자, 새로운 이제 뭐 똑같은 얘기인데 네 번째로 제가 꼭지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 활용이에요. 원래 뭐 3번으로 놔도 되긴 하는데 왜 제가 따로 바꿨냐면 이 등비급수의 합을 우리가 했단 말이죠. 2단원에서. 근데 등비급수의 활용 최근 수능에 안 나오지만 내신 나올 수 있다. 똑같아요, 얘도. 과거에는 이 도형 문제가 거의 뭐100% 출제됐다라고, 예, 수학 선생님 100%라고 해서 100% 네, 출제됐다고 해서, 예, 정말 이제 중요한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하지만, 예, 물론 이제 갑자기 6월 모평이나 뭔가 시그널을 주긴 하겠죠. 비슷한 걸 하나 딱 도형이 나올 수 있다. 시그널 줄 수도 있게 하겠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또 많이 나왔던 기출이고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또 하나의 개념 꼭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출제될 확률이 내신엔 당연히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특강에 빗대서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들 변형된 문제된다. 레벨 2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레벨 3를 변형해서 제가 렘마 이런 것도 제가 쭉 한번 다루긴 할 텐데 혹시라도 우리 수학 선생님이, 우리 미적 선생님이, 이거 너무 강조해. 그리고 막 외부 문제 막 이런 거 저런 갖고 와서 막 많이 풀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아. 어려운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에 도형의 성질까지 같이 다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고 오시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삼각함수 극한을 활용해 쓰이는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얘가 세트하면 얘가 A고 수학 1에서 했던 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느 때 사용이 되는지 실제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살짝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냐면 변 하나 알려주고 각두 개를 알려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그 길이가 지금 A야. 그 나는 얘를 알고 싶어. 근데 여기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다 치자.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인 C분의 X가. 예. 얘는 뭐야? 이 친구인데? 근데 얘는 사인 A도 사실 파이에서 얘네들 빼면 되는 거니까 얘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쓸수 있잖아요. A가 된다. 그러면 얘만 모르고 나머지 세타에 관한 식으로 쓸수 있으니까 X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인 법칙. 변 하나 각두기 나오는 상황들. 조금 더 이제 만약 2등변 삼각형이면 뭐 순회바를 내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코사인 법칙은 예. 똑같은 상황에서 이 각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 길이가 주어지고, 요 길이가 주어졌어. 여기 X, 여기 세타야. 그러면 당연히, 변두개각 하나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렇게 각이 같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통해서 훨씬 더 계산을 또 간편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 제가 한 시간 동안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네. 이 도형에 대한 기초 내지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강조하셨어. 그 1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대비하시면 시험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것들 같이 우리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 6번입니다. AB의 길이가 1. AB의 길이가 1. BC의 길이도 1. 벌써 이등변 삼각형이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나오죠. BC 위에 연장선, BC 연장선 위에 점 D가 있는데 여기 세타 각게 만들었대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F세타입니다. 세타의 세제곱분의 F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누구를 구하는 게더 편할 거냐? 근데 AC가 일단 보여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AC가 보여요. 아까 제가 AC를 어떻게 얘기했죠? 코사인 법칙을 얘기했죠. 변두개각 하나. 코사인 법칙 써도 됩니다. 예, 근데 계산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두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쪼개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이두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얘가 2분의 세타예요. 여기 위에도 2분의 세타예요. 그럼 얘가 사인 2분의 세타예요. 그럼 AC가 두배 사인 2분의 세타예요. 예.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썼다고 하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양의 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입니다. 얘를 쓰든 얘가 조금 더 편하죠. 사실은 상황. AC는 일단 구했어. 좋아. 그럼 나는 CD를 구할까? AD를 구할까? 어떻게 구하지?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두면 삼각형의 성질. 예, 밑각이 크기 같다. 그요각 하나가 뭐니? 요 각이 뭐니? 그렇죠? 2분의 세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예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그럼 이 각은 뭐니?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입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그럼 요 각은 뭐니? 파이에서 얘네들 더한 거뺀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입니다. 각두 개에 변 하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각두 개에 변한다는 각세 개에 변 하나 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럼 난얘 알고 있어. 만약에 얘를 구해도 되지만, 난 얘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자, 얘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요거예요 요거 분의 나 AD 구할 거야 AD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쓰고 싶어 사인 요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분의 AC 구했잖아 AC 알아 따라서 AD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게 뭐야 코사인 2분의 3세타입니다 이 친구 각 변환 코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곱하기 AC가 되겠다. 따라서 F세타라고 하는 건, 자, F세타라고 하는 건, 여기다 한번 쓰고 갈까요? F세타는 2분의 1에 AC, AD, 2분의 1에 AC, AD 그림 한번 보고 올게요. AC, AD, 사인 끼인 각. 사인 끼인 각.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AC, AD, 사인 끼인각을 세타 세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식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이런 거. 봐봐. 하나씩 쪼개 갖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쪼개 갖는 거죠. 예, 요 안에 이제 세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극한 뭐야?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에요, 1. 아! 세타분의 AC의 극한은 1이구나. 얘가 1. 자, 세타분의 AD의 극한. 이거 어차피 코사인 0, 코사인 0, 1이야. 그럼 세타분의 AC랑 똑같네? 얘도 1이구나. 예. 얘도 1이구나. 세타를 지금 3번 나눠 가진 거죠? 얘도 1이야. 111이야! 따라서 뭡니까? 네, 극한값 정답은 2분의 1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 방법 외에도

기능 예각이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얘가 더 커. 또 알려줬어. 이렇게 부호까지.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 찾아내라는 거야. 이 극한을 풀어내야 돼. 근데 이 극한을 어떻게 풀지? 물론 얘는 합성함수 미분으로 풀립니다. 예. 했을지 나와 있는 방법 말고. 합성함수 미분 쓰면 돼. 근데 만약에 저라면, 참 이게 애매한 게, 묘하게. 수능특강 전문항에서는 제가 이거를 풀기 위한 렘마 문제로 이걸 줬거든요.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내신 만점으로 오니까 사실은 이걸 변형해서 어떻게 출제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 만들까? 라고 하면, 합성함수의 비분을 못 쓰게, 여기 분명히 X가 아니고 2차나 3차 나오게끔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내신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됐다. 이 친구의 극한 마이너스 4, 이걸 먼저 풀어라.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극한 마이너스, 이걸 먼저 풀어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분모 0으로 갑니다. 분자 0으로 가야 돼. X가 0. F1 빼기 A가 0이야. F1이 A야.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가 0을 향해 갈 때. 자, 보세요. X제곱풀에 F 코사인 X 빼기 F1로 바뀌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증명하는 아이디어와 거의 매우 흡사하죠. 예.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예요. 코사인 X 빼기 1. 코사인 X 빼기 1. 예.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부터 다시 써보면, 나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겠다.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더니 T가 1을 향해 가. 그럼 얘는 T-1분의 FT-F1, F'1이었구나. 그리고 얘는 사실 이제 한 번에 되죠. X가 0을 향해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X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X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F'1을 얘기하는 거구나. 끝났죠.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4야. 따라서 F'1이 8이야. 자, F1이 A고 F'1이 8이야. F1은 당연히 A고. F'1은 F'X가 A, 무리수 2의 X-1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A네. 따라서 얘가 뭐야? A는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치환해라. 미분계수 만들어봐, 꼴을 치환해서. 그 의도를 1번에서 제가 뭐 쉽게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니 저렇게 바꾸는 게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2번은 뭐예요? 그 뒤에 거, 우리 문제 푸는 거. 그죠? 2번은 사실 이제 기출문제인데, 뭐 이거 너무나 널리 알려진 유형이니까. 두 직선이 나와 있을 때두 직선이 이룬 예각을 어떻게 구할래? 기울기가 1이야. 넘기면 기울기가 A야. A가 사실 더 크대. 탄젠트 세타는 그런 거 관계없이 1 더하기 M1 M2분의 M1 마이너스 M2의 절대값이야. 1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A야. 근데 A가 더 커. 그럼 얘가 A 플러스 1분의 A 빼기 1이 될 거예요. 얘가 6분의 1입니다. 이거 풀란 얘기야.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 기울기 딱 잡아갖고. 따라서 6A 빼기 6이 A 더하기 1입니다. 5A가 7이네요. 정답 A는 5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간단하지, 여러분? 2번? 네. 사실 레벨 3 2번이 이런 거라고. 이 문제를 만들 때 이게 두 문제를 한 문제로 합친 거예요. 레벨 3 1번이. 보겠습니다. 자, 1이 아닌 두 양수의 AB에 대하여 양의 실수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얘를 만족하고, 자, 이거 보세요. 접선과 접선이 이룬 예각의 크기.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2를 찾아라.

랩마일이 2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요거. 얘 랩마일이 1이고. 그러면 이제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돼. F1, EA야. 그럼 봐봐. 얘가 F2X제곱, EX제곱, 빼기 F1이야. 얘가 지금 X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요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EX제곱을 T로 취하라면, X가 0을 향해 가면 T가 1을 향해 가는 거니까, T-1분의 FT 빼기 F1로 쓸수 있는 거야. 결국 F'1이야. F'1이 뭐라는 거 알려준 거야?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자, 보세요. 한번더 쓸까? 좋아.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EX제곱 마이너스 F1을,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X가 0을 향해 갈 때, 잘 봐봐. X 빼기 0분의. 내가 얘를 GX라고 하는 거야, GX라고. 그러면, GX 빼기 G0이 되는 거예요. 예, X를 0 집으로 하면 F1이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G'0인 겁니다. G'0. 근데 합성함수 민법에 의해 G'X는 F'EX제곱의 EX제곱이에요. 그0 집어넣으면 결국 F'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똑같아요. 이거 못 쓰게 하려고 아까 내가 분모에 제곱 이런 꼴을 준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았어, 지금, 기울기를. 그럼 F'2는 계산해야지. 계산 어떻게 해? 탄젠트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아, 내가 F'2가 M이라고 하자. M1, M2, 뭐 그런 느낌이겠죠. 뭐 그냥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네. 1 더하기 M1, M2. M1 마이너스 M2. 이런 느낌이죠. 아까 했던 거. 얘가 뭐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럼 F'2 구할 수 있잖아. 그럼 F1. 사실 F1이 A네. 예. 네. 구할 수 있죠. 가볼게요. 자, 그러면 M이 1보다 지금 작아요.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 이거. 절대값 떼고. 따라서, 3-3m이 1 더하기 m이에요. m은 4m이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f'2가 2분의 1이야. 예. 그래서 연립해서 a값 구하면 되겠구나. 끝났습니다. 자, f'x는 ax제곱 ln a가 될 거고, 플러스 xln b분의 1이 되니까. f'1은 ALNA 더하기 LN B분의 1이 1이고 F'2는 A제곱 LNA 더하기 두 배의 LN B분의 1이 뭡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두 식을 연립해서 F1이 A니까 A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소거시켜야 되겠네. 여기다가 2분의 1배 랍시다. 2분의 1배. 2분의 1배. 예. 네.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뺍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예. 네.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도 똑같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죠.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에. 예. 네. ln a가 0이에요. 자, ln a는 0이 될수 없으니, 왜? a가 1이 아닌 두 양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야. 따라서 a에 a-2분의 1이 0이야. a는 0이 아니니까 a는 2분의 1.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f1 정답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두직선이 이루는 각. 두직선이 이루는 각. 탄젠트 세타. 결국 풀고 보니 F 프라임 1은 주어졌고 F 프라임 2가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얘가 주어졌어. 그럼 F 프라임 구할 수 있어. 누가 더 크지?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건을 장치를 딱준 거야. 딱이나 조건을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이 바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가능하겠네. 되겠죠? 네. 그리고 앞에 이런 것들 얘를 어떻게 풀 건데?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곱이 돼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쓸 건지, 미분계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걸 고민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기본 유형의 삼각함수 극한을 이렇게 다른 꼴로 줬는데 식을 뭔가 되게 복잡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식을 복잡하게 바꿔놓은 거. 네. 그걸 조금 더 눈에 들어와라. 너 눈에 들어와 봐. 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준 거죠. 네. 뭐가 보이냐면 얘가 x-2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여기 x-2의 제곱이 있습니다. 출제 아이디어는 치환입니다. 치환. 치환. 치환을 하시면, 자, 리미트. 자, t가 0을 향해 갈 때, t제곱분의 ln 1 더하기 t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t제곱분의, 물론 이제 얘를 바꿔야 돼. 코사인 2분의 파이에 x가 t 플러스이니까, t 플러스이니까, 아, 얘가 뭐야? 코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t예요. 그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했던 거지, 우리가. 2분의 파이 전체 t의 제곱. 따라서 4분의 파이 제곱을 분모분자에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앞에 극한은 여기 t제곱, t제곱 같으니까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로 수렴해.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다 4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1 더하기 8분의 파이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가 1이고, b가 뭐예요? 8분의 1.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분의 a, 정답은 8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냥 계산을 그냥 준 거야. 왜? 오늘의 마지막! 레벨 3 2번 때문에. 식을 살짝 얘를 바꿔놓은 거라고. 자, 또 연속함수라고 했어. 이거 수학책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연속함수. 네. F1, 이걸 왜 줬을까? F1. X자리 1을 집어넣어볼까? 했더니 좌변은 0이고. 1을 집어넣을까? 예. 네. 여기 0이야. A 더하기 B야. B가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 식은 얘를 렛마처럼 이런 꼴을 바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처럼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x가 1이 아닐 때 fx는 자, x제곱 곱하기 x-1의 제곱의 ln x제곱-2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A 곱하기 x-1의 제곱에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b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랬더니 방금 풀었던 렘마와 매우 흡사해지는 겁니다. 왜? 얘가 x-1의 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F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2 문제잖아요. F1이 X가 1을 향해 갈 때, 그렇죠. 극한이잖아요. 1이 아닐 때 FX에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X가 1을 향해 갈때 하고 요 식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렛마 문제가 되는 거야. 뭐 하자? 치환하자. x-1을 t로 치환하자. 그럼 t가 어디로 가요? 0의 양에 가요. 그러면 보세요. x가 어차피 1양에 가서 이게 x제곱 그냥 그대로 놔도 되긴 하는데. 네, 뭐 굳이 이제 또 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쓰자면 t 플러스 1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t제곱분의 ln 1 플러스 t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자, a 곱하기 t제곱분의 자, 2분의 파이 x 또 바꿔야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x는 사인 2분의 파이의 x가 t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t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t가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자 t가 0을 향해 갑니다. 1이고 이거 뭐야? 1로 수렴해. 1로 수렴해. 그리고 센스 있게 마이너스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변형 형태 이런 게잘 돼야 된다고. 네. 마이너스 8분의 자,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8분의 파이 제곱 a죠. 예. 이 값이 f1이다. 얘가 f1이야. 얘가 f1이야. 예. 그럼 f0은 f0은 여기 또 집어넣어야 돼. f0은 f0 이거 0이고 f0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a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a야. 마이너스 a를 구하는 거예요. a를 일단 구해봅시다. 그럼 얘를 넘기면 8분의 3파이 제곱 a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파이 제곱분의 8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0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정답은 3파이 제곱분의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이 좀 복잡한데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틀리면 안 되니까. 3번 맞네요. 오케이. 지금 이걸 이제 풀이를 보면 되게 쉬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아, 얘를 나눠서 생각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그게 좀 힘들었고. 이게 아주 심플한 문제 상황은 이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런 거죠. 뭐, x에다가 fx를 곱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줘. 그리고, fx가 실수 연질법에서 연속함수라 그래. 그러면 f0이 뭐냐고 물어봐. F0이 뭐냐고. 그럼 이런 거 수학적에서 아주 기본 문제. F0이 뭡니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때 FX라고.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을 뭔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많이 했던 거라고. 여기서 그런 구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왜 나눠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사실 이 수학2 문제 구조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심화 유형, 우리 삼각함수 극한 레벨 3 2번까지 얘기했고, 마지막 활용 문제. 예, 조금 쉽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0: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5: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저희 이번은 7강인데요. 그럼 오늘의 논센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이 영원히 제작과 함께할 확률은, 양말이 영원히 제작과 함께할 이 확률은, 저는 제 양말들은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다 어디론가 그렇게나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제가 양말을 좋아해요. 막 뭐 색깔 재밌는 거 신는 것도 좋아하고 무늬 여러 개 있는 것도 막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기가 막힌 양말을 이제 샀단 말이지. 근데 항상 늘 이제 하나가 사라지니까 제가 양말을 정말 더욱더 자주 사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전 정말로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주 여기다 그냥 넣어버렸는데, 세탁기가 아무래도 먹는 것 같아요. 제 결론입니다. 예, 사라지고요. 일단 저는 양말을 먹지 않습니다. 예, 저는 먹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의심되는 용의자는 세탁기밖에 없다. 무조건 세탁기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아, 진짜 도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우리가 흰 양말 같은 거는 여러 개 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도 이제 짝수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빨래를 개고 있으면 홀수다. 이상하다. 더 사서 채워도 항상 홀수다. 그래서 양말이 아무래도 세탁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 취향이 아닐까. 네, 여러분들 양말 좋아하나요? 양말, 네, 저는 진짜 재밌게 신는 거 좋아하는데, 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도 그대들아 3개의 강의로 준비를 했어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는 놓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가정을 두고 그런 것의 조건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우리가 이 일어난 그 조건을 뒤에다 쓰면서 가운데 발을 적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인공인 B를 앞에다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A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B의 조건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겠는데요. 이는 지금과 같이 교집합이 등장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바라보는 거는 B예요. 그리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A죠. 즉, A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가 일어난 확률에 대해서 B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동시에 대한 확률이 분자에 올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층호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저 여기다 적어볼까요? PA분의 PA교 B에 대한 그 계산을 우리는 전체에 대한 그 표본 공간이 같다고 했을 때, 즉 전체 사건, 전체 경우의 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에다가 A가 일어난 그 경우의 수를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NS에다가 그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데려올 거라고. 즉, 전체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같으니 우리는 각각의 그 사건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그냥 맥락만 한번 소개하기 위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어떠한 제한된 한 반에서 햄버거를 하나, 완뚝, 그냥 햄버거를 하나 다잘 먹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센 거죠, 그 확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햄버거를 하나 다잘 먹었는데, 그러한 이제 포만감 상태에서 감자튀김까지 다 먹을 확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반에서 일단 그 햄버거를 다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일단 세겠죠. 그치? 그리고 햄버거도 다 먹고, 감자튀김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분자로 올려서 그 확률을 계산하겠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생각해 주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로, 이러한 방향으로 유제 문제를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옆에 나오는 유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디지털 기기 중. 아, 요새 이제 디지털 기기 이제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대들 디지털 기기 이제 이걸로 이제 뭐 해보자 하면 일단 막 남학생들은 게임부터 시작하던데 그거 잡아내다 보면 수업의 15분이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A, B, B사 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A사의 디지털 기기를 선호한 학생일 때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동시에 남학생일 확률을 묻고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우의 수, 이때는 이제 그 학생 수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분모를 일단은 A사의 디지털 기기를 선호한 학생, 즉 이쪽이죠. 이 둘의 값을 더해서 80이라는 이 분모를 데려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중에서 동시에 그 중에서 학생이 남학생인 거니까, 어이구, 이쪽 20에 대한 수를 우리가 분자로 데려와서 우리는 4분의 1이라는 그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 줄수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와 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문제는 지금처럼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방률이 이야기가 되는구나를 일단 알아주시고 또 다른 개념이랑 문제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볼게요. 이때 이제 곱셈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조건방률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제가 P, B, A를 적게 되면 어떻게 이 전제되는

A에 대한 그 확률에다가 둘이 동시에 발생할 그 확률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곱하기가 등장한다라는 건 동시에 뭐 이러한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죠. 즉, 우리가 이 교집합에 대한 그 확률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PA를 이제 이쪽에 데려와서 곱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저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A와 B를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때는 이제 PB가 분모로 등장하는데, 분자가 이렇게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이 PB를 곱한 오른쪽의 형태로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니까 아 공식이 왜 그렇게 저 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언제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사용된다라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소개할게요. 지금 공이 흰 공이 세 개가 있고 같은 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오, 사실은 이게 흰 공일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지금 흰 색깔로 색칠하면서 생각을 한다만, 오, 그대들아, 색칠하고 있는 게 검은색이라고 하자, 우리. 에이, 좋아요. 이게 흰, 아니, 검은 공이 지금 4개가 있어가지고, 한 개씩 뽑는 그러한 행동을 두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차례대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그 공은 일단, 하얀 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한번 차례대로 그 남은 것에서 뽑을 건데, 그때는 이번에는 검은 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때 이첫 번째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한번 하나가 줄었으니까 여섯 개의 공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검은 공이 뽑혔다라고 하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그두 사건이 전부 다 일어나는 그 확률은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PA에다가 우리 P, B, 바, A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희 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71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뽑는 거는 흰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럼 이셋 중에서 하나가 뽑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31이라고 되는 그 값이 지금의 PA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를 뽑았더니 사실 이한 번의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하얀색 두 개와 검은색 네 개가 남아요. 아, 이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B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확률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번에 이 검은 공 하나가 뽑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전체가 아까는 7개였는데 6개 중에 하나를 뽑히는 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지금 넷 중에서 하나가 뽑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어받는 분모가 바뀌는 경우가 또한 많고 지금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계산해주게 되면 뭐 7분의 3 곱하기 여기 6분의 4니까 3분의 2죠. 해서 7분의 2라는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고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또한 뭐, 내신도 당연하겠지만, 이제 학력평가에서도 조건 확률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도 이제 이어가서 볼게요. 보면, 지금,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을 마찬가지로 사용할 건데, 다섯 개의 동전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처럼, 오, 앞면이 이렇게 4개가 나와져 있고, 하나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져 있대요. 지금 애초에 이러한 상황인 거고, 이때 A가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B가 그 상황을 이어받아서 또 5개의 동전 중에서 또 2개를 뒤집는데요. 오케이. 한번 무슨 상황인지 적어보자. 지금 제가 앞을 동그라미, 이응, 똥, 이응으로 쓰고, 뒤를 디귿이라고 데려올게. 처음 시작은 이거야. 앞이 4개고 뒤가 하나야. 이럴 때 A가 2개를 뒤집겠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2개를 뒤집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뒤, 뒤, 앞, 앞, 뒤 이러한 상황이 될 거야. 이 상황에서 B가 이어받아가지고 2개를 또 뒤집겠대.
그럼 제가 이때 B가 뭐 이렇게 선택하

해 볼게요. 그러면 뒤뒤 앞뒤앞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이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뒷면이 보이는 동전이 세 개일 확률은? 아,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지금 마지막에 된 상황이 뒷면이 세 개인 경우인데 이렇게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그 확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왜냐하면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영향을 줘서 B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확률을 사용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눠야 될것 같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이 4개예요. 그쵸? 앞이 4개고 지금 뒤가 1개인 상황에서 마지막에 뒤가 3개가 되기까지는 뒷면이 2개가 더 늘어야 돼. 그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경우, 일단 A가 어떤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 방금 한 것처럼 이 앞에 두 개를 뒤에 두 개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A라는 친구가. 그렇게 되면 중간 상황이 지금 위에처럼, 앞면이 두 개이고, 뒷면이 세 개인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B가 이어받아서 어떠한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뒷면이 세 개가 나왔으니까 B는 변화를 주면 안 돼. 그렇다라는 것은 앞면 하나, 뒷면 하나를 선택해서 이들을 바꾸면 뒷면 하나, 앞면 하나가 되니까 여전히 결과도 앞면 두 개, 뒷면 세 개가 되겠지. 그래서, 아, 조건에 부합하게 오케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겠다. 확률을 생각해 줘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가 지금 이 앞면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또 다른 경우는 뒷면 하나를 같이 이렇게 앞 하나 뒤 하나를 뒤집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앞면과 뒷면이었던 동전을 각각 뒷면과 앞면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 돼가지고 다시 앞면은 4개, 뒷면은 하나인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때 B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뒤가 이제 3개가 돼야 되니까 뒤를 늘려야 돼. 두 개나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앞면 두 개를 뒤두 개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앞면 두 개와 뒤세 개인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일단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좋아.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건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러 갈게요. 제가 A가 이 앞면 두 개를 택해서 뒷면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그리고 B가 앞뒤 하나를 골라서 뒤앞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을 사건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지금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PA에다가 PB와 A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 이 앞에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 OC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할 건데 이 하얀색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하얀색 넷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PA라는 그 확률 값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럴 때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도 B가 두 개를 고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번에 사건 B는 말이야. 이 상황에서 앞 하나, 뒤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앞둘 중에서 하나, 그리고 뒤는 세 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 OC라는 값이 10이거든. 그래서 10 곱하기 10 해서 이 분모는 100이 되어지고요. 위에 계산할게요. 분자는 여기 4C라는 값은 6이거든요. 6에다가 이 오른쪽에도 계산하면 6이어서 지금 100분의 36이라는 게첫 번째에 대한 그 확률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 이번에 A가 아까 두 번째는 앞뒤를 하나씩 골라서 뒤앞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만드는 사건을 제가 A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상황을 이어받아서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건을 제가 B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A는 이런 식으로 뒤집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B가 저런 식으로 뒤집고, 라는 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 확률을 이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을 구하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총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예요. A라는 친구가. O, C, E 중에서 이번에 앞과 뒤를 하나씩 고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넷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러면 넷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 중에 하나는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된 다음에 상황을 이제 준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B도 두 개를 고를 거고요. 이때는 하얀색 두 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즉, 4C2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분모 여전히 10 곱하기 10, 즉, 100이 올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4고요. 오른쪽에서는 6이 곱해져서 100분의 24라는 확률이 구해질 수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확률을 지금 더해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들은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왜? 앞에서 A가 이렇게 행동한 거랑 이렇게 행동한 거랑 아예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두 확률을 더해주게 되면 100분의 36에 24 더해지니까 100분의 65로 5분의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로 봐주시면 되겠지. 좋아. 우리가 지금 곱셈 정리였어요. 그쵸? 왜냐면 이에 대한 그 확률이 지금 A 교피 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가져가게 되는데, A가 만들어낸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B에 대한 그 지금 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값들을 잘 구해서 진행을 해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저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또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가. 이 조건 확률이 앞에서 다루던 확률은 우리가 알던 그냥 경우의 수잖아요. 그쵸? 전체 경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던 방법으로서의 그 경우의 수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하던 방법을 쓰는 것뿐이었어요. 뭔가 분수 형태로의 답이 나올 뿐 하던 방법이었는데, 지금 조건 확률은 많이 그 생각의 흐름이 바뀌죠. 풀이의 과정이 좀 색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늘리셔야 해.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흰공 4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검은 공 4개가 있대요. 이렇게 총 8개의 공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이 상자에서 임의의 두 개의 동시에 공을 꺼낸대요. 아까는 뒤집어서 전체 다섯 개 동전에 대한 개수는 변하지가 않았거든? 그치? 근데 지금은 두 개를 꺼내서 가져가 버렸어. 그치? 없애버렸어. 그래서 A가 만약에 지금 두 개의 공을 빼내버리니까 남는 개수는 지금 여섯 개의 공이 돼요. Right? 맞죠? 그럼 이때 이어받아서 B가 이 상자에서 또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아, 여기서 B도 한번더두 개를 꺼내겠구나. 그렇게 되면 남는 공은 지금 네 개가 됩니다. 이럴 때, 지금 이러한 활동을 할때 상자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흰 공의 개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남은 공의 개수가 네 개인데, 그네 개가 검은 공이 더 많대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수를 일단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일단 검은 공이 3개면서 흰 공이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을 테고, 더해서 4가 돼야겠죠. 또는요, 검은 공이 4개면서 흰 공이 남지 않을 때,
또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왜냐면 지금 검은 공이 최대 4개였기 때문에 뭐 A공, 흰 공만 계속 뺀다면 이렇게 검은 공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딱히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처럼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4개로 시작할 건데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것은 검은 공 하나와 흰공 하나가 남는 방향으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정리해 줄게요. 그렇다고 할때 A는 어떠한 사건을 만들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A가 이흰공두 개를 선택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남죠? 이 남는 공은 이흰공두 개가 사라지니까 흰거두 개에다가 검은 공네 개. 이렇게 남게 되겠네. 오, 6개로 베이스가 바뀌었어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B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최종적으로는 검은 공 3개와 흰공 하나 이렇게 남게 될까? 그러면 흰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이렇게 빼내주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빼내주는 공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러면 이렇게 각각 A, B가 사건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검은 공 3개, 흰공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만 생각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A가 다른 공을 뽑아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A가 만약에 흰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먼저 뺄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흰공 3개랑 검은 공 3개예요. 이렇게 10개가 남겠지. 그렇게 되면 B가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도달하려는 흰거 하나랑 검은 거 하나가 남을까요? 지금 검은 공두 개를, 아유, 흰공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곱셈정리를 아까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이 A가 8개 중에 두 개의 공을 택할 텐데, 8개 중에 두 개의 공을 택할 텐데, 흰 것만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4C2 이런 식으로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생각해 줄수 있을 거고,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이 사건을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남는 공이 이제는 6개가 돼요. 그치? 이 6개의 공 중에서, 즉, 6C2 중에서 우리는 흰 거, 검은 거 하나하나씩을 빼는 거니까 4C1, 그리고, 미안, 순서대로 쓸게요. 흰 거는 2C1, 그리고 검은 거는 4C1.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산해주게 되면 우리가 아래 8C2는요, 7, 8에 56의 절반이니까 28 곱하기 이쪽에서는 15, 6C2.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아예 계산을 해줘 버릴게요. 이 4C2는요, 6이고요. 여기는 8이기 때문에 6, 8에 48. 이러한 값으로 여기 첫 번째의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다. 그럼 이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이쪽도 이제 A라는 친구가 8개 중에서 2개를 택했는데, 이때는 흰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택했죠. 즉, 넷 중에 하나를 택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4C1로 일단은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두 개를 날렸으니까 우리가 남는 게 지금 6개예요. 그래서 B는 6개 중에 2개를 택할 건데, 흰색만 2개를 뽑을 거래요. 즉, 남은 게 3개의 흰색 공인데, 그 중에서 2개를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을 이어가게 되면, 앞에서의 지금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28 곱하기 15가 되어질 것이고요. 여기 왼쪽에 분자는 16이고 곱하기 3C2니까 3. 즉, 으악, 끝에 잘 써봅시다. 28 곱하기 15분의 48. 이러한 확률이, 똑같네요. 여기서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좋아. 그러면 각각에 대한 지금 첫 번째 확률을 구했는데, 우리가
이두 번째, 왕두 번째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 그러면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A가 두 번째. 이번에는 이 검은색만 4개가 남기 위해서는 A랑 B가 둘다 흰색 공만 빼가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땐 좀 간단하겠네. A가 흰색 공을 빼니까요. 남는 거는 흰색 공 2개, 검은 공 4개입니다. 그리고 이때 B도 이제 흰색 공만을 빼내야만 해서 남는 것은 지금 검은 공 4개가 잘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률로 생각해 줄게요. 처음에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예요. A가요. 근데 A는 저 준비된 흰색 공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4C2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즉 만들어진 이러한 6개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요. B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둘 중에 2개를 뽑겠죠. 즉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지. 좋아. 그러면 이때 계산하게 되면 여전히 분모는 28과 15를 곱한 값일 테고, 이쪽 계산해주시면 6이라는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겠다. 그럼 저희가 할 거는 뭔가요? 지금 이 상황,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모든 확률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분모는 지금 28 곱하기 15로 갔습니다. 그리고 분자가 여기 48, 48, 이쪽 6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라 괜찮니? 그러면 저기 48, 48 더하면 96이죠? 96 더하기 6을 데려와서 계산해 줄게요. 그럼 28 곱하기 15에다가요, 여기가 102가 되어지는데, 이때 약분할게요. 그러면 누구로, 3으로 나눌까요? 여기가 5가 남고요. 여기가 34가 남고요. 한번더 2로 나눌까요? 여기 17, 여기 14. 이렇게 되어서 아래 70분의 17이 되면서 이 둘은 지금 서로서인 자연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각각 P와 Q가 되겠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2를 더한 87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바라볼 때 일단 도달해야 돼야 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번에는 케이스를 나눴네. 두 개, 두 개가 빠지면서 마지막에 네 개가 남는다라는 걸 잡아주시고요. 이때 검은 공이 더 크기 위해서는 검은 공이 세 개나 네 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케이스로 일단 나눌 수가 있었다. 그럼 이 장면이 결과로 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A와 B가 어떠한 형태로 빼내야 되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 과정만 그림으로 그려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건부 확률, 즉 곱셈 정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처럼 이 문제가 유제 2번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제 확률은 이제 스토리가 뭔가 풀이의 스토리가 길어요. 그리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재미 라이팅을 하면서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뭐야 배에도 인형 달고 있고 막 머리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아까 지금 이거 해주시는 분이 예전에 그 하던 프로그램 본의 아니 그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있는 친구가 저희 수다리 친구잖아요. 지금 수다리가 일이 생겨서 잠깐 어디 갔어요. 어디 일이 생겨서 가가지고 우리 오치 때에는 수다리 친구가 잠깐 맞죠? 예, 네, 수다리 친구인데 좀 육지를 좀 달릴 것 같이 생긴 수다리 친구가 왔는데 아마 미국 수다리 아닌가 하는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에 인형을 붙이고 있다. 우리 수다리 그냥 인형을 막 심심해서 붙인 건 아니다. 괜히 설명을 해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사건에 대해서 독립과 종속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건이 독립된다라는 것은 사건 A와 사건 B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보면

그러면 바로 이해가 가는 게 아까 조건 확률일 때는 A가 일어났을 때의 그 B에 대한 확률이었어요. 근데 A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B는 상관이 없어요.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확률에 대한 값이 결국은 그냥 PB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 마찬가지겠죠? 이 독립일 때는 조건 확률이 B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PA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볼 텐데, 그러면 종속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사건이 종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두 사건은 종속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사용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다음과 같이 그냥 곱한 값과 같다면, 이렇다면 우리는 그두 사건이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이니?라고 묻는 문제에서는 이 값들을 각각 찾아서 같네 라는 걸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필요충분이라고 했죠. 즉 반대방향도 된다라는 거라 문제에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 그래? 그러면 이두 값은 같겠구나 반대방향도 생각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괜찮니? 그럼 만약에 이두 값이 같지 않고 달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아그두 사건은 서로 종속이구나 라고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를 또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예제 3번을 봐볼 건데, 1부터 8까지에 대한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적어 볼게요. 1, 2, 3, 4, 8까지. 이렇게 자연수가 적혀 있는 8개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그런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그리고 꺼낸 공에 적혀져 있는 수가 8의 약수인 사건을 A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8의 약수는 어떻게 되죠? 1, 2, 4, 8. 이렇게 지금 8개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꺼내지는 그 사건을 지금 A라고 한대요. 괜찮나요? 하나를 꺼냈을 때이넷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8의 약수가 되는 그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8개 중에 4개 중, 응? 8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지금 8분의 4가 되는 거겠죠. 해서 지금 2분의 1이라는 그 PA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럼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때 만약에 사건 B가 있어가지고 사건 A랑은 표본 공간 S에서 독립이래요. 그러한 지금 사건 B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 게이 양변이 같다라는 식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바로 데려올게요. 어떤 수들을 뽑는 그러한 사건 B가 있는데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A, 교 B에 대한 그 확률이 PA와 PB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지? 이때 우리가 사실 이 P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데려와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PA 교 B에 대한 값이 2분의 1이 곱해져서 PB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PB를 이제 뭔가 B에 대한 사건 B에 대한 개수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확률이 뭔가 만져지고 있죠. 근데 이 확률이란 것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잖아요. 그치? 그럼 그 방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즉, 표본 공간 S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걸 힌트를 삼아서 우리가 이 NS에다가 A교 B에 대한 그 개수로 한다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확률에 대한 값이 되겠지? 이에 대한 값이 2분의 1에 마찬가지로 같은 표본 공간이라고 했으니 NS가 분모로 된다.

크다고 했네요. 1 이상인 자연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쪽도 지금 그러한 수, 자연수가 될 텐데 2분의 1로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값이 짝수구나.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나게 케이스를 이제 나눌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은 이 NB가 0인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항상 짝수를 다룰 때에는 0도 포함하는가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간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건에서 아예 1 이상이라고 해줬으니까 우리는 2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 B에 대한 사건은 이 8개 중에서 또한 하나를 선택하는 사건이잖아요. 즉, 이 각각 8개가 최대로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짝수가 2부터 시작해서 8까지 갈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지금 2일 때, 그리고 4일 때, 세 번째, 5. 쭉쭉 가볼게요. 우리 6일 때, 그리고 마지막, B가 8일 때 이렇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지금 이 교집합에 대한 원소는 이 위의 값을 2분의 1로 나누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각각 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이쪽은 4가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 A가 뽑는 이 사건은 이렇게 4개가 가능해요. 그치? 근데 B가 2개를 뽑을 건데, 아니, 2가지가 이제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하나는 A의 사건이랑 같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B가 2를 뽑거나, 뭐 5를 뽑거나, 이렇게 하는 두 가지의 원소를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는 A랑 이제 교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2를 뽑고 5를 뽑는, 이러한 두 개의 원소로 비집합을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교집합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 A랑 중첩되도록, 넷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되는 거고, B의 원소로서 우리가 넷 중에 하나,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겹쳐지지 않을 나머지 넷 중에 하나로서 원소를 생각해 줘야겠다. 총 16가지의 B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건 B가 이번에는 원소가 4개야. 즉 몇을 뽑거나 몇을 뽑거나 이게 지금 4개가 생길 거라는 건데 그때 A와 지금 같아지는 경우는 2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4개에 대한 사건을 만들 건데, 이렇게 2개는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집합에 대한 원소는 일단 넷 중에서 2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즉, 4C2를 먼저 곱해 주시고, 또 교집합이 아닌 원소 2개를 선택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넷 중에서 2개를 또한 생각해 줘야겠다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계산하게 되면 4C2는 몇입니까? 이 값은 이제 6이죠. 6이고 6이 되어서 이 경우는 36이 되겠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교집합의 원소가 3개라는 것은 저 A의 사건에 2, 1, 2, 4, 8 중에 3개가 겹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C3이죠. 그리고 겹쳐지지 않는 나머지 3개 6개 중에서 3개 빼서 나머지 3개는 겹쳐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 아닌 원소 중에 3개를 또한 선택을 해야겠다. 그럼 2는 역시나 이제 아까처럼 4C1 곱하기 4C1이 되어서 즉 4416이라는 값이 앞에와 똑같이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경우도 한번 봐볼게요. 8개를 뽑을 건데 8개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4개의 원소가 교집합이다? 그냥 1, 2, 3, 4, 5, 6, 7, 8을 뽑는 거를 이제 각각에 대한 그 사건을 다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B는 결국은 1부터 8까지에 대한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러한 사건 비들이 각각 이러한 개수만큼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총그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16, 36, 16 더하기 마지막에 1까지 더해 주시면요. 여기 32에다가 33 더해지는 거니까 69라는 최종의 이러한 사건의 수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독립이라는 말이 아예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생각해 줄수 있는 게 지금과 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독립이다라고 주어지는 그 문장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식을 이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고, 또는 이제 이러한 식이 등장했다면, 아,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구나라는 것도 역방향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독립 시행이란 것을 위해서 앞에 조건방렬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작이 새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 조건부 확률이란, 그죠? 아예 새로운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PA, PB가 아니라 어떠한 A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B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문제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지금처럼 어떠한 길을 선호한 학생일 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일 때라는 방법으로 우리한테 약간의 그 조건명률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기는 해요. 항상 조건명률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바라볼 순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시고, 아, 그 맥락이 조건부확률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식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조건부확률에 대한 이해예요. A가 일어난 그 확률에 대해서 그 같이 동시에 일어난 확률, 그리고 이는 우리가 보통 확률이 아니라 그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분 확률에 대한 얘기를 토대로 많이 문제를 풀어나갈 그 방향이 지금의 이 곱셈 정리예요.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우리가 두 개의 이제 어떠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죠. 그리고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B라는 사건이 이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A라는 그 조건에서 B가 받아진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의 마지막에 대한 그 확률을 묻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과 같이 곱셈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가 이 조건부확률을 P분의 PA교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과 같다라고 바라봤는데, 문제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두개 같이 새로 바라봤으니 다 이해가 되죠? 아까 A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 장면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곱해지는 그 수에 대한 값이 그 케이스마다 바뀐다라는 것을 제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도 그렇고, 이 다음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보면 방금 한 거니까 풀이가 어렴풋이 이렇게 남아서 기억을 만약에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확률에 대한 거는 케이스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누던 아니면 결과를 바라보고 케이스를 나누던 케이스가 어디부터 우리가 큼지막하게 나눠질 수 있는가를 잡아가는 게 또한 확률의 그러한 감을 높이는 방향이고요. 케이스를 잘 잡았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맞는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사용해 주셔야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과 사건의 독립을 이어받아서 다음 시간에는 독립시행이란 것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원에 나오는 그 독립시행이란 것 또한 그 다음 단에 나오는 이산확률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0: 복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다 나머지도 다 꼼꼼히 풀어보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구, 어법과 어구 재료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자, 어구, 어법에 우리 본 수능에서 어구, 어법과 관련된 문항이 적게는 두 문항, 많게는 세 문항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다른 문항의 약간의 개념까지 빌려가는 그런 문항까지 합치면은 한 네 문항까지도 관련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최초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듯이 중요한 내용 요소가 있고 평가 요소가 있는 강의는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만 하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은 그 다음 시간에 실전 문항 열 문항과 관련 기출 문항 푼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아마 어구 어법에 대해서 가장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공이 어업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이번 시간 선생님이 어구 어법에 대해서 모식도와 어구 어법 사용되는 어구 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면 아마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어구 어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구 어법 중에 어구 어법은 가장 크게 나누면 낚시로 물고기를 잡느냐 아니면 그물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로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낚기 어법, 낚시를 이용한 어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기 어법은 대표적인 게 외줄, 줄 하나만을 사용해서 낚는 것을 우리가 외줄 낚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물을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방법을 외줄 낚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외줄 낚기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대낚시, 그 다음에 손줄 낚시, 그 다음에 릴낚시가 있습니다. 자, 대낚시는 낚싯대를 쓰는 낚시와 낚싯대를 쓰는 낚시로서 낚싯대, 여기가 낚싯대죠. 그 다음에 낚싯줄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발돌, 그 다음에 뭐 뜸, 낚시, 미끼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낚싯대가 없이 줄로만 원래 줄로만 감아놓고 사용하는 걸 우리가 손줄 낚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쓰지 않고 손으로 낚는 낚시를 손줄 낚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릴락시 같은 경우는 이 릴을 통해서 줄을 내보내고 감아들이는 가장 우리 지금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 릴락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락시는 아까 앞쪽에 설명했던 세 개의 외줄 낚시는 보통 취미 생활로 많이 사용할 때 쓰는 낚시라고 하면, 끌낚이는 우리 어업인들이 낚시를 이용해서 대상 생물을 잡는데 주로 남해안의 삼치라든지 방어를 잡을 때이 끌낚시를 사용합니다. 삼치와 방어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인데요. 이게 어선이죠. 어선에 이렇게 긴 장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낚시를 이렇게 설치하면서 끌낚시니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선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이게 되면 이 낚시에 묶여 있는 미끼를 먹기 위해서 삼치와 방어가 쫓아오면서 걸리게 해서 잡는 게 끌낚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층 끌낚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끌낚이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가장 또 낚시를 이용한 대표적인 어업이 주낙입니다. 주낙 또는 연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되어 있는 낚시가 묶여 있는 줄이라고 해서 연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주낙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낚시를 동시에 들이웠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차례대로 들어 올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낚아 올리도록 하여 어획 성능을 높이고자 한 어법이 주낙이다. 자, 그래서 주낙은 가장 규모가 큰 주낙이 예를 들면 우리 다랑어 중에서도 고급 다랑어인 참다랑어를 잡을 때 원양어업에서 연승어선 주낙의 방법을 사용해서 낚시의 길이만 몇 킬로미터를 뿌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와가지고 미끼를 먹기 위해서 다랑어가 낚시를 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잡는 어종이 연승에 의한 다랑어인데, 우리가 그물로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두리 그물, 즉 선망에 의해서 잡는 다랑어보다 낚시로 의해서 잡는 다랑어가 훨씬 더 고급 어종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시, 주낙은요, 이 주낙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뜬주낙과 물에 떠 있는 뜬주낙과 땅에 가라앉아 있는 땅주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자, 이게 부표죠. 이게 부표입니다. 부표가 되겠죠. 부표에 붙어 있는 줄이 부표줄입니다. 부표줄이. 그래서 1번이 부표줄이 되겠고요. 자, 2번이 모리줄입니다. 긴 모리줄에 여러 개의 아리줄을 답니다. 3번이 아리줄인데요. 여러 가지 아리줄을 달고 이 끝에 지금 낚시가 안 보이는데 이 끝에 낚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낚시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미끼를 끼우면 대상 생물이 이 미끼를 먹기 위해서, 물게 되면 낚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주낙이다. 자, 위쪽에서 즉 수면 위쪽에 있는 대상 생물을 잡기 위해서는 뜬주낙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층 해저의 저층에서 서식하는 대상 생물을 잡기 위해서는 땅주낙을 설치하는 데 마찬가지로 부표줄이고요. 이게 모리줄이 이렇게 쭉 있죠. 모리줄에 여러 개의 아리줄을 이렇게 설치하고 끝에 낚시를 설치해서 잡는 게 주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물 어구 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그물. 우리가 어구 어법을 얘기를 할 때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어구 어법을 얘기를 할 때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를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다른 어구어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그물 있죠?

걸그물은 대상 생물이 그물에 걸리게 해서 잡는다라고 해서 걸그물입니다. 걸그물. 우리나라, 순우리나라 말이죠. 자, 근데, 걸그물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망. 이 자자는 한자인데 꽂힐 자자입니다. 그물에 대상 생물이 꽂히게 해서 잡는다라는 거죠. 꽂히게 해서 잡는다, 걸리게 해서 잡는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걸그물 어구어법이 자망 어구어법 다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몇 개가 있습니다. 걸그물, 자망, 두리꺼물. 두리꺼물은 선망. 선은 둘러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생물을 둘러쳐서 잡는 게 선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걸그물은 꽂히게에서 잡는다라고 해서 자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또 선자망도 이렇게 배웠죠. 선자망. 선자망은 선망과 자망을 합친 거죠. 그러면 순우리말로는 두리걸그물이 되겠죠. 둘러쳐서 둘러친 다음에 꽂히게에서 잡는다. 그래서 두리걸그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구어법을 얘기할 때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같이 병행해서 쓰인다. 그래서 각각 같은 의미가 되는 것끼리 묶어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걸그물이라고도 하고요. 자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그물어법, 자망어법은 자, 직사각형으로 된 그물감에 위쪽에는 뜸을 달고 아래쪽에는 발도를 달아. 위쪽에는 그물이 부력을 가진 뜸을 달아서 위쪽으로 벌어지게 하고, 아래쪽은 무거운 발도를 달아서 아래쪽에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달아, 어류가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서 어군이 그물코에 꽂혀 걸리게 되어 어획하는 어법을 걸그물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걸그물 어구의 특징은 어체의 크기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걸그물의 원리는 걸리게 해서 잡는 거죠. 그럼 그 대상 생물에 어디에 걸리게 하느냐? 아가미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에 아가미 둘레와 그물코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 꽂혀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만약에 대상 생물이 그물코보다 작다라고 하면 통과하겠죠. 통과해서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물코보다 엄청 아가미가 크다라고 하면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획대상 어류의 아가미 둘레에 그물코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게 걸그물 어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상 생물이 걸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실은 유연성과 탄력성이 좋아야 하고요. 나일론과 같이 투명한 그물감을 잘 사용한다. 자, 대상 생물이 투명한 그물, 즉 그물의 존재 유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걸려야 되겠죠. 굉장히 뭐 색깔이 뜬다거나 또는 어류의 시각에서 잘 보이는 것은 어떤 위험물이라든지 또는 장애물로 인식해서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투명한 그물감을 사용한다. 자, 걸그물은 부설 수심에 따라서 표층에 설치하면 표층 걸그물, 중층에 설치하면 중층 걸그물, 아래쪽에 설치하면 저층 걸그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층, 중층, 저층을 구분하는 것은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이 어디에 서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물을 설치하는 수심이 달라지겠죠. 자, 표층 걸그물은 당연히 부력이 더 커야 되겠죠. 표층에 있어야 되니까. 부력이 층간용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래서 꽁치를 대상으로 할 때는 표층 걸그물을 사용하고요. 자, 중층 걸그물은 부력이 층간력보다 더 크지만, 물 가운데 떠 있지만, 표층 걸그물보다는 작겠죠. 부표줄의 길이로 부설 수심을 조절할 수 있다. 부표줄의 길이로 뒤쪽에 다시 설명했지만 수심을 조절할 수 있다. 멸치, 고등어, 정갱이, 삼치, 오징어를 잡는데 중층 걸그물을 사용한다. 저층 걸그물은 층간력, 아래로 가라앉는 힘이 더 커야 저 밑에 있는 곳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물이 위로 뜨지 않겠죠. 그래서 층간력이 부력보다 커야 한다. 명태조기, 민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한다.
자, 부설 수심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하고요.

부설 형태에 따라서는 고정되어 있느냐, 걸그물이 고정되어 있느냐, 또는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흘림 걸그물이라고 하는데 흘러가도록 그물을 한쪽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물을 흘림 걸그물 또는 유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선자망 얘기했었죠. 두리걸그물. 두리꾸물어법과 걸그물어법이 함께 사용되는 걸 선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직사각형의 그물로 어근을 둘러싸고 가운데에 어선해서 돌이나 참대로 어근을 위협. 자, 선자망의 돌이나 참대는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 구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집에 대한 집어문항에 대해서 출제되면 이 선자망의 참대가 굉장히 답지라든지 선택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자망의 참대는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이나 참대로 어근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구집하여 아가미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획한다. 그물에 꽂히게 해서 하는 거니까 자망, 걸그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구어법이 함께 사용된 게 두리걸그물이다. 그래서 부설 형태에 따라서 고정걸그물, 흘림걸그물, 두리걸그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식도를 보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표층에 설치하는 거, 고정시켜서 설치하기 때문에 표층 고정걸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했고, 해수면과 일치하게 됐죠. 그래서 위쪽에 붙이는 게 아까 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래쪽은 발돌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층 흘림 걸그물, 중층 유자망, 흘림 유자망 한쪽만 이렇게 잡아놓고요.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했는 게 중층 흘림 걸그물입니다. 자, 저층에 고정시켜 놓는 걸그물을 저층 고정 걸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그물의 형태 위쪽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위쪽에는 뜸이 있죠. 아래쪽에는 발돌이 있고요. 발돌이 있고 이게 부표가 되겠죠. 부표가 있고 부표 줄이 있습니다. 아까 중층 걸그물의 설치 수심은 이 부표 줄로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표 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걸그물의 모식도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은 걸그물 문항이 나온다 또는 자망의 문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모식도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그물을 사용했던 게 걸그물이었구나, 자망이구나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자, 걸그물과 아까 얼개그물이었었죠. 걸그물은 대상 생물의 아가미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거라면 얼개그물은 그물을 삼중으로 해놓고 대상 생물이 이 그물에 얽히게 해서 잡는 걸 얼개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삼중으로 설치한다라고 해서 삼중 걸그물이라고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표가 있고요. 1번 부표가 있고 2번 그물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뭔가 닷이 있습니다. 이쪽이 해저가 되겠죠. 그래서 발돌 4번 그물을 아래쪽으로 층강력을 주는 발돌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발줄이 되겠습니다. 발줄. 자, 얼개그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채그물 및 들그물어법 있는데 채그물, 들그물 모두 다 들어 올려서 대상 생물이 있으면 밑에서 들어 올려서 잡는 게 채그물 및 들그물어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들그물 어구어법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들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채그물어법을 보면 채라는 것은 이걸 채라고 하죠. 멸치를 잡는 우리 어떤 바구니 모양의 어떤 걸 담는 것을 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멸치를 이채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들어 올려서 들어가게끔 해서 잡는다라는 거죠. 자, 채그물어법 보면 수중에 있는 대상 어획종의 아래쪽으로 채를 이동시킨 다음에 떠올려서 잡는 어법이다. 작은 채그물, 멸치, 채배 등이 대표적인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멸치를 잡을 때 우리가 어업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멸치를 이 챗배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멸치 챗배를 이용해서 멸치를 어획했는데요. 멸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등을 키죠. 집어등을 키게 되면 집어등 밑으로 멸치가 많이 모여들 겁니다. 모여들면 이 채를 이용해서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잡는 게 챗배입니다. 들어올려서 잡는 들망어법이죠. 멸치 챗배가 되겠고요.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들그물어법 하면 꽁치 봉수망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자, 꽁치 봉수망이 들그물 어법의 가장 대표적인데, 자, 1번이 집어등입니다. 이쪽이 집어등. 집어등이고요. 자, 2번이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집어등을 먼저, 유도등을 키기 전에 집어등만 키면 꽁치가 이렇게 막 모이게 되겠죠. 모인 다음에 다 집어가 완성된 다음에 집어등을 순서대로 끄고 유도등을 키게 되면 꽁치들이 이 유도등 밑으로 모이게 되고요. 자, 이때 그물은 저 밑에 있다가 어느 정도 다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들어 올려서 도둠줄을 당겨서 들어 올려서 잡는 어업법이 꽁치 봉수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중에 있는 대상 어획종의 아래쪽으로 그물을 이동시킨 다음 들어 올려 잡는 어법이다. 꽁치 봉수망어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멸치 들망어업, 자리돔 들망어업이 이 들그물 어법, 들망 또는 부망이라고도 합니다. 들망, 부망이라고도 하고. 아까 이 들그물은 순수 우리말이 되겠죠. 부망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망, 부망도 같은 들그물 어구어법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덮그물, 덮어서 잡는다라는 거죠. 어떤 어획 대상물을 위에서 어구로 덮어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그물 또는 엄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자어로는 엄망. 자, 덮그물 어법은 주로 소형 어구에 해당되는데요. 원뿔형과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진 어구로서 대상 어획종의 위에서부터 덮어 씌워 어획하는 어법을 덮그물 어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물이 수면에서 가라앉는 동안에 고기가 어구에 펼쳐진 범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수심이 얕은 하천이나 호소, 해변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 내가 눈으로 대상 생물이 보였을 때 뭘로 덮어서 잡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가장 영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게 투망입니다.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를 덮어서 쭉 끌어당기게 되면 끌어당겨서 강가로 나와서 거기에 잡힌 어획물을 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덮개류, 가래류, 투망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함정어법 어구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평가 요소와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함정어법 어구는 선생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의 함정어법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정어법이라는 것은 어떤 어구, 그 어구가 자체가 함정이 되겠죠. 그 함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잡는 게 함정이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함정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 유인해서 들어가게 하느냐, 또는 뭐, 유도의 방법, 들어가게끔 유도하느냐,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함정 안에 들어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함정류는요, 대표적인 게 통발류입니다. 통발류. 그래서 유인함정류의 특성은 위에 있는 게 장어를 잡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게, 개통발입니다. 개통발. 개통발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통발은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큽니다. 요 안에 보면 장어도 이렇게 깔때기가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 깔때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놓죠. 미끼. 장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넣어놓게 되면 장어가 이 미끼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크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출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통발도 마찬가지로 입구는 굉장히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요렇게 깔때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크고 안쪽에 깔때기는 또 굉장히 작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잡는 게 개통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 함정류의 특성을 보면 어장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왜? 이 유인 함정류의 통발은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좋던 해양이 나쁘던 해저에 깔리기 때문에 어장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어획물의 신선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발을 그대로 걷어 올리면 그 통발 안에 살아있는 활어들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획물의 선도가 매우 좋다. 대신에 미끼값이 든다. 이거 유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끼를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끼값이 들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어구 유실이 많아 유령어업이 된다. 자, 장어 통발 같은 경우는 줄로 몇백 개, 몇천 개가 쭉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 하나라도 절단이 되게 되면은 유실돼 버리죠. 그러면 유령 어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던 어획 대상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또이 어구도 유실이 되기 때문에 분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 물질들이 발생해서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업의 문제를 무가 아니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유인 함정류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유도 함정류는 아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치망입니다. 길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 유도 함정류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도 함정류의 특성은 장기간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치망은 아까 면허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 수역을 독과점으로 쓸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계속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있는 자룻구물 안에 들어가 있는 어획 대상물만 위쪽으로 수면 위로 건져서 어획물을 빼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어 상태로 어획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활어를 얻을 수 있다. 자, 통구물에 여자망지를 사용할 때 자원감소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자, 통구물은 여기가 이걸 통구물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쪽이 원통이고 이쪽을 허통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드러내면 되는데 여자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코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합니다. 이쪽에 여자 그물을 설치하게 되면 아주 작은 치어들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원감소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자, 유도 함정류의 특성까지 봤고요. 아, 우리 안강망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자, 안강망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조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자, 이거는 안강망은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실어서 다른 어장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대형의 닷을 설치합니다. 왜? 빠른 조류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역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 생물이 이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 게 강제 함정류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안강망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리꺼물. 우리가 둘러쳐서 잡는 거 두리꺼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섬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섬망 은 우리가 다랑어 선망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양어업에서 남태평양에서 또는 대서양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다랑어를 잡는 어업이 두리꺼물 어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두리꺼물 어업의 실제 선박이고요. 선망 어선이고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물입니다. 그물이 쳐져 있고요. 여기는 스피드보트가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도 스피드보트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물의 크기가 반경이 몇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물로 참치떼를 둘러싸서 잡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스피드보트가 계속 도는 이유가 요 지금 본선에

본선에 밑에는 그물이 없겠죠. 근데 참치가 요 본선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스피드보트가 계속해서 돌아서 돌면서 소리와 물결 108을 내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자, 두리꾸물어법에 한 척이 그물을 둘러치면은 외둘이고요, 외둘이. 그래서 원양어업에서 사용하는 둘러치는 선박은 배한 척입니다. 배한 척. 그래서 외둘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쌍둘이는 두 척의 배가 동시에 이렇게 대상 생물을 둘러치면 쌍둘이어법입니다. 쌍둘이어법. 두 척의 배가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죠. 자, 그물 구조에 따라서 자루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루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낭막류와 무낭막류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루 모양의 그물이 있으면 유낭막류, 자루 모양의 그물이 없으면 무낭막류입니다. 자루 그물이 안 보이죠. 그냥 직사각형의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낭막류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러싸는 그물배에 따라서 배수에 따라서 쌍두리와 외두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리꾼물은 후리는 것은 우리가 줄을 후린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회초리를 후린다. 뭔가에 자극을 주는 걸 우리가 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리꾼물은 어떤 그물이라든지 어구에 지정된 범위 안에서 자극을 줘서 후려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대상 생물이 그물에 들어가게 해서 잡는 걸 후리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투리는 지인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바닷가고요. 여기는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이쪽은 모래고요. 모래 해변가입니다. 이쪽이 바다 쪽이고요. 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둘러쳐서 사람들이 쭉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대상 생물들이 이 그물 아래에 있는 사실은 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후려지겠죠. 이 그물이 계속해서 후려집니다. 그러면 후려지면 이그 대상 있는 생물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히는 걸 우리가 후리꾼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이 끈다라고 해서 지인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후리꾼물은 경사가 완만하고 해저가 평탄한 해변에서 어구를 바로 육지로 끌어들임으로써 연안의 어족, 즉 해변가에 가까이에 있는 어족을 잡는 방법이 가투리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방법이고요. 자, 가투리가 발달해서 이제 끌어당기는데 사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선박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걸 우리가 선인망, 배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배로 후린다라는 거죠. 지인망과 같은 형태로 두 척의 배를 기점으로 하여 조업하도록 한 어법으로 현재 권역망업으로 발달하였다. 자, 권역망이라는 것은 두 척의 배가 그물을 요렇게 됐으면 그물을 끄는 것을 우리가 권역망, 기선 권역망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멸치죠. 멸치를 잡을 때 사용되는 게 기선 권역망인데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쭉 배로 요 안에 후려져 있는 어획물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배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끄느냐, 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후리꾼물 중에 외끌이 기선 저인망이 있는데, 자, 외끌이 저인망은 끌이라고 돼 있지만 끌그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들만 후려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후리줄에 의해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후리꾼물어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척의 배에서 마름모꼴로 투망한 후에, 자, 배가 투망하는 거,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걸 투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렇게 쭉, 요런 형태로 투망을 합니다. 마름모꼴로 투망한 뒤에, 배를 고정시켜 놓고, 양쪽 끌줄 끝부터 가지런히 끌어들여서, 그래서 끌줄을 쭉 끌어당기는 거죠. 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두 개를 만난 다음에 쭉 끌어당기면 요 후리줄이 점점 좁혀지겠죠. 좁혀져서 구집의 역할을 하니까 요 그물 안으로 대상 생물은 들어가겠죠.
자, 후려 모아진 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동해남해에서 널릴 수 있는 어법, 이거 원시적인 형태의 방이 발전된 어법이 외끼리 저인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그물은 그물을 끌어서 잡는 어구어법을 끌그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애망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로는 애망어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걸 투망이고요. 자, 끌그물은 그물을 최초에 바다에 던지는 거 투망이죠. 일정 시간 동안 끌어야 됩니다. 끄는 것을 우리가 애망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건 양망의 과정이 있는 거죠. 자, 두 척의 배가 하나의 그물을 끌면은 쌍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척의 배는 아까 외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척의 배가 외끌이는 후리그물의 일종인 게그 범위 안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자, 한 척의 배가 그물을 계속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걸 우리가 오토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토트롤. 자, 오토트롤의 형태를 보면 전개판이 있습니다. 전개판. 자, 쌍끌이에는 전개판이 없죠. 자, 오토트롤에는 양쪽에 전개판이 있고, 앞쪽에 끌줄이 있고, 뒤쪽에 후리줄이 있습니다. 후리줄이 있어서 일정, 시간 내내, 우리가 어탐기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고, 유무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어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판은 그물이, 앞쪽에 있는 그물 입구가 잘 벌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개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그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구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는 그물 어구어법, 낚기 어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다면, 자, 낚기 어구는 어떤 것들이 쓰이고, 그물 어구에는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어구의 재료는 낚시가 있을 것이고요. 낚싯줄, 그다음에 낚시 어구의 부속구에는 낚싯대, 그다음에 발돌, 발돌은 침각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뜸과 부표, 부력을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돌에는, 줄이, 낚시와, 이렇게 낚시가 있으면요. 중간에 도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도래는 이 가운데가 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도래가 없으면 꼬일 수가 있죠. 그래서 꼬임을 방지해 주는 게 도래라고 할수 있겠죠. 루어는 가짜 미끼죠. 릴은 아까, 그물을 감아 들일 때 쓰이는 부속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기 어구의 미끼는 어획 대상 어종이 가장 잘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미끼다. 그래서 대상 어종마다 미끼를 틀리게 하는 게 잡고자 하는 어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성절이 급하고 활동이 적으면 식성이 왕성한 어류를 대상으로 가짜 미끼, 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낚시의 구조와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낚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늘이죠, 미늘. 이 미늘 때문에 여기에 미끼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미끼를 먹기 위해서 대상 생물이 입으로 이렇게 꽉 잡게 되면, 이 미늘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잡고자 하는 어종에 따라서 둥근 거, 긴 거, 모난 거, 그 다음에 겹낚시, 세 갈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징어 낚시, 오징어 체낚기에 쓰이는 오징어 낚시, 잡고자 하는 대상 어종에 따라서 이렇게, 낚시 모양이 틀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까 줄이 꼬이는 걸 방지하는 게 도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쪽은 낚싯줄, 한쪽은, 낚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될 때 사용하는 게 도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낚시의 규격은요, 낚시의 뻗친 길이, 이걸 굽혀져 있는데 이걸 전체를 뻗쳤을 때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낚시의 뻗친 길이의 숫자의 3분의 1을 몇 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뻗친 길이가 만약에 15mm이면 5호의 낚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뻗친 길이의 3분의 1을 호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몇 호, 몇호 이렇게 나타낸다. 자, 낚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그물 어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의 재료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합성 섬유가 개발되기 전에는 면이라든지 마라든지 집이라든지 양모를 이용해서, 즉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그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겠죠. 자, 합성 섬유가 만들어진 뒤부터는 단가와 그다음에 내구성, 그다음에 오래 쓰기 때문에 합성 섬유를 대부분 대체가 된 거죠. 합성 섬유에는 단일 섬유, 복합 섬유, 필름 섬유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물실의 종류는 꼰 그물실과 다운 그물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꼰 그물실은 보통 3단계로 꼽니다. 그래서 자, 1단계 첫 번째로 한번 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한번 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꼬고,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이렇게 3단계의 꼰 그물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운 거는 우리 머리 따듯이 빠지지 않게끔 한올한올 서로 교차해 놓는 걸 우리가 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운 그물실을 사용한다. 자, 제2단계까지는 다운 그물실에 제2단계까지는 그물을 꼬아서 사용합니다. 마지막 제3단계실에서 8가닥을 따서 제작하는 게 다운 그물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물실의 규격을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물실의 규격은 그물실 굵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니어식, 택스식, 호수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대니어식은 TD 또는 대문자 D로 표시하는데, 자, 그물실의 길이가 9,000m인 실의 무게가 몇 g인지로 표시를 한다. 즉, 9,000m의 실이 만약에 10g이면 10TD 또는 대문자로 10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택스식이라는 것은 길이 1000m 실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로 나타내고, 단위는 TEX, 택스를 사용한다. 자, 호수식은 길이 40m인 실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로 표시하는데, 단위는 몇 토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물을 보면 그물 코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물 코가, 마른 목골로 그물 코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물 코는 네 개의 발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개의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 개의 그물코는 네 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 하나의 그물코는 네 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두 개의 발과 하나의 매듭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쪽 발과 이쪽 매듭은 또 이쪽 그물코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의 발과 한 개의 매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물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편망이라고 합니다. 그물실을 이용해서 그물감을 짜는 것을 편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뭘로 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짜면 수공 편망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계를 이용하면 기계 편망지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선망은, 그물감은 다 편망지가 되겠죠. 자, 매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듭이 있으면 결절망지, 매듭이 없으면 무결절망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절망지는, 마른 목골의 네 꼭지점마다 매듭을 맺어서 짠 그물감을 얘기하는데요. 자, 재질이 미끄럽거나 장력에 의한 변형이 있는 때는 이중 매듭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매듭을 한번더 묶어서 이중으로 사용한다. 자, 매듭에는 참매듭, 막매듭, 이중 참매듭, 이중 막매듭의 방법이 있다. 자, 매듭이 없는 거 우리 무결절망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결절망지는 그물을 엮어서 만든 거, 그다음에 여자 그물감 관통해서 만들어서 매듭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매듭이 없게끔 해서 만드는 그물감을 무결절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물감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그물코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그물코의 크기는 우리 아까 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원 관리형 업에 할때 그물코의 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한다. 그래서 어떤 어구를 사용하는데 그 어구에는 그물코의 크기를

10cm 이하로 할수 없다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물코의 크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한 개의 발의 길이로 나타내거나 표시하거나 또는 일정한 길이 15.15cm 안에 몇 개의 매듭이 있느냐에 따른 매듭의 수로 나타내거나 또는 발의 수로 표시해서 발의 수로 표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정한 폭 안에 시줄이 몇 개가 있는지 일정한 폭 안에 시줄의 수로 표시하는 방법, 또한 그물코의 안찌름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물코의 안찌름이면 그물코와 그물코의 이 안쪽의 지름을 얘기를 하겠죠. 이 안찌름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물코의 안찌름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자원보호의 목적을 두고 그물코의 크기를 우리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제한할 때 사용된다. 보통 그물코의 양쪽에 약 4kg의 힘으로 뻗쳐 놓고 이쪽도 4kg, 이쪽도 4kg의 무게로 추를 달고 뻗친 다음에 매듭 안쪽부터 다른 쪽 매듭의 안쪽까지 길이를 측정한다. 자원 관리 면에서 그물코의 크기의 제한이 중요하다. 자, 그물감의 단위는 한 필, 두 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필은 폭이 100호이고요. 100호이고, 길이가 100장대. 100장대면 151.5m를 얘기합니다. 100장대는 151.5m면 한 필이다. 그래서 폭이 100호이고, 길이가 151. 5m인 그물감을 우리가 한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물에는 또 줄이 있죠. 우리 발줄, 뜸줄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실과 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굵더라도 그물감을 짜는 데 사용하면 실로 보고요. 비교적 가늘더라도 그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발줄이나 뜸줄에 사용하면 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물의 뼈대를 형성하거나 힘이 많이 미치는 끌줄 등에 쓰이면 줄로 얘기한다. 재료에 따라 종류를 보면은요, 섬유로 만든 섬유로프, 그다음에 강 또는 철로 만든 와이어로프, 그다음에 섬유와 강철을 합쳐서 만든 컴파운드 로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 로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면 아까 트롤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그물을 끈다라고 얘기했었죠. 대형의 그물을 끌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를 씁니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로 만든 와이어 로프. 그 다음에 철과 강철과 섬유를 함께 섞어서 만든 컴파운드 로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물 어속구의 어구의 부속구를 보면은요. 자, 앞에 설명을 했었죠. 뜸은 부력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어구가 수중에 떠 있도록 위쪽으로 지지하기 위한 부속구가 뜸이다. 합성수지 뜸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어구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단단하고 부력이 커야 한다. 자, 이 뜸은 물 안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큰 수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부표는 어구에 부력을 주며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부속구이다. 내가 설치한 어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표를 설치하죠. 보통은 부표에 깃발을 매단다거나 또는 어떤 전파 장치를 한다거나라고 해서 내가 설치한 어구의 위치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표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발돌은 그물이 아래쪽으로 가라앓을 수 있게끔 침각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구를 아래쪽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부속구이다. 자, 멍은 모래, 돌, 시멘트 등을 넣어서 무게와 마찰력으로 어구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속구가 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뜸입니다. 뜸의 종류가 쭉 있죠. 그래서 줄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관통시켜서 달아놓으면 밑에는 이렇게 그물이 있겠죠. 위쪽으로 부력을 형성하게끔 해서 그물에 다는 것을 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 개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제와 기출 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 문제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파이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부터 이어가 볼게요. 이제 로그 연산을 쓸 건데 이제 상황이 주어지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네요. 특히나 지금 문제에서는 내분하는 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얘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 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하나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비율이 m과 1-m이니까 이 둘을 일단 더해서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치? 그리고 내분하는 점을 만들 때 분자는 각각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m을 이쪽에 되어 있는 로그 5에 12 더하기로 이어주시고 이번에는 1-m을 어디다 곱합니까? p에 해당하는 로그 5의 3에 곱해주시고 더하기로 이루어주시면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정리를 좀 해줄까요? 일단 분모는 타타 지워지면서 1이 되고요. 위에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m으로 여기는 지워지는 거고 m으로 묶어줘 볼게. 그러면 m이 있는 거는 로그 5의 12에다가 마이너스 데려오신 다음에 로그 5의 3이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남은 플러스 1이랑 곱해준 다음에 로그 5의 3으로 챙겨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3으로 나눠가지고 로그 5의 4 이렇게 데려오는 거고 뒤는 로그 5의 3으로 그대로 데려오시는 거고 이에 대한 값이 지금 1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계속 이어가 볼게. 앞에 있는 이 m을 제가 4의 m제곱이라고 올릴 수가 있고요. 로그 로그끼리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진수를 곱해가지고 로그 5의 4의 m제곱의 3을 이렇게 진수로 올렸더니 1이다. 즉 로그 5의 5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4의 m제곱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쵸? 몇이 돼야겠어요? 곱해서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4의 m제곱은 지금 3분의 5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로그 연산을 하는데 지금 일단 내분하는 점의 내용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봤다 가 되겠고요.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어제 갑자기 딴소리 어제 붕어빵을 먹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입천장을 데였어요. 오랜만에 입천장을 강하게 데어가지고 살이 좀 앞에가 벗겨졌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나는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해 막 하면서 맨날 슈궁파야 슈궁파야 맨날 이러는데 어제 이제 팥붕이랑 같이 먹었어요. 요새 막 3개 2,000원이던데 우리 집은 그대들은 어때요? 3개 2,000원이라 이거 2개 이거 하나 이렇게 사 먹었거든요. 시 하나 먹고 팥 하나 먹는데 팥에 당해버렸습니다. 와우. 그 알죠? 이 뜨거운 팥이 들어갈 때는 뜨겁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해. 불이 잠깐 들어갔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천장이 갔어요.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들 뜨거운 거 먹을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팥붕 조심하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갈게요. 4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를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떡할까? 밑도 뭐 딱히 모르겠고 합차가 생각나면 좋겠다. 즉, 지금 저 A라는 친구를 로그 3 플러스 로그 2에다가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지 않겠느냐? 그쵸? 그러면 2를 우리가 정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로그 여기가 곱하니까 6이 되는 것이고, 그쵸? 여기는 2분의 3이 되네요. 좋아요. 그럼 여기는 로그 2분의 3. 이렇게 데려와 볼게요. 이에 대한 그 A와 B를 지금 곱해달라는 거니까 A 곱하기 B는 로그 6에다가 로그 2분의 3에다가 여기 로그 6과 10인데 제가 밑변환을 이용해서 저 B를 로그 6에다가 로그 10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데려올게요. 그럼 여기가 지워지면서 남는 값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로그 10은 또한 1이니까 얘도 상관 안 해도 되고 그럼 a 곱하기 b는 로그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면 10에 대해서 지수를 올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10에 대해 로그 2분의 3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지. 이때 그러면 우리는 10과 2분의 3을 위치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로그 10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그 10은 1이기 때문에 우리 2분의 3 이렇게 최종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조금씩 다르니까 재밌는 것 같네요. 4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자. 각각이 막 로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저 아래를 2로 나타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쵸? 그러면 왼쪽부터 일단 바라보면서, 여기 루트 2니까 2에 대해 2분의 1 제곱인데, 2분의 1 제곱이 앞으로 2분의 1을 꺼내줄 때는 2로 나오게 돼서,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다라고 왼쪽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얘가 지금 2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도 한번더 계속 바꿔줄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실수의 2를 제가 a에 대한 지수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 로그 2에 대해서 a제곱 b가 지금 2가 된다. 이렇게 내려올게요. 이 친구도 로그 2의 a고요.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제곱인데 여기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해주게 되면 2로 합쳐지면서 ab의 제곱이 지금 7이 된다라는 거지. 아, 뭔가 이쁘게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에 대한 값이네요. 이 둘을 그거를 생각하면서 엮는다라고 보니 더해주는 거 어때요? 여기를 다 더해주고 더해주고 그러면 로그 2에 대해서 a제곱 b와 로그 2에 대해서 a, b제곱을 더해주면 로그 2에 진수끼리 곱하니까 a 3개, b 3개가 곱해지면서 a, b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묶여요. 그쵸? 더해주니까 9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괜찮아요. 그러면

0: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1: 로그.
0: 2의 9제곱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니까 9라서 여기 진수와 여기 진수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a, b는요, 3, a 세제곱이 되어야 되고, 즉, 8이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3, 3분의 1제곱 해줘서 세제곱이라고 데려온 거지. 다시 정리해 보시고, 지금 문제는, 밑을 2라고 합쳐주면 되겠구나라고 그 길이 바로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앞 강의에서 정말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 나왔죠? 아까 했던 문제와 똑같아. 두 점. 여기 2, 로그 4a 또 지나고 4, 로그 2의 a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지금 0, 0을 지난대요. 그러면 이두점 지나는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빼지는 건 0이랑 0이니까 제가 2분의 로그 4의 2 이렇게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지나는 그 기울기 마찬가지로 4분의 로그 이번에는 2의 a네요. 이렇게 기울기를 데려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울기가 같다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값이 같으니 이 왼쪽 분자의 두 배를 해줬더니 오른쪽의 값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지. 분모가 두 배니까요. 즉, 두 배의 4의 2가 로그 2의 a가 되어라고 데려오면서 한번 볼게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이때 밑이 2의 제곱이라고 나타내주면 이때 2의 지수인 2를 제가 이렇게 지워주면서 이렇게 2분의 2 이렇게 데려올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 지워지고 여기도 1분의 1 지워지니까 이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a는 2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었고, 로그의 성질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천장이 너무 아파. 51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로그 밑이 5냐, 2냐, 이 말이야. 하지만, 웬일, 여기가 또 이제 2가 보이니까, 저는 밑변환을 이용해서 밑을 2로 한번 바꿔줘 볼까봐.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이 친구를, 로그 밑5 날려주면 2에 72.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로그 2에 4라는 이 친구를 진수의 지수로 올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다 전체 4제곱 이렇게 올릴게 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에 대해서 72를 나눌 거야. 이 친구 이만큼에 대한 값으로. 그러면 4제곱한 거니까 16분의 66에 36 이렇게 들어가겠네. 괜찮죠? 계산할게요. 로그 2에 대해서 나누면 2가 되고요. 2, 16 곱하면 30이라 2,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또 이어가 볼게. 5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 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y 절편을 이제 비교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럴 때 이제 뭐 f의 식을 이제 사용하라라는 건데 지금은 y 절편을 정확하게 이제 아니, y 절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볼까 봐. 자, 첫 번째. 이두 번째 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두점 지나는 기울기에다가 앞에 점 지나는 걸로 한번 해볼게. 그 y는 기울기, 저두점 지나는 기울기 a-b에다가 로그 2의 a-로그 2의 b 이렇게 들어오겠죠. 일단 기울기. 그리고 x-a, a, log 2의 a를 지난다라는 지금 이동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타내줬고요. 제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다루러 가야 될 거는 이 y절편이에요. 그를 위해서 x에다가 이제 0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때의 y절편은 즉 y값은 마이너스 a를 곱해주니까 여기 부호 바꾼다고 생각해서 b-a분의 a 이렇게 이 친구와 이 친구 곱해주고 뒤에를 로그 2에 이 분자 정리해주시면 b분의 a 이렇게 내려올게. 괜찮니? 저 앞에 이만큼 정리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를 로그 2의 a까지 챙겨주셔야겠지. 괜찮아.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이번에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써줄 건데 마찬가지로 이 점 지난다 라는 거 중심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똑같겠지. y는 기울기 나타내주시면 a-b분의 이번에는 밑이 4로만 살짝 바뀌는 것 같습니다. 로그 4의 a에다가요. 로그 4의 b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서 x-a 즉 a, 이때는 4의 a를 지난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y절편이 궁금하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0 이렇게 넣어줘 볼게. 그럼 이때는 y의 값이 똑같이 정리할게. 그러면 이 모두 그죠? 여기 선이네. a가 마이너스 a가 곱해지는데 부호 여기 b-a로 바꿔주면서 a 이렇게 정리하고 뒤에 분자를 데려올 건데 로그 4에다가 b분의 a 이렇게 더하기 앞쪽 정리해주기로 하고 뒤에를 로그 4의 a 이렇게 챙겨줄게요. 좋아. 그래서 각각의 y절편. y절편이야. 그래서 지금 2에 대한 값과 2에 대한 값이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봐봐. 이 두 식이 똑같은 거의 완전 비슷한 형태인데 어디만 달라요? 여기는 이제 로그의 밑이 2고 여기는 로그의 밑이 이제 4예요. 그치? 여기만 좀 바꿔줘 볼게. 그러면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얘를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y의 절편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수 2를 앞으로 2분의 1이라고 꺼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2분의 1이 빠지면서 이 뒤가 쫙 따라온다는 건데 마찬가지야. 여기도 2분의 1이 실수배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b-aa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로그 이때 2가 되는 거고 왜냐면 지수를 이렇게 빼준 거니까 b분의 a 더하기 여기도 이제 이때 2가 빠졌으니까 2의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해서 2에 대한 값과 2에 대한 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식이 이만큼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 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제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지금 이 y절편 값이 지금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 이 등식을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어떻게 해볼까? 이 앞에 복잡한 이 분수꼴이 곱해져 있는데 a에 대해서 막 다 지수로 올리려니 그건 좀 복잡해 보이고 저는 말입니다. 일단은 b-a라는 저 값을 양쪽에다 다 곱해줘 볼게. 어차피 우변은 0이니까. 즉 a 로그 2의 b분의 a에다가 플러스 b-a에 로그 2의 a는 0이다 라고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빼기로 나타내주면 2의 a 빼기 a가 똑같이 붙어야겠죠. 로그 2의 b 에다가 뒤에 더하기 b에다가 로그 2의 a 그냥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a에다가 로그 2의 a 이렇게 나타내줄게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워지고 2에 대한 값이 지금 0이 돼요 라고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 친구만 살짝쿵 넘길까요? 그러면 B의 로그 2의 A가 A의 로그 2의 B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B와 A를 각각의 진수로 올릴게. 그러면 로그 2의 A의 B제곱, 로그 2의 B의 A제곱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되면, 아하, A B제곱과 B의 A제곱이 같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지금 fx에 대한 어떠한 값인데, 저 fx가 지금 a, b의 x에다가 b의 ax제곱이래. 그런데 이 둘이 같다며. 즉, 요만큼 요만큼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로 써주면 같다라는 거잖아. 따라서 두 배의 a의 b의, 더하기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 괄호 안에 그 값이 같기 때문에. 해서 이를 사용해서 지금 F1,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2의 A, B제곱이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40이래요. 따라서 A, B제곱의 값은 이만큼 20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 저희가 구하려는 것은 지금 F의 2에 대한 값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두 배의 a, b제곱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럼 두 배에다가 20이라며. 제곱하면 400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800이 나오겠구나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앞에서 일단 그 y 절편을 비교하면서 일단은 그 ab에 대한 이런 관계를 꺼내니까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다. 풀이가 이전 문제보다는 조금 있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3번으로 가겠습니다. 직선이 이 직선에 수직이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잖아. 일단은 이두점 지나는 기울기 생각해 보면요. 로그 2의 9분의 k죠. 그치? 여기에다가 이 아래 직선의 기울기를 제가 적어줄 건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넘긴 다음에 여기 계수, y에 대한 계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로그 4의 3을 로그 9의 8로 나눠서 마이너스 딱 붙여주시면 아래 직선의 기울기 저 적어준 거예요.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럼 마마 뿔뿔로 없애주시고 이 뒤를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은 이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k에다가 로그 4의 3 이렇게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건데, 아래 볼까? 아래 우리 로그 2분의 로그 9, 로그 9분의 로그 8 이렇게 계속 나눠줄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여기 9와 아래 9를 지워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사실 3분의 이제 k에다가 로그 4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2에 대한 값이 지금 1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구하려는 거는 k의 세제곱이네요. 쭉쭉 이어가면 로그 k에다가 4의 3, 3이 딱 곱해서 3이 된다라는 건데, 이 k 어떻게 할까? 올리면 되겠죠? 묶고 있는 것과 이제 딱 비교해서 k를 여기다 올리면 결국은 3의 k제곱이 4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로그의 정에 의해. 그러면 결국은 64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직선을 사용하면서 기울기를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54번으로 가볼게요. 직선이 있어서 곡선과 만나는 좌표를 저렇게, 또이 곡선과 만나는 좌표를 이렇게 했을 때그 PQ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대로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자, P를 X자리에다 딱 놨더니, 즉 AP제곱이 지금 그 좌표가 Y값은 마이너스 P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잖아. 딱 맞죠? P를 여기다 넣어도 딱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잖아.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Q를 여기다 넣겠지. A의 EQ가 되겠죠? 이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Q가 되고 있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제가 지금 끌고 가야 될 거는 PQ를 이제 뭔가 다루러 가줘야 돼요. 즉, 이 위아래를 곱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마 지워지면서 PQ 이렇게 곱해지고 왼변도 딱딱 곱해지면 A에 P 더하기 EQ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치? 그런데 로그 A를 밑으로 하면서 PQ 즉 이만큼이 대신 들어가면 되겠네요. A에 P 더하기 EQ에 대한 값이 여기 정리해주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P 플러스 EQ가 되거든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이거 할 것도 없어. 여기서 끝나버리네요. P 더하기 EQ를 물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5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55번은 말입니다. 저희의 수다. 수다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있네요. 제가 이제 주위에서 봤으면 좋겠다. 어유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좋겠다라는 문제에 수다리 소환하겠다고 했잖아요. 와. 그래서 지금 이 55번을 같이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짜 열일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최고다. 가볼게요. 자, 4배의 다음에 로그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자연수를 이제 묻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 일단은 적어보자. 이게, 여기서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그대들을 헷갈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줘봤어요. 64에 3에 4n 플러스 16.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에 대한 값이 지금 정수가 돼야 된대요. 오케이. 자, 일단, 너무나 이 64라는 이 숫자,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쵸?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64를 제가 2의 6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 6이라는 지수가 6분의 1로 이렇게 바깥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6분의 4로 나오게 되니까 3분의 2의 로그 2의 뒤에 그대로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얘가 지금 정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자, 어떻게 될까? 이 로그 값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일단은 정수가 되기 위해서 이 분모의 3이 너무나 거슬려. 그러면 3이 일단은 곱해져야 되는 것 같고, 그쵸? 그런데? 그럼 3의 배수라서 3K면 되려나? 아니, 하여튼간 3의 배수인 정수면 되려나? 했는데, 2가 분자에 있으니 사실상 이 분모에 2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수, 어떠한 M에 대해서, M은 정수. 이렇게 2분의 3m꼴이 된다면 우리가 딱 곱해지면서 정수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이 뒤에 있는 로그 값이 이러한 형태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데려올게요.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이 지금 2분의 3m. 이때 m은 정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4n 플러스 16분의 3이 어떻게 돼야 되냐? 로그의 정의에서 어떻게 돼야 돼? 밑을 2로 두면서 이만큼에 대한 값이 여기 지수로 올라가야겠죠. 2분의 3m 제곱. 이렇게.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내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n이니까 n을 뭔가 메인으로 두면서 식별하는 걸 살짝 줄게요. 그러면 4n 플러스 16은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의 2분의 3m 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를 이제 3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3m제곱을 곱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죠? 지금 n은 어떻다라고 지금 표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다가 16을 빼주시고 4로 나눠야겠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씩 갈까? 4에는 3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3, m제곱에 마이너스 16이 되어지는데 4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 n은 3의 4분의, 그냥 이렇게 우선 씁시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3, m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한번더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결국 n은 3의 2의, 이 지수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m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더 더해줘야겠지. 왜? 2의 제곱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타타 나눠지면 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따라오면 되겠죠. 좋아, 여기까지 왔어. m은 정수고요. 이 n은 자, 안 쓸게. 자연수입니다. 그쵸? 이때 10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 n들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규칙이 있을까 하고 보니 막 그렇게 규칙 잘안 보이는 것 같고 n이 정수인데 1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분모에 이제 2가 생겨버리니까 루트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자연수가 될수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일단은 그 m이 2의 배수이면서, 괜찮아. 양수이면 또안 되겠지. 그러면 전체 지수가 이제 음수가 돼버리면 또 분모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m은 이제 m 자체는 마이너스이면서 2의 배수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n이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n이 3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암산화해. 그럼 3 마이너스 2니까 1제곱이에요. 지금 이렇게. 뒤에 계산해 주시면 2, 1000 이하죠. 하나, 당첨.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갈게요. 아이, 홀수면 안 된다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사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3에다가 마사 넣어봐, 마사 넣어봐. 그러면 12에다가 2를 빼주라는 거예요. 응? 마사 넣으면, 그쵸? 그러면 2에다가, 엥? 4에다 넣으면, 아, 6이네요. 6이죠. 6에다가 2를 빼주는 거니까 4제곱이 들어가고, 계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2의 4제곱은 몇입니까? 16. 16에 3 곱하면 4. 48에다가 4 빼니까 44가 두 번째 자연수로 당첨이 되는 거고, 계속 이어가 볼게. 아직 1000은 멀었네. 많이 나오려나 하고, 마이너스 6로 올리니까, 우리 이때 n은 마6 집어넣으면, 아까 헷갈렸어요. 여기가 이제 2의 7이거든요. 그러면 3에다가 2의 7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잖아? 우리 7제곱은 뭐죠? 128. 그럼 128에다가 3 곱하면 300? 384. 그럼 4 빼면 380. B? 세 번째. 확 갑자기 수리 커지네요. 그럼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 그러면 M이 8일 때, 아니 마이너스 8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마8 집어넣으면 3에다가 2의 10제곱 마이너스 4인데 아 이미 여기가 1024니까 확 넘어버리죠. 따라서 지금 해당하는 n은 이세 개의 자연수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은 이 값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 타타 더해보세요. 424에다가 더하니까 426이라는 최종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오는 방법,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게 우리 숫자 살짝쿵 바꿔서 한번더 해볼게요. 오호. 연습하면 너무나 좋으니까. 자,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6, 로그, 3분의 2, 아니, 31을 말이야. 2의 5제곱으로 일단은 너무 바라보고 싶다 그거죠. 여기가 8n 플러스 24.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값이 정수인데, 이 5를 딱 앞에다가 나눠준다. 5분의 6이라는 실수배로 봐준다라고 하면 로그 2에다가 여기 5의 8n 플러스 24 이렇게 되어지는 이 값이 지금 정수가 되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뒤에 로그 값이 어떻게 되겠니? 일단은 5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6도 분모에 있으면 있어도 되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가 이번에는 어떠한 정수, 이번에도 M 쓸게요. M에 대해서 저러한 6분의 5M 꼴로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거고, 이때 제가 이렇게 5와 6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데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뒤에 저 괄호 안에 있는 진수 8n 플러스 24분의 5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2의 6분의 5m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똑같으니까 좀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8n 플러스 24는 말이야, 우리가 5에 대해서 2의 마이너스 6분의 5m제곱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치? 그럼 24 빼주신 다음에 8로 나눠주시면, 즉 2의 3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때 자연수의 n은 5에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 3까지 더해주게 되고, 8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얘가 지금 자연수야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우리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찾으라는 거니까, 우리 m을 아까처럼 6의 배수이면서 음의 값을 가지는 m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0만 넣어도 일단은 우리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넣으면 작은 값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m이 마이너스 6일 때의 자연수 값을 구해보게 되면 5에다가요 2에 6 집어넣으면, 아유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제곱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3 빼주는 거니까 4, 5, 20에다가 3 빼서 17, 이렇게 플러스 1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풀어보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가 이제 잘 다루지 않던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5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서 두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각 A가 직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살짝쿵 표현해 주게 되면 이 길이가 저 앞쪽에 있는 저 로그값이 된다라는 거고, 이 세로 길이가 여기 또 오른쪽에 있는 로그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묻고 있는 것은 넓이잖아요. 넓이. 그럼 넓이는 딱 90도로 주어진 직각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각각의 그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데려올게요. 2의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이 넓인데, 이게 지금 어떠한 x값에서 어떠한 최대값을 갖느냐라는 걸 다 구해줘야 되네요. 자, 어떻게 해볼까? 일단 여기 2분의 1이랑 2 나눠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뒤를 로그 2의 x에다가 저는 여기 4를 2의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 튀어나오면서 로그 2의 x 16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좋아.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요. 로그 2의 x 여기 거 데려오고,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진수가 나눗셈 분수꼴이니까 빼기로 표현해 주시면, 여기 로그 2의 16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지. 근데 로그 2의 16은 4잖아요. 4. 여기를 4로 이렇게 바로 적어버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2에 대한 지금 최대값을 나타내자고 하는 건데, 아이 많이 본 꼴이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로그 2의 x를 살짝 쿵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2차 식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2에 대한 식이 2분의 1의 t에다가 4-t 이러한 2차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러한 t에 대한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금 x는 1부터 16에 해당하는 그 범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때 t는 1 넣었을 때 0이고 16 넣으면 4니까 이러한 범위 안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만약에 y는 이렇게 2차 함수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0과 4를 근으로 갖는 위로 볼록인 이러한 t에 대한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어때?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t가 2일 때라는 건데 t는 지금 이 친구잖아요. 로그 2의 x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x가 4가 된다라는 건데 그 값을 a라고 하겠대요. 문제에서 a는 구했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러 가볼게요. 최대값은 이 2를 넣었을 때의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봐도 되겠지. 치환을 한 거니까 그대로 2를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때의 최대값 m은 2를 넣어주게 되면 딱 날아가고 4-1인 2다 라고 마저 구해주신 다음에 이 둘을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6이라고 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 문제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아이 그대들 오유 엄청 긴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말이야, 지금 3강이죠. 앞강에서 수다리 소개를 했죠. 아 근데 재소개를 안 했어요. 아 재소개를 조금 갑자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안 말한 것들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소개하고 싶어요. 제 이름이 김다린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소개하는 거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 철자 보시면 기니 디리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저 이거 말할 때마다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그래서 기니 디리미가 다 들어있는데, 저는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네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도 저 약간 예 은미체도 정말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미술 체육은 좀 잘한다고 좀 말하고 다니는데 음악은 그냥 좋아합니다. 짝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노래도 심심할 때 많이 부르잖아요. 여기서도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이 체육도 이제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수업할 때 이제 날씨 진짜 좋을 때 있잖아요. 봄, 가을 하늘 이쁠 때 이제 애들이랑 나가서 가끔씩 공놀이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피구를 하는데, 아 진심으로 해요. 절대 선생이라고 봐주지 말라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나가서 외부 수업 공놀이를 할 만큼 체육을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도 3학년들 수업할 때, 우리 3학년 아직 3학년 친구들은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약간 1학기 중반 살짝 넘어서면서 살짝 정신이 약간 이렇게 몽롱해지더라고 애들이. 그럼 그때 이제 날씨가 딱 좋으니까 나가갖고 한번 공놀이 한판 해갖고 나가서 피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고3 친구들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다가 나와서 이제 공놀이를 하니 아주 신나갖고, 이제 제가 상대가 누구든 그냥 저한테도 막 불같이 불꽃슛을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떠한 반에서 피구를 했어. 그럼 이게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반에서도 저희도 나가요. 저희도 피구해요. 저희도 피구해요. 해갖고 막 저는 어떤 날은 3시간 피구를 합니다. 그럼 진짜 땀을 쪽 빼고 팔이 막 후들거리고 아주 그냥 진한 체육 시간을 갖는다 정도로 저는 체육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쉬는 시간에 나가서 체육 많이 하시고. 네 그래요. 미술도 좋아하다 보니 제가 이제 수다리도 막 소개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 막 뭐 연관이 있으면 막
노래 한 구절이라도 부르는

그런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 또 제가 틈틈이 날때 계속 셀프 소개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한번 또 잠깐 가볼까요? 아, 제가 또 이것도 잘해요. 잠깐 딴소리 했다가 공세 돌아가요. 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유형 문제가 오, 우리 예전에 9월 학평에 나오기도 했었네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주 보이는 유형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소음도에 대한 내용인데 길지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죠. 이러한 최고 소음도를 나타내는 식에서 이제 B 그리고 A에 대한 그 차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을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A에 대한 그 로그 표현을 적어 주시면 일단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80 플러스 28 로그 100분의 위에 분자가 지금 속도인데 열차 A와 B가 이제 있으니까 저는 차이 두기 위해서 VA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4배의 로그 25분의 D인데 이때 D가 한 지점에서 중앙 지점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값이 중앙 지점 P까지의 거리인 75라고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75 이렇게 적어주겠다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LB에 대해서 나타내주게 되면 다 똑같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B에 대한 속도니까 여기가 VB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14배의 로그 25분의 75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이때 지금 B에서 LB에서 LA를 빼주래요. 같은 값들은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따라서 지금 이 로그 값에서 이 로그 값을 빼주라는 거니까, 우리 28로 묶으면서 데려올까요? 그러면 여기가 로그 100분의 VB 빼기 로그 100분의 VA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28에 대해서 로그 저 앞에 진수를 뒤에 진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때 100분의 1은 각각 생각 안 해줘도 되니까 우리는 VB를 VA로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라고 나타내주면 되는데 하나의 정보가 더 있겠네요. 보시면 여기 A가 P를 통과할 때의 속력이 B에 대한 속력에 대해서 0.9배라고 합니다. A가 B의 0.9배. 즉, 여기가 0.9B, V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VB, VB 없애주시고요. 뒤에를 28에 로그 뒤집으시는 거니까 9분의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는 28에 대해서 여기 1 마이너스 로그 9가 되겠죠. 로그 10에 10이니까요. 그러면 28에다가 우리 지금 보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해주자면 9가 3의 제곱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앞으로 빼서 실수배 해주면서 표현 이어가 주게 되면 2 곱하시면 56. 이라 로그 3. 이런 식으로 완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러한 이제 긴 줄거리의 형태는 이제 로그에 대한 문제는 엄청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지만,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를 갖고 와서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과서에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문제들도 몇번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오늘 한 문제들 다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과정입니다. 자연과 윤리라는 정말 큰 산을 또 지나와서 우리 이제 예술과 윤리 파트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예술과 윤리 최근 들어서 정말 또 어렵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연과 윤리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민의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은 강자와 같은 파트입니다. 함께 보면요. 최근에 2026학년도에 플라톤, 칸트, 톨스토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전 수능에서 정말 어렵게 또 나오면서 친구들이 이 파트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근데 사실 학자들은 다 어려운 학자들이거든요. 칸트 어려운 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어려운 학자들이죠. 근데 이런 학자들이 조금 쉬운 개념을 끌어와서 늘 나오던 걸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새로운 개념들까지 포섭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사명은 사람들을 결속해서 전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거래요. 사람들의 결속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자,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결합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자, 이 학자 톨스토이인 거 우리 바로 알 수 있고요. 이어서 함께 톨스토이의 입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류계급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비판하고자 했던 거는 이거예요. 당대 예술, 예를 들자면 막 화려한 오페라, 아니면 어려운 말들로 가득한 시, 이런 것들이 상류계급들이 누리던 그런 예술들이었는데 톨스토이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예술이 아니야. 진짜 예술이란 타인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굉장히 소박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류계급들이 누리고 있는 예술들은 타락한 감정을 전하는 그런 수단 그리고 또 엄청 극대화된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예술이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상류계급은 민중이 이런 예술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는 탓이라고 말한대요. 상류계급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예술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꾸며진 것들이어서 일반 대중들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상류계급은 그걸 갖다가 아, 너네는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만한 궤변이래요. 예술은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음에 작용하는 활동이며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됩니다. 예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톨스토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예술이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장면에서 예술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아무런 기술 없이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들에서 예술이 진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타인에게 슬픔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뭐 기쁨에 대한 감정들을 함께 느끼도록 만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톨스토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훌륭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우리 이런 것들은 비문학처럼 끌어와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디예요? 여기죠. 아까 우리 밑줄 친 부분들 중에서 예술을 이해할 지적 능력이 없는 탓이라고 말하는데 오만한 궤변이다 라는 설명했었었죠. 그래서 톨스토이 입장에서 이 지성의 교육이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수 없을 거라는 거. 두 번째, 예술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예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감정으로 결속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교감을 매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3번. 훌륭한 예술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에서 끌어올 수 있겠는데요. 지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술을 통한 사람들의 결속이란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감정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예술은 감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수 있는 거죠. 그치만 현재의 그 타락한 예술들은 뭐 엄청난 쾌락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들, 타락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본질은 감정을 전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고요. 4번, 민중은 어떤 예술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예술에 감동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중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훌륭한 예술들은 다 전달되고 감각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틀린 선지죠. 5번. 상류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한 예술은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다. 자,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끌어오자면 상류계급이 독점한 예술은 극대화된 쾌락과 타락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톨스토이의 도덕주의 원문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진짜 예술을 각자 예술과 구별하기 위한 확실한 특징은 예술의 감염성이다. 예술의 감염성이래요. 요때의 감염,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경험하면서 그 작가와 공감하고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도 공감한다면 그 작품은 틀림없는 예술품이래요. 예를 들자면 엄청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그 어떤 사람들의 슬픔이 나까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가 있다고 했을 때그 시를 읽고 나서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면 그 예술품은 진정한 예술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꼭 시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행위 안에서도 이런 예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의라는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봤어요. 미술관에 가서. 근데 그거를 보고 전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도대체 이 예술품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그 옆에 써져 있는 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감정을 하나로 결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품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라는 첫 문장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칸트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치만 끝까지 읽어봅시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대요. 자, 미가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동의를 요청한다.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그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덕적이라는 게 나한테만 도덕적인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행위를 보고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행위를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칸트한테는 이게 더 적용이 크게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덕성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동의를 요청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생물체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자, 요것도 우리가 칸트의 기본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칸트는 오직 인간만이 두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세계의 시민. 두 세계의 시민이래요.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이 왜 도대체 두 세계의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인간한테만 있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그 핵심적인 인간됨의 본질, 칸트는 뭐라고 보죠? 이성이라고 보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지계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신과는 또 다르죠. 이성,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자인 신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욕구들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현상계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동물들 생각해보면 동물은 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현상계의 시민이기만 하고 신은 어떤 욕구,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경향성으로서의 욕구가 없다는 점에서 예지계의 시민이기만 합니다. 근데 인간, 둘다 걸쳐져 있죠. 다리를 약간 두 곳에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의 시민으로서 이런 예지계와 현상계에 걸쳐 있는 존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라는 것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이면서, 즉 예지계의 시민이면서 또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현상계의 시민이기도 한 그런 인간한테만 적용되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래요. 이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밑줄 쳐볼게요. 자, 요 지문이 나왔을 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비문학처럼 끌어서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 이게 되게 센세이션했던 문제였던 이유는 지문이 어려워서예요. 그래서 지문, 첫 번째 문장 보고 칸트인 거 유추해서 문제 푸는 데까지는 어려움 없어.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지문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칸트한테 그전까지 잘 나오지 않던 파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끌어줘서 나와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선이랑 쾌적함이랑 달리 미라는 것은 오직 인간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세 가지의 만족, 즉 선이라는 선에서 오는 만족, 다시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선에서 오는 만족, 그 다음에 쾌적함에서 오는 만족, 미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있겠죠? 그세 가지 중에서 오직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어렵죠,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도덕적인 쾌, 불쾌를 느낄 수 있고 또 감각적인 쾌, 불쾌를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이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감각적인 쾌, 불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가 부른 그런 상태. 감각적인 쾌의 상태죠. 뭐 혹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돈된 방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게 감각적인 쾌입니다. 자, 그런데 막 너무 배가 고프고 감각적으로 힘들어요. 혹은 막 방이 너무 더러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감각적인 불쾌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도덕적인 쾌와 불쾌는 뭐냐면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같은 느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와, 되게 착한 사람이다 하는 내 마음속에서 도덕적인 쾌의 만족감이 느껴질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막 뺑소니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도덕적인 불쾌가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근데 이두 가지, 도덕적인 쾌, 불쾌, 그리고 감각적인 쾌, 불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자, 요건 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보고 있으면, 아, 방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아, 좀 밥을 좀 많이 먹고 싶다. 하는 그런 관심의 영역에 걸쳐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불쾌의 상태를 봐요. 그러면, 세상에 사건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아, 세상은 왜 이럴까? 세상에 좋은 일, 도덕적인 일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미.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거든요. 가을에 길가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만족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의 만족감은 감각적으로 나한테 오는 그런 만족감

아니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들을 봤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게 바로 미적인 쾌라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라는 그런 만족감. 그리고 또뭐 엄청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는, 아니면 길가에 이런 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 미적인 불쾌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미적인 쾌는 관심과는 관련이 없는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명품 가방 예쁘잖아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은 사실상 칸트에 따르면 미적인 만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명품 가방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가격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 가방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 진짜의 아름다움은 그런 관심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라는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미적인 판단은 모든 인간성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적 판단, 논리적 판단. 자, 미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의 유사성이 뭐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대요.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논리적 판단도 모든 인간들의 어떤 보편성을 요청하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미적 판단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청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야, 요런 말들 너무 어렵습니다. 칸트인 거를 골라내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요런 말들 때문에 지문 분석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두 가지 판단, 미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의 공통점, 뭐 이야기라고 있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라는 공통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뭐 차이점이겠죠?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자, 이 문장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판단 대상의 개념이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판단이라는 뜻이고,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는 것은 미적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논리적 판단은 뭐고, 미적 판단은 뭐냐? 우리 칸트가 이야기하는 판단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했을 때 칸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에 포섭시키는 것. 무슨 말이냐?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에 포섭시키는 게 도대체 왜 판단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뭐죠? 요거 뭐 같아요? 요거 의자죠. 그쵸?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요거. 뭐 같습니까? 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대상들을 보고 의자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분명. 그쵸? 의자 같잖아요, 그쵸? 자, 의자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이런 개별적인 것을 보편적인 개념, 의자라는 개념 안에 포섭시키는 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종이를 봐요. 근데 종이는 다 다르잖아요. 개별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종이야, 종이야, 종이야, 종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판단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의 판단은 칸트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어떤 판단과 어떤 판단이 있냐면요. 규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이 있어요. 또 요건 뭔 말이냐? 칸트의 말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앞에서 그 칸트의 이론윤리 봤을 때도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사상가예요. 말 정말 많이 어렵게 하는 사상가입니다. 자, 규정적 판단이 뭐고 반성적 판단이 뭐냐 했을 때 규정적 판단은 방금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것들을 보고 그 보편적인 개념이나 법칙 안에 포섭을 시키는 그것. 그게 바로 규정적인 판단이에요. 의자야. 종이야. 이거는 칠판이야. 이렇게 개념 안에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정적 판단입니다. 자, 반성적 판단은 뭐냐면요. 반대로 이번에는 개념이나 법칙이 없어요. 근데 개별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개념이나 법칙을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섭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뭔가 딱 봤을 때 얘는 뭐야?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뇌에는 끊임없이 뭔가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섭시키려 하고 싶어 하고, 그때 포섭시키는 게 바로 반성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반성적 판단인데, 다시 반성적 판단, 밑줄. 반성적 판단인데, 바로 이 미적 판단이라는 것이

관성적 판단에 속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적 판단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설명이 지금 지문에 있었잖아요. 판단 대상의 개념이 규정한다. 논리적 판단은. 즉, 개념이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아까 의자라고 했던 것처럼 개념이 존재해야 판단을 할수 있는 건데 지금 미적 판단이라는 거는 개념이 없어도 개념이 아니라 주체의 감정이 뭔가를 보고 아름다워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적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말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그치만 문제는 어쨌든 쉽다는 거. 선지로 봅시다. 칸트. 기억.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자, 이 얘기가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잖아요. 미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이도 의자, 침대 이런 개념 없이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줄수 있어요. 왜? 주체의 감정이 규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요거 개념들 충분히 잘 모르더라도 아마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아닌 여기서 유추를 해서 풀수 있었을 거예요. 니엔,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누구죠? 어떤 존재자가 그럴 수 있죠? 바로 인간이죠, 인간. 아까 이성적 존재자들은 다 선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동물, 그리고 이성이 없어도 다 쾌적함이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오직 인간만이 미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세 개의 공통분모, 인간.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이것도 우리 뭐 유추해서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디귿.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자, 요런 것들은 요것도 유추해서 풀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한다면 인간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칸트에 따르면 신도 그래요. 천사도 그래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미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판단이자 만족감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틀린 선지. 릴,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자,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 이런 그 단어의 배치가 너무 칸트스러워서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자, 주관적인 만족입니다. 미적인 판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만족감은. 그 칸트는 이 미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핀 코스모스 보고 코스모스 안에 아름다움의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코스모스의 어떤 결합된 그 형식을 보고 제가 권유정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체의 감정이에요. 주관의 감정. 자, 그런데 미라는 것은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주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보편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편성이라고 하면 객관성이랑 짝꿍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보편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미적인 판단은 주관적이면서 보편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또 뜯어보면 이 미적인 판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관심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이익과 관심 갖는 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지에서는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니죠. 주관적인 만족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자, 안 끝났어요. 칸트, 원래 사실 많이 나오던 내용이 요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렇게 지문에서 조금 이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지평이 좀 넓어진 건 있지만 어쨌든 기본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가면요.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고유하고 분리된 영역이다.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고유하고 분리된 영역이에요. 즉, 우리가 미를 판단 내리는 것, 아름답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과 도덕적이다라고 판단 내린다는 것은 뭔가 어디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의 판단이 아니고 그냥 분리된 그런 영역이다. 자, 미와 선은 형식이 유사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라는 것을 느끼는 걸 통해서 이 도덕성 개발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형식이 유사하냐면 일단 미와 선은 둘다 특정 이해관심과 무관하게 근거해 있습니다. 특정 이해관심에 근거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하다.
편하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편성이라는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만족감을 산출하거나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칸트의 도덕성은 너무 익히도록 알고 있어요. 보편화 가능해야 되잖아요. 준칙을. 그래서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그리고 자유의 체험을 내포해 있다. 뭔가 타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자유, 그 자체로 어떤 자율적인 체험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랑 선은 형식이 유사하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3번 봅시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메로스가 위대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그의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시인은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지향하지 않고 화를 잘 내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모방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는 시를 받아들인다면 국가에는 쾌락과 고통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는 영혼의 건강에 해로운 시는 추방하고 신을 찬양하거나 훌륭한 인물들을 노래하는 시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상가 플라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들에서 그렇게 알수 있는지 보면 이 예술이라는 것, 여기선 구체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라는 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뭔가 고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성품을 함양할 수 있대요. 이게 도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구나. 뭔가 아름다운 것을 모방했을 때.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첫 번째에서 봤을 때 시는 참다운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함으로 진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대요. 자, 요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 생각해 보면 우리 의자 또 의자예요. 의자에 이데아가 있겠죠. 왜냐하면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이데아, 세계에 있는 그 완전한 이상적인 것이 존재하니까 의자의 이데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자의 이데아에 대한 모방으로 현실 세계, 현상계에서 목수가 만든 의자가 있을 거예요. 목수가 만든 의자. 목수까지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화가들은 뭐를 보고 그리냐면요. 이 이데아를 생각하고 그리지 않습니다. 목수가 만든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의자를 보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그리는 이 의자의 그림은 사실상 모방의 모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진리인 이데아로부터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플라톤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고, 1번 봅시다. 예술 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참다운 실제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틀린 선지. 2번. 예술 활동은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직업이어야 된다. 좀, 요런 것도 많이 풀다 보면 사실 골라내기 쉬운 문제들인데, 선지들인데, 예술이 미의 이데아를 창조한다. 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이데아는 인간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하겠어요? 이미 완벽한 그런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정도의 완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데아인데. 그래서 창조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고, 3번.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요런 이야기도 플라톤에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플라톤은 추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엄청난 비극, 슬픈 거,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연극하는 그런 연기자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모방하고 싶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성품을 이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선한 사람들의 표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신을 찬양하는 그런 것, 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선한 성품을 끊임없이 고양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4번. 예술 활동은 현실을 모방할 뿐이므로 모두 금지되어야 된다? 모두 금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에서 예술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예술 작품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기여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찾을 수 있죠? 젊은이들이 배움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배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을 일깨우는데 예술 작품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플라톤에게 적절하게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아름다운 것은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타당하며 다른 모든 인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자, 우리 아까 2번 문제에서 굉장히 깊게 설명했습니다. 누구죠? 칸트입니다. 을 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의 쾌감을 느낀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해서 창작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 자, 이 지문을 처음 보고는 사실 좀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25학년도 10월이잖아요. 그 전에 25학년도 수능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문이 나오면서 그것도 사람들을 좀 괴롭게 했던, 수험생들을 괴롭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나온 문제여서 기출분석이 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문들 봤을 때, 플라톤이랑 너무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해라, 이런 것들은 플라톤이 긍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역, 갑. 미적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죠. 미적 판단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일체 이해관심이 없다는 이 자체가 특징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꽃을 보고,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어. 그 다음에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관심에 근거해 있지도 않고, 그 산출 만족까지도 어떤 이해관심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정답인 선지고요. 니은 갑.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 미적 판단과 이 도덕 판단의 어떤 그런 상관 관계가 있었죠. 형식적인 유사성.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디귿을 과거 사실의 재현은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 을의 입장에서 과거 사실 재현, 우리 여기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을 그대로 갖다가 재현하는 것이 이런 예술가의 목적은 아니고, 이거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얘기 맞네요. 리을, 갑과 을.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문에서부터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끼고 개연성 있게 모방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 본성을 극복해야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성을 바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야만이라는 선지가 틀렸기 때문에 리을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봅시다. 모방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대요. 또한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의 쾌감을 느낀대요. 다음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실물을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배우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모방을 보면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정말 정밀하게 그려진 사과 보면 그런 미적인 만족감, 쾌감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선한 것,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극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방을 하고 재현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쾌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카타르시스잖아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비극을 보면. 여러분들도 슬픈 거 계속 보고, 막 영화 같은 거에서 눈물을 엄청

하고 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이 비극에서 올수 있는 카타르시스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말하자면 어떤 형상이 어떤 사람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각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리할 수 있대요. 예술은 자연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목표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이었습니다. 이미 기출에 조금 여러 번 나왔기도 하고, 그리고 수특에도 실려 있기도 해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새로 나오더라도 낯선 게 아니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부조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기에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은 이성의 아름다움을 담게 되고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성품이 조화를 잘 이루고 이런데요. 두 번째, 신을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보고 화가가 침상을 그린대요. 그러니까 모방의 모방이라는 거죠. 화가가 그린 침상은 침상의 원형과 닮았지만 침상의 원형은 아니다. 자, 이런 거, 원형, 모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플라톤에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 것, 뭐, 이데아, 그리고 선의 이데아를 또, 딴그 이데아들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아니, 기역, 정답인 선지고요. 니은,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국가에 의한 예술의 검열을 강조하고 그때의 검열을 통해서 청년들의 좋은 성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금지 이야기 틀렸고요. 디귿.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 즉,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이데아적인 면모를 생각하고 그 이데아에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낸 그런 그림들이나 시들을 통해서 도덕성 증진에 좋은 성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이 플라톤의 도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인 선지, 릴,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전 문제, 3번 문제에서 봤었던 거죠. 뭐 아름다움의 원형,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창조될 수 없어요. 우리 이데아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 틀린 개념이 되겠고요. 정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의 가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입니다.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상의 선인이든지, 우리 이하의 악인이든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입니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난과 같은 이 예술과 윤리 파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능에 딱 나오면서 친구들이 모방? 응, 희극? 이런 단어들? 고대 아테네? 그런 플라톤이지. 하고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많이 선택을 했을 텐데요. 사실 이거를 플라톤이다라는 시선을 벗겨내고 보면 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또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도 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문도 봤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선지를 골라내면 독해 지문처럼 정말 잘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1번.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지금 여기 지문에서만 해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이 희극과 비극을 만들거나 혹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비극이라는 것 자체, 희극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 악한 인간의 성품 묘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치만 아니라는 거 지문으로 끌어와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2번. 예술 작품 속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도덕적 구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구별되고, 그거를 모방한 예술 작품에서도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불가능하지 않고요. 3번.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는 유사할 수 없다. 아니죠. 모방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겠죠. 4번.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우리는 부덕함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도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유덕함도 작품의 소재로 삼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끌어와서 틀렸다고 짚어낼 수 있을 거고, 마지막 5번.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가져올 수 있죠. 시인의 임무 뭐래요? 실제 일어난 일 아니고 일어날 법한 일들. 즉, 다시 말하면 개연성이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번 선지잖아요?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면 시인의 임무에 어긋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면 내가 이걸 왜 틀렸었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서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을 시에 새겨넣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곳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 그런 닮음과 친근함, 조화로 이끌리도록 해야 된다. 어떤 선한 것들을 잘 모방하고 있고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젊은이들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품들을 담게 된다는 거죠. 플라톤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요즘 악한 장면들을 담고 있거나 혹은 살인을 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아이들이 보게 되면 비슷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고 성품 자체가 잔인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우려를 플라톤은 과거에 했던 거죠. 나쁜 성품들을 모방하는 그런 극이나 아니면 시나 이런 것들을 젊은이가 보면 어떡하냐? 그런 거 닮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되겠고요.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1번. 예술은 도덕 영역에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어야 된다. 아니죠. 도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플라톤은 국가가 철저하게 검열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예술은 보편적 진리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어야 된다. 아니죠. 예술은 최대한 그런 진리에 비슷하게 선한 성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4번.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함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검열 필요하고요. 5번.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하여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런 좋은 작품들 보고 참된 아름다움에 잘 이끌려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하면 콩과 조가 부족해지고,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려고 한다면 음악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음악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음악이 사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농부들이 맨날 음악 부르고 음악 키고 막 이러다 보면 농사 누가 짓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누구냐면 묵자입니다. 자, 묵자는 비악을 강조해요. 사실 비악뿐만 아니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다 반대하거든요. 전쟁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묵자의 비악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을. 얘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성인의 자귀에서 생겨난다. 첫 문장 보고 알수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자입니다. 자, 예에 맞는 음악을 귀하게 여기고 사특한 음악을 천시해야 된다.
음악이 엄숙하면 백성이 혼란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자,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어떤 질서를 잡고자 한대요.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사특한 음악이 아니고 예에 걸맞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음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자입니다. 자, 올바른 거 기억. 갑. 음악은 생산활동을 방해하지만 즐거움을 줄수 있다. 생산활동 방해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즐거움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묵자는 인정을 합니다. 즐거움 줄수 있잖아요.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서 기역, 맞는 선지. 니은, 을, 음악이 예에 알맞으면 사회를 바로잡는 규범이 된다. 그렇죠. 예에 알맞은 음악을 추구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디귿, 을, 음악은 본성을 변화시켜 세상을 조화롭게 할수 있다. 순자 기본적으로 본성에 대한 입장 어땠죠? 악하다라는 입장이었죠. 악한 본성은 당연히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예였고, 이 예를 잘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할수 있다. 맞는 선지. 을, 갑과 을. 음악 없이는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자, 묵자. 비약이었죠. 음악 반대했어요. 금지했기 때문에 음악 없이는 뭐 이룰 수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9번 볼게요. 갑, 좋은 리듬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 반면에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담게 한대요.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한다. 나쁜 것을 보고 자라면 나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플라톤의 입장을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윤리적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술가는 윤리적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된대요. 이 윤리적 동정심이라는 게 예술가의 약간 직무유기라는 거죠. 와일드의 입장이고요. 순수 예술론에 속해 있는 학자입니다. 와일드. 자, 1번 볼게요. 갑.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향해야 된다? 아니죠. 플라톤은 이 도덕성 증진을 예술을 통해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향하는 거 아니고요. 2번, 갑.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아니에요. 예술가의 작품들을 국가에서 검열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선한 성품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작품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을.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자, 제외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도덕적 삶을 담아낼 수 있죠. 예술가의 자유라면 와일드도 너가 원하면 그런 도덕적 삶 담을 수 있어. 근데 꼭 도덕적 삶을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니고 4번 을 예술 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도덕성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계속 예술가들한테 권장하고 장려하면 이것이 독창성에 굉장히 큰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인 선지. 5번. 예술은 작품을 통해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플라톤. 그렇죠. 그렇지만 와일드. 그렇진 않습니다. 도덕적 본보기 제공해도 돼요. 그치만 본인의 판단이라면 가능.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게 와일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것의 상징이다.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며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쾌락의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서 순화와 고양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에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 자, 이 미적인 것을 통해서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거에서 봤을 때 이끌어낼 수 있는 사상가 칸트고요. 칸트의 도덕주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해야 된다. 아니죠. 도덕 판단도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고요. 미적 판단도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아름다운 것은 나한테 도움이 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그 자체의 형식을 보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요. 도덕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유용하니까 저건 도덕적인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법칙에 알맞기 때문에 도덕적인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주관적인 판단인 거 맞아요, 미적 판단. 그렇지만 보편화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칸트의 정말 특이한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는 건데, 즉 주관적인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감각에서 우리가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칸트의 이야기였습니다. 3번.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가 없다. 아니죠. 예술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예술이라는 것이 자율적인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서로 상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 지문에서도 볼수 있었다시피 순아와 고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의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칸트 입장이었습니다. 5번. 미적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에 종속된다. 아니죠.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옳고 그름의 판단, 이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분리된 영역이었습니다. 각자가 고유했기 때문에 뭐가 뭐에 종속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형식에서의 유사성만 가지고 있을 뿐.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앰으로써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요. 옛 성왕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자, 백성의 이익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겸해교리 했을 때 우리도 교리가 서로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이익을 강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 이익의 음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옛 성왕은 즐겁긴 해, 음악을 들었을 때. 그치만 이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라는 비약론 묵자입니다. 을, 군자는 도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의 채움을 즐긴대요.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된다. 옛 성왕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어 사람들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둘이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갑의 입장에서는 옛 성왕은 음악 즐겁긴 한데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했다라는 거고, 이두 번째 을의 입장은 옛 성왕은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백성들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순자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역 보면 갑 분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된다. 묵자의 기본 입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분별적 사랑 아니었어요. 겸해.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묵자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기역 틀린 선지. 2번, 을.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 백성의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 음악이라는 것이 어디에 맞아야 된다? 예에 걸맞아야 된다. 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음악을 통해서 예의 본질적인 특징, 백성들의 조화, 질서, 화합, 도모하는 거, 순자 입장으로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디귿.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된다. 순자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죠. 군자, 소인 당연히 신분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할 때는 이 군자나 소인이나 백성 할것 없이 다 같이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릴, 갑과 을. 어진 사람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된다. 자, 묵자 입장에서는 음악을 금지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어진 사람이 즐긴다라는 이야기가 묵자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작동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악은 사람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타고난 성정으로 인해 즐거움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난대요. 자, 타고난 성정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타고난 성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죠?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순자의 입장이고요. 을, 음악을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큰 종이나 북과 같은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즐겁긴 해. 근데 음악이 위로는 성왕의 일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즐겁긴 한데 이익을 주진 않아. 그래서 금지해야 돼. 묵자의 비악 입장입니다. 1번 갑.

0: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의 감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순자의 이야기였죠. 백성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해요. 근데 예를 바탕으로 한 음악을 통해서 이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순자의 입장. 2번. 갑. 음악이 도리에 맞으면 본성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본성 확충하면 큰일 납니다. 악한 본성이어서 확대하고 충만하게 하고 요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부분들. 2번 틀린 선지. 3번 을. 음악은 백성에게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둘다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번 틀린 선지. 4번 을.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하지만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다. 생산활동에 필수적이면 하라고 했겠죠. 근데 묵자는 이 생산활동에 필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4번 틀린 선지. 5번 갑과 을. 음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 음악,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면 묵자가 하라고 했겠죠. 근데 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묵자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가 될수 없습니다. 13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의 사명은 행복이 인간 상호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신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쵸, 톨스토이죠.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도덕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와일드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면요. 1번. 갑.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으로 결합한다. 자, 요게 완전히 톨스토이의 입장이죠. 우리 예술,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일부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보고 그래,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공감하고 그래서 하나의 결속력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게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갑. 예술은 종교적 자각에 입각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렇죠. 신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이 예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톨스토이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예요. 3번, 을. 예술은 인격 함양을 위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자, 와일드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둘의 어떤 종속관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삶의 본보기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도덕적인 고양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예술 자체 안에서 독립적인 영역일 뿐이다. 5번 둘의 공통선지.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수 있다.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다 긍정합니다. 일단 아름다워야 돼요.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둘의 공통선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13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예술과 윤리 파트가 요즘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점, 지문에서 좀 힌트를 많이 주죠. 여러분들이 좀 우리 지문을 잘 살펴보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강에서 더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우리 30번째 강의이고요. 30번째 강의 이제 시작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공업 들어간다 그러면서 공업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또 드리고 그리고 55번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55번 문항이 2026학년도 수능 문항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신 트렌드를 조금은 느끼고 이번 강의 시작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지난 시간 강의 혹시 놓치고 온 친구들은 끝에 부분이라도 좀 듣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 문제를 쭉 푸는 과정에서 다 공업인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미리 안 푸시면 본인이 어디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 어디에 개념이 부족한지를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안 푼 친구들은요, 자, 다시 끄시고 네,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 푼 친구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56번입니다. 자, 56번은요. 2026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제조와 공업 파트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평 문제든지 학력평가 문제든지 수능 문제든지 정말 자료들이 아주 세세하게 계속 출제됐다는 것을 오늘 문제 풀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능 풀어봤으니까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역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그래프. 여러분들 그래프 보기 전에 지도 먼저 보시면 이 그래프의 데이터가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잖아요. 자, 업종별 출하액 비율인데 지금 가에서 다 지역이 모두 어디죠? 근데 말 그대로 수도권, 수도권 지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네, 경기 지역 두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백지도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화성, 우리 출제된 지역이 화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화성하고 이 지역이 세트로 자주 출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 바로 평택입니다. 이 화성하고 평택은요, 공통적으로 전자조립, 그리고 공통적으로 네, 자동차, 두 개의 제조업이 둘 다 발달돼 있는 두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평택이 지금 6월에 나오고 수능에는 화성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요. 어디인지 아나요, 여러분? 지금 휴전선에 거의 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EBS가 바로 이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파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서 자유로라는 도로를 열심히 달려서 오다 보면 표지판에 파주를 향하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생님은 이제 꺾어서 우회전해서 EBS로 오는데 이 아래가 바로 고양시, 그 다음에 위에 파주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다를 지도에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가나다 데이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한데 지금 가하고 다는요, 파주하고 평택은요, A 업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C가 높습니다. 근데 어떤 업종인지 살펴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빨리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인지 자 간략하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A에서 D는요. A에서 D가 이제 업종이죠. 의복이 하나 있고요. 의복. 그 다음에 인쇄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 주요 공업 이야기할 때 인쇄는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인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조립, 반도체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하고 다는요. A가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자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거 그게 지금 나온 거겠죠. 그래서 바로 특히 뭐 평택 지난 시간에 화성과 더불어서 전자조립 이 대표적이다라고 했으니까 A가 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하고 평택 둘 다니까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 화성, 평택, 파주, 이천 이 네 곳이 전자조립으로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A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A가 해결이 됐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죠. 일단 가는 전자조립 제일 높고 그다음 B고요. 그다음에 다는 전자조립 제일 높고 그다음 D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부터 찾고 오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C가 해결이 돼요. 왜 C가 해결이 되냐?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의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서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의복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C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A가 아까 전자였고, 그쵸?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 B, 그 다음 식료품인 반면에 다 같은 경우에는 전자 D, 기타 기계 및 장비예요. 그러면 여기가 좀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기타 기계 장비가 있는 곳이 그래도 내 평택. 왜냐면 그 주변에 자동차 공업도 발달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D가 기계를 통해서 뭐 장비를 통해서 자동차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했던 인쇄인가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 보면 인쇄죠. 우리 파주에 엄청나게 큰 출판 단지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출판사들 그리고 인쇄 사업들이 파주에 집적이 되어 있어요. 집중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B가 인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쵸? 하지만 차차 이제 복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전자인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 전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수출 산업이 된 거네.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거든요. 자, 근데 1960년대잖아요. 이때는 섬유예요. 예, 이때는 무조건 이제 경공업 섬유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B는 인쇄인데요.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D의 사업체 수는 자, 자동차 나왔는데요. 영남권보다 호남권이 많다? 자, 자동차 그러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울산, 그쵸?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뭐 창원, 이런 지역들, 뭐 부산도 있고요. 그래서 영남권에 주요 자동차 업체들, 완성형 공장들이 많은데, 호남권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끝에 선생님 호남공업 지역에서 광주 강조하면서 자동차 이야기 했었잖아요. 딱그 정도? 딱그 정도? 그래서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지역도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D는 C보다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수도권에서 자동차하고요. 의복을 비교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복. 물론 이제 정말 비싼 명품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훨씬 더 출하액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A에서 D 중 전국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C다라고 했는데, 의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4번이었고요. 5번은 그냥 전자조립. 사람 손이 좀 많이 간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조립은 말 그대로 이렇게 조립의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사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또 입지에 유리하겠죠. 자, 이래저래 또 생각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이거 A로 고치고 정답은 4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수능 딱한달 전에 치렀던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각 도에 소속된 시군 중 제조업 출하액 1위.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지금 잘 읽으셔야 돼요. 지도에 표시된 각 도가 있죠. 이 도들이 있어요. 이 도에서 소속된 시군 중 제조업 출하액 1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게 자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1위 하는 도시도 알아야 돼요. 지역을

경기에서 1위가 어딜까? 엄청나게 많은 공업 지역이 있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경북 1위. 여긴 좀알것 같죠? 그쵸? 경북 1위. 워낙에 유명한, 대기업. 네, 제철로 유명한 대기업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아, 여기도 남동임의 공업 지역으로서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뭐 창원도 있고요. 거제도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남. 전남도 공업하면 광양도 있고요. 여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고민이 되는데,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행인 거는 지금 제조업 종류가 업종별 출하액 비율에서 제조업 종류가 3개밖에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다하고라는 1위를 알려줬죠. 이 특히 라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 연탄 석유 정제품, 약간 정유, 그쵸? 석유 이런 거랑 관련돼 있죠. 근데 이거를 해서 정유를 해서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나프타 같은 걸 추출을 해서 그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석유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정유하고 석유화학은 관련 산업들이 같이 있어요. 울산도 그렇고요, 여수도 그렇고요, 같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C가 정유하고 관련성이 높은 석유화학일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가 여기서는 어디?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 업종으로 1위를 할수 있는 지역은 전남에 있는 여수일 거고요. 네, 여수. 그래서 라가 여수라는 게 이제 겨우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가 있는데, 자,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경기하고 경북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일단 경기는 무조건 전자고요. 경북도 선생님이 대표적인 그 지역 이야기하면서 대구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북에 구미죠. 구미하면 또 전자예요. 일부 섬유 같은 거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눈치를 딱 챙겨서, 여기는 지금 1위가 기타 기계 및 장비이지만, 여기도 코크스 뭐 어쩌고저쩌고 석유. 근데 A가 둘다 1위인 지역이 경기, 경북, 경남. 세 지역 중에 두 지역. 어디? 이두 지역이겠지, 이두 지역. 경기, 경북. 그러면 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가 경남. 다가 경남 지역인데, 경남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불안하니까 적어 놓읍시다. 근데 경남에 여러분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 일단 창원, 매출액이 이렇게 클수 있는 게 창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거든요. 좀뭐 부산하고 울산은 광역자치단체니까 빠져 있는 거고. 근데 창원이라면 자동차죠. 거제면 조선이죠. 근데 조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시된 자료 중에 조선이 없죠. 그러면 너무나도 고맙게 이거 거제 아닌가 보다. 빨리 눈치를 챙겨야 돼. 아, 이거 여기 지금 다가 창원인가 보다. 다가 창원이면 자동차가 나와줘야 돼. 우리 지금 보기에 자동차가 있죠. 네,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전자. 전자.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공업 지역 정리할 때, 이 수도권 공업 지역에서 화성, 평택 묶을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화성하고 평택은 전자도 중요하지만 둘다 자동차도 발달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B가 자동차인 것을 이미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와 자동차의 비중이 아주아주 아주 높은, 이게 바로 이 경기 지역에 속하는 공업도시가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화성입니다. 네, 평택보다는 이제 화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이제 난데요. 지금 사실 경북 지역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공업 지역이 구미, 그리고 포항. 일단 포항. 일단 우리가 얼핏 그냥 공업 나오면 포항부터 떠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철이 없어. 아, 내가 포항을 생각했는데 적용시킬 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구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전자라, 이 씨가, 씨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석유화학인데, 그래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를 다 찾고, 아, 여기가 경북 구미구나. 다시 한번더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경북이 남았다고 여기다가 섣불리 포항을 적으면 안 돼요. 아까 이미 A를 전자를 찾

있고 C도 석유화학이긴 한데 어쨌든 전자 때문에 구미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B, C, D도 다 찾았고 그 다음에 네, 어떤 지역인지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석유를 통해서 석유화학 우리가 유출을 하고 여수를 빨리 찾긴 했지만 사실 전남은 광양도 상당히 유명한 공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광양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 제철이 없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제철이 없어서 삭제, 저기서는 조선이 없어서 삭제, 여기서도 광양? 뭐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광양을 생각했던 친구들은 또 제철이 없어서 삭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1번. 다는 라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지금 창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하고 석유학을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발달한 그런 업종.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도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선생님 기억에 울산 자동차 회사에 아주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직원 수가 3만 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거의 그냥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그 회사를 다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관련된 뭐 이제 시설들이 그쯤에 다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냥 타운이에요, 타운. 진짜로. 거기 울산 광역시의 동구 지역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그냥 그 회사와 관련된 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석유화학은요, 정말 그 공장의 규모는 커요. 막그 석유 탱크 막 이런 거 위에서 선생님이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장치 자체가, 시설 자체가 큰 거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회사당 수백 명 단위예요. 자동차는 수만 명 단위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로봇이나 자동 공정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부 여러 가지 세밀한 그런 부품들은 결국은 인간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 H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자동차를 6천 대씩 생산을 하는데 자동 공정도 있지만 그 수만 명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또한땀한땀 손길이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창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창원이 여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창원 특례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는 가보다 A의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구미, 지금 화성. 네, 전자. 당연히 경기도에서 훨씬 더 높은 출하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C는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A는 B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자, 우리 그 전자조립,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무게 비교를 해보세요. 자동차가 훨씬 무겁겠죠? 자, A에서 C 중 수도권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은 B다. 라고 했는데 수도권은 뭐라고요, 여러분? 수도권은 전자조립.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에, 제조 업종별 출하액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전 자석이에요. 뭘 좋아할까요? 네, 철을 좋아하겠죠.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순위를 따지면 전자조립 1위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올리면 되거든요. 떠오르는 기업도 있죠. 1등 기업 하면 떠오르는 기업. 자, 그래서 전 자석이에요. 자동차, 석유화. 그다음에 이제 철. 이네 가지를 자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조선이 들어가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네 가지가 자주 나오고 전 자석이고 철을 좋아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58번이고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와 출하액. 종사자 수와 출하액. 그러니까 이 통계치가 나오면요. 항상 뭐를 활용해야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요. X축의 종사자 수, Y축의 출하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 울산, 충남인데요.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우리가 지금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시고요. 두 개는 도래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 다감 울산인 게 보여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자, 그리고 우리 그냥 또 적용을 시켜보면 종사자 수도 어마

어마무시하게 많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경기는요,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전체 인구수가 거의 1,400만 명이에요, 경기도가. 자, 그러니까 종사자 수도 많고 출하액도 많고, 게다가 방금 정리했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서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전자조립이다. 이래저래 네, 경기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쉬고 하나는 도라면서요. 자, 그래서 울산이 다고요. 나는 충남입니다. 그럼 경기, 충남, 울산 이세 개는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1, 2, 3등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고 그냥 바로 기억으로 가볼게요. 가는 나보다 경기는 충남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경기는 뭐로 특화되어 있죠? 전자조립. 이게 아주 높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정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충남은요, 대표적인 산업이 제철, 석유화학, 뭐 이제 제철, 석유화학, 전자조립, 자동차도 있어요. 근데 제철 그러면 이제 당진에서 아주 큰 규모로 2010년 이후에 아주 큰 규모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 여기는 서산이죠. 서산. 그 다음에 전자 아산, 뭐 천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아산이죠. 자, 어쨌든. 네, 당진. 아주 대표적인 제철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언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높을 겁니다. 자, 다는 나보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여러분,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만드는 거. 자, 배 그러면 네, 울산이죠. 네, 울산은 또 자석조의 도시잖아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플러스 제철까지. 최근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석조, 여기서 조선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네, 조선은 거의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울산이 당연히 출하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자, 가는 수도권. 가는 수도권 맞고요. 나는 충청권. 네, 다는 영남권. 맞습니다. 충남은 울산보다 제조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여러분,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게 임금 수준, 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혹시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혹은 오늘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울산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GRDP 1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 1인당,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화공업이에요. 특히 석유화. 아주아주 아주 매출액이 높은 석유화학의 비중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뭐 제철이나 전자조립 이런 게좀 섞여 있는 충남보다는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울산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9번으로 갈게요.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수능이니까 또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고요. 우리가 또 어떤 종류의 업종을 물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기타 운송 장비. 방금 얘기했네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네, 조선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자, 그 다음, 또 생소한 게 나왔네요. 비금속 광물 제품.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자, 비금속 광물 하면, 우리 자원에서 했었거든요? 두 가지 했어요. 비금속 광물 하면, 우리나라는 딱두 가지만 나오는데, 석회석? 고령토잖아요? 고령토로 막 공업을 하는 거안 배웠죠? 근데 석회석은 언급했죠? 어디서? 태백산 공업 지역에서 시멘트 공업. 그래서 이거, 시멘트 공업 얘기하는 거, 시멘트. 그래서 자원하고 공업은 좀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조립.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 각각을 여러분들이 또 지역에다가 통계치에 적용시키고 지역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나다라가 여기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갓 권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두 지역이 두 도시가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뭐하고 뭐의 조합이죠? 화성과 평택의 조합이고요.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동해. 동해가 좀 작죠? 그다음에 삼척.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하고 삼척이고요.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네, 구미. 맞죠? 네, 구미와 김천. 네, 선생님이 순간. 네.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원입니다. 창원하고요. 그 아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일단 보니까 여러분들 딱또 앞에서 적용시켰던 걸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화성 평택, 네, 전자조리 자동차 생각나죠? 동해 삼척 시멘트 공업이겠죠? 여기 지질 구조상 석회석이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구미 김천 경북 지역입니다. 구미 또 전자산업이에요? 그러고 보니 A가 둘다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다 지역에 뭐에 해당할까요? 전자겠죠? 네, 전자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가 지금 동해 요거였으니까 시멘트 비금속인데 그냥 선생님 시멘트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창원 거제 여기서 네, 조선이었죠. 그래서 지역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A, B, C, D를 찾는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경기도 자동차도 함께 발달돼 있다라고 했던 거 그냥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A, B, C, D 다 찾았고요. 가나다라는 알고 있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는 조선인데요. 전국에서 영남권보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이 높다? 영남권이 절대적이에요. 영남권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잖아요. 근데 울산이 정말 울산과 경상남도 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아주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권에 전남 영암 정도가 있기는 한데요. 영암 정도가 있기는 한데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A는 B에서 자, A는 전자, B 자동차. B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생산된 일부를 내 자동차에도 적용을 시키겠죠. 우리 요즘 자동차는 거의 뭐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A에서 생산된 걸 B에다가 쓸수 있습니다. C는 B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이 높다? 우리 지금 시멘트하고 자동차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멘트는 원료 지향성, 뭐 연구 개발비 이런 거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쵸? 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어우, 연구 많이 해야죠. 디자인도 연구해야 되고, 기능도 연구해야 되고, 연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가 더 높습니다. D는 A보다, 자, 조선은 전자조립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경기도에서 이 전자조립이 어마무시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출하액 1위이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자조립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A에서 D 중 호남권 내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자. 그죠? 호남권은 선생님 뭐만 강조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광주만 강조했죠. 광주 광역시. 무슨 산업? 자동차.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59번. 정답 5번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 9월 모평 60번 문제인데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료 자체가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시된 지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구미, 당진, 여수, 화성이에요.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에서 주요 공업 지역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잖아요. 종사자 수 변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인구 규모도 큰 어디에 대표로 나온? 그쵸. 경기도에 대표로 나온 화성이 계속적으로 우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조업에서도 종사자 수 비율이 크게 올라갔을 것이다. 종사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화성은 됐어요. 화성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구미, 당진, 여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조업 종사자